0: all, let's have a party.
1: 한동준의 FM팝스 첫 곡은 Party. 리얼 메코이의 노래로 FM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청년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청년의 날이래요, 오늘이. 그,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이 드는 걸 잘 모르겠어요. 그, 왜, 저가 어렸을 때는 어르신들 보면은, 아니, 일단 60이 넘은 사람들 보면은 되게, 나이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60이 넘었다고 해서, 그렇게 나이 먹었다, 뭐, 이런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정신 연령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 그래서. 문경도련님이 2시간 황홀한 음악 부탁드립니다. 그레이스님도 청년의 날이라 마음만은 청춘이어라. 첫 곡부터 신나불어요. 신나셔야죠. 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FM 팝스 들으시면 신나셔야 돼요. 행복해지셔야 됩니다. 즐거우셔야 돼요. 예. 주말에 뭐 딴 거 있나요? 음악 들으시면서. 오늘 저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날이잖아요. 음악 많이 보내드리니까 신청곡도 많이 해주시고요.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기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파티 한번 열어보죠. 뭐.

모던 토킹의 Brother Louie에 이어서 London Boys의 Harlem Desire 그리고 CC Catch의 I Can Lose My Heart Tonight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8155번으로 선곡 최고입니다. 병원에서 아 이거 회복이 빠를 듯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빨라진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0702번으로 우리 하나뿐인 아들 김민준 봄에 제대하고 알바하고 게임 코칭도 하는데 23일은 또 어느새 결혼 20주년입니다. 그러셨어요. 용인 민속촌에서 전통 혼례 한 추억의 사진 첨부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그 전통 혼례죠. 결혼. 야, 결혼 20주년. 축하드립니다. 예. 어우. 세월이 그냥 그렇게 가버리는 거죠. 예. 0206번으로 하프 마라톤 뛰셨네. 야. 60이 넘어도 청년 같은 마음과 열정을 간직할 수 있다는 말씀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아침에 하프마라톤 대회에 참가해서 무사히 완주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달리고 나니까 아직 청춘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네요. 이사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캐니 로저스와 쉬나 에스턴이 함께 부르는 We've Got Tonight, 린다 론스타트와 아론 네빌이 함께 부르는 Don't Know. 자, 네. Don't know much.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리타 칼립소의 페이퍼 마쉐 그리고 핑크 마티니의 The Gardens of Samson and Beasley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살랑살랑 가을바람 부는 듯한 그런 느낌의 노래 두 곡을 이어서

영소피아님이 마늘을 믹서기로 갈아서 김치 담그면 손으로 직접 찢어서 만든 김치랑 맛이 다르다고 하셔서 힘들지만 절구해놓고 찍고 있네요. 정성이 들어갔을까요? 제 생각에 별 차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대세에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예. 그냥 그, 저, 믹서기에 갈아도 될 것 같은데. 저희 장모님은 믹서기로 다 갈더라고요. 그냥 한꺼번에 사과인가 배인가 하여튼 해가지고 마늘 갈고. 근데 그 김치 속을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정성이 드는지는 제가 잘 몰랐었어요. 어렸을 때. 대단하십니다. 마당님은 남편 사무실에 와서 자절구레한 일 돕고 있어요. 방송 들으면서 일하는데 남편님이 듣기 좋다고 더 크게 틀라고 그러네요. 예. 더 크게 트세요. 노래는 크게 틀수록 더 좋아요. 예.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브래드의 노래입니다. Everything I Own 보내드리면서 FM 팝스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1: 때로는 솔로몬처럼,
0: 때로는 다비다처럼,
2: 때로는 바나나처럼
0: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3: 노크.

0: 주님 잘 지내셨어요?
1: 아주 뭐 very good입니다.
2: 아, 너무 좋으세요.
1: 어쩔 거예요 그러면.
3: 재밌어.
2: 네.
1: 뭐 더워도 좋고 또 추우면 추운 대로 또 감사하고. 아우 그래도 뭐 너무 더워.
4: 아니 교수님 제가 보니까 SNS에서 되게 바쁘시더라고요.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저희처럼 이게 중년이 딱 되면 하루 걸어서 그 다음 날을 살아요. 이게 운동 안 하면 진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체력이 지금 젊음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었는가를 정말 값지게 느끼는 게 이제 중년이고 이거보다 조금 더 값지게 더 많이 느낀다고 말씀하신 게 노년일 텐데 저 지금 중년이잖아요. 하루 걸어서 그 다음 날 오늘 걸음이 내일을 낫습니다.
4: 아니 거의 뭐 토크쇼 시작된 것 같은데. 사연 토크쇼.
2: 네, 지금 운동을 해야 돼요.
4: 아, 그렇죠. 저도 요즘 진안이랑 전주에서 진로 특강을 갔다 왔어요. 근데 운전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막 4시간, 5시간 운전을 하는데
1: 혼자 가시잖아요.
4: 네, 혼자 가잖아요. 근데 와 이렇게 젊은 저도 힘든데 교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다시 한번 생각이 드네요.
1: 저는 KTX 타요.
2: 그게 편하네.
4: 왜 그 생각을 못했지?
2: 그게 더 낫지 않아요?
4: 그러니까 왜 그 생각을 못해?
1: 더 멀잖아요? 네. 비행기 타.
2: 아 비행기 타. 네.
1: 요새 저가 비행기도 많아가지고요. 네네. KTX보다 더 싼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장거리는 아유 힘들어서 운전을 못해요.
4: 그러니까요.
2: 아, 못해요.
4: 그 생각을 못했지.
2: 운전하면 되지.
4: 그러니까요. 저도 배웠습니다. 네.
2: 네. 아, 네. 저는 이제 잠깐 쉬어가지고 김민경 씨랑 같이 또 어디 바람 좀 쐬고 왔습니다.
1: 그래서 오늘 약간 좀 이렇게 피부도 좋으시고 그 기분도 약간 업데이트시구나. 네.
2: 아, 이게 또 해에 또 물을 먹고 오니까.
1: 아 그래서 오늘 떡을 돌리셨구나.
2: 네, 아무튼 뭐 그런 얘기들인데
1: 떡을 주셨는데 진짜 저희가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하지만 네. 떡이 너무 맛있으니까 말씀 생각이 안 나요.
4: 아 좋아요 좋아요.
2: 아, 너무 솔직해서 너무 좋아요.
1: 잘 먹었습니다.
2: 네. 네. 아유 아닙니다. 항상 또 우리 또 힘들까 봐 바카스도 사주시고
4: 그러니까.
2: 이거 얘기 되는 거죠 바카스 이런 거.
1: 아 자양강장제요?
2: 아 자양강장제요.
4: 자양강장제.
2: 네. 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1: 아, 오늘도 그러면 한번
2: 네.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그럼 기대를 한번 해볼까요? 네.
4: 잘했어.
2: 아, 잘했어.
1: 여기 좋네요.
2: 네. 네, 한 주간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살다가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웃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웃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고 해요. 오늘도 노크토크와 함께 많이 웃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이슈 키워드부터 만나볼게요. 이슈 키워드 구해주세요. 네, 키보드 워리어. 오늘의 이슈 키워드는 바로 키보드 워리어입니다. 교수님, 네. 이야기 나누기 전에 키보드 워리어의 정확한 뜻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1: 요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네. 키보드 워리어!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키보드가 자판이라는 뜻이고 네. 워리어가 싸움하는 전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요새 악플 아주 악성 댓글 우리가 보통 악플이라 그러는데 이 악플이나 아니면 아주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일을 그냥 서슴없이 글로 풀어내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네. 말 그대로 인터넷상에서 말싸움을 기꺼이 즐기는 바로 그 사람들 이런 네티즌들을 통칭 우리가 키보드 워리어 이렇게 부르는데요.
2: 네네네.
1: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영어로는 인터넷 터프 가이. 아주 터프해요. 예.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제 방구석 여포다. 방 안에서만 칼을 휘두르는 여포다. 그래서 이런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나온 지는 아주 오래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많이 불리워지다가 인터넷에서 요새는 뭐 여러 이런저런 갤러리 해가지고 네네. 인터넷상의 사이트인데 뭐 정치면이나 사회면을 다루고 있는 이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2: 네.
1: 이런 데서 이제 본인이 가입을 한 다음에 익명으로 혹은 뭐 호선인의 둘째 통닭 뭐 이러면서 익명을 딱 걸어놓고 온라인에서 말 그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나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안 보이니까 멋대로 된다라는 생각에 그야말로 뻔찌를 날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 키보드 전사라고 하는 키보드 워리어라는 게 이게 대개는 알려진 바로는 2010년도 이후에
2: 네.
1: 우리가 모바일이 본격적으로 전 국민의 손에 잡히면서부터 실생활에서 이 엄지를 통해가지고 공격이 시작된 이후 그때부터 조금 더 본격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그럼 목사님은 평소에 키보드 워리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나요?
5: 악성 댓글 또 인터넷상에서 아주
0: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 정도로 이제 알고 있는데 저도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저게 보편화되는데 어떤 사건이 또 있었더라고요. 인터넷 뭐 사이트에서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활발하게 정치적인 이렇게 토론을 하다가 이제 이분들이 실제 그 자신들이 비판하는 정치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실제 이제 토론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 토론을 했는데 네. 온라인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막 이야기하고 뭐 공격하고 비판하다가 막상 그 정작 그 정치인이 앞에 딱 나타나니까 제대로 말도 못 하더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 조금 부정적 의미로 네. 키보드 상에서는 열심히 막 상대방을 공격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제대로 말도 못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조금 부정적인 의미에서 키보드 워리어라는 단어가 더 이렇게 보편화됐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1: 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헤어스타일은 네네. 워리어시네요. 헤어스타일의 느낌이시네요.
2: 아, 그러게요.
4: 영화 3대인데 영화 3대. 네, 오늘 조금 올려달라고 얘기했어요.
2: 아, 네. 근데 되게 젊은, 저기, 네. 청년 같으세요.
1: 모이칸 같으시대요,
2: 모이칸.
1: 저희 오늘 두피 조심해야겠어요. 붙들고 해야 되나요?
4: 모이칸. 네, 내용이 맞춰서 조금. 네.
1: 얼굴 빨개지셨습니다.
2: 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집중을 하니까.
4: 얼굴이 요즘 홍조가 많아가지고. 네. 네. 화장을 했는데도. 네. 네. 더 빨라서 보이나요?
1: 보통 남성 갱년기는 홍조가 잘 안 나타나요. 여성 갱년기에 나타나는 건데 혹시
2: 아 근데 진짜 너무 네. 귀여우세요.
4: 구경도 해드려야 되겠네요.
5: 알겠습니다.
2: 네, 그러면 우리 키보드 워리어들이 사회 개인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인가요?
1: 이게 왜냐면 여론몰이를 해요. 네, 여론몰이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여러 글들이 올라왔을 때 이 글들이 모종의 방향성을 가질 때가 있는데 네. 그 방향성이 가장 그 화살표의 첫 번째 그 헤드 방향, 머리 방향을 이제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다수는 아닐지라도 소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여기에 글만 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뭐 부적절한 합성사 함께 해가지고 그 본인과 엉뚱한 사진을 연결해가지고 굉장히 희화하거나 아니면 조롱하는 듯한 이런 사진을 올려가지고 주목을 받는 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하나의 행동 패턴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큰 영향력은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히 인터넷상에서는 작고 큰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걸 확인하죠.
0: 그래서 사실은 인터넷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계속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특별히 이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 주로 뭐 연예인들 또 정치인들이 그동안 많았는데 최근에는 불특정인 그냥 일반 개인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악성 댓글이나 욕설 또 비난 등이 많이 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보면 그것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실제로 어떤 분들은 자살하는 분들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2: 근데 진짜로 저 아는 분 중에도 예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계속 자기 SNS에 막 욕을 쓰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이제 처음에는 그냥 좋게 그냥 했는데 계속 뭐 없는 얘기를 자기 SNS에 예의 욕을 해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얘가 너무 화가 나서 잡았어요. 그걸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사이버 수사대까지 해서 잡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의 아는 사람의 여자친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니까 이제 질투심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그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언니가 너무 예뻐서 예뻐서 그렇게 한 것 같다. 우리 앞으로 예뻐. 친하게 지내면 안 되냐. 언니 한번 봐달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4: 그 정도는 거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때는.
2: 그렇죠. 근데 또 예쁘다고 하니까는
1: 그러니까 너무 저도 손 넘어가네요.
2: 매우 예뻐서 손 넘어가네요. 진짜 근데 앞에서는 얘기를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4: 잡아내니까. 잡아내야지.
2: 근데 정말 제 주변 사람들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키보드 워리어의 영향을 받은 경험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식구들 중에도 혹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1: 저는 한 두 번 정도.
2: 진짜요?
1: 네. 왜냐면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어떤 공개, 이제 방송에서 하는 강연을 이제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네. 어떤 강연은 제가 재미삼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연계 전지현 이호선입니다. 100만 댓글이.
2: 아, 정말요?
1: 저는 이 세상에 우리 국어가 이렇게 다채로운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4: 신문대화.
1: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제가 볼 때는 거의 방언이 터졌어요. 여기저기서 막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아이들과 관련해서 사실 잊지 않은 일인데 마치 그 일이 저희 아이들과 관련된 일인 것처럼 잘못 소문이 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애들은 다 중고등학생인데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에 뭐 가해자가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댓글이 저기 미국의 애틀랜타까지 갔어요.
5: 진짜요?
1: 네. 그래가지고 제 각종 여러 계정들 있잖아요. SNS에 들어와가지고 막 전 세계인이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막 그만큼 이제 좋은 기대를 가지고 좋은 이미지였는데 네가 그렇다면 너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실망감을 표현한 거긴 한데 아이들 문제가 같이 엮여 있으니까 제가 막 진짜 머리가 진짜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열치열이란 말을 쓰죠. 네, 또 열에는 열로 함께하는 것처럼 제가 아는 이제 분들 유명한 분들의 SNS에다가 제가 글을 적어서 보낸 다음에 이거를 주로 이제 많이 올려달라 그랬더니 그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올려주셨어요. 그 뒤로부터는 이제 쫙 퍼지면서 애틀랜타에 다시 연락이 왔죠. 미안하다. 네, 사과를 해주시는 것만으로 대단하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네.
4: 저는 그 뭐야 그 예전에 제가 그 강의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네. 강원도에 있는 학교로. 근데 제가 그 어떤 연예인을 따라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학생이 생각하기엔 좀 기분이 나빴나 봐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왜 성대모사를 하냐. 그래가지고 제 SNS에 들어와가지고 욕으로 도배를 한 적이 한번 있어요. 너 뭐 죽이겠다. 너 뭐 제정신 아니다. 너 공인으로서 뭐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삭제를 했더니 또 댓글을 다는 거예요. 거봐, 네가 찔려서 그런 거겠지? 너 봐봐, 너 지우지 마, 이거 남겨놔, 이러는 거. 근데 제가 너무 좀 마음이 아파서 저도 이러면 안 되는데 걔가 유치하게 나오니까 저도 유치하게 대응을 했어요. 근데 이거 정말 유치했던 게 그때 이제 강원도에 갔을 때 좀 싸움 잘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짜리 친구가. 근데 그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좀 잡아내줘라.
2: 누군지
4: 했더니 걔가 5분 안에 잡았는데.
1: 잡았어요?
4: 잡았는데. 어떻게 잡았냐면, 그런 유형인 애가 두 명 있대요. 근데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오늘 PC방에 가는 걸 또 목표로 했대. 그래가지고 얘가 그걸 잡아내가지고, 어떻게, 형님, 제가 어떻게 해드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가 하면 내가 뭐가 되니?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걔한테. 걔 그 아이디가 또 다른 아이디가 있더라고요. 꼭 그렇게 댓글 다는 애들은 계정을 여러 개 갖고 있더라고요.
2: 몇 개 가지고 있었죠.
4: 제가 거기 이제 보냈어요, 메시지를. 넌 줄 알아? 그랬더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급으로 그래서 느꼈습니다. 이 뒷담은 앞담이 될 수가 없다. 왜? 이제 앞에 서는 순간 이제 무서워하더라고요. 제가 유치하지만.
1: 근데 이제 일화만 이렇게 따서 이렇게 따로만 내놓으면 무서운 분처럼 느껴져요. 무서운 분처럼. 옷 벗으면 이렇게 뒤로 그림이 막 있을 것 같고.
4: 잘 편집 좀 해주시고요. 네.
6: 사실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뭐 영향을 받은 건 없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SNS 같은 제 개인 SNS에 글을 제가 안 써요.
2: 네.
6: 좀 민감할 수 있는 모든 글들은 왜냐하면 이런 사회적으로 이 댓글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보거나 힘들어하는 분들 너무 많이 봐서 저도 사실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어떤 이슈에 대해서 글을 쓰면 뭐라고 반응할까 벌써 두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걸 쓰지 않고 전혀 상관없는 뭐 음식 이야기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쓴 내용들 중에 좋은 거 와서 공유하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게 보면 저도 굉장히 어떤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영향 받은 거죠.
2: 네.
6: 그런데 네. 연예인들만큼 키보드 워리어들에게 노출되는 직업도 없는 것 같아요.
1: 그럴 것 같아요.
6: 네, 두 분은 좀 어떠세요?
2: 근데 사실 저희 직업이 또 악플에 많이 노출된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의 이슈 키워드 주제는 꼭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주제였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은 안 그런데 개그맨이 이제 됐을 때 이제 신인 때 이제 오남이라는 걸 치면 지식인의 누군가 너무 심하게 이건 방송에서 얘기 못하지만 진짜 너무 심각하게 거기다 글을 써요.
1: 위협적인 글을
2: 썼어요. 위협적인 글을 썼어요 거기다가. 근데 이제 오남이라는 이름만 치면은 그 지식인에 나오니까 전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화가 나고 왜 나한테 무섭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선배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걸 이제 고민 상담을 했죠. 선배님 저 이렇게 악플이 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 왜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선배님이 그래도 너는 감사하게 생각해. 난 무풀이야. 차라리 악플이라도 있는 게 낫지. 그렇게 하면서 저를 조금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악플도 이제 좋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나한테 내가 신인인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 했는데 저 혼자서 제가 혼자만 보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가족들이나 뭐 이제 제 측근들이 그걸 봤을 때 상처받을 그걸 생각하니까 좀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1: 근데 이게 보면 고통에도 좀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2: 네.
1: 그렇게 이제 험한 일이 있을 때는 정말 상처도 되는데 약간 굳은 살 같은 게 좀 생겨나가지고 그 뒤로 웬만한 거 아니면 이렇게밖에 못 쓰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2: 근데 네. 재밌는 댓글도 많아요. 그쵸. 옛날에 뭐 저 무슨 노출될 뻔한 사진이 있었는데 송병철 씨가 이렇게 막았거든요. 그랬는데 댓글에 저기 베풀이 아, 송병철이 네티즌의 눈을 지켰다. 그래서 노출될 뻔했는데. 뭐 그런 재밌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끔씩 댓글 보면서.
4: 부럽네요. 저 무풀이에요, 저는.
2: 예?
4: 무풀. 제가 무풀이에요.
1: 어떻게 해요?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2: 어떻게 하죠?
1: 어떤 방식으로
4: 할까요? 근데 저는 또 잡아내니까.
2: 근데 잡아낼 것 같아요. 네,
4: 전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2: 네. 네.
4: 다 잡아냅니다.
2: 아, 그러니까. 진짜.
1: 아까 그 사례 한번 듣고는 네. 저도 어떤 글도 못 당했어요.
2: 네. 그러면 교수님,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키워드 워리어는 도대체 왜 그런지 그들의 심리 상태가 좀 궁금하거든요.
1: 제가 볼 때는 이 키워드 워리어들은 우리가 이 사람의 심정을 하나의 형상으로 보자면
2: 네.
1: 큰 머리와 제대로 쏠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마치 우리가 옛날에 큰 인형같이 그런데 머리는 큰데 이렇게 헝겊으로 만든 인형은 힘이 없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사실상 본인에게 가지고 있는 건 생각뿐인 거죠. 그런데 이 생각은 어떤 거냐, 내가 사실은 저 위치에 갔으면 더 잘했을 텐데라는 일련의 인정 욕구가 있던 건 아닐까. 또 그리고 내가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공격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닐까. 기본적인 항목은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사실은 내가 성질이 나도 그 사람을 건드리죠.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마치 인터넷상에서는 강자인 것처럼 생긴 내가 약자인 것처럼 생긴 그 사람을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치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 뭐 한강에서 뺨 맞고 뭐 종로에 가서 박혔나?
2: 종로에서 뺨 맞고
1: 어디서든 뺨을 맞고 다른 데 가서 푼다는 거죠. 이건 결국은 내가 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약한 상대에게 그 감정을 쏟아놓는 거거든요. 저는 어쩌면 사회적으로 이런 현상 자체가 약자에게 그렇게 감정을 쏟아놓는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고 그 가장 대표주자로 우리가 키보드 워리어라는 단어에서 그런 심정을 또 심리 또 현상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6: 악성 댓글 단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네네네네. 실제로 수사를 해서 찾아보면
2: 네.
6: 의외로 평범한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4: 그렇죠.
6: 평범한 대사원 심지어는 뭐 초등학생
2: 네.
6: 그런 거 보면 우리 사회가 이게 삶 속에서 네네. 자신의 생각이나 의사를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영향이 이 키보드 속에 숨어서 이렇게 누군가를 공격하면서 대리적으로 자기 감정을 좀 표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치환적인 것도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약간 수동 공격적인
2: 네.
6: 앞에서는 공격을 못하는데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로 누군가를 공격하면서
2: 네.
6: 나름대로 어떤 자신의 만족을 느끼는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현실 사회에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이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걸 이제 안전한 공간에서 숨어서 이렇게 표출하다 보니까 이런 좀 비정상적인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 그럼 현재 키보드 워리어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이게 제가 볼 때는 악성 댓글이 약간 그 비유로 하자면
2: 네.
1: 그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만 산탄총이라는 게 있잖아요. 산탄총이라는 게 저 총알을 이렇게 빵 쏘게 되면은 가서 총알이 여러 개로 확 분산되는 방식이래요. 마치 수류탄이 터지는 것처럼.
2: 네네네.
1: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산탄처럼 완전히 작지만 하나가 나가서 굉장히 여러 방식으로 좀 폭발력을 일으키고 여러 군데 가서 또 다수에게 그 복사해가지고 붙이고 복사해서 붙이고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요즘은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왜냐하면 요새 어르신들이 인터넷 세계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모바일을 가지고 있고 함께 들어와 가지고 이제 포털을 막 이용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이 네티즌들 중에서도 고령자들의 댓글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중에서도 악플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고령 키보드 워리어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 사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연령에 따라 물론 다양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그거 어떻게 달렸나 보잖아요. 미칩니다. 환장해요. 그쵸. 사람이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무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내 안쪽에 좀 단단함을 갖추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 안쪽에 드래곤볼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 우리 이제 이걸 이제 성령의 힘이다. 성령의 힘이다. 그다음에 이제 쫙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 단단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내 자신에 대한 이런 철저한 믿음, 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굳건한 그 기둥과 같은 관계들, 네.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심하다? 저는 고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법이 멀다고 생각하시는데 세상에 대한 가르침은 저는 여러 방식으로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범죄라고 판단이 된다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인 항목도 함께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이제 온라인 세계가 더 확장되기 때문에 키보드 워리어들이 더 많아질 것 같긴 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원론적이지만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윤리 교육 받았잖아요. 지금 시대에는 좀 사이버에 관한 윤리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조금 이런 사이버 시대에 맞는 예절 교육, 윤리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온라인 속에서 숨어서 이런 표현들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건강하게 자신의 정서나 욕구를 어떻게 보면 표현하거나 풀 수 있는 장이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건강하게 표현하고 풀 수 있도록 사회가 혹은 교회가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주는.
1: 에너지 분산을 위한 놀이장소도 필요한 것 같아요.
6: 그렇죠.
1: 네.
6: 사실 우리 사회가 너무 좀 극단적이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극단의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비난하기만 바쁜 그런 문화들이 어떻게 보면 숨어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는 것 같고. 네네. 물론 이제 이런 걸 있겠죠. 힘 없는 분들이 어떤 자신의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름 온라인을 빌려서 자신의 억울함을 좀 표현하는 그런 창구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과하다면 저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규제나 이런 행정적인 조치나 법적인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 그럼 마지막으로 키보드 워리어들에게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1: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법은 거울 앞에 앉아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막상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성찰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이 이걸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공격하는 힘은 이것도 하나의 에너지예요. 이게 방향만 바뀌면 이게 돌봄 에너지가 되거든요. 앞으로는 언제든 선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의 전환을 모색을 한번 해보신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에게는 훨씬 더 좋고 그다음에 따뜻하고 돌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의 길이 오히려 그분들을 통해서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6: 저는 우리 키보드 워리어 여러분들이 컴퓨터 밖에도 재밌는 것들이 많다는 거 너무 그렇게 온라인 세상 속에서만 즐기려고 하지 말고 좀 밖으로 나와서 재밌는 것들 추구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답고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키보드 워리어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 행복한 말, 또 그 사람을 힘나게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함으로써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말 한마디에 저희들이 힘을 얻습니다. 좋은 말 해주세요.

0: 이제 오늘의 사연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에게 또 어떤 사연이 도착해 있을지 고민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이라고 불리며 살아온 20대 자매입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손잡고 교회에 가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던 기억이 아련한데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는 항상 내가 과연 모태신앙이라고 불려도 괜찮은 걸까? 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주말 오전이면 어김없이 참석해야 하는 예배, 어릴 때부터 짧은 옷과 빨간 옷은 안 돼 라고 혼나던 기억, 가능하면 남자친구는 결혼할 상대가 아니면 만나지 마라, 그리고 취직하면 반드시 11조를 내야 된다, 알지? 심지어는 마음에도 없는 수요예배, 저녁예배까지 참석하느라 빠른 귀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제게 많은 기대를 거셨던 부모님도 저의 연약한 신앙에 실망하셨는지 현재는 서로 간의 대화마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소통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와 말을 건네셨습니다. 별일 없지? 하는 일을 잘 돼가니? 저는 네, 그럼요. 갑작스런 안부에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역시 우리 아빠구나 라고 느꼈던 그 순간 제 침대 위에는 못 보던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부모님이 제게 신앙생활을 강요하는 것만 같아 섭섭함이 밀려왔습니다. 종교의 선택은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제게 과연 종교의 선택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만 오히려 가족들과 멀어지는 나, 부모님께 실망스러운 딸이 되고 싶지 않지만 나만의 가치관도 갖고 싶은 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코토코 식구들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0: 네. 근데 우리 식구들은 현재 열심히 또 믿음 생활 중에 있으시잖아요. 근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점도 조금 불편한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좋은 점이 뭐가 있나요?
2: 일단은 뭐 기독교 집안, 기독교 문화라고 하면,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편해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중심으로 안정성을 갖추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패턴이 있어요. 주일은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3: 그치. 네.
2: 주일은 교회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엄마 수요 예배 가면 따라가고, 철야 예배 가면 따라가고, 토요일 날 그 교회 일 있으면 가고, 그다음 주일 날 가고. 네.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일상이 돌아가니까 별로 큰 문제가 될 수 없이 안정적인 패턴을 갖고요. 네네. 세 번째로는 급할 때 부를 이름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심정의 방패가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든든해요. 맞아요. 보이지 않는데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가족들이 거의 대부분 건전해요. 물론 속썩이는 친구들이 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건전하고요. 또 한 가지는 기독교 문화가 주는 이런 풍요로움이 있어요. 네. 왜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한참 다닐 때 문화개방 이런 거 들어요. 그죠? 신앙송을 그때 왜 했나 몰라. 그렇게 신앙송을 했는데 그때 들어요.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뭐 그때 막 율동 막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성가대하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지금 성인이 됐을 때 굉장히 중요한 저의 문화 콘텐츠로 지금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제 반면 그 반대편도 있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한 종교는 건강한 열매들이 있다는 거. 기독교가 바로 그 핵심에 있다는 거죠.
4: 가장 큰 복이라면 어쨌든 좋은 신앙을 물려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좋은 신앙이 정말 건강한 신앙, 부모님으로부터 건강한 신앙을 또 물려받아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대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 사실은 그래도 든든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면에서 아버지가 저에게 좋은 하나님을 지금 소개해주고 가신 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기독교 신앙을 물려받은 것이 참 제게는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았다라고 생각해요.
1: 저도 이제 반대로 체험 신앙이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거든요. 근데 외할머니께서 교회 권찰님이셨는데 목사님 딸하고 권사님 딸한테 용돈을 2,000원씩 줬어요. 레운이 전도해서 데려오면 매주 다 이렇게 돈을 주겠다고. 근데 제가 1년 동안 누나들이 쫓아다녔는데 누나들 얼굴에 막 흙 뿌리고 그랬어요. 오지 말라고 막 얼굴에 칠뱉고. 왜냐면 너무 싫은 거예요. 누나들도 전도법이 다 잘못됐어. 레우나 가자 이러면 되잖아요. 머리 끄댕이 잡아. 야, 할머니가 나오래.
0: 할머니 받아야 되니까.
3: 할머니가 돈 준다니까. 빨리 나와. 네. 그거 저도 짜증나. 그걸 뿌려버린 거야. 근데 제가 웃긴 게 1년 정도 네. 누나들이 쫓아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나를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안 오니까 궁금하잖아요.
2: 그렇지.
3: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누나 나와! 누나 나와! 이랬더니 그 누나가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근데 그 뒷모습 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 그 누나한테 꽂혀가지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누나 내 머리카락 잡았더니 근데 그 누나 또 뒷모습은 예쁘더라고요. 그 앞모습 맨날 화난 모습만 보니까 돈에 대해서 빨리 너 나와 2000원 준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 기쁨이 누나 때문에 이거 공개 해도 되나?
4: 기쁨이 누나?
3: 기쁨이 누나. 그때 당시 기쁨이 지금도 이제 목사님 딸이지만 그 누나가 누나가 그때 저를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가서 교회를 갔는데 가니까 제가 막 심심하고 하니까 드럼 알려주지, 기타 알려주지, 그리고 청년부들이 있으니까 네. 청년이랑 저희 청소년부가 한 1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막 누나들이랑 같이 형들이랑 놀면 운동도 알려주지, 용돈도 주지 하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푹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제가 보니까 이게 억압적인 게 아니라 이런 문화적으로 뭔가 이 친교적으로 이게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0: 근데 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다 좋은 점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불편한 점도 있나요?
2: 우리가 왜 그 이런 상점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주일은 쉽니다. 기독교인들은 주일은 안 쉽니다. 교회 가야 되죠. 그래서 남들 이제 주말에 늘어지게 놀 때 저는 항상 교회를 가야 되고 교회를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가면 옛날부터 계속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거기서 뭘 또 맡아요. 맡으면 뭘 또 시켜요. 시키면 또 한다? 그래서 방학에는 또 여름 성경학교 뭐 교사도 해야 되죠. 성가도 해야 되죠. 활동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다가 뭐 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성경에 절반은 하지 말아야 되고 절반은 더 많이 해야 될 것들이잖아요. 네네네.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뭘 하냐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신 거죠.
0: 그쵸.
2: 그래서 제가 커서 이제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됐으면 목사님 설교가 이제 그 여전히 길이가 같아야 되는데 점점 길어져요. 내일까지 할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태신앙으로 있다 보면 이렇게 불평이 좀 생겨나요. 오랫동안 내가 봤다. 오랫동안 내가 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마치 내가 이 교회 주인인 것처럼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믿는 게 뭐 별게 아닌 것처럼 네네네네. 되게 조금 귀하지만 그걸 소홀하게 느끼는. 우리가 열반 지키고 있으면 그 중에 비싼 반지 하나는 보이겠지만 나머지는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열반 지키고 없죠. 그런데 내 안에 오랫동안 이게 보석이 있으면 이 보석이 귀한 줄 모르거든요. 네. 건강을 잃기 전까지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이 모태신앙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뜨뜻미지근이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성경에는 뱉어버리라 그랬는데 이건 또 뱉지도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 그 안쪽에 거친 바다 이쪽에는 아주 잠잠한 두꺼운 침잠 그 밑으로 거대한 멘틀이 있죠. 저는 모태신앙이 가지고 있는 힘은 그 움직이지 않는 멘틀에 있다고 봐요.
4: 저도 사실 어린 시절에 그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들이
0: 그렇죠.
4: 처음에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이걸 해야 되지? 근데 하여튼 의무적으로 해야 돼. 뭐 주일 예배, 뭐 수요 예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힘들었던 것 같고 조금 나중에 커서는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다 보니 아마 다른 분들도 목사님이 아니셔도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의 특징이 가정일보다는 또 교회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거의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다 보니까 제가 제 삶 가운데 이 졸업식을 할 때 기억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가 제 졸업식 사진을 찍힌 적이 없으세요. 네, 나중에는 뭐 돌아가셔서도 못 오셨지만 그렇게 보면 늘 이제 아버지가 바쁘시고 교회를 하느라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 가족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많이 이렇게 함께 하지 못했던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것들이 그래도 이 불편함보다는 장점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3: 청년의 입장에서 연애가 저는 교회를 안 믿는 자매를 만나봤는데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주일날 늘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어때요? 아침에 교사하지, 점심 교회에서 먹지, 오후에 청년부 모임하지, 청년부 모임 끝나고 나면 또 숙 모임 또 준비해야 되지. 숙 모임 끝나고 나면 저녁 9시예요.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교회에 있는 거야. 그런데 또 그것 때문에 여자친구는 서운해하지. 너 교회 아니지? 너 구라쟁이지? 이게 거짓말 왜? 왜냐면 어느 미친 사람이 교회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냐. 목사님도 그렇게 안 있는다. 나쁘지도 않은 소리.

0: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온 씨는 믿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친구들을 보며 부러워한 적은 없나요?
1: 아, 부러워한 적 있어요. 일단은 뭔가 화목해 보였어요. 교수님 말씀처럼 뭔가 화목해 보였고 일단 네. 기도라는 뭔가 무기와 함께 방패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 애들아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막 그런 대화하는 게 제일 부러웠어요. 뭐냐면 교회에서 네. 저는 이제 저만 딱 예수님을 믿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제 나이 동갑인 애가 네. 부모님이 다 교회 막 장로님 권사님이시니까 오늘 우리 집에 가서 가정 예배 드릴 거야. 아. 이게 너무 부럽더라고. 아. 나는 집에 가면 혼나거든. 아. 근데 여기는 가정 예배들인데 나는 교회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 혼나는데 여기는 가정 예배들인데. 아.
2: 그 집은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혼나요. 그 차이예요.
1: 아, 그러겠다, 네. 그러겠다. 그리고 막 추석 때나 설날 때 저는 이제 막 집안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막 절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가정 예배들이고 또 어디 놀러 간다고 하니까 나는 막 제사상 도와주고 하니까 그런 거 너무 힘들었어요.
0: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믿음 생활에 대한 부모님의 지나친 관여로 인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실제로 아이들에게 믿음 생활 어디까지 관여하시나요?
2: 저는 아이들 초등학교 정도까지는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패턴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발달 단계 여러 가지를 고려하더라도 실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심정의 토대가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신앙 규칙도 이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한 60% 정도는 좀 관여를 해요.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교회에 가고 헌금을 하고 예배 마치고 적어도 이제 언제 오는지는 제가 관여하지 않지만 예배에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 요것만큼 확실하게 하고 저희 집은 이제 늘 주일마다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예배를 드려서 저녁에 함께 모여서 그때 가족 회의를 같이 겸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하고요. 중고등학교 가서는 아이들이 이제 예배만 드리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갔을 때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생겨나요. 간혹 무슨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럴 때 이제 가정예배 같이 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예배는 엄수하되 나머지 삶에 관련된 여러 신념들은 저는 좀 그들이 발견하고 그들이 선택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3: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이제 주일 예배, 주일 성수. 근데 그거 빼고는 다른 건 다 자율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평소에 뭐 아버지가 야 너 성경 몇 번 읽었냐, 뭐 잡기도 나가야지, 수요 예배 가야지, 뭐 전도를 하고 있니, 뭐 헌금은 잘 하고 있냐, 뭐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이제 제가 스스로 신앙을 어떻게 보면 찾게 되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준 거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됐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청소년 시절에는 교회 뭐 수련회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갔는데 사실은 재밌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또 한편으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으셨잖아요. 이게 참 의도하지 않은 바지만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자발적으로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뭐 아버지가 야, 새벽 기도 나가라가 아니라 그냥 제가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건강 때문에 걱정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새벽 기도를 가게 되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아버지하고 함께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부모님과도 더 애틋해지고 또 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까워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지 우리가 뭐 강제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인 틀은 잡아주되 그 외의 것은 스스로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스스로 하게 하면 저는 그 자녀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 현재 사연의 주인공 부모님은 주중에 예배를 강요하고 옷을 규제하고 다양하게 또 삶의 개인적인 부분까지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저는 뭐 기본적으로 내용은 형식 안에 담긴다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 형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예배의 의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어떤 의례 안에 들어갈 때는 그 의례에 참여하는 자의 이런 의복이나 이런 것도 의례의 한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는 건강하고 건전한 수준에서 말끔하고 단정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사연자가 보내주신 거 보니까 짧은 거 안 돼요, 빨강 안 돼요, 뭐 이런 식이에요. 제가 그 딸이었으면 이 아버님하고 인생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빨간색 너무 좋아하고요.
4: 아, 좋아하세요. 네.
2: 그리고 점점 빨강이 점점 좋아진다.
0: 밝은색.
2: 그리고 막 짧은 치마는 진짜 이 신체 구조상 잘 못 입는 거지.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똥.

0: 그런데 그래도 제안에는 하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이 이 사람을 너무 옥죄어서 마치 우리가 납득이 되는 형식이 있고 납득이 되지 않는 형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형식이 이 자녀를 납득하지 못한다면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혹은 자녀가 생각하는 형식이 어떤 것인지 물어봐야 되거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아버님께서 납득할 수 없는 그 제안을 더군다나 강요 방식으로 하신다면 이 따님 입장에서는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신앙 안의 그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네. 실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형식이라는 것 자체가 과연 내가 믿고 실행하고 있는 이 형식이 진리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1: 저 같아서도 되게 교회 가기 싫었을 것 같아요. 뭐 규제하고 억압한다는 게 이 억압하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2: 그쵸.
1: 근데 또 억압하면서 또 자유를 찾으면 좋은데 자유가 또 뒤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아 이번 정말 쉽지 않겠다. 근데 부모님하고 잘 대화를 해야 될 텐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2: 아무래도 성인이 된 자녀에게 종교를 강요하기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목사님은 어떤가요?
3: 사실 신앙생활 자체는 네. 자유롭게 스스로 하기는 참 쉽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죄라고 하잖아요. 네. 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깨어진 관계를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일방적으로 강요해가지고 구원하시려고 했다면 저는 뭐 얼마든지 2000년 전에 하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죠. 2000년 동안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부모님이 물론 신앙적으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사실 부모님의 강제보다는 복음의 능력이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사연자의 부모님을 보니까 어쨌든 신앙을 그분들의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건 참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태도와 열정은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 부모님들의 평소 어떤 성격이나 소통 방식은 조금 복음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의 내용이 우리가 복음이잖아요.
2: 네.
3: 자녀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는데 그럼 복음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말로 풀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도 좋은 소식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연자한테는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닌 거예요.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는 좋은 소식은 좋은 방식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부모님의 전달 방식은 일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사연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0: 저는 이게 기독교만큼 민주주의를 잘 담아낼 수 있는 종교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진리가 자유를 창출하고 선택을 자아내는
2: 네.
0: 이런 방식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 민주주의는 자유와 선택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는 최종적인 그 빛을 보면서 딱 같이 기뻐하는 이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옳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전 신앙도 그런 가치가 순서와 상관없이 발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 네.
0: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엄격한 것 안에 있다가 나왔을 때는 당장은 자유롭지만 그 뒤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쩔쩔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너무 또 규율이 없다 보면 이 규율이 없는 신앙은 또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버님이 스스로 결정을 하실 때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딸에 대한 어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있지만 내 가족을 믿는 것도 있잖아요.
2: 네네.
0: 내 가족에 대한 신뢰. 딸을 믿고 있다면 그를 잘 키웠다고 판단한다면 그 잡았던 손을 혹은 쥐었던 손을 언제 놓아야 할지 이건 아버님이 좀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었다면 이제 아버지에게 그 손을 어떻게 놓으시면 좋은지를 딸이 제안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아버지 왜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억압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린 시절의 이야기인 것 같고 네. 우리가 점점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된다는 건 나와 함께 동등한 위치에 있는 내 부모님에게 선하고 어른다운 방식으로 성인의 방식으로 제안하고 해법을 함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갖는 것. 그게 굉장히 저는 성숙한 신앙인의 이야기이자 동시에 성숙한 가족의 이야기라고 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버지의 목도 있고 이제 딸의 새로운 다짐과 제안도 필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2: 네, 맞습니다. 근데 사연의 주인공이 이 부모님의 신앙생활 강요로 인해 지금 믿음 생활에 지쳐 있잖아요. 와, 이 가정에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인가요?
0: 전 아버지가 좀 물어보시거나 혹은 따님이 좀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2: 네, 네, 네.
0: 아버지, 저는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안하신 뭐 항목들이 사실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책을 한 권 살포시 놓으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게 제가 약간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굉장히 폭넓은 차원에서 좀 엄격한 가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신앙이 이 사람을 잡아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을 돌보고 마치 거대한 보호막처럼 건강한 생명체가 되도록 그렇게 돕는 게 이제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이잖아요.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지금 딸에게 하고 있는 이 방식은 사실은 약간 꽉 동화줄로 묶어내는 듯한 느낌이 커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살포시 살짝 한 1cm 정도만 공간을 뜨면 이 안에서 어떻게 굉장히 기쁨의 생명이 떠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라 최소 기준을 자녀 중심으로 제안을 좀 한번 해드리는 게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번 합니다.
1: 교수님 말씀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그렇게?
1: 네,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주 훌륭한 학생이에요.
1: 네, 왜냐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네. 이제 자식 키워놨더니 하나 필요 없다라고 막 부모님들 그러시잖아요. 그쵸. 근데 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니, 솔직히 이제 컸으니까 어느 정도 부모님한테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부분이 서운했어. 그리고 이런 부분을 엄마, 아빠랑 나랑 이렇게 지금 진실의 방으로 가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대사처럼. 그래서 진실의 방으로 가서 좀 얘기도 좀 하고.
2: 네.
1: 또, 자식이잖아요. 내가 그래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니까 뭐 돈 좀 꺼내가지고 용돈도 드리면서 나한테 이러지 마. 이게 부모님이 끊겨. 이러지 마. 그러면서 뭔가 약간 좀 재치 센스 유머 애드립을 좀 넣어가지고 그래도 그런 느낌으로 해야지 막상 가고 아 싫어! 싫다고 이런 게 아니라 엄마 오늘 먹은 거 한 20만원어치인데 나한테 강요하지 마 그럼 2만원짜리만 사줄 거야 뭔가 이런다든지 뭔가 약간 좀 그래도 좀 그런 식으로 좀 제안을 하면서 좀 귀엽게 가야 되지 않을까 끝나고 해서 엄마 아빠 거기서 막 밥상을 엎거나 이러지 않을까지 뭔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좀 귀엽게
0: 귀엽게
1: 자녀답게
0: 대신 아버님이 이렇게 한 400만원 들어있는 카드에 딱 보면서 예수를 본다다 이렇게
1: 본다다
2: 아멘 아멘 복 받으실 거예요. 네. 네, 근데 저는 오늘 사연을 들으면서 미래에 저는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 고민하며 생각해 보게 된 시간이었는데요. 목사님,
1: 네.
2: 오늘의 사연 정리 부탁드릴게요.
3: 네. 아유, 저도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제가 목회자지만 아유, 이런 부모님 밑에 있으면 물론 참 훌륭한 분들이시지만 참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연이 많이 공감이 됐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사연자에게 하나님께서 조금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2: 네. 네.
3: 그리고 제가 볼 땐 이 사연자와 부모님의 지금 어려움은 뭐 표현된 건 지금 뭐 신앙적인 활동을 안 하는 거에 대한 갈등인 것 같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부모님하고 이 자녀분, 사연자분 사이에 의사소통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부모님이 이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뭐 예를 들어 짧은 옷이나 빨간 옷을 입지 말라거나 또 혹은 남자친구를 결혼할 때 사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부모님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이 권위적이고 굉장히 조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2: 네.
3: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 사연자분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2: 네.
3: 또 그 내용 중에 보면 사연자분이 부모님께 실망스러운 딸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평소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모님께 좀 솔직한 내 생각이나 감정을 잘 표현을 안 했던 것 같아요.
2: 네.
3: 이 딸은 나름대로 부모님의 말씀에 굉장히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2: 그쵸.
3: 또 부모님은 그런 딸이니까 굉장히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겠죠 하고 일방적으로 계속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연자분이 정말 솔직하게 좀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부모님들이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이 힘들다. 네. 그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방법을 좀 찾아보면 부모님하고 이렇게 많이 충돌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조금 물리적으로 서로 떨어져서 지내보는 것도 조금 독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생활해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네. 그리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 사연자분도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진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스스로 한번 훈련도 한번 받아보고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노력해보면 그걸 통해서 부모님께서도 그 노력 속에서 우리 딸을 좀 이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 네,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 꼭 기억하셔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루빨리 회복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편지는 어느 분이 준비해 오셨나요?
0: 제가 준비했습니다.
2: 아, 교수님.
0: 자, 우리 같이 우리 사연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답답합니다. 오랜 동아줄에 묶인 듯 힘겹고 작은 옷을 입은 듯 숨이 막힙니다.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믿음의 모습이 옳은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통하여 깨닫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자유케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걸음이 눈치 보며 무겁지 않게 하나님과 손잡고 나의 하나님을 만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과 그 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재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운다는 말이 있죠. 축구를 보면 전반전에 실수로 실점을 한 수비수가 후반전에 골을 넣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직장에서 어느 날 실수를 하게 되면 그 다음번에 그걸 만회하려고 완전히 초집중 모드로 들어가기도 하죠. 오랜만에 외식으로 만난 걸 잔뜩 비싼 걸 먹고 난 다음에는 양심이 찔려서 운동과 식단을 엄청 하고 또 집밥을 한동안 먹는 걸 병행하기도 합니다. 오늘 내 스스로가 뭔가 미흡하다, 최선이 아니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 매일 더 잘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실수와 후회를 반복하고 그렇게 살면서 근데 그거 다 내일 더 잘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거 맞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모두 그렇게 살잖아요. 내일 더 잘하려고 그러는 거 맞잖아요.

네, 내 인생의 명자 김하준입니다. 한 주간의 기다림 그리고 책 한 권, 좋은 음악. 매주 토요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 좋은 책과 좋은 음악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오프닝은 실수를 통해 배운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정말 자주 보았던 장면이 축구를 보다 보면은요, 수비수가 실수로 실점을 해요. 그러면 그 경기에 정말 놀랍게도 높은 확률로 그 수비수가 후반전에 골을 넣는 경우를 수도 없이 많이 본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이제 공격수는 공격을 하고 수비수는 수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월등하게 공격수가 득점을 할 확률이 높고, 수비수 같은 경우는 뭐 세계 최고의 수비수라고 하더라도 1년에 뭐 두세 골 넣기도 쉽지 않죠. 왜냐면 그들의 본분, 원래 목적은 상대의 슈팅을 막는 거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수를 저지른 수비수는 그 다음에 완전히 초능력자가 됩니다. 뭔가 실수를 만회하고자 하는 열정인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수비수들은 키가 크고 몸싸움을 잘하다 보니까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으로 골을 넣는 경우를 종종 목격을 합니다. 사람들은 본인이 뭔가 미흡하다, 그리고 본인이 잘못으로 어떤 집단이나 피해를 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더 잘하려는 욕구가 두 배, 세배 이상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 놀라운 힘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마감 효과라 그러죠. 미뤄놓았던 과제, 미뤄놓았던 뭐, 글 같은 거 있죠. 원고, 데드라인이 있으면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마지막 하루 남겨두고 막 정말 미친 듯이 하잖아요. 그런 경우를 보면 뭐 소기 성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평상시에 열심히 하는 게 최고로 좋고, 이제 스포츠도 평상시 열심히 해서 골을 안 먹는 게 좋지만 어떡합니까? 상황 벌어졌는데. 근데 그게 인생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오늘 뭔가 미흡하다, 오늘 최선을 못했다, 또 오늘 내가 실수로 망쳤다, 이런 감정이 들때 있잖아요. 그런데 내일이면 그게 더 잘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실수와 후회를 반복하면서 살게 되더라도 내일 더 잘하면 그게 또 상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못하고 내일 잘하고, 또 오늘 게을렀지만 내일은 성실해지고, 그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 우리 삶이 어느 정도 평형의 균형추가 맞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일 더 잘하면 되죠. 오늘 실수하면 어때요? 내일 또 만회하면 되죠. 괜찮습니다. 뭐 다 그렇게 살잖아요. 내일 더 잘하려고 그랬던 거 맞잖아요.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남의 불행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라곰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이에요. 얼마나 재밌는지 감도 안 잡힙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모든 책 포함해서 이렇게 흥미롭게 읽은 책은 거의 수년에 들것 같아요. 이 책은 우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꼬꼬무라고 하죠. 많은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는 그 미스테리 다큐. 꼬꼬무의 메인 PD 이동원 작가의 첫 소설집이고, 또 굉장히 많은 작품을 했어요. 이 이동원 작가가 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 다들 아시죠? 또 꼬꼬무뿐만이 아니라 다큐멘터리계에서는 굉장히 알아주는 인물입니다. 백상예술대상 교향작품상 같은 아주 굵직굵직한 그 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또 법무부 교정정책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그러니까 추천서라고 해야 되겠죠? 분들의 면면이 아주 화려합니다. 표창원 씨 프로파일러 이렇게 남겼어요. 신기하고 이상한 남의 얘기를 재미있게 읽다가 목 뒤에 소름이 돋는다. 이 극단적인 욕망과 감정이 낯설지만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내안 깊은 곳에도 그런 감정이 숨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고요. 뭐 신소율 배우 최윤아 변호사, 뭐 드라마 굿파트너의 작가이기도 하죠. 또 고전이 답했다 우리 명작이 사랑하는 작가 고명환 작가의 추천 말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방송에서는 할수 없는 얘기인데 너한테만 얘기해줄게. 이렇게 말하면서 빠져들게 하는 이야기다. 이동훈 PD가 이동훈 작가가 되어줘 너무 감사하다. 또, 뭐, 남궁인, 전문의, 그리고 김진주 작가, 뭐, 이런 작가, PD, 전문의, 프로파일러, 배우, 변호사, 뭐, 이런, 추천인들의 면면이 화려합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글들이 아니라, 정말로 책을 읽고 빠져들었던 것이 느껴지는 그런 글들입니다. 주제가 총 10개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짧게 요약을 해보자면, 입시 비리를 목격한 고등학생이 나오고요. 이게 각각의 단편이기 때문에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환자를 진찰한 소아과 의사, 연인의 악플로를 고소한 남자친구, 정규직을 눈앞에 둔 인턴 기자, 이 10편의 단편을 통해서 각 주인공 시선으로 인간의 본능, 이기심, 죄책감, 뭐 이런 감정들이 나옵니다. 아주 날것 그대로 인간의 욕망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항상 이 내용에는 극적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평범하게 읽고 있다가 마지막에 전율이 소름이 돋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명을 하는 것도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라는 게 조금 고민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반전이 있거든요. 이 반전이 저는 그 반전을 얘기할 거지만 이 반전을 미리 알면은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조금 재미가 반감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반전의 이야기까지 해볼 작정입니다.

네, 먼저 이 책의 첫 번째 표지를 장식하고 있는 주제, 10개의 주제 중에 하나죠. 3일 전 와이프가 사라졌을 뿐, 이 내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구성이 먼저 책첫 번째 페이지에 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나옵니다. 그첫 번째, 직업, 회사원, 나이 44세, 성별 남자, 특징, 와이프 실종 상태. 본문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내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프가 3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처음 하루는 솔직히 말하면 편했다. 설거지를 하고 중1 쌍둥이들 숙제를 봐주고 세탁기를 돌리고 건조대를 펴서 빨래를 널었다. 이걸 내가 혼자 다 해야 한다는 게 귀찮긴 했지만 동시에 좋기도 했다. 억지로 감정을 만들어내서 이야기, 대화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건내 기준에서는 충분히 휴가에 가까웠으니까. 셋째 날 아침 밥 먹으면서 애들한테 슬쩍 물었다. 너희 엄마 어제도 안 들어온 거 알지? 쌍둥이 중 딸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근데 엄마 어디 간 거야? 언제 온대? 글쎄, 아빠도 모르긴 한데, 뭐, 그렇게 궁금하진 않네. 이렇게 말하려다가 참았다. 그런 말을 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서이다. 그래서 나는 최대한 정상적인 아빠처럼 보이려고 이렇게 대답했다. 곧 오실 거야. 좋은 일 생겼다고 하니까,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러려고 갔다고 했잖아. 별일 없겠지. 그 말은 진짜였다. 그날 와이프가 진짜로 그렇게 말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고. 기분도 좋아 보였다. 그리고 보니까 좋은 날이라는 게 뭘까? 나는 그날 집에서 애들이랑 저녁을 먹었다. 오후에 처갓집에서 연락이 왔다. 와이프랑 통화가 안 된다고 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와이프의 지인들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다. 파출소에 가서 실종 신고를 하는데 경찰들은 무덤덤하게 나의 실종 신고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나에게 대뜸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다. 최근에 부부싸움은 언제 하셨나요? 나는 굉장히 당황스럽다. 부부싸움이요? 글쎄요, 뭐 사소한 다툼 같은 것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고부 갈등은 있었나요? 글쎄요, 저희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셔가지고 딱히 그런 건 없었습니다. 경찰들은 크게 대수롭지 않은 듯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나는 신고를 마친 뒤에 마트에 갔다. 마침 사야 될 물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장바구니에 부대찌개, 불고기 전골, 순대볶음까지 골고루 담았다. 떨이로 나온 아이스크림도 사고 샤인머스켓도 두 송이나 샀다. 다음날 오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특별수사본부를 차린다는 경찰의 연락이었다. 해당 사건은 이제 실종 단계인 3일에서 5일이 넘어갔으므로 조금 더 진지해지는 것 같았다. 난 태연하게 말했다. 그러면 와이프를 찾을 수 있나요? 나는 애써 감정이 격앙된 듯 말을 했다. 사실 내 감정은 크게 요동치고 있지는 않았다. 다시 경찰서에 갔을 때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 여자가 실종이 되든
사례가 되든 어떤 봉변을 당하든 관심이 없다. 애초에 우리는 서로를 찾아다닐 만큼 애틋한 사이가 아니었으니까. 와이프에게는 딴 남자가 있었다. 남편으로서 모른 척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놓고 딴 남자를 만나고 다녔다. 처음 집 앞 부동산에서 알바를 시작할 때도 영업 때문에 회식이 잦다고 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걸 난 알고 있었다. 동네 부동산이 영업을 해봤자 얼마나 하길래 회식이 많겠는가. 질투도 들지 않았다. 다만 나는 그 상대방 남자가 궁금하긴 했다. 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일까? 머리는 똑똑할까? 그걸 알고 싶어서 내가 가끔 이야기를 붙일 때마다 와이프는 항상 이렇게 나에게 쏘아붙였다. 당신은 아무튼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어. 아니 나는 꼭 사이코패스랑 사는 것 같다니까? 이 말은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나는 공감 능력이 없다. 내 기억이 존재한 시절부터 언제나 들어왔던 말이 나에게는 감정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였다. 학창시절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결혼한 이후에 와이프에게도 같은 얘기를 들었다. 아무튼 나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남의 감정에 관심이 있는 척 살게 되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진심으로 우러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았다. 연애하던 시절 와이프는 무심한 듯 신경 쓰려고 노력하는 내가 츤데레 같아서 무척 마음에 들고 매력적이라고 했다. 그것도 사실 일반적인 남자친구라는 존재들이 하는 행동을 찾아보고 외운 나의 노력의 결과지만 어쨌거나 그때는 와이프는 나를 좋아했다. 적어도 연애할 때만큼은.

카펫부터 하드우드 바닥까지 노즐 교체 없이 청소하고 먼지도 알아서 비워주는 LG 올인원 타워 청소기. 지금 LG닷컴에서 구매하면 149불 상당의 청소 노즐 키트를 무료로. 더욱 스마트하고 강력해진 LG 올인원 타워 청소기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결혼이란 사회적 일상과는 매우 달랐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살다 보니 자주 부딪혔고, 와이프는 내게 점점 더 화를 내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감정이 격해진 와이프를 보면 나는 매번 그러려니 무덤덤하게 행동했다. 결혼 생활에서는 규격화된 행동 요령을 만드는 게 불가능했다. 가끔은 이게 이렇게 화낼 일인가? 계산해 보기도 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와이프는 예고했던 것처럼 회식을 핑계로 밤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매일매일 회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심지어 하룻밤을 자고 오는 일도 반복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한 번도 이 아이들이 나와 닮았다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다. 사람들은 여기가 닮았네, 저기가 닮았네 하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알수 있었다. 나랑 닮은 구석이 전혀 없다는 걸. 그리고 쌍둥이들이 자라면서 그 확신은 점점 더 강해졌다. 왜냐면 이 쌍둥이들이 공부를 너무 잘했던 것이다. 나는 태어나서 단한 번도 반에서조차 1등을 한 적이 없는데, 쌍둥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공부를 하고 항상 1등을 해왔다. 나는 항상 의심을 하지만 그 의심을 어느 누구에게도 표현하지는 않았다. 다만 나는 와이프가 대체 어디서 이렇게 똑똑한 남자를 만나

가만히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다. 예전에 와이프한테 남자가 있다는 그런 생각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한 적도 있었고요. 나는 어설프게 연기를 했다. 나는 바람 피운 것 같았어요. 라는 말이 아니라 예전에 어떤 남자를 만난 적이 있었다라고 애들로 말을 했다. 형사들은 나에게 엄청난 잘못을 한 것처럼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경찰에게 유전자 검사를 한다면 내 아이들이 나의 친자를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황당한 표정을 짓던 형사는 말문이 막혔는지 의논해 보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다. 아마도 DNA 검사를 해줄지 말지 의논하기보다는 갈수록 남편이란 사람이 의심된다고 보고하러 간 것일 테다. 실종 신고를 하더니 갑자기

자신의 자식들과 친제가 아닌 것 같다며 DNA 검사를 요청하는 남편. 내가 봐도 참 이상하고 의심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5분쯤 지났을까? 형사가 팀장이라는 사람과 함께 돌아왔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 아이들 머리카락을 뽑아서 여기에 담아 오시면 됩니다. 모근이 상하지 않게 잘 뽑으셔야 돼요. 형사는 작은 지퍼백과 핀셋을 내민다. 나는 그날 밤 아이들이 자는 사이 머리카락을 하나씩 하나씩 뽑기 시작했다. 두 아이를 깨우지 않고 뽑으려고 아주 아주 천천히 신중하게 새벽까지 모근을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뽑았다. 무려 30가닥을 긴 텀을 두고 뽑았다. 형사는 이렇게 얘기했다. 아니, 3가닥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나는 일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 싶었다. 일주일 뒤면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 나는 그리고 결과를 기다렸다. 일주일 뒤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나는 수사본부로 향했다. 형사들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수사본부 문 앞에까지 팀장이 직접 나와 날 맞이했고 자리에 앉자마자 커피를 타줬다. 흔히 경찰서에서 주는 믹스커피가 아니라, 아니 글쎄, 경찰서에서 밖에서 사온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얻어먹는 순간이 오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말인가. 머뭇거리던 그들은 노란 봉투에서 DNA 검사 결과지를 꺼내 보여주었다.

네, 내 인생의 명작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이동훈 작가의 남의 불행을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중에서 대표 이야기죠. 첫 번째 이야기, 3일 전, 와이프가 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정말 흥미로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남의 불행을 먹고 사는 사람들. 이동원 SBS PD가 작가로 등단한 책입니다. 저자는 다큐멘터리 그리고 스릴러 이런 그 작품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요. 저자는 실화에서 가지고 온 모티브를 바탕으로 정교하게 인물과 사건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얘기를 소설에 담아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그런 다큐멘터리를 많이 찍다 보니까 이 소설 속의 모든 순간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듯이 인물이 아주 생동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10편의 작품은 그냥 단지 현실을 비추는 내용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된 픽션의 세계로 거듭나는데요. 현실에서 완전히 분리돼 창조된 세계인데도 현실인 듯또 허구의 세상인 듯 이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자들에게 상상력을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 당사자성이라 그러죠. 내가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들 말이죠. 그런 경험을 줍니다. 독자는 우리 삶에서 벌어질 리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만약에 당사자라면 이런 생각들을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남의 불행을 먹고 사는 사람들 제목부터가 뭔가 은밀하게 속마음을 계속 우리 독자들에게 이상한 불안감 같은 그거를 불러일으키는 제목이 정말 멋있게 잘 지은 것 같아요. 가면 안 되는 길을 가고 있는 듯한 느낌? 불행을 먹고 사면 안 되는데? 근데 사람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기묘한 쾌감 같은 것도 느끼게 됩니다. 저자는 독자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원하는 게 진짜 무엇이냐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겠느냐고. 물론 정답은 없지만, 이 좋은 책이라는 게 독자로 하여금 상상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이 주인공이 나라면이라는 그 몰입감을 주는 거라고 할때이 책은 정말로 좋은 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본 검사 대상자들은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 역시 내 아이들이 아니었어. 형사들은 DNA 검사 결과를 나에게 알려줬다. 그리고 이 DNA 결과가 나온 이후에 형사들은 내가 충격을 받아서 놀라 자빠질까봐 매우 걱정하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자꾸 새어나오는 웃음을 숨길 수가 없었다. 나의 감각만으로 맞췄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았다. 내 몸속 어딘가에 내장된 센서가 역시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만족감이었다. DNA 검사 결과를 알고 난 이후에 충격을 받은 실종자 남편이 진술 불가능 의사를 밝혀 참고인 조사를 시행하지 못함. 훗날 알게 된 결과 경찰은 이런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경찰들은 나를 배려하듯이 그 이후로는 예전 같은 추궁은 하지 않았다. 단지 경찰들은 와이프의 애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실종자 찾기 노력과 함께 병행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실질적인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나는 그래서 그 이후로 합법적 사설 탐정이라고 주장하는 흥신소 사람들을 찾으러 갔다. 사건을 설명하고 내 와이프의 애인이라는 남자를 찾아달라고 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누군지 형사들도 알고 있고 그들은 본인들이 합법적 업무만 하는 사설 탐정이라 불법적인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나는 예상한 듯 준비해간 현금 봉투를 말없이 건넸다. 3일 뒤 그들은 그 애인이라는 남자의 이름과 직업과 갖가지 정보를 나에게 주었다.

나는 와이프의 애인이라는 남자를 특정했다. 그리고 확신했다. 흥신소에서 사설 탐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보에 의해서도 그렇고, 경찰들의 조언도 그렇고, 100% 확신하는 남자였다. 하지만 이 사람이 우리 아이들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선 마찬가지로 그의 DNA가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바로 행동에 옮겼다. 그를 계속 미행하던 어느 날, 그는 회식날 곱창집을 찾았다. 학원 선생답게 직원들과 같이 곱창집에서 왁자지껄 술과 고기를 먹고 있었다. 자, 우리 학원 올해도 전원 합격합시다. 그는 사람들, 교직원과 선생님들 사이에서 웃고 떠들고 있었다. 나는 그 뒤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테이블로 접근해서 그 남자의 뒷머리 쪽으로 양손을 뻗어 머리카락을 한 움큼 움켜쥐었다. 나는 단지 그의 DNA가 필요했을 뿐인데 그 남자가 미처 발광하는 바람에 머리채가 뽑히는 고통에 놀란 그 남자의 몸부림에 의자가 넘어지고 테이블이 기울어지고 불이 붙고 말았다. 사람들은 뜨거운 기름이 남아있는 온통 난장판이 된그 식당에 남자의 얼굴과 목덜미, 손등에 불이 튄 것을 보고 혼비백산 도망가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 남자는 뜨거워진 얼굴을 손으로 만지지도 못한 채 바닥에 누워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그 와중에 나는 손에 감긴 그의 머리카락을 놓지 않으려고 마찬가지로 발버둥 쳤다. 잠시 뒤 출동한 경찰에 의해 나는 동네 파출소로 연행되었다. 처음 실종 신고할 때 만난 경찰들이 나에게 수갑을 채웠다. 수갑을 차고서도 나는 주먹을 풀지 않았다. 얼마 뒤 수사본부 형사들이 파출소에 나타나 나에게 말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는 자랑스럽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손을 펴며, 자, 이걸로 DNA 검사를 해주세요. 저 남자가 우리 집 쌍둥이들 아빠가 진짜 맞는지 말이죠. 그들은 수갑을 풀어주지 않고 나를 수사본부로 데려왔다. 그리고 나를 상해죄로 입건했다. 참고인 조서가 아닌 피의자 조서를 작성했다. 나는 물었다. 아니, 이 머리카락, 이 DNA 검사는 언제 합니까? 애들 진짜 아빠인지 아닌지 검사는 언제 하냐고요? 경찰은 말했다. 그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애들 진짜 아빠인지 아닌지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범죄 현장의 증거물입니다. 증거물로 보관하겠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경찰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께서 머리채를 뽑아오신 그 학원 원장 말이죠. 그 사람이 와이프의 현재 외인은 A는 맞습니다. 애들 진짜 아빠는 그런데 아닐 겁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바람을 피운 그 와이프분께서요. 그 시기가 전혀 맞지 않더라고요. 그 이전에는요. 나는 결국 집행유예 선고로 전과자가 됐다. 그리고 직장에 잘릴 위기까지 처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경찰서장이 징계위원회에서 내 편을 들어줬다. 와이프가 실종된 마당에 제정신이 아니었겠지라는 것을 참작했다고 한다. 그렇게 나는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와이프도 쌍둥이들의 진짜 아빠도 못 찾은 채 사건은 그렇게 종결되었다. 그리고 6년 뒤 쌍둥이들은 대학에 진학했다. 무려 의대생이 되었다. 어릴 때부터 똑똑했던 그 아이들은 학원 한번 보내지 않았는데 알아서 공부를 잘했다. 둘다 똑같이 의대를 갔다. 역시 내 예상대로 진짜 아빠는 똑똑한 사람인 게 분명했다.

20살 성인이 된 쌍둥이들의 생일날이 되었다. 굳이 둘다 집으로 내려오겠다고 한다. 생일에 같이 놀 친구가 없는 건가? 와이프가 사라진 후에 나는 쌍둥이들에게 기본적인 삶만 제공했다. 식사와 수면, 학교 생활, 이런 미성년자에 대한 법적 보호자의 의무만 행한 것이다. 성인이 되면 알아서 정떼고 떠나겠거니 했다. 하지만 그들은 나에게 집착하며 애정을 갈구했다. 엄마가 실종된 탓일 거다. 나는 습관적으로 동네 마트로 향했다. 새로 나온 밀키트를 뒤적거렸다. 내가 좋아하는 곱창전골이 품절되었다. 마트 직원이 창고에서 가져다 준다고 했다. 기다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니, 도대체 얘네들 진짜 아빠는 누굴까? 그 사람은 내가 이두 아이를 혼자 키워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키고 생일날에도 같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알게나 할까? 아니, 대체 그 인간은 어디서 뭘 하고 살고 있을까? 그걸 물어볼 사람은 와이프뿐이다. 그런데 물어볼 수가 없다.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가슴이 콘크리트 덩어리처럼 답답해졌다. 너무나도 물어보고 싶은데 못하니까 마음이 정말로 답답했다. 미친 듯이 심장이 쿵쾅거리고 호흡이 목까지 차올랐다. 두통이 와서 머리가 아득해지려고 하던 그 순간, 손님, 곱창전골이요 하고 마트 직원이 나를 불렀다. 그 소리에 저주에서 깨어나듯 패닉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보니 처음이다. 와이프를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게. 근데 어쩌겠는가? 이제 와서 땅속 깊숙이 묻어버린 그 여자를 꺼내 물어볼 수도 없고 말이다.

네, 여러분은 지금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2부, 남의 불행을 먹고 사는 사람들, 이동은 소설집 함께 했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3일 전 와이프가 사라졌을 뿐이라는 반편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이 반전 어떤가요? 네. 저는 사실 이 책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반전 부분을 하지 말을까 했는데, 이 반전을 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야기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사회적인 질타를 무릅쓰고 마지막 결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무심히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냥 덤덤이 한장한장 넘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근데 어쩌겠어. 이제 와서 땅속에 묻어버린 그 여자를 꺼내서 물어볼 수도 없고 말이야. 이 말, 이한줄 말이, 근데 깜짝 놀랬고 반전인데, 정말 기쁜 반전이랄까요? 와, 이거 정말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좀 둔한 것도 있겠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더 재밌고 즐거웠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시간에도 이 남의 불행을 먹고 사는 사람들의 단편이 제가 즐겁게 재밌게 읽은 부분들이 몇 작품이 있거든요. 그 작품들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의 불행을 먹고 사는 사람들 이동원 작가님의 책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였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명상, 저는 노아준이었습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Song경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0: 제45편 고라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1: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0: 제46편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0: 제47편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미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0: 제48편 구라자손의 시 곧 노래.
1: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0: 제49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0: 제50편 아사베 시
1: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1: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입이 트이는 영어. I'm Jennifer Klein.
2: Welcome back to our progra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 만나볼 주제가 상당히 특이하고 매우 좋습니다. 캘리그래피라고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그 글씨를 예쁘게 만들어서 약간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키는 뭔가 그런 걸 캘리그래피라고 또 하는 것 같아요.
1: Yeah. Well, calligraphy itself, the definition is, you know, the design and execution of lettering with a broad-tipped instrument, like a brush, for example. 그게 자체가 calligraphy인데 I guess these days, when we say calligraphy, we focus more on the design, the style
2: 맞아요.
1: of writing, right?
2: 자신의 어떤 서체를 만들어보는
1: yeah,
2: 거죠.
1: Yeah, yeah. Uh-huh.
2: 자, 이 멋진 주제를 신청을 해주신 주인공은요, 문덕 초등학교 4학년 김초은 양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Mm-hmm. 할머니 댁에 가서 이걸 이제 캘리그래피를 한번 해보고 너무 재밌어서 집에 와서도 이제 아빠랑 자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 네.
2: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겠네요.
1: Yeah,
2: 분들. 집중력에도 좋고.
1: Especially because, yes, a lot of people are taking up calligraphy. They're starting to learn calligraphy because it's a great pastime. It can be a good hobby. Pastime, hobby, 둘 다 이제 취미를 뜻하는
2: 그렇죠?
1: 단어들인데
2: 취미 생활,
1: 아니면 정말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도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2: 맞아요.
1: 막 글씨를 쓰다 보면은 you can clear your head.
2: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서예 학원 다녔어요.
1: Oh, you did?
2: 네. 그 한자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 그냥 따라 그리고 그랬는데.
1: 아.
2: 근데 어쨌든 그때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제 펜 글씨 연습해서 그때 제 이제 그 손글씨가 그래도 좀 지금 손글씨가 이렇게 못생기지 않은 게 초등학교 2년을 다녔, 2년 동안 서예 학원 다니면서 글씨 써가지고. 그런 거랑 같은 차원으로 봐야 될지. 어쨌든.
1: I think my son, yeah, he should start taking it. Learning calligraphy.
2: 서예 학원 몇 년 만에 쓰는 단어인지 모르겠네요. Calligraphy. Calligraphy. 자, 스펠링 좀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Calligraphy is C-A-L-L-I-G-R-A-P-H-Y. Like photography 할 때 graphy는 똑같죠?
2: 맞아요.
1: Calligraphy.
2: 자, 우리 초은 양이 올려주신 사연을 저희가 한 줄 한 줄 바꾸지 않고 영어로 그대로 바꿔봤습니다. 들어볼게요.
3: Talk about the art of calligraphy. Calligraphy is the act of writing by hand. In a style that shows off your unique charm. You can also draw illustrations or shadows to add detail. It's a good way to distract yourself. More and more people are picking up calligraphy as a hobby these days. Many people also do it for a living. I often practice calligraphy with my dad these days. I first got into it when I saw my grandmother's calligraphy at her place. I tried it for the first time with my grandmother that very day, and I have been hooked ever since. At stationery stores, you can find calligraphy books and purpose-made brush pens. In calligraphy, controlling the way you apply pressure is most important. You can ease up to draw thin lines and press down hard for thicker ones.
2: 캘리그래피는 자신만의 개성과 매력을 뽐내는 글씨체로 손글씨를 쓰는 것을 말한다. 자, 정의를 내려주셨네요.
1: Calligraphy is the act of writing by hand in a style that shows off your unique charm.
2: Write by hand. 손으로 글씨 쓰다라는 말이고요. Show off는 약간 뽐내다라는 얘기죠. 자랑하는 거예요. Show off your unique charm. 자신의 어떤 독특한 개성, 매력 같은 것을 뽐낼 수 있는 그런 글씨체를 손으로 써보는 것이다. 다시 한 번요.
1: Calligraphy is the act of writing by hand in a style that shows off your unique charm.
2: 글씨에 디테일을 더해서 뭔가 그림이나 그림자 같은 것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1: You can also draw illustrations or shadows to add detail.
2: 그러니까 글씨만 쓰는 건 아니란 얘기죠?
1: No.
2: 옆에 이렇게 좀 뭔가를 좀 추가해서 약간 예술 작품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You can also draw illustrations, 뭔가 그림 같은 걸 illustration이라고 많이 하죠. Or shadows to add detail. 뭔가 세부적인 디테일을 추가하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Add detail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요.
1: You can also draw illustrations or shadows to add detail.
2: 약간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1: It's a good way to distract yourself.
2: Distract가 주로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긴 쓰입니다. 예를 들어 I got distracted 하면 집중해야 되는데 주의가 산만해졌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뜻이 다소 좀 달라요.
1: Mm-hmm. 그러게 원하는 거죠.
2: 맞아요.
1: Yeah. You're doing intentionally, trying not to think about other things,
2: 맞아.
1: trying not to focus on other things.
2: 일을 하다가 한 3시간 했네.
1: Right.
2: 너무 좀 이렇게 머리가 좀 무거워요. 그러면 이제 캘리그래피 한 30분 하면서 뭔가 다른 쪽으로
1: 그렇죠.
2: 분위기 전환을 하는 거죠. 이게 distract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뜻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기분 전환하기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어로.
1: It's a good way to distract yourself. More and more people are picking up calligraphy as a hobby these days.
2: 요즘은 캘리그래피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취미로 하다가 as a hobby를 붙이면 되거든요. More and more people are picking up calligraphy as a hobby these days. Pick up이란 건 뭘 줍다란 뜻이지만 취미를 시작하다 쪽에서 저희가 많이 썼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지향 오래 들으신 분들은.
1: Right, so to learn in this case, to learn calligraphy.
2: Pick up a new hobby.
1: Right.
2: 이럴 때 썼었거든요. 자, 그런데 Many people also do it for a living. 자,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요.
1: Many people also do it for a living.
2: 두 가지예요. As a hobby 하면 취미 삼아 하는 거고, for a living이라고 하면 생계를 위해서, 즉 직업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요. 아빠와 자주 캘리그래피를 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1: I often practice calligraphy with my dad these days.
2: I often practice calligraphy with my dad these days. 자, 이제 할머니 집에 가서 캘리그래피 작품을 보고 처음 시작하게 되었다. 그 계기를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1: I first got into it when I saw my grandmother's calligraphy at her place. I first, 처음으로, got into it. 여기서 is은 calligraphy죠. If you get into something, 뭐에 빠져드는 거예요.
2: 그렇죠.
1: 뭐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죠. Okay? So I first got into it when I saw my grandmother's calligraphy at her place. 할머님 댁에 갔다가 할머니의 이 서체 calligraphy를 보고 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좀 빠지게 되었다.
2: I first got into it. 이거 뭐 하게 된 계기가 할 때 좋네요.
1: Right.
2: 내가 first.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거야.
1: Right, right.
2: I first got into 입지영 when I saw my friend listen to the

0: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영어로 다시 한번 드립니다.
1: I tried it for the first time with my grandmother that very day, and I have been hooked ever since.
0: 문구점에 가면 캘리그래피 학습서나 전용 붓펜 같은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1: At stationery stores, you can find calligraphy books and purpose-made brush pens.
0: What does that mean? Purpose-made brush pens.
1: Purpose-made brush pens. 펜인데 이제 뭐 붓펜이라고 하죠. 우리도 붓펜 하면은 brush pen인데 purpose-made라고 했으니까 it's made for that purpose. 그 뭐뭐를 하기 위한 뭐 붓펜 전용 붓펜이 되겠죠.
0: 이게 옛날에 저도 OMR 그때 칠할 때 컴퓨터용 사인펜을 써야 되거든요.
1: Exactly.
0: 그게 뭐냐면 purpose-made 펜이에요, 그것도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잉크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말의 전용이 purpose-made입니다. purpose-made brush pens 했으니까 전용 붓펜 같은 것들과 캘리그래피 학습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자, 문구점을 영어로 stationery store, 스펠링이 S-T-A-T-I-O-N-E-R-Y입니다. 발음이요?
1: Stationery.
0: Stationery stores. 자, 그 다음에 이 캘리그래피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붓의 힘 조절입니다.
1: In calligraphy, controlling the way you apply pressure is most important.
0: Apply가 어떻게 쓰였냐면 pressure 앞에 쓰여서 힘을 주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the way you apply pressure, 즉 힘을 주는 방식이.
1: 힘을 가하다?
0: 그렇죠. 힘을 가하는 방식을 조절하는 게. 그러니까 controlling the way you apply pressure is most important. 자, 이 문장 잘 보세요. In calligraphy. 다시 한번요.
1: In calligraphy, controlling the way you apply pressure is most important.
0: 그렇죠. 선을 얇게 그리려면 붓에 힘을 덜 줘야 되고 두껍게 그리려면 힘을 세게 줘야 됩니다.
1: You can ease up to draw thin lines. And press down hard for thicker ones.
0: 자, 구동사 두 개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Ease up.
1: Ease up. You can ease up to draw thin lines.
0: 힘을 뺀다는 얘기죠. 자, 힘을 줄 때는
1: press down. Press down hard. Press down hard for thicker ones.
0: Press down hard. 좀 세게 힘을 주면서 굵은 선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자, 문장 다시 한번요.
1: You can ease up to draw thin lines and press down hard for thicker ones.
0: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Talk about the art of calligraphy. Calligraphy is the act of writing by hand in a style that shows off your unique charm. You can also draw illustrations or shadows to add detail. It's a good way to distract yourself. More and more people are picking up calligraphy as a hobby these days. Many people also do it for a living. I often practice calligraphy with my dad these days. I first got into it when I saw my grandmother's calligraphy at her place. I tried it for the first time with my grandmother that very day, and I have been hooked ever since. At stationery stores, you can find calligraphy books and purpose-made brush pens. In calligraphy, controlling the way you apply pressure is most important. You can ease up to draw thin lines and press down hard for thicker ones.
1: 패턴 practice.
0: 자, 입지형 공부하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EB 트인 영어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EBS1004입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 질문들 답변 드립니다. 자, 세 가지 표현인데요. 첫 번째가 손으로 글씨를 쓰다. Write by hand 하면 됩니다. 자, 캘리그래피 자체를 그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1: Calligraphy is the act of writing by hand.
0: Okay? 손으로 직접 글씨를 쓰는 행위다. One more time.
1: Calligraphy is the act of writing by hand.
0: 초청장을 손으로 직접 글씨를 써서 만들었다.
1: I wrote the invitations by hand.
0: One more time.
1: I wrote the invitations by hand.
0: 요즘 배달음식 같은 거 시키면 직접 포스트잇에 사장님이 이렇게 손글씨로 감사하다고 주시는 경우 있더라고요.
1: They sometimes
0: write those thank you notes by hand.
1: Yeah.
0: Right? 자, 요즘 아이들이 손으로 뭔가 글씨를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1: Kids these days rarely write anything by hand.
0: 자, 그럴 때 활용을 해보시고 기분 전환하다의 어감으로 distract라는 단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캘리그래피는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1: Calligraphy is a good way to distract yourself.
0: Okay? 나는 좀 속이 상해서 기분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0: I was upset and I needed something to distract myself.
1: Mm-hmm. One more time.
0: I was upset and I needed something to distract myself.
1: 다음에요. 기분 전환을 할 겸 만화책을 좀 읽을 때가 있습니다.
0: I sometimes read comic books to distract myself.
1: I sometimes read comic books to distract myself. 그 다음에 취미로 뭘 하게 되다 할 때 이 pick up이라고 하는 구동사 꼭 써보시면 좋은데요. Pick up something as a hobby. 취미로 무엇을 시작하게 되다.
0: More and more people are picking up calligraphy as a hobby these days.
1: 요즘 이것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아들이 취미로 뭔가 테니스를 좀 배워봤으면 좋겠다.
0: I wish my son would pick up tennis as a hobby.
1: I wish my son would pick up tennis as a hobby. 나는 최근에 취미 삼아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0: I recently picked up yoga as a hobby.
1: 아주 유용한 표현입니다. 자, 요가 다시 넣어서요. One more time.
0: I recently picked up yoga as a hobby.
1: Okay. Good job, everyone.
2: Dialogue practice. I'm practicing calligraphy with my kids these days. It's really great for clearing one's head.
3: What's calligraphy?
2: Oh, it's a form of art where you come up with a one-of-a-kind font.
3: Really?
2: You can create various font styles using a brush pen or other writing utensils.
3: That must be useful for improving one's handwriting.
1: Calligraphy를 요즘에 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서로 간에 이제 이게 뭔지 설명을 좀 해주는 걸 대화로 만들어봤습니다.
0: I'm practicing calligraphy with my kids these days.
1: 자, 여기 practice는 연습의 의미라고 보실 필요 없어요. 뭘 하는 거를 그냥 practice라고 합니다. So I'm practicing calligraphy with my kids these days. 요즘에 아이들하고 calligraphy를 좀 하고 있어요. 이렇게.
0: It's really great for clearing one's head.
1: 머리 식히기 좋다는 얘기죠, 이거?
0: 네.
1: Clear one's head. It's really great for clearing one's head. 머리 식히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One more time.
0: It's really great for clearing one's head.
1: 그랬더니 뭐냐고 물어보죠.
0: What's calligraphy? Oh, it's a form of art where you come up with a one-of-a-kind font.
1: One-of-a-kind. 자, 요 네 단어를 하이픈으로 다 붙이면 독특한, 하나뿐인이란 뜻이 됩니다. One-of-a-kind font. 이름 서체 아시죠? 정말 독특한 서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아트예요. It is a form of art where you come up with, 구동사죠? 고안해내다, a one-of-a-kind font. 자, 천천히 다시 한번요.
0: It's a form of art where you come up with a one-of-a-kind font. Really? You can create various font styles using a brush pen or other writing utensils.
1: 붓펜은 아까 했었고요. Brush pen. Writing utensils라고 하면 뭔가 좀 글씨 쓰는 모든 도구를 다 말하죠. Writing utensils.
0: Mm-hmm.
1: Utensils. Spelling it U-T-E-N-S-I-L. Utensils.
0: Right. Writing utensils would include things such as pens, even notepads, for example.
1: Erasers.
0: Erasers.
1: Kitchen utensils 하면 주방 기기가 되겠고요. 뭔가 기구나 기기를 utensils라고 많이 하거든요. So writing utensils, 필기 도구를 말합니다. 그 밖에요.
0: That must be useful for improving one's handwriting.
1: 글씨체 교정 같은 것에도 도움이 되겠네. Improve one's handwriting. Handwriting은 이제 직접 손글씨를 말하니까 이제 글씨 잘 쓰고 못 쓰는 그런 얘기 있죠. 그럴 때 improve your handwriting. 그러면 누구의 글씨체를 개선하다라는. 자, 그런데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식으로 대화가 끝납니다. 자, 잘 활용해서 두 분이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숙제 드릴게요. 여러분 교재 96페이지에 5개의 영작 문장 매일매일 해보시고요. 자, 이 중에 1번과 3번 문장을 영작해 숙제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0: Alright, and a question for you. With computers used so widely, is good handwriting still important? Why or why not?
1: 요즘 시대에 뭐 글씨체 예쁜 것도 뭐 중요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얘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And that's a wrap. Have a great day, everyone.
1: Bye, everyone.
0: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AI를 두 번째 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그 기술을 국가의 무기로 만드느냐. 반도체를 우리가 잘 만든다고 해서 영원히 우리가 대체가 안 되나. 우리는 AI 시대에 미국과 중국 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동시에 가진 나라는 자유진영 안에서 한국이 국민이란 나라입니다. 여기에 한국 안에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인구 위기

0: 안녕하십니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이경수입니다. 영화 오펜하이머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는 보통 사람에게는 한 과학자의 전기 영화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한테는 특별하게 다르게 눈에 비칩니다. 그 영화는 그 전기라기보다는 과학이 실험실 안에만 머물 수 없던 시대에 그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원자탄을 만드는가? 누가 먼저 그 기술을 국가의 무기로 만드느냐? 그 질문 하나가 2차 대전이라는 전쟁을 바꾸고 그리고 세계의 패권을 바꾸고 질서를 바꾸었습니다. 저에게는 또 그 영화가 조금 특별하게 다가온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미국으로 가서 핵융합을 공부했습니다. 그때 제 주변에는 이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것, 그리고 그 후에 수소탄 경쟁의 시대에 직접 그 파고를 넘어왔던 과학자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제 박사 지도교수였던 마샬 로제블루스라는 교수님은 에드워드 텔러라는 박사와 함께 미국 수소탄 개발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서 단순한 과학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생존 위기에 있을 때 과학은 그리고 기술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그 한 기술이 어떻게 세계 질서의 규칙이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요즘 AI 경쟁을 볼 때마다 그 시대가 떠오릅니다. 기억해보면 2022년 11월이라고 기억합니다. 갑자기 ChatGPT라는 것이 세상에 훌쩍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사이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OpenAI라는 국가, 구글의 딥마인드, 그리고 엔트로픽 이런 데가 앞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갑자기 4대 천왕이 나타나면서 딥시크, 문샷 AI 이런 새로운 선수들이 막 달려나왔습니다. 경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것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로가 어디까지 갔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먼저 도달한 사람이 저번에 원자탄 그 상황과 같이 이제 세계의 규칙을 바꾸고 그리고 질서를 바꾼다고 믿기 때문에 그 원자탄 경쟁과 같이 수소탄 개발 경쟁과 같이 이것이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저는 좀 과격하게 이야기해보면 AI를 두 번째 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두 번째 맨해튼 프로젝트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한국은 무엇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하나? 반도체입니까? 문화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이름을 붙이지 못한 다른 무엇인가입니까?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여기서 패권이라는 단어를 좀 다르게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패권은 우리 혼자서 무엇을 다 만드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기업과 개인이 무엇을 선택할 때 우리의 기술과 표준과 플랫폼을 디폴트, 즉 기본값으로 선택하는 힘이 바로 패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검색할 때 어떤 플랫폼을 열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개발할 때 어떤 모델과 도구를 쓰나요? 도시에서 자율차가 다니고 로봇이 움직일 때 우리는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할까요? 우리가 만든 그 선택이 세상의 선택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저는 패권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AI 시대의 패권은 단순히 모델 성능 순위를 매기는 경쟁이 아닙니다. 바로 시스템 경쟁입니다. 그것은 기술이 실제 산업과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하는 그 시스템이 바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경쟁입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대체불가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쉽게 대체할 수 없는가? 그게 반도체를 우리가 잘 만든다고 해서 영원히 우리가 대체가 안 되나?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문화가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영원히 우리나라는 대체불가하고 안전한가? 이 질문을 할 때마다 저는 대답을 잘 못 찾지만 AI 패권 시대에는 대체불가라는 것은 어떤 기술 하나를 잘 가진 나라가 아닐 것으로 믿습니다. 한국의 진짜 무기는 우리가 가진 기술과 문화와 산업을 묶어서 세계가 쉽게 우리를 대체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힘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미 손에 쥐고 있는 무기를 점검해보죠.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지금 세계 AI 산업에서 한국 반도체가 차지하는 위상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HBM이라고 불리는 고대역폭 메모리는 AI 시대의 핵심 부품입니다. 거대 AI 모델이 돌아가려면 어마어마한 연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GPU가 엄청나게 빨리 계산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지금 뭐냐 하면은 이 HBM이라는 무지 빠른 데이터를 주고받는 AI 브레인이 쉬지 않게 할 수 있는 고속 통로가 필요한데 이 반도체가 드디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한국 반도체를 필요합니다. 미국도 필요하고요. 중국도 필요하고. 우리가 빅테크라고 부르는 모두 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략을 이야기할 때 초크 포인트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것은 병목을 말합니다. 상대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길목, 그리고 그 길목을 우리가 지고 있으면 협상력이 생깁니다. 지금 한국의 반도체 HBM은 분명 하나의 초크 포인트입니다. 이게 바로 AI 세계 경쟁에서 한국을 쉽게 건너뛰지 못하게 어렵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시 불편한 질문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크 포인트는 강할수록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목을 조르고 숨을 못 쉬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쥐고 있는 그 길목이, 병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은 가능한 한 빨리 이 병목을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HBM을 잘 만든다고 해서 한국이 영원히 대체불가하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AI 시대에 우리가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AI 시대에 작동하는 방식을 만들고 있습니까? 좋은 부품을 만드는 것과 시스템을 우리가 주인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AI 심장에 들어가는 주요한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AI 모델은 그러면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그 모델이 돌아가는 클라우드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쓰는 플랫폼과 도구는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조금 거칠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총알을 아주 잘 만듭니다. 그런데 총이라는 거하고 그리고 이 AI 전쟁터의 전장에서의 전략과 설계도는 아직 우리보다는 남의 손에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AI 패권 시대에 한국이 정말 대체불가한 나라가 되려면 부품 공급자의 자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반도체란 강력한 무기를 출발점으로 삼 때 그 반도체가 어떤 산업을 움직이고 어떤 표준과 어떤 운영체계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설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도체는 우리의 끝이 아니고 바로 시작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한국은 다섯 개의 큰 공급망을 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자와 반도체. 두 번째는 조선과 플랜트.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요즘 많이 뜬다고 하는 방산. 그리고 원자력 핵융합을 포함한 에너지. 그런데 이 다섯 가지를 동시에 가진 나라는 사실 잘 없습니다. 자유진영 안에서 전자, 조선, 자동차, 방산, 에너지를 실제로 만들고 바로 급하게 바로 납품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피지컬 파워입니다. AI의 다음 무대는 지금 화면에서 돌아가면서 질문하고 있는 무대 안에 있지 않습니다. 공장에 들어가고 조선소에 들어가고 자동차에 들어가고 로봇에 들어가고 우리가 짓고자 하는 에너지 설비와 국방의 현장으로 AI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피지컬 AI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피지컬 AI가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좋은 알고리즘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가 아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로봇이 실제 공장에서 움직여야 하고 자율차가 실제 도로에서 다녀야 하고 선박과 항만과 물류가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도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무엇인지 그러면 안전을 어떻게 담보하는지 하는 규칙도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 바로 한국의 기회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공장을 알고 있습니다. 조선소를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생산 라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 설비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책상 위에서 우리가 그냥 설계만 하던 그런 산업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땀 흘려 사온 현장의 능력입니다. 이 땀이 바로 피지컬 AI가 되고 제조 AI가 되는 그 데이터라는 것이 우리는 서로 알고 있고 그게 우리의 중요한 재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AI 시대에 미국과 중국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는 물리적 산업에 이 AI를 입히는 것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와 조선과 방산과 에너지를 AI로 연결해서 세계가 따라 설 수 있는 작동 방법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피지컬 AI의 파워는 어디에서 하나의 시스템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 중요한 실험장 중 하나가 새만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이제 아주 흥미로운 변화를 만들고 있다 하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물론이고 자율주행차, 그리고 로봇, 그리고 어반 모빌리티라는 것, 수소에너지 등을 함께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것이 그 발표였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피지컬 AI 회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의 도시를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미래의 도시에서는 자율차가 내가 부르면 오고 그리고 사적보행 로봇이 물건을 배달하고 도시의 전력망은 수소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그리고 데이터센터가 연결되어서 이제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고 생각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더 어려운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100원 하면 사람들이 질문은 그 도시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보면 아직 세계 표준이 없습니다. 기술 하나하나는 개발되고 있고 그것 하나하나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합해져서 사람의 생활 속에서 함께 돌아가는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새만금 같은 공간이 정말로 의미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일을 우리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이런 실험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규제도 많고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인지 그리고 사회가 떠들썩할 수 있는 충격도 클 것입니다. 그렇지만 새만금처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공간에서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도시 하나를 규제 샌드박스로 만들고 그 안에 자율차와 로봇과 에너지들이 소통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사는 미래의 도시를 하나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이 안전한가? 무엇이 불편한가? 어떤 규칙이 필요한가? 사람들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하는 데이터를 실질적인 삶 속에서 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이 단순한 데이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시의 운영체계가 되고 그리고 저는 이름을 AIOS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도시에도 이러한 운영체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한국만의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인구 위기입니다. 저는 이 말을 가볍게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공장, 일할 청년이 사라지는 지역, 돌봄이 필요한데 노인은 많아지는데 돌볼 사람이 없어지는 사회. 통계가 아니고 이것이 잘 알려진 정해진 미래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이 절박함이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이러한 피지컬 AI 실험작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AI와 로봇 자동화를 두고 오래 논쟁할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로봇이 뺏는가? 규제를 어떻게 하지? 이건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나? 이런 논쟁을 하는데 우리도 이 논쟁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한국에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사람이 모자라면 로봇이 함께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돌봄 인력이 부족한데 나이 드신 어른을 우리가 돌봐야 되면 AI와 로봇이 그걸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 요소이지만 위기는 우리를 코나로 몰고 있습니다. 이 코나에 몰리면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만약 한국이 이 문제를 피해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풀어보자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고 우리가 이것을 풀어낸다면 이 해법은 이 모든 세계가 앞으로 만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먼저 만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패권 시대에 한국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기술입니까? 문화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제 답은 이렇습니다. 기술은 분명히 우리의 무기입니다. 반도체는 AI 시대에 한국이 손에 쥔 강력한 카드입니다. 문화도 분명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기술 하나, 문화 하나만으로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AI 시대에 대체 불가한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를 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가 따라 설 수 있는 그 작동 방식을 만드는 나라가 바로 저는 대체 불가한 나라라고 믿습니다. 한국은 AI를 가장 크고 세게 만드는 나라는 아닐 수 있습니다. 모든 법령 모델에서 미국과 중국을 이기는 나라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AI를 실제 산업과 사회 속에서 가장 밀도 있게 작동시켜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공장이 있고 조선소가 있고 자동차 생산 라인이 있고 방산 에너지 현장이 있고 그리고 한국 사람 같이 빠르게 적응하는 시민들이 있고 그리고 세상인들,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는 문화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위기라는 절박함까지 합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보기 시작하면 각각은 곧 순간적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자동차를 파는 나라가 아니고 자율차가 움직이는 도시에서의 운영 시스템을 함께 파는 나라. 로봇만 파는 나라가 아니라 로봇과 사람이 어떻게 함께 일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규칙이 되는지를 만들어서 로봇과 함께 파는 나라. 반도체만 파는 나라가 아니라 AI가 산업과 사회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표준을 만드는 그런 나라.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한 가지 답입니다. 저는 과학자로 오래 살아오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먼저 질문하고 먼저 실험하고 또 먼저 실패하고 그리고 조금씩 만들어 가다 보니까 새로운 신세대가,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AI도 그렇고 AI 시대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답답해하는 그것만으로는 미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뽕에 차서 자부심만으로 미래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을 다시 해보는 용기 그 자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새롭게 묻고 우리 앞에 위기를 새로운 실험장으로 바꾸고 세계가 아직 풀지 못한 질문 앞에 먼저 서보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한국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가장 큰 나라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만 미래가 모든 세계 사람들이 미래가 막막할 때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답을 보려면 한국을 보라. 이런 나라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경수 부의장님께 세바 AI가 묻는 질문입니다. 액션!
2: 이경수 부의장님께 여쭙니다. 부의장님은 한국이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잘하는 나라는 결국 만드는 나라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부의장님은 그 한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0: 신문에서 독파모라는 그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독파모, 예,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잘 줄여서 하고 신문에도 독파모라는 그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LLM이라는 Large Language 모델을 가지고 지금 OpenAI나 클라우드나 그죠? 그리고 중국의 키미 K3를 완전히 따돌릴 수 있는 그렇게 될 거라고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건 첫 번째 팩트. 우리가 못하지는 않습니다. 잘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했듯이 우리는 그 AI를 잘 사용해서 정말로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피지컬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에는 땀이 있습니다. 공장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남아있는 몸에 있고 땀에 있는 데이터들이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그게 부족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만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잘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리딩하고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 그리고 피지컬 AI들을 앞장서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땀으로 만든 데이터를 엮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AI의 활용 능력을 만들고 팔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질문을 했듯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1등을 할 수는 없어도 저는 우리나라가 나중에 가장 잘 쓰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1: 예, 아주 좋습니다. 자, AI.

안녕하세요. 내 삶의 찬양 이성훈입니다. 추석 한가위 명절에 북적거리던 온기가 골목을 지나간 자리, 주말의 창밖 풍경은 낯설만큼 거칠고 또 분주하겠죠. 북상하는 태풍의 긴 숨결이 창틀을 덜컹 흔들어 깨우고 빗줄기는 차가운 유리창을 사선으로 굵게 긋고 지나갑니다. 바람에 꺾여 아스팔트 바닥에 젖어 누운 초가을 나뭇잎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계절의 길목마다 찾아오는 자연의 이 위세 앞에 문득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태풍 소식에 좀 긴장된 주말이긴 한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은 평안하신지요? 금요일이 또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었는데요. 이 명절 뒤끝에 나른함과 불어오는 비바람이 뒤섞인 이 시간, 불현듯 우리 마음에 스며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비바람 치는 바깥을 피해 창문은 꼭 닫았는데 내 마음속을 핥히고 지나가는 삶의 비바람은 어떻게 피해야 할까 하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기상청의 예보도 없이 불쑥 들이닥치는 폭풍우를 만날 때가 더럿 있지요. 갑자기 찾아든 건강의 문제든 가족 간의 말 못할 속사정이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불안감이든 말이죠.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바깥 세상의 비바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어도 거친 폭풍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가장 안전하게 쉴 수 있는 단단한 바위 틈 같은 그 절대적인 쉼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느 지혜로운 왕이 나라의 화가들을 불러 모아 특별한 대회를 열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제는 단 하나,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평화를 화폭에 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저마다 이름을 날리던 화가들이 각자 완성된 그림을 들고 왕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한 화가는 거울처럼 맑고 잔잔해서 티끌 하나 비치지 않는 아주 고요한 호수를 그렸습니다. 또 어떤 화가는 노을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들판에서 풀을 뜯는 평화로운 양떼를 그려냈죠. 누가 봐도 아늑하고 너무나 고요한 풍경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눈길은 뜻밖에도 이상한 그림에 가장 거칠고 어두워 보이는 한 그림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그 화폭에는 칠흑 같은 먹구름이 하늘을 가득 뒤덮고 있었고 번개가 번뜩이며 깎아지는 험한 절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깎아지는 절벽 아래로는 성난 파도와 흙탕물 폭포가 무서운 기세로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그림 속에서 사나운 바람과 천둥 소리가 쏟아져 나올 것만 같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현장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곁에 있던 신하들이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저런 사나운 폭풍우가 어떻게 평화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때 왕이 빙그레 웃으며 그림의 아주 작은 한 구석, 폭포수 바로 옆 바위 틈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물보라가 사방으로 튀고 있는 그 가파른 바위의 작은 균열 사이에 손가락만한 풀립 둥지가 하나 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둥지 안에는 작은 어미새 한 마리가 자기 날개를 활짝 펴서

0: 하지만 추석 명절의 잔잔한 기쁨을 지나 다시 삶의 바다로 노를 저어 나아갈 때 우리는 또 필연적으로 예기치 않은 폭풍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경제적인 먹구름이 들이기도 하고 뼈를 내는 듯한 외로움의 바람이 우리 마음의 돛을 찢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평화는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나운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덮어주는 안전한 날개 그늘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비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그 절벽 틈새의 바위가 무너지지 않듯 우리를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의 품은 이 세상의 어떤 태풍과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견고하니까요.
1: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이번 주말 혹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께는 어떤 비바람이 불고 계실까요? 언제까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할까? 바람이 더 세게 불어오면 그나마 내가 쌓아 올린 이 작은 울타리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건 아닐까? 창문을 때리는 문 밖의 저 거센 빗소리가 꼭 내 마음에 신음같이 느껴져서 쉬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던 우리의 그 연약한 손을 누군가 잡아주고 계십니다. 시편 46편 1절과 2절에는 이런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를 위해 적어두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살이가 늘 평온할 거라고 거짓말을 건네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땅이 꺼지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질 만큼 거대한 어려움과 환란이 삶에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지만 이 시편의 시인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풍랑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 때문이었겠죠. 배가 안전한 건 바다가 잔잔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닥에 단단한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키려고 애써온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나요? 그 모든 비바람을 홀로 막아서려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그 힘겨움과 눈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바람을 맞고 서 있는 여러분의 떨리는 어깨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멀리서 그런 표정들을, 그런 모습을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환난 중에 바로 여러분 곁에서 새의 날개처럼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가장 든든한 바위입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품이 가장 안전하니까요.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 계신 곳에 지금 날씨는 어떤가요? 창밖의 바람소리가 여전히 분주한가요? 그렇다면 지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 온기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었기를 소망해봅니다. 이번 주말 태풍이 지나가는 이 길목에 아무런 사고 없이 무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귀한 마음이 이 비바람에 젖어 감기가 들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도 더 따뜻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태풍이 아무리 하늘을 어둡게 가려도 구름 위에 태양이 떠 있는 것 다들 아시죠? 거센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마침내 먼지가 씻겨나간 청명한 가을 하늘과 비를 맞고 더욱 단단해진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화 대사 같기도 한데요. 내일은 또 내일의 햇살이 뜹니다. 이번 폭풍우가 지나가는 주말도 안전하고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변함없이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좋은 찬양들로 다시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풍랑을 뚫고 안전한 항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지금까지 내 삶의 찬양,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한 주간 또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생활백성 생활에 필요한 지혜는 이제 K라디오 11시 라디오 생활백서에서 배우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제가 뉴욕 온 지 한 2년 조금 넘었는데요. 뉴욕에서 뵌 분 중에서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무흐한 웃음을. 자, 오늘은 스타 현대의 샘뉴 딜러와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얼마나 멋있길래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카메라 보시고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니까 좀 부끄럽네요.
0: 그 얘기했더니 갑자기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네요. 네. 자, 오늘 뭐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날이 추워지고 뭐 이게 날이 추워지면 자동차도 고장이 좀 잦지 않습니까? 그렇죠.
1: 조금 그럴 때가 있죠.
0: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아, 더 추워지기 전에 차를 바꿔야지. 새 차를 살까? 아니야. 중고를. 아니야. 리스하자. 뭐 고민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차에 대한 얘기들을 싹 다 모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죠?
1: 아니에요.
0: 자, 샘뉴 딜러고요. 일단 스타 현대 샘뉴 딜러입니다. 스타 현대는 뭐고, 스타 기아는 뭐고, 스타 땡땡은 뭘까? 일단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1: 네. 스타 현대는 저희는 2008년도에 네. 열어서 2015년도부터 이제 제네시스를 같이 판매하는 이제 매장이고 저희 스타 그룹 밑에 네. 도요타, 닛산, 수바루 그리고 크라이슬러까지 네. 같이 이제 그룹에 한 판매하는 이제 컴퍼니입니다.
0: 네. 스타 그룹 아래 여러 매장들이 있군요.
1: 예.
0: 네.
1: 예. 한 8가지.
0: 네. 우리 샘유는 스타 현대에서 근무하신 지가 어떻게 되는 거죠?
1: 저는 이제 2008년도에 네. 제일 첫 그 세일즈로 시작을 해서
0: 오픈과 동시에
1: 예, 예. 예.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한 10년 만에 이제 매니저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0: 네. 총괄 매니저로 돌아온 샘유입니다. 처음부터 이제 출발부터 같이 해서인지 후기 보니까요. 샘유 딜러가 친절하다. 상세하게 꼼꼼하게 뭐 심지어 인내심을 갖고 잘 설명해 준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맞습니까?
1: 제가 노력은 합니다. 그렇게 다들 잘 친절하게 도와드리려고 네. 하고 그동안 이제 다행히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네. 찾아주시고 또 이제 소문을 내주셔서 이제 많이 저희 회사도 많이 크게 된 것 같아요.
0: 네. 스타 현대가 크게 된 데는 첫 출발부터 함께했던 샘유가 있었다?
1: 그거는 아닌 것 같고.
0: 겸손함은 힘들어. 네. 겸손한 샘유입니다. 일단은 현대차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어떤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보면 좋을지 프로모션은 또 뭐가 있는지 요즘 어떤 차가 잘 나가는지부터 해서 꼼꼼하게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짚기 전에 저희가 광고를 살짝 드릴 텐데요. 광고 듣기 전에 궁금하네요. 어쩌다 딜러가 되셨어요?
1: 제가 어릴 때부터 네. 그래서 차에 관심이 좀 많고 이제 뭐 거친 분들이 이제 세일즈 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네. 한번 우연히 네.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게 벌써 이제 20년이 넘게 됐네요. 야,
0: 어릴 때부터 차에 대한 관심이 쭉 있었으니까 이제 뭐 차종이라든지 이 차는 뭐가 좋고 이런 거 쫙 꿰고 있었을 텐데 또 딜러로 20년 하셨으니까
1: 예.
0: 거의 뭐 끝판왕이다 이렇게 보면.
1: 아직도 배울 게 많습니다.
0: 네, 샘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고 듣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스타이언드의 샘유 총괄 매니저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광고 나갈 때 물어봤거든요. 차는 뭐 한 달에 한 몇 대 정도 판매를 하십니까? 근데 깜짝 놀랐어요. 몇 대라고요?
1: 한 100대 정도?
0: 오, 예. 요 매장에서?
1: 저희 매장에서.
0: 와. 예.
1: 새 차, 중고차 다 해서.
0: 와. 그, 어떻게, 보통 그 매장에서 다 그 정도 판매량이 나오나요?
1: 더 큰 매장들은 더 네. 많이 파는 데도 있고, 한 네. 2, 300대 파는 데도 있고요, 매장.
0: 네. 네.
1: 생각보다
0: 네.
1: 많은 분들이 차가 필요하십니다.
0: 그러네요. 전 진짜 그냥 뭐 항상 깔끔한 매장 이렇게 지나가면서 운전하면서 보니까 뭐 그렇게 이렇게 많이 팔리나 싶었는데 진짜 많이 팔리네요. 네. 네. 사실 한국에서 예전에는요, 진짜 뭐 무조건 그냥 외제차 타면 오 이런 시선도 있었고 나는 무조건 외제차 탈 거 이런 분위기였다면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1: 예, 요새 보면 뭐 예전에 안 타시던 분들도
0: 네.
1: 한번 시운전 해보시고 마음을 바꾸시면서 이제 많이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0: 네.
1: 어린 친구들도 예전 같지 않아서 오히려 현대와 제네시스를 많이 찾아와요.
0: 네. 오. 사실, 미국 왔을 때, 오, 생각보다 너무 많은 한국차가 눈에 띄어서, 그게 또 하나의 충격이었기도 했거든요.
1: 네.
0: 고속도로에 달리다 보면, 한국차, 뭐 이랬는데, 점점 더 그 수가 늘어난다, 이런 느낌이에요.
1: 예, 맞습니다. 뭐, 매달마다도 그렇지만, 매년 보면, 세일즈가 계속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0: 네.
1: 저희만이 아니라, 모든 네. 그 미국 내내 보면.
0: 미국 안에 이제 한국 브랜드가 몇 개 있잖아요.
1: 예.
0: 그 중에서 현대가 1등?
1: 지금은
0: 1등.
1: 아직도 예.
0: 예.
1: 그래도 제일 많이 팔고 있고 뭐 개수로 보면 이제 제네시스는 이제 고급차로 보면 돼서 좀 더 덜 나가고 있고 이제 기아도 많이 이제 팔리고 있죠.
0: 네. 현대차만의 최대 장점은
1: 워런티?
0: 보증기간?
1: 네, 보증기간. 뭐 세차 보증기간이 5년 6만 마일까지 커버가 되고요.
0: 5년 6만 마일?
1: 예, 네. 엔진이랑 트랜스미션은 이제 10년 10만 마일까지.
0: 10년 10만 마일까지.
1: 커버되고 네. 5년 동안 이제 차 문제 있으면 로드사이드 어시스턴스도 무료로 해드리고.
0: 네.
1: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보시면은 제일 괜찮죠. 워런티
0: 보증기간이 예. 최고인 현대자동차.
1: 예.
0: 네. 스타현대의 샘유 딜러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은, 스타현대에 가면은 다양한 언어로 이 차를 볼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1: 예. 저희 지금 매장에 한국인, 뭐 스페인어, 러시아어.
0: 네.
1: 그리고 중국어.
0: 다 되네요.
1: 예. 뭐, 동네가 그래도.
0: 네.
1: 다양한 동네라 보니까.
0: 네.
1: 저희도 그렇게 맞게. 지금, 많은 분들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0: 네, 뉴욕 가면 또 다양한 인종들이 다 모여서 살고 있는 동네니까 거기에 딱 발맞춰서 어떤 언어든 편안하게
1: 예.
0: 예, 설명드릴. 예. 특히 근데 뭐 샘유를 찾으시면 한국어를 편하게. 네,
1: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0: 한국 자동차기도 하고 또 한국 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 손님 오면 더 잘해주시나요?
1: 뭐 다 잘 도와드리지만
0: 네,
1: 예, 특별히 좀 더 제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0: 네.
1: 뭐 가격이건 서비스건 어떻게건 좀 더
0: 네.
1: 제가 노력을 해드리죠.
0: 실제로 그 샘유하고 이제 차 거래를 하신 분들 후기랄까요? 실제 경험담 이런 얘기 나 들어본 적 있다. 어떤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동차를 판매하고 난 다음에 칭찬이랄까요?
1: 제일 뭐 많이 든 게 그래도 전보다 전에서 한 경험보다
0: 네.
1: 훨씬 그 간단했고 마음 편하게 샀다.
0: 네. 네. 그쵸. 차를 사는데 뭔가 막 마음이 불편하고 이러지 않고 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게 최고 아닐까 싶은데
1: 예.
0: 아,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하고 싶었는데 스타현대 경영진이 싹 바뀌었다고.
1: 네. 네. 저도 지금 최근에 다시 돌아온 지 한 6개월 됐고
0: 네.
1: 스태프들을 지금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좀 더 친절한 쪽으로
0: 네.
1: 손님들을 더 잘 도와드릴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0: 위치가 어디에 있죠?
1: 저희는 이제 200일가 노던 블루버드에 있습니다.
0: 네. 200일가 노던 블루버드 지나가면서 아, 스타 현대 여기 있구나 아셨는데 혹여라도 뭐 약간 그런 얘기도 들렸어요. 예전에는 거기가 좀 불친절했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1: 그랬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부터 그런 일이 없게 네. 제가
0: 싹 그냥 총괄 매니저로서 네, 분위기 진짜 확 바뀌었다고 하니까 현대차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스타현대의 샘유 딜러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나온 김에 번호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상담하실 분들은 718-631-6700번입니다. 718-631-6700. 일단 뭐 새 차를 사시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고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스타현대에 가면 중고차, 새 차, 리스 다 됩니까?
1: 예, 다 되고 뭐 중고차도 저희 매장에 한 100대가 넘게 있고요. 네. 항상 이제 새 차들이 들어오고 네. 하니까 리스건 할부건 뭐 현찰로 사시건
0: 네.
1: 다 이제 괜찮습니다.
0: 네. 근데 중고차를 이제 구매하시기를 망설이는 분들 중에서 예. 제일 그 이유, 큰 이유랄까요? 어떻게 믿고 사? 그게 뭐 사고차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못 믿어?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어떻게 믿어요?
1: 뭐, 요새 보면은 이제 컬팩스라고 이제 차에 대한 기록, 이 모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증을 저희가 뽑아드릴 수 있어서
0: 네.
1: 그거를 이제 검토를 해보시고 시운전도 한번 해보시고
0: 네.
1: 그리고 원하시면 그 개인 정비소에 차를 가져가 보셔서
0: 아, 확인도 네, 해보시고
1: 예, 확인도 해보셔도 오. 되고 하니까
0: 네.
1: 뭐 방법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만큼 저희가 예, 해드리겠습니다.
0: 네. 중고차 어떻게 믿어 하시는 분들 뭐 심지어 뭐 본인이 잘 아는 뭐 정비소 가져가서 물어봐도 되고 일단 요즘은 딱 컴퓨터로 찍으면은 그 그렇죠. 차 이력이 다 나오니까 예.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이력은 혹시 조작 같은 건 안 됐나요?
1: 뭐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서
0: 네.
1: 예. 뭐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
0: 네.
1: 지금 뭐 모든 매장에서 다 쓰는 그런 그 회사라 컴퍼니라
0: 네.
1: 예, 믿어도 될 만한 정보입니다.
0: 네. 지금 이제 질문이 올라왔는데 중고차를 가져가면 트레이드인 해주시죠. 근데 어떤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하나요?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1: 요새 저희 뭐 매장들로 보시면은 이제 홀세일 밸류를 우선 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서 차를 사서 만질 그 고칠 거는 다 고치고
0: 네.
1: 갈아야 될 건 다 갈고 해서 다시 파는 입장이라
0: 네.
1: 뭐 프라이빗 파리로 파시거나 하는 것보다는 좀 덜 나을 수가 있긴 있어요.
0: 네.
1: 그래도 뭐 모든 매장들이 다 똑같은 그 가격대는 써서 저희 건 뭐 딴 데 건 매칭 네. 같은 거는 가능합니다.
0: 네. 개인적으로 이제 거래하시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가격이 살짝 낮을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딱 제대로 고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기 때문에.
1: 그렇죠.
0: 예. 근데 일단은 그 어떤 브랜드에는 볼보를 받아주지 않던데 현대는 받아주나요? 아 현대차만 가져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그거는 아닌데 네. 지금 뭐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0: 네.
1: 어떤 회사들은 리스를 하면 그 회사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폴리시가 있어서
0: 네.
1: 안 되는 차들도 있는데 저희는 그 모든 그 매니팩처들이랑 일을 해서
0: 네.
1: 다 받아들입니다.
0: 모든 브랜드의 차를 다 트레이드인 예. 할 수 있다.
1: 트레이드인이건 네. 리스 리턴이건 가능합니다.
0: 네. 그러면 안 되는 브랜드가 있는 건 그쪽 지점에 따라서
1: 그렇죠.
0: 우리는 다 된다.
1: 예, 다 된다.
0: 스타 현대는 다 된다. 예. 자, 일단은 이쯤 되면 스타 현대가 차도 한번 보고 뭐 구경도 한번 해볼까? 샘유라 그랬나?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혹시 프로모션이랄까요? 요즘 네.
1: 이번 달에는 뭐 투싼, 산타페 활부로 사시면 무이자가 있고요.
0: 네.
1: 리스 프로모션도 지금 아주 그 괜찮아서 시간은 괜찮습니다. 지금 월 네. 말까지.
0: 네. 뭐 무이자도 있다고 할까?
1: 예, 그... 5년까지 크레딧만 네. 괜찮으시면.
0: 네.
1: 예, 산타페, 투싼.
0: 네. 무이자로. 예. 네. 괜찮네. 아예 산타페 관심 있었는데 하셨던 분들은 절호의 찬스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추수감사절 오는데 요때 되면 무슨 기간에 또 특별 프로모션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1: 예. 그 매달마다 이제 프로모션이 달라지는데 본사에서는 저희한테 그거를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때까지는.
0: 네.
1: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때쯤 되면 이제 또 많은 이제 프로모션이 나오긴 나옵니다.
0: 네. 그러니까 미리 가서 상담하시고 그때쯤에 또 좋은 프로모션 나오면 그때 이제 선택하시고 이러면 되니까 샘유 딜러 만나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이것저것 따져보시고 차도 한번 시승해보시고 네.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기에는요. 2027년형을 기다리는 게 이게 해 바뀌면 자동차가 또 가격이 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벌써 10월이니 9월이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1: 그게 차마다 그 바뀌는 시간이 다른데
0: 네.
1: 그때쯤 맞춰 가시면 잘 찾아서 맞춰 가시면 그래도 그 구형에 좀 DC를 더 받으실 수 있긴 있습니다.
0: 네.
1: 재고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잘 찾아보시면
0: 네.
1: 예, 그때쯤이 괜찮게
0: 그때쯤이라는 게 이제 12월 뭐 11월
1: 이게 네. 차마다 달라서
0: 네.
1: 딱 뭐 10월 달이라고 다 2027년도형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0: 아 그렇군요.
1: 예, 어느 차는 뭐 5월 달에 나올 수도 있고 6월 달에 네. 나올 수도 있고 11월 그게 다 달라서
0: 네.
1: 그때 연구를 잘 하셔서 찾아가시면 예, 좀 더 DC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0: 네, 이런 것도 이제 샘유한테 물어보면 알아서 이 예. 차는 이때가 좋네요. 이거 다 봐주시는 거죠.
1: 도와드릴 수 있죠.
0: 네, 자 스타현대 샘유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총괄 매니저고요. 뭐 근무하신 지가 사실 2008년 오픈할 때부터니까 한참 됐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뭐 다 이제 알고 있을 거다라는 마음으로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고 하셨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은 차들을 이렇게 쭉 따져보면, 아, 이 브랜드는 이 차가 좋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 기능이 좋고 뭐 이런 거 쭉 따졌을 때 지금 최고의 차는, 야, 빠밤. 과연?
1: 최고의 차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네. 저희 차들, 현대차들
0: 네.
1: 보시면 요새 테크놀로지가 그래도 딴 브랜드보다는 훨씬 나아서
0: 네.
1: 어린 친구들이 많이 찾아주고 있어요, 지금.
0: 네.
1: 그것도 그렇고 가치로 보면 디자인도 예쁘고 뭐 워런티도 제일 괜찮고 그리고 예전 같지 않아서 차들도 많이 좋아져서
0: 네.
1: 지금 뭐 요새 보면은 예 현대 기아 네.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0: 한국차 현대
1: 예, 한국차.
0: 기아 기왕이면 스타 현대 샘유 네 아니 근데 예전에는요 뭐 현대차나 이렇게 한국차를 사면 나중에 다시 되팔 때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요즘은 어떻습니까?
1: 예전에는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 뭐 차에 대한 DC도 우선 엄청 많았고.
0: 아, 이때 예. 팔기 전에 디스카운트 엄청 했군요.
1: 예. 예. 그런 이유 때문에 뭐 중고차 값도 그만큼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질이 뭐 지금 같지 않아서.
0: 네.
1: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요새는 뭐 비교해서 중고차 값이 많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0: 네. 아니, 근데 현대차가 이렇게 좋아진 이유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국 분들이 뭐 하나 시작하면
0: 네.
1: 그래도 끝까지 잘 하는 쪽이니까
0: 네.
1: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잘 되는 것 같아요.
0: 네, 한국이지 않습니까? K!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늘 경쟁 브랜드가 도요타, 혼다, 닛센, 뭐 일본 차들, 뭐 미국 차로는 포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차들 브랜드 중에서는 탑은 당연히
1: 뭐 제일 많이 팔리는 건 아직도 도요타겠지만
0: 네.
1: 뭐 지금 보면 현대차가 도요타보다 더 빨리 잘하고 있고
0: 네.
1: 곧 이제 제일 잘 팔리는 브랜드로 될 것 같습니다.
0: 네. 어떤 분이 이거 한번 물어봐도 되나요? 샘유는요 타고 다니는 차종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주셨어요. 아이 진짜 눈치도 없이 네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1: 몇 가지 있는데 제네시스.
0: 아 차가 몇 대 있어요? 네네.
1: 근데 타고 뭐 지금 와이프는 이제 멀세디스 EV.
0: 네.
1: 전기차.
0: 네네.
1: 근데 타고 있습니다.
0: 어, 전기차 말 나온 김에 요즘 전기차를 선호하시나요? 어때요? 소비자들이?
1: 뭐 예전 같지 않아서 네.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고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충전하실 때만 있으면 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0: 전기차 집에서 충전할 수 있어요?
1: 예, 예. 집에서 충전해서 이제 기름도 안 쓰고 하니까 그게 좀 편리하긴 편리하더라고요.
0: 근데 뭐 산꼭대기에 갔는데
1: 예, 그런 그럴... 게 조금
0: 예, 아직까지
1: 예, 아직까지는 예. 그런데 그런 뭐 장거리 많이 뛰시거나 그런 분들은 좀 힘들겠지만
0: 네. 여기 가볍게 출퇴근하고
1: 예, 좀. 출퇴근하고 뭐 근처에만 다니시는 분들은 요새 괜찮긴 괜찮습니다.
0: 네. 전기차를 선호하는 게 아마 뭐 주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차를 타시는 분이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트렌드가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뭐 물론 장거리로 뭐 어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이러시는 분들한테는 네. 아직까지 충전 문제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큰 문제 없고 뭐 기타 뭐 사고가 나고 이런 건 없죠? 전기차 관련해서.
1: 뭐 여기에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
0: 네.
1: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해도 요새는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네. 바로 되니까 예, 오. 바로 그게 고쳐지더라고요.
0: 몇 해 전이긴 합니다만은 뭐 한국 차들 기아 뭐 현대 이런 차들 뭐 차문을 열어 쉽게 네. 연다 뭐 이런 얘기 있어가지고 뭐야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1: 뭐 해킹을 당해서 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0: 네.
1: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바로 그 패치를 해서 네.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없습니다.
0: 걱정 안 하셔도 되네요. 네. 자, 스타현대의 샘뉴 총괄 매니저 또 딜러분하고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뭐 샘뉴를 찾아가면 디스카운트가 더 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습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지금 활짝 웃으셨는데 과연 짜잔.
1: 라디오 듣고 오셨다고 하면 네. 저희가 500불 더
0: 어머, 이런 얘기 없었는데? 아니, 50불도 아니고 500불을요? 네. 지금 여러분 방금 들으셨죠? 라디오 듣고 왔어요 라고 상담하시고 실제로 구매까지 이어질 경우에 500불 디스카운트 추가로 해주시겠다는 진짜 사전에 없던 얘기인데 해주셨어요. 통이 크십니다. 네.
1: 갑자기 또
0: 훅 들어갔는데. 그 정도야 내가 또 샘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 이제 라디오에서 보세요. 라디오 생활백성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스타현대 위치가
1: 201가 노던블루버드
0: 네. 201가 노던블루버드에 있는 스타현대입니다. 보신 분들 많으실 테고 또 예전에 갔는데 아, 좀 불친절해 이런 기억을 갖고 계셨다면 싹 잊어버리세요. 바뀌었습니다. 경영진이 확 다 바뀌었고요. 그리고 총괄 매니저 샘유가 있는 한 더 친절하고 더 편리하게 차량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타현대 샘유 딜러 전화하고 싶은데 번호가 문의 전화는 718-631-6700번입니다. 718-631-67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0: 생활백성.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스타현대의 샘유 총괄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는 라디오 생활백서 듣고 계십니다. 자동차, 특히 현대자동차에 관심이 있는데 차를 바꿔야 하는데 하셨던 분들에게 알찬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는 게 말이죠. 사기 좋은 타이밍 이런 게 있습니까?
2: 정확한 뭐 타이밍은 없지만
1: 네.
2: 지금같이 이렇게 무이자했을 때 무이자보다 더 낮은 이자는 없으니까
1: 네.
2: 그때 좋고 또 말씀드린 대로 그 연도수가 바뀔 때
1: 네.
2: 그때 그 전 모델로 하시면 그래도 네.
1: 직전에 조금 디스카운트
2: 예, 좀 더 디시를 받으실 수 있어요.
1: 저 진짜 몰랐어요. 무조건 12월을 기준으로 해가 바뀌니까 몇 년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당연히 뭐 2025년씩, 6년씩 다르겠지 했는데 그게 월마다 또 다르군요.
2: 예, 차마다 이제 좀 다릅니다.
1: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한때 왜 그 코비드 살짝 지나고 나서 이제 차 생산량이 줄었었나요? 그래가지고 차값이 막 중고차도 그렇고 엄청 오르고 실제로 웃돈을 얹어서 차를 사야 되고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죠? 네.
2: 예, 그때 많이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문제는 없고
1: 네.
2: 이제 그때 차가 많이 딸려서
1: 네.
2: 차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계셨고
1: 네.
2: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뭐 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그런
1: 정찰제로
2: 예.
1: 딱 정해진 가격에
2: 예 그것보다 네. 더 낮게
1: 네.
2: 요새는
1: 네
2: 그러니까
1: 여러 가지 이제 프로모션 활용하시면 그렇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론 같은 것도 같이 알아봐 주시나요 차를 구매하려고 하면
2: 예 저희가 할부도 다 해드리고 뭐 크레딧마다 그게 다 달라질 수 있지만
1: 네
2: 정확히 저희가 은행은 한 5, 6군데를 써서
1: 네.
2: 그쪽에서 제일
1: 비교를 해보고
2: 예, 비교를 해보고 제일 낮게 나오는 은행을 써서
1: 네.
2: 저희가 그렇게 도와드립니다.
1: 그 아까 이제 뭐 5년 무이자 뭐 산타페하고 또 뭐
2: 투싼.
1: 네, 투싼은 예.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 무이자 요거 따지면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2: 큰 차이 나죠. 그래도
1: 뭐 네.
2: 요새 뭐 크레딧이 괜찮아도
1: 네.
2: 이자율이 뭐 6, 7% 정도 나온다고 해요.
1: 뭐
2: 개인적으로 은행에 가셔서 받으셔도
1: 네.
2: 그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거랑 비교를 하면 그래도 한 4, 5천부 정도 미니멈 예.
1: 예.
2: 0%랑 비교를 하면 차이가 나니까
1: 네.
2: 예, 큰 차이가 나죠.
1: 뭐 이자 할부 있을 요 기간을 절대로 좀 이렇게 잘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서 거의 갑자기 나온 거긴 하지만 샘유 딜러분 찾으셔가지고 라디오 듣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추가 500불 말씀하셨어. 괜히 물어봐요. 조금 미안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 리스 할까 차를 그냥 살까 뭐가 더 나을까 갈등하시는 분들 계실 거란 말이죠.
2: 예.
1: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2: 그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선 1년에 한 15,000마일 정도
1: 네.
2: 보다 들 타시면
1: 네.
2: 사는 것보다 리스가 낫긴 나아요.
1: 아, 그렇게까지 15,000마일 1년에 미만으로 타시는
2: 그렇죠.
1: 그러니까 많이 차를 이용하지 않는 편이라면 리스가 낫다.
2: 예, 오히려 뭐 월폐도 저렴하고 3년 후에 아니면 뭐 리스 끝난 후에
1: 네.
2: 원하시면 그 차를 이제 일시비건 할부로 해서 사실 수 있으니까
1: 네.
2: 그런 방법도 있고 해서 요새는 그 방법이 좀 더 낫고 만약에라도 오래 타실 거면 몰라도 어차피 뭐 할부로 사셨다 몇 년 후에 바꾸실 거면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처음부터 리스를 해서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저렴하고 스트레스 없이 깨끗이
1: 네.
2: 네, 할 수 있는 방법.
1: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리스인데 이유가 그 새 차를 받을 때 뭐 그 기분도 좋지만 나중에 한번 사본 적이 있는데 고장 나는 거 이거 관리하는 게 장난이 아닌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2: 그렇죠. 그 장거리 고장은 또 비싸게 되니까 사신 후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리스는 이제 또 짧게 2년 3년 정도 타시는 거라 그 기간에는 이제 워렌티로 모든 게 커버가 되죠. 예.
1: 갑자기 궁금하네요. 그럼 산타페를 리스로 한다 그러면 요즘 월 얼마?
2: 모델마다 다르고 네. 뭐 마일리지마다 다르고
1: 다 기본 그렇지만 모델 대충
2: 기본 네. 모델로 해서 뭐 하지만 지금 한 299 정도.
1: 어, 네. 네. 자, 이렇게 살짝 정보를 흘렸고요. 근데 이제 그 차를 할부로 사셨다가 이 할부금을 일찍 갚으면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뭐 3년 이렇게 약정을 하고 샀을 테니까.
2: 뉴욕에서는 법적으로 프리페이먼트 페널티가 없어서
1: 네.
2: 그 이자는 이제 없어집니다. 싹 없어집니다.
1: 오.
2: 뭐 일시불로 안 갚으셔도 한 번에 많이씩 갚으시면 그 금액에 대한 이자가 떨어져서
1: 네.
2: 뭐 월페이는 이제 똑같이 나오겠지만 그 기간이 줄어들죠.
1: 네.
2: 예,
1: 네. 네,
2: 그만큼
1: 할부 기간이 네, 줄어들고
2: 할부 기간이 줄어들고 그만큼 네. 이제 이자를 이제 드린대시게 되는 거.
1: 네. 혹시 뭐 3년 동안 이자를 따박따박 내기로 했는데 1년 만에 싹 다 갚으면 그 이자 비용에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기에 갚으니까 상환 수수료 이런 게 있나요?
2: 그게 안 붙어서 오히려 그래서 이제 혜택이 있는데 그게 낫긴 낫죠.

0: ES가 필요할 때는
1: 네.
0: 뭐 아마존 같은 데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매장에 오셔서 정비소에 네. 가셔야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사람이랑 이제 또 그 관계를 갖는 게 좋긴 좋죠.
1: 네. 좋은 딜러를 선택하는 방법이랄까요? 일단 좋은 딜러 1번, 샘유.
0: 그것보다 뭐 리뷰 같은 것도 우선 보시고.
1: 네.
0: 직접 방문해 보셔서 뭐 사람이 괜찮은지 한번 우선 보신 다음에 그거는 어떻게
1: 네.
0: 조정을 할 수 없는 거니까 몇 군데 가 보셔야 되면 그렇게 하신 다음에
1: 네.
0: 뭐 편하게 같이 이제 일하실 수 있는 분이랑 찾아서 하는 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1: 네. 샘유랑 이제 거래를 하고 또 다시 거래를 하고 이런 분들 아니시죠?
0: 엄청 많이 계시죠.
1: 오유. 예. 좋으시겠어요.
0: 네. 그래도 그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네. 이제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도와드려서
1: 네.
0: 다시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1: 사실 딜러를 누구를 만나느냐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차는 샀는데 딜러가 뭐 그만뒀다든지 아니면 네. 딜러가 그때부터 태도를 다르게 한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불편할 것
0: 그렇죠.
1: 같거든요.
0: 네. 그렇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도 처음부터 잘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처음부터 딜러를 잘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귀에는 처음부터 절 찾는 게 중요해요. 진짜로 믿고 찾을 수 있는 딜러입니다. 스타현대의 샘유 딜러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딜러를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랄까요? 그런 순간도 있을까요?
0: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딴 분한테 소개를 받아서 오신 분들이
1: 네.
0: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만족해서 차 사가실 때 네. 네, 좋고 이제 크레딧이 문제 있거나 형편이 조금 안 좋아서 상황이 안 좋아서
1: 네.
0: 좀 안 될 것 같던 분들
1: 네.
0: 그런 분들 도와줘서
1: 아, 해결해서 네. 아 네. 차는 꼭 필요한데 지금 이분 막 크레딧하고 이런 게 안 좋아서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걱정 같이 그냥 걱정하시네요.
0: 그렇죠.
1: 네. 네. 뭐, 아, 그렇게 되면 크레딧으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0: 많이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잘 도와드리고, 은행과 관계가 괜찮아서 저희가
1: 네.
0: 그래도 안 된 분들도 많이 되고 하는 네. 쪽이라
1: 네.
0: 찾아주시면 저희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1: 여러 은행하고 관계가 좋으면 혹시 뭐 이자율도 좀 더 낮아, 이런 거는.
0: 그럴 때도 있고.
1: 있어요.
0: 예. 네. 그럴 때도 있고 안 되는 것들이 될 때도 있고 하니까
1: 네.
0: 혜택이 있긴 있죠.
1: 네. 믿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타현대 샘유딜러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한인 고객분들이 차를 살 때 물어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뭐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질문들 주로 많이 한다. 뭐가 있을까요?
0: 뭐 제일 많이 요새 오시는 분들이
1: 네.
0: 차에 하도 기능이 많으니까
1: 네.
0: 설명
1: 아.
0: 어르신들이 많이 네. 오시는데 하도 많아서 쓸 수는 없고 잘 쓸 수는 없고 해서 오시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래도 한국어로 잘 도와드릴 수 있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요.
1: 네.
0: 그리고 말씀하신 것 같이 리스냐 활부냐 어떤 네. 게 더 좋을까
1: 네.
0: 그게 요새 제일 많이 여쭤보세요.
1: 앞서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15,000마일 미만으로 타시면
0: 네.
1: 그 크게 많이 차를 이용하지 않으신다면 리스가 차라리 더 나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혹시 한인분들 중에서 연령대도 좀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차 기능을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여러 번 설명할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최대 어디까지?
0: 많이 오셔도 계속 오셔도 저희가 계속 설명해 드립니다.
1: 예. 네. 아, 이게 좀 그만 물어보세요. 이러지는 않으시나요? 그러신 적 없으시죠?
0: 그러시진 않습니다.
1: 네. 아, 근데 사실 스마트폰도 그렇고 엄마 이렇게 스마트폰 가르쳐 드리다 예, 보면 예.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딜러로서 이거 설명 이렇게 드리면 워낙 새로운 그 기능들이 그렇죠. 많이 나오니까 이해를 좀 못 하시거나 이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0: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네. 이유 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고 천천히 차분하게 잘
1: 네.
0: 도와드립니다.
1: 진짜 믿고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스타 현대 샘유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0: 현대자동차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현대자동차는 뭐가 있을까요?
1: 요새 투싼이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은데,
0: 네.
1: 가격도 저렴하고, 말씀한 것 같이 기능도 제일 그 급에서는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
0: 네.
1: 또 요새 무이자.
0: 네.
1: 그다음에
0: 아까 5년 무이자.
1: 네. 와. 많이 찾아주고 계세요.
0: 네. 뭐 차를 안 그래도 내가 그럴 줄 알고 투싼을 내가 지금 보려고 하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꼭 샘유 찾아서 상담 받아보시고 차가 그 뭐 직접 타봐야 알기도 하고 또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뭐 이래야지 또 마음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1: 맞습니다. 네. 지금 요새 보면 시운전을 또 많이 안 하시고
0: 네.
1: 차를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 한국 분들 중에서 또 후회하시고 몇 달 후에 이 차 뽑았는데 마음에 안 든다 새 차로 뽑아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0: 네.
1: 그런 이유 때문에 꼭 시운전은 한번 해보시고 뭐 옵션상 색깔 그것도 중요하지만 승차감이 괜찮은지 나에 네. 맞는지 한번 보신 다음에 정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네. 아마 다 봤으니까 됐고 그냥 이 차 주세요. 이거 하지 말고 꼭 한번 신승해 보시고 사실 딜러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그냥 사는 것보다는 하지만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꼭 한번 차를 타보시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차를 살 때 우리가 이제 뭐 따진다고 따지고 하는데 그래도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고객분들한테 차 살 때 요건 잘 체크하세요. 뭐가 있을까요? 네.
1: 뭐 가격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0: 네.
1: 첫 가격보다 이제 세금 등록비 다 해서 총 가격.
0: 아, 그냥 차량 가격이 아니라 세금 뭐 등등 해서 총 가격을 꼭 확인하시고.
1: 예, 왜냐면 뭐 시작 가격은 뭐 쌀 수 있지만
0: 네.
1: 그 위에 뭐 비용들. 뭐 쓸데없는 비용들을 붙이고 하면
0: 네.
1: 총 가격이 더 나올 수가 있거든요.
0: 네.
1: 일단 그게 얼마인지 정확히 비교를 해보시고,
0: 네.
1: 보험.
0: 네.
1: 또 한번 알아보시고,
0: 네.
1: 요새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서,
0: 네.
1: 이 지역에 한번 오시기 전에 이 차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네. 우리가 놓치기 쉬운 보험료 부분,
1: 네.
0: 차를 샀는데,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이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꼭 직접 한번 타보고 내 마음에 쏙 드는지 보고 그리고 좋은 딜러를 만나서 차량을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제 기억으로는요. 한국 같은 경우에 차를 사잖아요. 그럼 딜러가 뭐 이렇게 서비스로 요즘이야 블랙박스 다 있지만 한때는 뭐 블랙박스를 달아주고 뭐 이런 걸 했단 말이죠. 혹시 샘유는?
1: 뭐 저희는 첫 오일 체인지 우선 많이 해드리고 네. 그리고 대부분 요새 고무 갈판을 많이 찾아
0: 고무 예. 발판이라고 이런 거 말씀인데
1: 예. 많이 찾으시는데 그거를 이제 서비스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0: 아 그거 깔면 이제 차 안에 먼지도 좀 덜 나고 청소도 쉽고
1: 예.
0: 네. 그거를 이제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고
1: 엄청 많으세요.
0: 네. 요청 안 해도 어떻게 서비스 들어갑니까?
1: 예. 예. 네. 다 해드립니다.
0: 네. 지금 이제 뭐 차를 구경을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란 말이죠. 스타현대 샘유를 찾아주세요. 홍보랄까요? 잠깐의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1: 뭐 딴 데보다 친절하고
0: 네.
1: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없이 깨끗이
0: 네.
1: 도와드리고 당연히 한국말로 친절히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셨는데 사실 차를 뭐 처음부터 무슨 문제가 있는 차를 팔 리는 없고 타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딜러를 찾으면 다 이렇게
1: 예, 그게 또 요새 보시면은
0: 네.
1: 뭐 브로커 에이전시도 많이 쓰시고 딴 데서 차를 많이 사시는데 차를 사신 후에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말씀드린 대로 매장으로 다시 오셔야 돼요.
0: 네.
1: 그럴 때 관계가 있는 분이랑
0: 네.
1: 연락을 해서 이렇게 쉽게 서비스를 받는 게 오히려 가격이 조금 뭐 비쌌어도 처음에
0: 네.
1: 장거리로 보면 도움이 많이 되죠.
0: 네. 이제 차라는 게 뭐 한번 사서 6개월 뒤에 바꾼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장기간 차를 타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딜러분하고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또 다시 한번 드네요.
1: 예. 네. 저희가 다 책임지고 도와드리니까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그 가끔 가다가 그 고객분들 중에서 좀 아 이런 무리한 요구까지 하시는 분이 있다. 뭐가 있을까? 혹시 오랜 시간 딜러로 하시면서 아 이때인지 조금 곤란했어요.
1: 뭐 밤 늦게
0: 네.
1: 개인 번호로 전화 와서
0: 네.
1: 뭐 차 배터리가 지금 죽었는데 네. 하이웨이에서 멈췄는데 어떻게 어디서 도와줄 수 있냐
0: 네.
1: 그런 요청들
0: 아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1: 제가 그래도 가서 도와드리긴 도와드렸는데
0: 와, 네. 네. 그건 진짜 근데 좀 무리했다. 네. 그죠? 예. 네. 뭐 아유, 내 딜러니까 내 다 물어볼 거야. 이것저것 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배터리 때문에 차가 멈췄어. 어떻게 이럴 때 가능하면 네. 이제 그런 때도 도움을 주셨던
1: 요새는 그래도 이제 AS 로사이더 서비스가 있어서
0: 네.
1: 다 이제 24시간
0: 예.
1: 다 찾아드리는데
0: 네.
1: 그때는
0: 아, 직접 발로.
1: 예.
0: 이야, 이게 성공한 딜러의 또 다른 예, 어떤 면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스타현대 샘유 딜러와 함께 현대차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눠봤거든요. 뭐 아직도 아마 아 내가 중고차를 사야 될지 새차를 사야 될지 리스를 해야 될지 뭐 이것저것 걱정도 있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 텐데 스타현대의 샘유 딜러입니다. 샘이네요, 샘.
1: 예.
0: 순샘이세요? 샘이네요, 샘. 네. 연락처는 718-631-6700번입니다. 718-631-67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타현대 위치가 다시 한 번요?
1: 예, 201-16 노던볼바드 베이사이드에 있습니다.
0: 네. 201-16 노던블러버드 베이사이드에 있는 스타현대 샘유 딜러와 함께했습니다. 아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됐거든요. 오늘 마치면 어떻게 스타현대로 가십니까?
1: 예, 바로 이제 가서.
0: 네. 예. 지난달에 어떻게 실적은 좋으셨어요?
1: 예, 지난달에는 뭐 말씀드리면 저희가 90대.
0: 와.
1: 그래도 많이 찾아주셔서
0: 네.
1: 좋은 말로 이제 끝났습니다.
0: 네. 아직 유튜브 통해서 샘유 얼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K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오셔서 K라디오 라이브 검색하시면 샘유 얼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직접 찾아가셔서 이것저것 상담하실 때 라디오 듣고 왔잖아. 그러면은 아까 500불 디스카운트 서비스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1: 영어.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입이 트이는 영어. I'm Jennifer Klein.
2: Welcome back to our progra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 만나볼 주제가 상당히 특이하고 매우 좋습니다. 캘리그래피라고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그 글씨를 예쁘게 만들어서 약간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키는 뭔가 mm-hmm. 그런 걸 캘리그래피라고 또 하는 것 같아요.
1: Yeah. Well, calligraphy itself, the definition is, you know, the design and execution of lettering with a broad-tipped instrument, like a brush, for example. Mm-hmm. 그게 자체가 calligraphy인데 I guess these days, when we say calligraphy, we focus more on the design, the style
2: 맞아요.
1: of writing, right?
2: 자신의 어떤 서체를 만들어보자.
1: Yeah, 거죠? yeah. Uh-huh.
2: 자, 이 멋진 주제를 신청을 해주신 주인공은요, 문덕 초등학교 4학년 김초은 양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Mm-hmm. 할머니 댁에 가서 이걸 이제 캘리그래피를 한번 해보고 너무 재밌어서 집에 와서도 이제 아빠랑 자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 네.
2: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겠네요.
1: Yeah,
2: 관여 있으신 분들.
1: Yeah.
2: 집중력에도 좋고.
1: Especially because, yes, a lot of people are taking up calligraphy. They're starting to learn calligraphy because it's a great pastime. It can be a good hobby. Pastime, hobby, 둘 다 이제 취미를 뜻하는
2: 그쵸?
1: 단어들인데.
2: 취미 생활,
1: 아니면 정말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도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막 글씨를 쓰다 보면은 you can clear your head.
2: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서예 학원 다녔어요.
1: Oh, you did?
2: 네. 그 한자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 그냥 따라 그리고 그랬는데. 근데 어쨌든 그때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제 펜 글씨
1: yes.
2: 연습해서 그때 제 이제 그 손글씨가 그래도 좀 지금 손글씨가 이렇게 못생기지 않은 게 초등학교 2년을 다녔, 2년 동안 서예 학원 다니면서 글씨 써가지고. 그런 거랑 같은 차원으로 봐야 될지. 어쨌든.
1: I think my son, yeah, he should start taking it. Learning calligraphy.
2: 서예 학원 몇 년 만에 쓰는 단어인지 모르겠네. Calligraphy. Calligraphy. 자, 스펠링 좀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Calligraphy is C-A-L-L-I-G-R-A-P-H-Y. Like photography 할 때 graphy는 똑같죠?
2: 맞아요.
1: Calligraphy.
2: 자, 우리 초은 양이 올려주신 사연을 저희가 한 줄 한 줄 바꾸지 않고 영어로 그대로 바꿔봤습니다. 들어볼게요.
3: Talk about the art of calligraphy. Calligraphy is the act of writing by hand. In a style that shows off your unique charm. You can also draw illustrations or shadows to add detail. It's a good way to distract yourself. More and more people are picking up calligraphy as a hobby these days. Many people also do it for a living. I often practice calligraphy with my dad these days. I first got into it when I saw my grandmother's calligraphy at her place. I tried it for the first time with my grandmother that very day, and I have been hooked ever since. At stationery stores, you can find calligraphy books and purpose-made brush pens. In calligraphy, controlling the way you apply pressure is most important. You can ease up to draw thin lines and press down hard for thicker ones.
2: 캘리그래피는 자신만의 개성과 매력을 뽐내는 글씨체로 손글씨를 쓰는 것을 말한다. 자, 정의를 내려주셨네요.
1: Calligraphy is the act of writing by hand in a style that shows off your unique charm.
2: Write by hand. 손으로 글씨 쓰다라는 말이고요. Show off는 약간 뽐내다라는 얘기죠. 자랑하는 거예요. Show off your unique charm. 자신의 어떤 독특한 개성, 매력 같은 것을 뽐낼 수 있는 그런 글씨체를 손으로 써보는 것이다. 다시 한 번요.
1: Calligraphy is the act of writing by hand in a style that shows off your unique charm.
2: 글씨에 디테일을 더해서 뭔가 그림이나 그림자 같은 것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1: You can also draw illustrations or shadows to add detail.
2: 그러니까 글씨만 쓰는 건 아니란 얘기죠?
1: No.
2: 옆에 이렇게 좀 뭔가를 좀 추가해서 약간 예술 작품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You can also draw illustrations, 뭔가 그림 같은 걸 illustration이라고 많이 하죠. Or shadows to add detail. 뭔가 세부적인 디테일을 추가하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Add detail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요.
1: You can also draw illustrations or shadows to add detail.
4: 약간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1: It's a good way to distract yourself.
4: Distract가 주로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긴 쓰입니다. 예를 들어 I got distracted 하면 집중해야 되는데 주의가 산만해졌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뜻이 다소 좀 달라요.
1: Mm-hmm. 그러게 원하는 거죠.
4: 맞아요.
1: Yeah. You're doing it intentionally, trying not to think about other things,
4: 맞아.
1: trying not to focus on other things.
4: 일을 하다가 한 3시간 했네?
1: Right.
4: 너무 좀 이렇게 머리가 좀 무거워요. 그러면 이제 캘리그래피 한 30분 하면서 뭔가 다른 쪽으로
1: 그렇죠.
4: 분위기 전환을 하는 거죠. 이게 distract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뜻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기분 전환하기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어로.
1: It's a good way to distract yourself. More and more people are picking up calligraphy as a hobby these days.
4: 요즘은 캘리그래피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취미로 하다가 as a hobby를 붙이면 되거든요. More and more people are picking up calligraphy as a hobby these days. Pick up이란 건 뭘 줍다란 뜻이지만 취미를 시작하다 쪽에서 저희가 많이 썼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지영 오래 들으신 분들은.
1: Right, so to learn in this case, to learn calligraphy.
4: Pick up a new hobby.
1: Right.
4: 이럴 때 썼었거든요. 자, 그런데 Many people also do it for a living. 자,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요.
1: Many people also do it for a living.
4: 두 가지예요. As a hobby 하면 취미 삼아 하는 거고 for a living이라고 하면 생계를 위해서, 즉 직업으로 한다는 얘기죠. 다음에요. 아빠와 자주 캘리그래피를 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1: I often practice calligraphy with my dad these days.
4: I often practice calligraphy with my dad these days. 자, 이제 할머니 집에 가서 캘리그래피 작품을 보고 처음 시작하게 되었다. 그 계기를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1: I first got into it when I saw my grandmother's calligraphy at her place. I first, 처음으로, got into it. 여기서 is in calligraphy죠. If you get into something, 뭐에 빠져드는 거예요.
4: 그렇죠.
1: 뭐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죠. Okay? So I first got into it when I saw my grandmother's calligraphy at her place. 할머님 댁에 갔다가 할머니의 이 서체 calligraphy를 보고 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좀 빠지게 되었다.
4: I first got into it. 이거 뭐 하게 된 계기가 할 때 좋네요.
1: Right.
4: 내가 first.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거.
1: Right, right.
4: I first got into 입지영 when I saw my friend listen to the show. 뭐 이런 식으로 친구 보면서 내가 처음 시작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 집에 갔다가 집에 와서 바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1: I tried it for the first time with my grandmother that very day and I have been hooked ever since.
4: 처음으로 할머니랑 해봤다. I tried it for the first time with my grandmother that very day. 자,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릴게요. That very day 하면 바로 그 당일을 말하는 거죠. That very day. 자, 다시 한번요.
1: That very day.
4: 그날이에요. One more time.
1: That very day.
4: And I have been hooked ever since. 며칠 전에 hooked on something 배웠는데 on 없이 I have been hooked 끝이에요. Ever since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영어로 다시 한번 드립니다.
1: I tried it for the first time with my grandmother that very day, and I have been hooked ever since.
4: 문구점에 가면 캘리그래피 학습서나 전용 붓펜 같은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1: At stationery stores, you can find calligraphy books and purpose-made brush pens.
4: What does that mean? Purpose-made brush pens.
1: Purpose-made brush pens. 펜인데 이제 뭐 붓펜이라고 하죠. 우리도 붓펜 하면은 brush pen인데 purpose-made라고 했으니까 it's made for that purpose. 그 뭐뭐를 하기 위한 뭐 붓펜 전용 붓펜이 되겠죠.
4: 이게 옛날에 저도 OMR 그때 칠할 때 컴퓨터용 사인펜을 써야 되거든요.
1: Exactly.
4: 그게 뭐냐면 purpose-made 펜이에요, 그것도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잉크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말의 전용이 purpose made입니다. purpose made brush pens 했으니까 전용 붓펜 같은 것들과 캘리그래피 학습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자, 문구점을 영어로 stationery store 스펠링이 S-T-A-T-I-O-N-E-R-Y입니다. 발음이요?
1: stationery.
4: stationery stores. 자, 그 다음에 이 캘리그래피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붓의 힘 조절입니다.
1: In calligraphy, controlling the way you apply pressure is most important.
4: Apply가 어떻게 쓰였냐면 pressure 앞에 쓰여서 힘을 주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the way you apply pressure, 즉 힘을 주는 방식이.
1: 힘을 가하다?
4: 그렇죠. 힘을 가하는 yeah. 방식을 조절하는 게.
1: Uh-huh.
4: Controlling the way you apply pressure is most important. 자, 이 문장 잘 보세요. In calligraphy, 다시 한번요.
1: In calligraphy, controlling the way you apply pressure is most important.
4: 그렇죠. 선을 얇게 그리려면 붓에 힘을 덜 줘야 되고 두껍게 그리려면 힘을 세게 줘야 됩니다.
1: You can ease up to draw thin lines and press down hard for thicker ones.
4: 자, 구동사 두 개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Ease up.
1: Ease up. You can ease up to draw thin lines.
4: 힘을 뺀다는 얘기죠. 자, 힘을 줄 때는
1: press down. Press down hard. Press down hard for thicker ones.
4: Press down hard. 좀 세게 힘을 주면서 굵은 선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자, 문장 다시 한번요.
1: You can ease up to draw thin lines and press down hard for thicker ones.
4: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Talk about the art of calligraphy. Calligraphy is the act of writing by hand in a style that shows off your unique charm. You can also draw illustrations or shadows to add detail. It's a good way to distract yourself. More and more people are picking up calligraphy as a hobby these days. Many people also do it for a living. I often practice calligraphy with my dad these days. I first got into it when I saw my grandmother's calligraphy at her place. I tried it for the first time with my grandmother that very day, and I have been hooked ever since. At stationery stores, you can find calligraphy books and purpose-made brush pens. In calligraphy, controlling the way you apply pressure is most important. You can ease up to draw thin lines and press down hard for thicker ones.
4: 자, 입지형 공부하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오셔서 질문 해주시면 됩니다. 입이 트이는 영어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EBS1004입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 질문들 답변 드립니다. 자, 세 가지 표현인데요. 첫 번째가 손으로 글씨를 쓰다. Write by hand 하면 됩니다. 자, 캘리그래피 자체를 그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1: Calligraphy is the act of writing by hand.
4: Okay? 손으로 직접 글씨를 쓰는 행위다. One more time.
1: Calligraphy is the act of writing by hand.
4: 초청장을 손으로 직접 글씨를 써서 만들었다.
1: I wrote the invitations by hand.
4: One more time.
1: I wrote the invitations by hand.
4: 요즘 배달 음식 같은 거 시키면 직접 포스트잇에 사장님이 이렇게 손글씨로 감사하다고 주시는 경우 있더라고요.
1: They sometimes
4: write those thank you notes by hand.
1: Yeah.
4: Right? 자, 요즘 아이들이 손으로 뭔가 글씨를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1: Kids these days rarely write anything by hand.
4: 자, 그럴 때 활용을 해보시고 기분 전환하다의 어감으로 distract라는 단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캘리그래피는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1: Calligraphy is a good way to distract yourself.
4: Okay? 나는 좀 속이 상해서 기분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1: I was upset and I needed something to distract myself.
4: One more time.
1: I was upset and I needed something to distract myself.
4: 다음에요. 기분 전환을 할 겸 만화책을 좀 읽을 때가 있습니다.
1: I sometimes read comic books to distract myself.
4: I sometimes read comic books to distract myself. 그 다음에 취미로 뭘 하게 되다 할 때 이 pick up이라고 하는 구동사 꼭 써보시면 좋은데요. Pick up something as a hobby. 취미로 무엇을 시작하게 되다.
1: More and more people are picking up calligraphy as a hobby these days.
4: 요즘 이것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아들이 취미로 뭔가 테니스를 좀 배워봤으면 좋겠다.
1: I wish my son would pick up tennis as a hobby.
4: I wish my son would pick up tennis as a hobby. 나는 최근에 취미 삼아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1: I recently picked up yoga as a hobby.
4: 아주 유용한 표현입니다. 자, 요가 다시 넣어서요. One more time.
1: I recently picked up yoga as a hobby.
4: Okay. Good job, everyone.
5: 다이얼로그 practice. I'm practicing calligraphy with my kids these days. It's really great for clearing one's head.
3: What's calligraphy?
5: Oh, it's a form of art where you come up with a one-of-a-kind font.
3: Really?
5: You can create various font styles using a brush pen or other writing utensils.
3: That must be useful for improving one's handwriting.
4: 자, 캘리그래피를 요즘에 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서로 간에 이제 이게 뭔지 설명을 좀 해주는 걸 대화로 만들어봤습니다.
1: I'm practicing calligraphy with my kids these days.
4: 자, 여기 practice는 연습의 의미라고 보실 필요 없어요. 뭘 하는 거를 그냥 practice라고 합니다. So I'm practicing calligraphy with my kids these days. 요즘에 아이들하고 캘리그래피를 좀 하고 있어요. 이렇게.
1: It's really great for clearing one's head.
4: 머리 식히기 좋다는 얘기죠, 이거?
1: 네.
4: Clear one's head. It's really great for clearing one's head. 머리 식히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One more time.
1: It's really great for clearing one's head.
4: 그랬더니 뭐냐고 물어보죠.
1: What's calligraphy? Oh, it's a form of art where you come up with a one-of-a-kind font.
4: One-of-a-kind. 자, 요 네 단어를 하이픈으로 다 붙이면 독특한, 하나뿐인이란 뜻이 됩니다. One-of-a-kind font. 여러분, 서체 아시죠? 정말 독특한 서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아트예요. It is a form of art where you come up with, 구동사죠? 고안에 내다. A one-of-a-kind font. 자, 천천히 다시 한번요.
1: It's a form of art where you come up with a one-of-a-kind font.
4: Mm-hmm.
1: Really? You can create various font styles using a brush pen or other writing utensils.
4: 붓펜은 아까 했었고요. Brush pen. Writing utensils라고 하면 뭔가 좀 글씨 쓰는 모든 도구를 다 말하죠. Writing utensils.
1: Mm-hmm.
4: Utensils, spelling it U-T-E-N-S-I-L. Utensils.
1: Right. Writing utensils would include things such as pens, even notepads, for example.
4: Erasers.
1: Erasers.
4: Kitchen utensils 하면 주방 기기가 되겠고요. 뭔가 기구나 기기를 utensils라고 많이 하거든요. So writing utensils, 필기 도구를 말합니다. 그 밖에요.
1: That must be useful for improving one's handwriting.
4: 글씨체 교정 같은 것에도 도움이 되겠네. Improve one's handwriting. Handwriting은 이제 직접 손글씨를 말하니까 이제 글씨 잘 쓰고 못 쓰는 그런 얘기 있죠. 그럴 때 improve your handwriting. 그러면 누구의 글씨체를 개선하다라는 얘기. 자, 그런데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식으로 대화가 끝납니다. 자, 잘 활용해서 두 분이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숙제 드릴게요. 여러분 교재 96페이지에 5개의 영작 문장 매일매일 해보시고요. 자, 이 중에 1번과 3번 문장을 영작해 숙제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 Alright, and a question for you. With computers used so widely, is good handwriting still important? Why or why not?
4: 요즘 시대에 뭐 글씨체 예쁜 것도 뭐 중요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얘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And that's a wrap. Have a great day, everyone.
4: Bye, everyone.
1: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네, 잡지사 9월호 15번째 페이지. 복면 쓰고 은밀한 일을 도모하려 해도 헤어스타일 때문에 곧장 들통나는 남자죠.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머리를 평범하게 염색을 자주 하고 다니죠.
1: 그러네요. 그 백발 썬킴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2: 백발 썬킴 지금 이것도 제가 아주 깔끔해 보이는데요. 네. 바로 어제 뿌염을 했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뿌염 축하해. 뿌염 축하해. 네,
1: 아주 뿌리가 탄탄한 방송.
2: 뿌리 탄탄해요.
1: 예,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2: 흰머리가 없어. 진짜.
1: 썬킴의 썬문답. 오랜만에 썬킴의 중국사 시리즈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역사를 알려주실 건가요?
2: 중국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사기, 한 손에는 삼국지만 있으면은 겁나는 것이 없다. 에요.
1: 그게 무슨 뜻이에요?
2: 아, 그 사마천이 쓴 사기 친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역사 기록이란 말이죠. 아,
1: 그렇죠. 예.
2: 그 사마천이라는 선생님께서 쓰신 그 사기를 보면은 뭐 다 재밌어요. 솔직히 말해서. 재밌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재밌는 것이 뭐냐? 자객열전이라는 부분이에요.
1: 네. 자객열전에 나오는 자객이 이제 다섯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2: 다섯 명이죠.
1: 그 오늘은 어떤 인물 소개해 주실 건가요?
2: 다섯 명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죠.
1: 아, 그래요?
2: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한다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로도 만들어진 바로 그 인물. 바로 이연걸입니다.
1: 사마천 자객열전의 이연걸을 다루고 있나요?
2: 이연걸이 이 주인공을 모티브로 한 영화의 주인공이었죠.
1: 아, 그래요?
2: 그렇죠.
1: 누군데?
2: 영웅이라는 2002년도인가 아마 그 영화가 있었어요.
1: 포스터 봤어요.
2: 장예모 감독이 그 감독한 영화인데 네. 저 영웅의 주인공이 이연걸이거든요.
1: 네.
2: 그 이연걸이 바로 형가. 라는 자객을 모티브로 한 주인공이었습니다.
1: 형가.
2: 형가.
1: 형가는 정말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유명한 진시황을 암살하려 했던 자객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형가라는 인물은 그런 일에 휘말리게 된 것인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형가 어느 나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 자, 일단 형가는요. 그 춘추 전국 시대의 거의 마지막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아직까지 진시황이 아니죠. 진나라의 영정이요. 영정이 전국 칠웅을 다 통일하기 직전 인물이었습니다.
1: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2: 원래는 위나라 사람이었는데요. 네. 지금은 연나라에 건너가서 살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그 사진 보시는 분 알겠지만 연나라가 네. 지금 요동반도에 근처에 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가 제일 가까운 나라예요.
1: 예, 가장 북쪽에 있고요.
2: 연나라요?
1: 예. 형가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면서요.
2: 형가가 네. 일단 자기의 신분을 숨겨요. 그리고 매일 밤 술을 마시고 술 먹고 고점리라고 하는 축을 연주하는 악사가 있었습니다.
1: 네.
2: 축이 뭐냐면 지금 우리 가야금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 연나라에서 형가라고 하면 진짜 약간 난봉꾼? 방탕아?
1: 아, 그래요?
2: 정도의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매일 밤 술을 마신 다음에 옆에 고점리가 있잖아요.
1: 네.
2: 야, 고점리야, 노래 한 번, 축 한번 연주해봐라. 땅따랑땅땅 띠디디디디디.
1: 아, 그럼 신난다, 예.
2: 그러면서 칼춤을 그렇게 쳤다고 하죠.
1: 아, 그래요? 칼춤도 잘 추고.
2: 칼춤을 추면서.
1: 검술을 익힌 건가요?
2: 검술이 아니라, 형가는 원래, 그러니까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근데 원래, 트레인이 된 칼잡이였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1: 아,
2: 자기 신분을 숨기고.
1: 아, 훈련된 칼잡이라고요?
2: 원래 킬러였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걸 숨기고, 그러니까 네. 술을 맨날 마시다는 거는,
1: 네.
2: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뭔가 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 다시
2: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네,
1: 네. 진왕.
2: 자, 진왕이 지금 거의 자 여러분들 전국에는 몇 개 나라가 있었죠?
1: 전국 칠웅.
2: 칠웅이죠, 그렇죠.
1: 예, 예, 예.
2: 제초연 조한위 진.
1: 맞아.
2: 여기서 진나라가 단이 격계 격파로 다 이제 그 멸망을 시키고 다 끝난 상태 지금요. 한 연나라 하나만 남았는데.
1: 네네.
2: 그래서 이제 연나라 당시 이제 왕실에서 대책 회의를 세웁니다.
1: 네.
2: 아, 연희왕이라고 왕이었어요.
1: 연희왕.
2: 아무리 봐도 지금 남은 건 우리 연나라밖에 없는데 지금 어떡하나 어떡하나 어떡하나 지금 우리가 항복할까? 나라를 그대로 바칠까? 근데 태자 단 그러니까 왕자죠. 이 말려요. 아니 아버님 어떻게 우리나라를 그렇게 쉽게 바칠 수가 있습니까? 어허.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해요.
3: 네.
2: 어떡하라고 지금. 그치. 지금 바로 코앞에까지 왔는데
3: 네.
2: 어디까지 지금 진나라가 진출했냐면 역수라는 강이 있어요.
3: 역수.
2: 지금도 있습니다. 예, 예. 베이징 남부예요.
3: 예.
2: 그 베이징 남부라는 것은 거의 지금 요동반도까지 왔다는 야, 얘기잖아요.
3: 바람 막 등불이네요, 진짜.
2: 그렇죠.
3: 아, 예.
2: 지금 진영정이 진나라가 바로 역수 건너까지 왔는데 우리 어쩌라고 지금? 어떡하지? 어떡하지? 연나라 태자단은 진시황과는 약간 악연이 있었어요.
3: 연나라의 태자단이 진영정과
2: 약간 악감정이 있었어요.
3: 어떤 악연이 있었어요?
2: 옛날에
3: 네.
2: 조나라가 있었어요.
3: 예.
2: 조나라가 전국시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을 때 태자단과 영정이 동시에 조나라의 볼모로 잡혀갔었어요. 어릴 적에. 아,
3: 볼모 동기. 아, 볼모 동기.
2: 볼동이라고 하죠.
3: 예예예. 어, 예. 참 친했을 것 같은데요.
2: 되게 친하게 지냈대요.
3: 예예예. 예.
2: 동병상련.
3: 그렇지.
2: 그래서 나름 좋은 감정을 갖고 헤어졌어요. 영정과 단은요.
3: 네, 각자의 나라로 돌아왔어요.
2: 돌아왔어요.
3: 네, 네.
2: 그 단은 연나라에 돌아와가지고 태자가 되고, 근데 저쪽에서는 쑥쑥쑥 크고 있는 거 지금요.
3: 영정은 지금 진의 왕이 됐어.
2: 영정은 진짜 통일 직전에 대왕이 됐어.
3: 진시황 직전이야 지금.
2: 진시황 직전. 그리고 연나라의 볼모를 요구해요. 진시황이 영정이.
3: 그래요? 예.
2: 단이 끌려갑니다.
3: 예전에 친구였던 같이
2: 그렇죠.
3: 오징어 게임했던 친구를
2: 오징어 게임
3: 볼모였던.
2: 단이 끌려가면서 나름 긍정적으로 생각했대요. 걱정하지 마. 지금 제 왕 내 그 삐입 알 친구야.
3: 네네네.
2: 된 거야.
3: 네.
2: 도착하자마자 어이 저 영정 잘했었어? 나야 나 단. 옛날에 우리 오징어 게임 같이 했잖아.
3: 그랬겠죠. 예.
2: 했는데 진짜로 옛날에 그 영정이 아니었다.
3: 아...
2: 이놈.
3: 아
2: 무릎 꿇어라.
3: 야 이거 좀 배신감 느꼈겠네 진짜.
2: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너 두고 보자. 너 진짜
3: 다시 이런 나중에 상태였거든. 돌아온 거군요. 네.
2: 다시 돌아와서 태자가 된 태자.
3: 오케이 오케이.
2: 아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다 같이 바쳐야 걸려. 어떡하라고 그러면 군사력으로는 우리가 연나라가 진나라를 이길 수가 없다.
3: 그렇겠죠.
2: 그러면 어떡하냐? 이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는 저 영정 하나만 제거하면 된다.
3: 암살. 아...
2: 탄만 제거하면 다 끝나버린다.
3: 그게 태자단의 의견이에요?
2: 태자단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리고 지금 전국 치룡이 다 지금 점령은 당했지만
3: 예, 예.
2: 깨갱깽깽 아닐 거라고
3: 예.
2: 지금 우리가 스타트 포인트 테이프만 끊어주면
3: 네.
2: 다시 다 들고 일어날 것이다.
3: 영정만
2: 제거하면 다 끝난다.
3: 근데 또 신하들은 그 의견에 좀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2: 그렇죠. 아니 네. 지금 어떻게 반대했다가 바로 지금 코앞에 역수까지 왔는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서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태자단은 근데 밀어붙입니다.
3: 밀어붙여.
2: 아 그래서 네가 가려고?
3: 응.
2: 제가 어떻게 태자단데 갑니까?
3: 아니 여기서 아니, 또 태자인데. 예예. 예.
2: 아 그럼 누구 보내는데? 제가 정말로 우리 연나라의 유명한 검객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데? 전광. 석화 아닙니다.
3: 전광? 전광 누구야?
2: 전광이라고 정말로 유명한 검객이었어요.
3: 이었어요?
2: 지금은 예. 은퇴하신.
3: 아, 은퇴한 검객.
2: 그래서 예. 태자단이 그 전광을 만납니다.
3: 네.
2: 이리 오십시오. 아, 태자님 부르셨습니까? 여차여차 해가지고 우리가 영정을 죽여야 되는데, 암살해야 되는데,
3: 네.
2: 그대가 좀 가시오.
3: 아.
2: 그랬더니, 태자님, 정말 제가 가고 싶으나, 가고 싶으나 제가 너무 늙어가지고.
3: 진짜로?
2: 그러면 예. 너 안 가면 누구 가냐?
3: 예.
2: 제가 한 명 더 소개시켜드리겠다.
3: 아 예.
2: 하면서 형가를 소개시켜줘요.
3: 숨어 살던 형가를.
2: 형가. 그래서 예. 형가를 만나러 가요.
3: 네.
2: 가니까 그 장면이 나온 거예요. 아까 술 먹고 맨날 놀고 있는 장면.
3: 방향무인. 네.
2: 그렇죠.
3: 네.
2: 아 오늘 밤 단둘이서 파티 하고 있는 형가를 만나러 갑니다.
3: 아.
2: 그 전광이요?
3: 예.
2: 형가 오랜만이야. 아 전광 선생님 왜 어제 내십니까? 아 단둘이서 우리 할 얘기가 있으니까 이리 오게. 둘이 앉아요. 아유 전광님 뭐 무슨 일이십니까? 아 지금 태자 단님께서 영정 곧 진시황이 되는 영정

0: 이제 이야기는 너 형가 그리고 대장님 밖에 모른다.
1: 지금 형가한테 폭탄 제대로 넘겼네.
2: 전 받아라 폭탄 팍.
1: 야, 전광도 대단한 사람이네.
0: 정말 전광스러운 것 같아, 진짜.
1: 진짜, 진짜.
0: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갑니다. 예, 그 태자를요.
1: 예.
0: 태자를 만나.
1: 아, 형가가?
0: 형가가 이제 만나러 가요.
1: 예.
0: 그러면서 그, 아, 저 전광 선생님은 이런 이런 얘기를 나누고 돌아가셨다 하니까 태자가 펑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광 선생님의 그런 그 부탁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러면 영정을 암살하겠습니다. 태자님, 그럼 제가 그 임무를 맡겠습니다.
1: 자기에게 길로 들어섭니다, 이제.
0: 해요?
1: 예.
0: 했는데, 차일필 안 가요, 형가가.
1: 왜 한다면서요?
0: 그러니까 왜 안 가냐 말도 못하죠. 그때 드디어 형가가 네. 술 먹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제 제가
1: 이제
0: 전광 선생님의 그런 업을 좀
1: 예.
0: 이을 때가 됐습니다.
1: 왜 그렇게 미뤘던 거예요, 형가가?
0: 그때 태자한테 다니 물어봐요. 아, 왜 안 갔냐고.
1: 예.
0: 제가 다 정보를 그 귀합해 봤는데 진시황이 역수 바로 직전까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 아까 그 역수 강
0: 직전까지 진나라 군대가
1: 예.
0: 멀리 떨어졌으면 실패 확률이 높지 않냐. 그래서 최대한 우리 연나라의 근처에 왔을 때 제가 치기 위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1: 생각이 다 있었네요.
0: 제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1: 예.
0: 자 이제 떠날 테니까 검을 주십시오. 검에 독을 묻혀서 줘요.
1: 네.
0: 형가한테요.
1: 검이요? 비수라던데 비수?
0: 비수. 요만한 비수요.
1: 예.
0: 그런 다음에 저희가 진시황에게 접근할 때 필요한 뭔가가 필요합니다. 선물을 주십시오.
1: 아 진시황한테 선물을 주는 명분을 만들어 달라.
0: 왜냐하면 진시황이 얼마나 그 암살 시도를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접근 진시황에겐 20보 이하로는 접근이 못 됐거든요.
1: 아, 큰 선물이 필요하네 그러면.
0: 진시황 20보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선물이 필요합니다.
1: 뭘 요구합니까?
0: 처음에는 그 단이 기다리라고 하면서 잠깐만 이거 갖고 와. 독항 지도를 보여줘요.
1: 독항 지도가 뭐야?
0: 독한이 아니라 독항이라고 해서.
1: 독항이 뭐예요? 네.
0: 연나라의 가장 비옥한 전략 요충지. 지도.
1: 예.
0: 지금으로 치면 목동 CBS 지도?
1: 아, 예.
0: 가장 비싸고 전략적인.
1: 아, 그걸 진한테 넘기겠다고?
0: 그걸 전략 지도를 넘기라고 그 태자단이 그 형가한테 줘요.
1: 예.
0: 아들이 그 네. 형가가 비웃습니다.
1: 네.
0: 저기 태자님 어차피 진시황이 연나라를 차지해버리면 이 땅도 당연히 자동적으로 그 진시황 땅이 되는데 이걸 진시황이 받겠습니까?
1: 아
0: 그렇죠. 이걸 저 지도입니다 하다 갖다 줘봤자 네. 진시황은 야야야 며칠 놈은 여기 내 땅 되는 건데 이거
1: 그렇지.
0: 왜 갖고 왔니 이거?
1: 큰 의미가 없다.
0: 내비 찍은 다 나오는데.
1: 다른 선물 필요하겠네.
0: 그때 형가가 이런 제안을 해요.
1: 네.
0: 지금 우리 연나라에 네. 번오기 장군이 진나라로부터 지금 망명을 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1: 아, 진에서 망명 온 장군, 번오기 장군이 연에 있어요, 지금?
0: 연나라의 그 번오기가 누구냐면요. 예. 진시황의 역적이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그럼 진왕은 찾고 있겠네.
0: 찾는 정도가 아니라 예. 얘 잡으면 그냥 전 세계 지명수배예요.
1: 진짜 화가 났어요. 예.
0: 왜 번오기가 예. 그 진시황의 충신이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진시황의 충신이었다기보다는 진나라의 충신이었어요.
1: 예.
0: 충신인 장군이었는데
1: 네.
0: 이거 여러분들 우리 또 그 중국 고대사 편을 보면 아시겠지만 진시황의 아빠가 누군지 애매모호해요.
1: 아 맞아요. 예.
0: 그 진시황의 약간 스승이었던 여불위라고 있는데
1: 맞아.
0: 여불위가 진짜 아빠인지 공식적으로는 진짜 공식적으로 아빠는 진나라의 자초란 사람이었어요.
1: 아.
0: 자초라고 당시 조나라의 인질로 끌려갔던 진나라의 볼모였어요. 근데 이 자초를 여부리가 딱 보고 아, 얘 큰일이다 싶어서 투자를 해요.
1: 예.
0: 그러면서 자초한테 제가 있는 여종입니다. 얘야 조희야 앞으로 잘 모셔라
1: 어허.
0: 라고 하면서 여부리가 자기 여종을 자초한테 바칩니다.
1: 예.
0: 당시 기준으로요.
1: 예.
0: 그래서 둘이 이제 결혼을 해요. 근데 야사에 따르면 이미 조희는 여부리의 아이를 베고 있는 상태로
1: 아하.
0: 자초에게 갔다.
1: 아하.
0: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요.
1: 예.
0: 그게 이제 영정 진시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시황이 진짜 아빠가 자초인지
1: 여부리인지
0: 알 수가 없다예요. 네, 근데요. 지금도 몰라요.
1: 네.
0: DNA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 그렇죠.
0: 이거를

0: 번호기가
1: 번호기가야
0: 아무리봐도이거는 여부리의자식이다
1: 야그러면당신은컴플렉스를건드린건데
0: 컴플렉스건드린다죽는거이군요
1: 그렇죠그렇죠
0: 네그래가지고일가친척들이다몰살당하는과정에서번호기는탈출을해버립니다탈출해서지금연나라의몸을피할상태였어요
1: 예예예
0: 근데태자단은번호기를굉장히정중히우대하면서약간 VIP 로모시고있는상태였어요
1: 보호를해줬구나
0: 보호를해줬어요
1: 예
0: 여이걸딱현가가보고제가진시황에접근하기위해서는저번호기의목이필요하다해요
1: 예
0: 태자단은이런말을다른건모르겠지만내그럼내입장이뭐가되냐고
1: 내가지금까지번호기내가보호해줬는데
0: 내가보호해줬는데안된다고번호기목이있어가능하다해요
1: 예
0: 태자단은내가못가겠다하니까현가가그럼제가가겠습니다
1: 번호기목을치러어예예예
0: 아아니시쉐이누구냐그란말이죠我是현가
1: 저는현가입니다
0: 라이라이라이라이
1: 어들어오세요
0: 들어오세요아자초지정은얘기해요네제가지금진시황영정목을치러가는데장군님의목이필요하다
1: 그리고그렇게솔직히얘기한다고요
0: 얘기했대요
1: 예예예
0: 그리고네솔직하게지금번호기장군님도
1: 네
0: 진시황이처자식다죽이고가족이몰살당했지않냐
1: 그렇죠
0: 복수를원하시죠
1: 예
0: 제가그복수대신해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목을내놓으세요
0: 뭐그러니까목을내놓으십시오
1: 야이렇게솔직하게얘기한다고번호기가그걸승낙한다고
0: 그러니까마지막유언이그거였어요당신의뜻을다이해했다그러니까내처자식의그러면원한을갚아달라
1: 진짜로
0: 내목을치라라고하면서무릎을꿇고목을내밀었대요
1: 와
0: 장군님제가반드시원한을갚아드리겠습니다이야딱
1: 야번호기도진짜비범하네요야
0: 그래서자그독항의지도와、
1: 네、
0: 번호기장군의목을들고출발을하려고하는데、
1: 네、
0: 형가가기다리라고해요
1: 누구한테
0: 아직한명 더필요하다
1: 한명더필요하다
0: 개섭이라는인물이있었어요
1: 개섭
0: 이상하게들지마십시오
1: 네
0: 자기의약간베스트프렌드겸똑같은자객이었대요지금카톡을보냈는데、
1: 네、
0: 오라고、
1: 네、
0: 옛날으로、
1: 예、
0: 얘가일시파고안오는거예요얘랑같이가야지성공할수있다
1: 아2인조로난활동한다2
0: 인조로
1: 예예
0: 안와요그래서개섭을、네、기다리다가개섭이안와요그랬더니그태자단이그러면잠깐만그럼개섭말고내가한명소개시켜줄게
1: 예, 예, 예, 예
0: 그래서진무양이라고하는동네건달을소개시킵니다
1: 동네건달
0: 그러니까태자단입장에서봤을때는、
1: 예、
0: 약간우락부락하니까
1: 놀
0: 아、
1: 네
0: 내가안보착하게살자이거
1: 아새롭게인조를결정해줬어요예
0: 여기에형가가아무리봐도진무양은아니에요
1: 아쟤는개섭의발끝만큼도안돼
0: 아닌데요근데、네、여기서실수를한거예요태자단이
1: 네
0: 에이착하게살자그러니까될줄알았어요근데앞에서빡빡빡빡하는게진무양이었거든요근데태자가보내라고하니까
1: 네
0: 긴이거보내야되나말아야되나하면서일단2인조로출발합니다
1: 2인조로갔어요예왕을만나나요
0: 진시황을만나요
1: 만나요선물이있으니까
0: 앞에서스탑너누구니
1: 네
0: 연나라에서온외교사신입니다
1: 네
0: 아그여기서메시지전달하고가십시오아그게아니라진시황이그러니까저진영정이보셔야될정말로중요한선물이있습니다
1: 있죠있죠예
0: 뭔데지도와번호기의목입니다 그래서가서얘기해요저기예대왕연나라에서온사실이이제번호기의목을갖고왔다고합니다뭐번호기역적내가지금여부리의아들이라고했던그역적
1: 그렇지
0: 좋다그사실을만나겠다형
1: 계획대로되고있어지금
0: 그래서일단형가가、
1: 네、
0: 목을일단그옆에있는나전패하는、
1: 네、
0: 그환관한테줘요
1: 예예
0: 환관이들고올라가서자자대왕이번호기의목입니다뚜껑을딱열어보니까역적의목이맞군
1: 번호기가맞아
0: 맞아
1: 어
0: 알았다고맙다그래또뭘갖고왔냐했더니그형가가자제가정말로중요한지도를갖고왔는데
1: 네네
0: 이지도는제가대왕앞에서펼쳐가지고직접설명을드려야됩니다
1: 아그렇지근접해야되니까
0: 근접해야되니까
1: 예
0: 이게실수였어요
1: 어왜왜
0: 아니이게사마천의사기에있는내용이기때문에뭐팩트를많이바탕으로했겠죠
1: 예
0: 근데보통지도를갖고오면문서를、
1: 네、
0: 환관한테넘긴다음에환관이갖고와서읽어요
1: 예
0: 직접갖고오라는건약간여기서너무믿었어요진시황이현가를
1: 아너무너무믿었다
0: 너무믿었다
1: 예
0: 제가 직접 설명드려야 됩니다. 그래. 와.
1: 번옥이 와. 목을 보고 흥분했나 보다.
0: 그렇죠.
1: 예예 예.
0: 근데 옆에 진무양이랑 같이 올라가는데
1: 아, 예. 진무양.
0: 진무양이 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 옆에서 떠는 거야. 띵띵띵띵띵.
1: 누가 봐도 수상해.
0: 누가 봐도 수상해. 어. 그 진시황이 물었어요.
1: 쟤 왜 떨고 있냐.
0: 쟤 왜 떠니?
1: 어.
0: 여기서 형가가 널 죽이러 왔어. 떨어져! 그럼 안 되잖아요.
1: 안 되지. 예.
0: 여기에 이런 말 합니다. 네. 연나라가 나름대로 그 중국 대륙에서는 변방이잖아요.
1: 네.
0: 컨츄리 꼬꼬가
1: 네.
0: 촌딱이 정말로 대왕 앞에서 서가지고 너무 긴장해서
1: 네.
0: 지금 벌벌벌 떱니다.
1: 아, 우리가 지금 시골에서 와서
0: 시골에서
1: 큰 나라 와서 떨고 있습니다.
0: 아이고,
1: 수습 잘했다, 형가가.
0: 그렇죠. 어. 서울역 앞에서 코 벤다는 거, 아야, 가만있어야.
1: 그 정도면 최선이다, 내가 볼 때.
0: 최선이죠.
1: 어, 예, 예, 예.
0: 그래서 진시황 앞에까지 옵니다.
1: 네.
0: 그래서 네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 지도가 뭐냐? 예, 독항의 지도입니다. 두루마리였어요. 그래서 제 배하, 전하,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1: 네.
0: 돌돌돌돌돌돌 그래서 이 지도는 바로 여기의 지도입니다. 근데 다 펼치니까 안에 비수가 있었던 거죠.
1: 아, 지도 하나에.
0: 지도 어. 맨 안에.
1: 어.
0: 바다랏 하면서
1: 어.
0: 박 찌르려고 하는데
1: 네.
0: 되는데 여기서 형가가 실수를 해요.
1: 왜요?
0: 손을 잡아야 되는데
1: 네.
0: 옷 소매를 잡은 거예요.
1: 아. 아.
0: 아.
1: 소매.
0: 소매. 옷을 잡았어.
1: 아, 이건 차이가 크지.
0: 그래서 옷소매를 잡고 어. 가슴을 찌르려고 하는데 빗나가죠, 당연히.
1: 당연하죠. 그 리시가 길어지죠, 소매를 잡으면.
0: 짓짓고 피해 나갑니다.
1: 예.
0: 도망가는 진시황을 형가는 뛰어다니면서 휙휙휙 휘두르는데
1: 예예.
0: 진시황도 계속 피해 다녀요.
1: 어.
0: 근데 문제는 경호원들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처에 못 와요.
1: 호위무사들 없어?
0: 있었어요. 못 와요.
1: 왜 못 와요?
0: 왜냐면 진시황이 명령을 내린 게 있었거든요.
1: 어떻게요?
0: 내 명 없이는 이 어전에 아무도 무장한 상태로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진시황이 죽게 생겼지만 혹시라도 내가 올라오지 말라고 하는 명 기억 안 나니?
1: 어.
0: 너 법 어겨서 너 죽어.
1: 네.
0: 이러면 안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경호원들은 안달이 돼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1: 아직 기회가 있네, 형가한테.
0: 그렇죠. 예. 경호원들은 못 가고
1: 예.
0: 이때 진시황이 정말 마지막 일격을 당하려고 하는 순간
1: 어.
0: 어이가 없게도
1: 예, 예.
0: 어이가 저 뒤에서 약주머니 있죠.
1: 네.
0: 약주머니를 던져서 형가의 칼을 맞춰서 딱 이 정도면 거의 선동력급이죠.
1: 어이가요?
0: 어이가 없네 진짜.
1: 아 진짜로?
0: 딱 형가의 네. 칼을 맞췄어요.
1: 예.
0: 잠깐 시간이 벌어진 상태죠.
1: 네.
0: 형가들 약간 당황했겠죠.
1: 네.
0: 그때 밖에 있던 경호원 중에 하나가
1: 예.
0: 대왕!
1: 네.
0: 지금 진시황이 칼을 허리춤에 차고 있었어요.
1: 네네네.
0: 자기가.
1: 예.
0: 근데 이게 안 뽑혀, 칼집에서.
1: 아.
0: 왜냐면 너무 장검이다 보니까.
1: 어.
0: 뽑으려고 하니 이게 안 뽑혀.
1: 그래, 당황하면 잘 안 돼.
0: 당황. 안 돼.
1: 그렇죠, 그렇죠.
0: 그때 경호원 한 명이.
1: 네.
0: 잠깐 형가가 하는 사이에.
1: 네.
0: 대왕! 칼을 좌우로 뽑으려고 하지 마시고. 칼을 등 뒤에 대시고. 왜냐면 왕궁이 높으니까 지천장이.
1: 아, 예, 예.
0: 뒤에 대시고, 뒤에서 앞으로 뽑으십시오.
1: 아, 예.
0: 된 거야.
1: 네.
0: 그 시간에 자기가 올라가는 거야.
1: 아, 그러니까.
0: 맞다.
1: 예, 예.
0: 뒤로 해서 칼을 뒤로 해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뽑은 거죠.
1: 아,
0: 뽑힌 거야.
1: 뽑혔어.
0: 그때부터는 게임이 안 돼요.
1: 아.
0: 진시황이 갖고 있던 건 장검이었고,
1: 예.
0: 형가는 다 비수였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챙챙챙챙 이게 되나.
1: 네네네. 네, 네.
0: 결국에는 아. 이 싸움에서 져요. 그리고 형가가 쓰러집니다.
1: 아.
0: 그리고 형가가 마지막 일격으로
1: 네.
0: 칼을 짚고 던져요.
1: 어.
0: 던지는데 이것도 마지막 일격을 진시황이 피해가지고 이게 기둥에 박혀요.
1: 아이고.
0: 그러면서 이 말을 했죠. 아, 내가 죽고 당신이 이기는 것이 이게 하늘의 운명인가 보다.
1: 아, 형가가 한 말이죠.
0: 형가가 마지막
1: 예,
0: 유언이었어요.
1: 예, 예, 예.
0: 그게 운명인가 보다. 가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1: 아.
0: 그리고 난도질을 당합니다.
1: 아, 진짜 다 왔는데 기회.
0: 아, 그러니까.
1: 계획 너무 좋았는데.
0: 그리고 열받은 진시황이.
1: 네.
0: 야, 누가 보냈냐? 연나라? 연나라
1: 그렇지.
0: 바로 박살.
1: 아...
0: 연나라 왕 희왕이요. 연 왕이
1: 네.
0: 태자 보고 너 네가 했냐? 너 누구 맘대로?
1: 그렇지. 그분은 그럴만해. 아들이 지금 말 안 들어가지고.
0: 그러니까, 예. 너 때문에 우리나라
1: 그렇지.
0: 100일 후에 망할 거 일주일 후에 망을 생겼다고.
1: 그렇죠. 예, 예.
0: 태자다는 거기 책임지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1: 아 참.
0: 그리고 연나라는 망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1: 네.
0: 진시황이 야. 형가와 관련된 애들 다 잡아들이라고.
1: 어.
0: 싹 다 극형을 당해요.
1: 예. 자, 이렇게 형가는 비록 이제 진왕 암살은 실패했지만 사마천은 이제 그가 품었던 뜻이 뚜렷하고 높았기에 역사에 그 이름을 남길 만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자갱열전을 통해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0: 네.
1: 아, 그날의 비수가 만약에 진왕에게 닿았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0: 아마 제가 봤을 때 현가가 권력을 잡지 않았을까.
1: 네네, 알겠습니다. 중국사 시리즈를 하면 컨디션이 한껏 올라오는 예, 선킴 선생님과 진왕 암살 사건의 주인공 현가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 또 다른 자객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0: 네, 감사합니다.
1: 말씀 고맙습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가족 친지끼리 모여도 반가움은 잠시고 되려 비수처럼 단검처럼 날카로운 말들이 오가다 싸움나기 십상이죠. 여러분은 형가가 아닙니다. 이번 추석 연휴만큼은 서로 비수 꽂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그득하기를 기원하고요. 내일과 모레는 추석 맞이 특집 겸 잡지사 4주년 기념 특집으로 잡지사 최초로 야외에서 멋진 콘텐츠를 만들어봤으니까 라디오로도 들으시고 또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봐주시면 색다른 즐거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백, 자연산 송이버섯 2파,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팩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6불 99,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2불 99, 통통배 백진미채 기획상품 개당 10불 99, 푸드셀 공중당면 개당 3불 49, 케이타운 떡국떡 떡볶이떡 개당 2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보건 통일을 위한 남북소통 프로젝트 오 차이나! 오늘도 활기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재우 MC 배우 송건우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행복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통일로 가는 길동무들 함께 해 주셨습니다. 남북 통일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2: 네,
1: 목사님. 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3: 잘 보냈는데 또 특별한 일이 있어요.
1: 어떤 일이 있어요?
3: 제가 이제 녹화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제 아들이 저를 붙잡고 질문을 하더라고. 아빠, 북한은 어떤 곳이야?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4: 잘 본 거예요?
3: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가 아빠가 어디를 가니까 얘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그래서 저도 모르게 20, 30분을 열렬하게 설명하게
1: 네. 야, 그럼 우리 목사님이 아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오재를 통해서 들어봤는데 이제 그래서 오늘 주제도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이 될지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여전히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들이죠. 남북극장의 두 커플을 불러보겠습니다. 남북극장 나와주세요.
5: 아우, 야, 상태야. 잠깐만, 오늘 보아하니 어떤 상태인가? 기분 좋은 상태, 기분 나쁜 상태, 배부른 상태, 뭔가 배고픈 상태?
6: 잠깐! 어허! 십계명에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지 말라 하셨는데 상태의 이름도 이렇게 망령되이 읽었지 말라. 너 지금 놀리는 거야 지금 나?
5: 갑자기 십계명으로 네가 방어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잖아.
6: 아니 근데 평소에 이렇게 생활하다가 마음속으로 십계명을 떠올리다 보면은 계명대로 못 사는 내 모습이 많잖아. 그럴 때마다 참 매우 매사해지는 경우가 많아. 아우 매사해 매사해.
5: 매사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래도 망상으로 사는 게 어디야.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어디야. 지금 상태 좋은 상태 이대로 쭉 가면 괜찮은 상태 잘하고 있어. 괜찮아.
6: 그래?
5: 아니 그래서 얘기했는데 남북한의 생활 모습을 식경에 빗대어보면 어떨까.
6: 그거 괜찮아.
5: 그치.
6: 그래서 내가 준비했잖아. 두 개의 돌판. 남북에 새겨진 십계명. 빠밤.
1: 이야.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북한 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북한 말이 있었을까요? 수혜 씨.
7: 매사하다.
1: 오, 매사하다.
7: 매사하다. 매사하다. 매사하니 이런 게 약간 부끄러운.
1: 부끄러운 거예요?
4: 전혀 다른 느낌이다.
1: 쑥스럽다. 매사하다.
7: 뭔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 약간 우리 막 가쁜 싸이 됐을 때.
1: 네네네.
7: 아, 매사하네. 약간 이런 데서.
1: 매사하네. 또 하나 있었어요. 아까
8: 망탕. 제가 아까 망탕이란 말 듣고 오 북한 사투리 나왔네 했는데 네. 망탕. 되는 대로 막 한다는 소리.
1: 되는 대로 막.
8: 되는 대로 막.
6: 되는 대로 막 산다.
8: 망탕 살지 말라. 너 망탕 하면 안 돼. 뭔 일도 막 되는 대로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망탕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
9: 말도 망탕하지 말라.
6: 말하지 마라.
1: 조심해라.
8: 하지 말라 이런.
1: 아 그렇구나. 자 오늘은요. 그래서 남북한의 생활 모습을 십계명에 빗대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십계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성경 속의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도 십계명이 있다는 거 아세요?
6: 진짜요?
1: 자, 과연 어떤 이유에서 십계명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죽 씨 한번 말씀해 주세요.
8: 네, 북한의 십계명은 당의 유일사상 확립이 10대 원칙이라는 거 있습니다.
1: 10대 원칙?
8: 네, 그게 네. 진짜 한국의 십계명인데 다른 점이 몽땅 첫 글자 김일성을 시작하면 마지막까지 김일성을 목숨으로 보호한다는 것이 딱 끝나는 거 쉽게. 어느 한 네. 일계명부터 김일성째 들어 안 간 게 없습니다.
1: 모든 계명에 다 네. 들어가요?
8: 1장부터 네. 어? 위대한스러운 김일성 동지를
7: 영원의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 보셨던다.
8: 왜 이럴까 평야
1: 평야
7: 평야
1: 평야
8: 수련님이 모든 것을 중성심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는 쉽게 말하면 네네. 그렇게 1번부터 제가 마지막까지는 목숨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끝입니다.
7: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다 김일성
8: 다 김일성 토요일마다 생활청와대도 김일성 김부다 말씀 교시 당일사 학 야, 너 해돌아, 이걸 이걸 딱 인용하고 내가 오늘 뭘 잘못했는데 뭘 어쨌습니다.
7: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 진짜 말 해결기도.
8: 네네네. 어 맞다 해결기도라고.
7: 맞아요. 비슷하다.
8: 그럽니다.
6: 이계명은 뭡니까? 이계명 이준씨 이계명.
1: 혹시 뭐 생각나는 계명도 있을 거 아니에요.
7: 네. 굳이 특별하게 기억할 필요 없어요. 김일성을 위해서 죽도 살고 목숨 바쳐서.
8: 이거 딱 쉽게 말하면 그거다.
3: 모든
8: 사상 외에는 다른 사상을 섬길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다 주입돼서 들어와 있죠. 파축돼 있죠.
3: 아니 그럼 이제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으시다가 여기 와서 이제 하나님 믿게 되시고 신앙 갖게 되시고 십계명을 교회에서 배우잖아요. 네. 그러면 딱 그게 떠오르세요.
8: 사실 그 한인 방콕 교회에서 보호를 받다 한국에 왔을 때 십계명을 외우라는 거예요. 헛방귀 꼈어요. 내가 왜? 내가 왜 김일성한테 속 다 살아왔으면 됐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놓고 나한테 또 사기치려고 그러네. 그래서 처음에는 완전 그 거부 반응이 나와가지고 네. 십계명을 외우지 않았어요. 그럼 보니까 딱 무슨 우리 소년단 그 입단할 때 그 가입 선서 외우는 거 갖고 선서 외치듯이 하는데 네네. 너무 싫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마저도 이제 다 성경에서 베꼈던 거죠.
7: 맞아요.
1: 혹시 상태 씨 같은 경우에 십계명 딱 생각나는 거?
6: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래서 항상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살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요.
1: 목사님도 뭐 열심히 공부하시면서도 네. 그저 되뇌이지만 간혹가다 헷갈리실 때도
7: 다 외우시잖아요. 그렇죠?
3: 아니 십계명을 사실 네. 성도들이 네. 외우냐 안 외우냐는 네. 뭐 기억력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번역 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네. 아까 네. 우리 상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내가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기억을 하고 네.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고 생각을
1: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십계명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탈북자분들 중에서 이 십계명 중에 참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혹시 있을까요?
7: 10개 다 지키고
1: 10개 다? 10개 다
7: 10개요?
1: 그러니까 살인이라
6: 언어살인도 있으니까
7: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네. 살인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저 살인한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네, 네. 네가 언제 살인을 안 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여서 너, 내 얘기를 해줄게 라고 네. 하면서 인격살인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있더라고요. 너 몇, 얼마나 많은 영혼을 네가 말로 죽였는 줄 아니? 라고.
6: 맞아, 그래서 맞아, 맞아.
7: 살인자입니다.
8: 우리 삼촌오빠도 한 번 보냈잖아.
7: 내가 그냥
8: 다들 좀 회개하는 거야.
1: 네.
2: 저는 오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1: 왜요?
2: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공경하고 싶어도 제가 의도치 않게 외동딸인데 탈북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께 불의한 자식이 되었죠. 아,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건데 네. 네, 하지 못하고 있는.
1: 선정 씨는요?
6: 저는 정말 맞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1: 맞아요. 쉽지 않죠. 네.
6: 바로 네. 옆에 있는 배우자마저도 네. 사랑하는데도 와 이게 맞아요. 쉽지 않은 거구나.
4: 배우자는 이웃이에요.
6: 이웃이에요. 공부해야 되는 이웃.
1: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우상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6: 맞아.
1: 왜냐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늘 뭐가 끼어들잖아요.
6: 맞아,
1: 이게 없어서 안 될 것 같고 저게 힘들어서 안 될 것 같고
6: 미디어가 우상이고 핸드폰이 우상이고
1: 그러니까 맞아. 그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8: 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게 아이, 나는 뭐 기독교인데
1: 네.
8: 뭐 나는 기독교인인데 뭐 내가 다른 신 뭘 믿어? 하는데 이제 핸드폰 받아가지고 그 불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그것도 명심해 봐. 아~ 얼마 바로 진수가 뭐지?
1: 아, 운 제가 최고시고. 아,
8: 이거 맞아, 맞아. 오금나는 거지. 그러니까 구름에서도 핸드폰을 보면
10: 맞아요.
8: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아, 보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딱 클릭하다가 아, 볼까 말까 할 수 있어. 아, 주파 진수 오늘 뭐지? 딱 눌러본다. 그러면 이게 나쁜 거라는 거 알면서도 그렇죠. 잘 안 되더라고요.
7: 저는 아,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아, 네. 왜냐면 이제 우리가 NK 포럼이랑 포럼을 할 때 네. 단체로 버스를 대여해갖고 뭐 이런 월종사 뭐 이런 이 역사업을 그런 네, 네. 그런 데를 가요. 네, 네. 저는 이걸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되게 고민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탐방으로 가요. 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뭐 신앙 뭐 이런 종교로 가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이렇게 그게 네. 그 코스예요.
6: 역사, 문화,
7: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섬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그런 데 가는 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아, 역시 도로 목사님에게 아, 질문을 아주 너무 그냥
10: 너무 좋은 질문이네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 태국 가잖아요. 네. 네. 네. 뭐 이런 관광지 다 가셔서 네. 이미 보시고 사진도 찍고 맞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찍으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 자체는 문제도 아니고 네네. 하나님의 자녀가 네.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우리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죠. 아, 그곳이 우리를 더럽거나 거룩하지 아, 못하게 만들지 않아요.
1: 그러네.
7: 근데 제가 두 번이나 안 따라 들어갔거든요.
2: 맹구씨가
7: 3차가 걸렸어요. 네. 저는 절 공연이 되게 많이 잡혀요. 네. 근데 네. 그 절에서 뭐 그렇게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네. 정말 우리 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를 초대를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제가 한 10번 중에 10번은 빵꾸낸 거 같아요.
6: 강연 같은
7: 거? 아, 예, 안 가겠다.
1: 아, 절이어서 못 갈 것 같아.
7: 네, 못 갈 것 같아.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거기는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되게 웃기다고 그래요. 저보고. 웃기다고. 네. 그게 뭐 내 생계인데 그거 네. 안 돼? 네. 내가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1: 물어보셔요.
7: 네. 어떻게 가십니까? 네.
10: 가셔야죠.
1: 그렇죠.
10: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네. 우리를 그래서 성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간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누가 있든지 내 뒤에 뭐가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그런 곳들을 안 가 그러면 네. 거기는 버림받은 곳이에요. 우리는 성교사들이고 대신에 네. 아, 나 이거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1: 아멘.
10: 성교사처럼 가는 게
6: 네. 이제 수혜 씨의 고민이 해결된 것 같아요. 마음 편히 일로서 다녀오시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7: 오신 거예요. 아멘. 네. 목사님 말씀 우리가 가으로써 그곳이 그래. 거룩해진다.
6: 그렇지.
7: 그 말에 소름이 쫙 돋았어. 진짜.
1: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부터 3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예. 이 계명은요. 북한에서는 참 지켜지기가 어려운 계명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11: 북한에서는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김일성이 네.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1: 그렇겠죠. 네.
11: 네. 북한 자체에서는 절대적으로 지킬 수 없는 계명이 되는 거죠.
1: 아, 맞습니다.
5: 저기 그 하나님 자리에 다 김일성을 넣겠죠. 김하자에 왜 이런 다른 상 부르지 말라. 네. 그런 식으로 다 헛되이 김일성 부르지 말라.
1: 네, 네.
5: 북한에서는 기독교는 물론이고 다른 민간 신앙도 모두 금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 민간 신앙이 완전 장난 아니었잖아요.
1: 그렇죠. 네, 맞아요.
5: 북한은 어때요?
8: 북한도 단속하니까나 공공연회는 못해도 뒤에서는 다 신앙들 이렇게 있습니다. 점도 봐주고 뒤에서 또 이렇게 해서 중들처럼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도 진짜 이거 미신 믿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들킬까봐 가만가만 하죠. 그러니까 민간 신앙들이 북한도 많습니다. 근데 들킬까봐 들키는 안에 죽는 길이니까.
2: 네. 북한에서는 일단은 종교가 뭔지도 안 알려주고 종교에 어떤 종교들이 있는지 자체도 그냥 어제 김일성이 하늘인 거예요. 그냥 하늘 보면 아 저기서 장모님이 내려왔구나. 이렇게 막 인지하고 살았었는데 대신 좀 봐주고 막 굿하고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맹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김정일한테 충성을 해도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매달릴 수 있는 거를 그쪽으로 좀 방향을 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좀 봐주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격도 정말 비싸고 한번 벌려면 몇 개월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좀 맹신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니,
1: 그렇게 강화시키는 이미지 우상화를 시키면서도 왜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점이라든지 이런 무속신앙에 빠진다고 보세요?
7: 그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영적 존재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교육적으로 지식은 채워줄 수 있는데 영의 허기짐은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 영의 허기짐은 하나님밖에 못 채워요. 그래서 저는 탈북을 하면서 하나님으로 그 영을 채웠기 때문에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인데 북한이 그 지식적으로는 그걸 채우려고 막 해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정치적인 생명이네 뭐네 하면서 뭐 이런 것도 막 만들어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에서는 그 신수 보는 거 있잖아요. 네. 주패로 막 이런 것도 많이 보고 타로 같은 그런 개념이죠. 어찌 보면. 그다음에 뭐 어디 먼 길을 갈 때는 국수를 먹으면 안 된다는 둥. 뭐 또 뭐 이렇게 탈북을 하거나 또 뭐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가거나 뭐 이렇게 장사 갈 때는 계란을 먹어야 덜덜덜덜 굴러간다는 둥. 이런 저도 그래서 탈북할 때 삶은 계란 세 알을 까먹고 왔거든요. 네, 그래야 이게 안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길 떠날 때는 절대 국수 먹으면 안 돼.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보니까 이제 막내 삼촌이랑 이렇게 군대 나갔을 때는 물을 이렇게 맹물을 떠다가 굴뚝 위에다 올려놓고 또 생일날이면 밥에다가 이렇게 숟가락 꽂아서 부뚜막에 올려놓고 굴뚝에다 놓고 비나이다.
2: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7: 막 이렇게 좀 많이 봤으니까. 우리 아들 밥 굶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옛날에 영화에는 러시아 영화, 소련 영화들을 실수로 틀어줬는데 그게 송탄절 영화였어요. 근데 저는 그게 송탄절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건 제가 볼 땐 그 북한에서 실수로 틀어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송탄절이랑 나왔는데 송탄절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남녀의 성을 말하는 송탄절. 그 정도로 몰랐어요, 저요.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르고 대학을 들어가니까 이제 종교에 대한 학문이 나오더라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때 알라신, 예수, 부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거를 굉장히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물질 만능에 빠져 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신한데 가가지고 저러고 있다면서 굉장히 이게 안 좋게 가지고
1: 취급을 그렇게 한 거구나. 유은하 씨 말을 듣고 굉장히 궁금한 걸로 막 물어보더라고요.
12: 왜냐하면
1: 눈이 바짝바짝바짝
12: 정보를 또 알아.
1: 그러니까.
12: 알아서. 사실 북한은 민간 신앙이잖아요.
1: 네.
12: 민간 신앙을 미신 행위로 여기고.
2: 네.
12: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제 5대 범죄가 있어요.
1: 5대 범죄요?
12: 민간 신앙.
1: 네? 민간 신앙.
12: 마약.
1: 마약.
12: 성매매.
1: 성매매.
12: 도박.
1: 도박.
12: 밀수.
1: 밀수.
12: 이렇게 다섯 가지를 5대 범죄로 규정을 해서 만약에 어긴다 그러면 네. 7년?
1: 7년?
12: 이상의 노동 교화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도 근데 이런 민간 시장이 또 암암리에 계속해서 있어요.
1: 그러니까요.
12: 네.
7: 그러니까 이게 불안정하잖아요.
1: 맞아.
7: 그러면 인간은 꼭 신을 붙든대요.
2: 맞아요. 맞아.
7: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1: 네.
7: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신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요즘에 그 엄청 성황리에 방영했던 파묘 있잖아요. 김도훈 씨.
1: 네, 네, 파묘.
7: 그게 엄청난 인기였대요, 북한에서.
1: 진짜.
7: 예. 네. 뭔가 이제 그 사람들을 믿으면
1: 네.
7: 안 되던 일도 잘 될 것 같고. 예, 뭐 이러다 보니까
1: 네.
7: 그런 걸 믿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걷잡을 수 없이 믿으니까 북한 당국이 이제 칼을 빼준 거죠. 이거 믿으면 내가 어떻게 한다? 니네 죽여버릴 수도 있어. 이렇게. 예, 그 정도로 많이 힘든 거죠.
1: 정리가 될 필요가 있네요.
11: 그리고 요새 뭐 또 최근 뭐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했잖아요.
1: 네네.
11: 부모들 입장에서 자식들을 군에 내보냈는데
1: 네네.
11: 10년 동안 못 보는 부모들도 많거든요.
7: 아유.
11: 이걸 자식이 제발 좀 살아달라 이렇게
1: 네.
11: 몰래 뭐 미신 쪽에 미신보는 처리가 가지고
1: 네.
11: 자식의 운명이란 보던가
1: 살아있는데
11: 이런 걸 보는 부모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2: 그냥 조금이라도 안심이 되는 느낌
1: 그러니까.
2: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1: 네.
2: 근데 뭐 일반 주민들은 당연한 거지만 무엇보다 북한에서 말하는 신인 김정은이 거기 이렇게 맹신을 한대요.
1: 네. 김정은이요?
2: 네.
1: 김정은.
2: 그래서 평양에 있을 때
1: 네.
2: 김정은이 맨날 그 무당부 들고 어떻게 하나 전본다고 소문이 났었고 그리고 또 특히 중앙당 간부들 같은
1: 네.
2: 경우에 언제 김정은 눈밖에 들어서 혁명을 갈지 총살 당할지 모르니까 맨날 그 유명하다는 점집 가면 다 간부들 예약이 꽉 차 있는 거예요.
7: 그리고 네. 북한은 풍수지를 굉장히 잘 따집니다.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평양 뭐지? 선여궁전, 학생선여궁전 숭리역 앞에 있는 거
1: 네.
7: 그거 세울 때 김일성이 우리 아이들이 가장 햇빛 밝은 곳에 제일 좋은 명당 자리에 저걸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1: 네.
2: 풍수지 진짜 많이 따지죠.
7: 북한에 뭐 부동산 없다고 그러잖아요. 부동산 왕이 있습니다.
1: 부동산 왕?
7: 네. 김정은이 네. 부동산 왕이에요. 풍수지를 전부 다 자기가 다 해먹어요.
2: 어디가 좋은 땅인지
7: 아니에요.
1: 세상에.
7: 다 자기가 해먹어요.
13: 해먹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 도대체 이 나라는 앞이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건 정말 어떻게든 그거를 계속 교육시키고 세뇌시키는 무상화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6: 더 가속화되겠죠.
1: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7: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면서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글로벌과 소통하는 이 시국에 사이비 종교에 빠지잖아요.
1: 그러니까.
7: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그 많은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집 뭐 어떻게 되고 가정 측은 자기도 막 죽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설명이 안 되잖아요.
1: 목사님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럴까요?
10: 간단한 것 같아요.
1: 네.
10: 그러니까 사단은 사람을 써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1: 네, 네, 네.
10: 사단의 별명이 미혹하는 영이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보이스피싱도 통화하면 알아요. 우리 받으면 안 되는 거 알아요.
1: 네, 네, 네.
10: 근데 받아요. 이거 거짓말인지 알아요. 근데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그쪽으로 끌고 가서 알아요. 마지막에도 딱 돈 보내고 나면 맞아. 바로 깨닫거든요. 똑같은 거죠.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그들을 비난만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들을 도와서 다시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좀 시도해야 될 것 같아요.
1: 정리를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상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보면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근데 우상화를 시키는 거는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손정 씨가 생각할 때 이건 북한이니까 현재 김정은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 비춰봤을 때는 분명 우리에게는 우상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닐까요?
5: 그렇죠. 일단 청소년들한테는 연예인들이 BTS가 우상이 돼버리고 그들처럼 따라하기 위해서 모든 청소년들의 꿈이 연예인이에요. 정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 재능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냥 우상화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들도 우상이 된 게 핸드폰이라든지 뭐 SNS라든지 릴스라든지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참 부끄럽죠. 나도 모르게 이게 보다 보면 체내 되는 게 있더라고요.
1: 맞아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이제 우상들이 막 쌓이잖아요.
10: 네네네.
1: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10: 이게 제가 곰곰이 저 스스로도 살펴봤을 때 어느 날 어떤 것을 우상으로 만드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뭐냐면 어느 날 서서히 그쪽으로 관심이 가요. 근데 왜 관심이 가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거 다 내 욕망이에요. 내 욕심이고 내가 결국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은 우상으로 만들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거를 죄의 경향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기우는가가 한번 이렇게 기울면 계속 이렇게 기울어지고 나중에는 무게중심이 이동하거든요. 그럼 이거 반대로 하면 돼요.
1: 반대.
10: 뭔가 내가 이런 욕망이 있고 이런 욕심이 있고 이런 우상을 향해서 가려는 발걸음을 하루에 1도씩만 바꾸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1도가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게 10년을 가잖아요. 여기가 안 보여요. 너무 많이 벌어지게 돼요.
1: 그러게.
10: 그래서 우리는 너무 복잡한 싸움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이 일도를 버리게 되는 거죠.
1: 제발 그 얘기를 김정은 그 사람에게 좀 해주셔서
10: 어떻게 하죠? 갈까요 그냥?
1: 그러니까
5: 출장당당
7: 두 분이 만날 수 있게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죠.
1: 아유 정말 어서 속히 이 북한 정권이 무너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7: 부모가 자식을 팔아넘기고 자식이 엄마를 돈 팔아넘기고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부모님들이 진짜 노예처럼 사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둘이 손잡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5: 평양시대 이렇게 주변구 이런 데는 살인사건이 너무 많이 나요.
7: 아이고 북한은 사람을 살인하잖아요. 목숨으로만 구제값을 갚게 돼 있어요. 처음에 왔을 때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1: 자, 이번에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죠. 북한에 계실 때, 그죠? 일요일날. 일요일이라고 하지만 북한에. 네. 뭐 하세요?
7: 북한에 리순홍이라는 코미디언이 우리 상태 오빠처럼 이렇게 코미디언 유명한 분인데 월화수목금타타 하는 그 토막국이 있어요.
1: 그 뭐예요?
7: 일요일이 없다고요. 오. 계속 일한다는 얘기.
11: 쉬는 날이 없다.
7: 네, 쉬는 날.
1: 개그 프로로 그렇게?
7: 네. 월화수목금타타
5: 그러는 월화수목금타타
7: 막이라고 일요일이 어디 있어요 북한에?
8: 저는 맞다. 북한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인데 일요일은 우리 산골 사람들은 몽땅 밭에서 소토지 하느라고 완전 한절만 죽어라고. 토요일날에는 전 국민의 생활총화 날이다든지 제일 지옥 같은 날.
5: 생활총화.
8: 서로 화상 비판한 음악이 이런 날 토요일날 정말 제일 싫은 날입니다.
7: 그때 그 토요일날에 그거 왔잖아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네. 내가 지금 일주 동안에 뭐를 뭘 잘못했는지.
2: 그러니까 뭐 십계명에 맞춰서 내가
7: 뭐냐면 약간 그걸 해결하는 것 같은? 그런 걸 해.
2: 근데 일요일에는 그래도 네. 북한 사람들이 유일하게 사상교육 안 받고, 좀 이렇게 어디, 무조건 뭐 어디 가야 되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네네네. 그나마 좀 쉬는 날이죠.
12: 사실 또 북한이 보면 이 기독교 탄압은 전 세계 1인 것 같아요. 안 할 수 없잖아요.
8: 네.
12: 또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꿈에도 못 꿀 거고요. 네네. 자, 올해 한 성교회에서 이 기독교 박해국 조사를 했는데, 네. 북한이 과연 몇이었을까요?
1: 빠밤.
12: 빠밤.
7: 1등 아니에요? 네. 마지막이 좋아요.
11: 당연히 상위로 1등 아닐까요?
8: 나는 상위 1등일 것
1: 자,
8: 같아요.
1: 자, 우리 그 조사의 또 대가 아니십니까? 네, 상태 씨.
12: 당연히 네. 1위.
1: 1위죠.
8: 1위죠. 북한에도 헌법 제68조인가?
7: 네.
8: 종교의 거기에 종교 자유가 명시되어는 있어요.
7: 아, 있었어?
8: 네. 우리나라 보험 판매하듯이 그렇게 네. 보면 돼요. 그 작은 글자 잘 봐야 되잖아요.
1: 아, 네.
8: 그러니까 공화국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종교인은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 의식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1: 네.
8: 하지만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는데 사용할 수는 없다라고 딱 되어 있어요.
1: 그 외세가 뭘까요?
8: 그 외세가 뭐겠습니까?
1: 그러니까.
8: 자본주의 날라리. 자 이런 자 어쨌든 자본주의와 관련된 거
1: 네,
8: 이런 거
1: 네.
8: 끌어들이면 안 된대.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김정은이 지난 5년 동안 만들어낸 3대 악법을 보면 청소년 사상 보장법,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평양 문화 보호법. 이 3대 악법이 싹 다 종교 탄압이에요. 이 안에 지금 뭘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지금 종교를 의식하는데 이거 의식은 할 수 있는데
1: 네, 네.
8: 뭔가 외세를 끌어들이는 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다 청소년들을 그러니까 처벌하기 위한 보장이거든요. 근데 그 법들이 쭉다 보면 미성년 성년 상관없어요. 지금 이제는 미성년자도 막 공개 총살하잖아요.
2: 초등학생도
8: 할아버지 아버지도 안 하던 거를 김정은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김정은이 사실 제일 두려워하는 건 겉면으로는 한류가 되겠죠.
1: 네.
8: 하지만 저도 한류를 통해서 십자가도 봤거든요.
1: 네.
8: 겨울연가 볼 때 십자가 나오더라고요.
1: 네.
8: 소지섭 이랑 맞고 커피 잘잘 쏟으면서 막 이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네. 하나님 이 여자만 저한테 허락하시면 이제 이런 게 나오거든요.
2: 있잖아.
8: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란 단어를 그래서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북한에서는 하늘님 뭐 하느님 이랬거든요.
2: 하느님.
8: 옛날에 막 그 무슨 천교도 뭐 그런 사람들 들어왔을 때 하느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우리 봤댔단 말이에요. 드라마로. 그 북한 드라마로. 그래서 아 여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구나. 이걸 다 알게 되거든요. 결국은 저거를 한류를 막는다고는 하지만 뒤에서 볼 때는 종교가 들어오는 걸 북한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5: 정말 기독교인 탄압이 상상 이상이 북한인데 북에서 하나님을 믿는 다는 이유만으로 혹시 희생당한 사례 보신 적 있으세요? 아,
1: 주변에서
8: 제 주변에 언니가 네. 정말 가까운 언니인데 지하교회인데 그때는 그게 지하교회라는 건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니는 집에 한번 놀러 갔는데 언니가 없으니까
1: 네.
8: 북한에 김치음이 김치를 자꾸 도둑 맞히니까
1: 네.
8: 집안에다 문 열고 들어가서 땅 밑으로 들어가게 만든 집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산골에 김치음에 김치 풀라고 들어가는데 언니가 거기 앉아서 이제 마대로 깔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그 성경책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성경책이라는데 언니가 내한테 들켜왔으니까 너무 놀라서 언니 내가 말 안 할게 진짜 언니네 말 안 할게 했는데 말하지 마. 막 언니네 집 가면 언니 없으면 김치 들어간 거기 들어갔으면 내가 그 마루간 위에 앉아서 내가 앉아서 지금 망고 받은 정도. 그런데 그 언니가 어느새 지도세도 모르고 없어졌어.
1: 누가 신고했군요.
8: 없어져가지고 저도 몰라서
1: 네.
8: 너무 놀라가고 그 다음날에 집에 가니까 하나도 없다는데 다행히 그 딸들이 그래도 한국에 지금 다 왔어.
5: 아이고 딸들이 다
12: 그러니까
8: 딸들이 다 한국에 와서
5: 그렇게 숨어서 믿어야 되고 네. 숨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2: 대단하시다 정말.
8: 저는 그때 그게 지하교회라는 거 몰랐어요.
2: 근데 아. 저는 실제로 평양에서 그런 사람을 본 적은 없는데 네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강연 자료라는 게 나오겠죠.
1: 아, 강연 자료가 있었어요.
2: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 토요일 오전마다 네. 당의 유일사상 체계랑 네. 그다음에 그 안 좋았던 비사회주의 상황들 이런 거 네. 얘기하면서 네. 이런 사람들 보면 무조건 신고해라 이렇게 교육을 해요.
1: 네네.
2: 근데 그때 들었던 얘기가 성경책을 가지고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어떤 얘가 성경책을 가지고 어떤 집안에서 밤새 기도를 하는 걸 들었다. 옆집에서 네. 신고했다. 그리고 또 어떤 집은 시아버님이 옛날부터 그 종교를 믿었는데 그게 기독교였는데 네. 며느리가 그 성경책을 보고 신고했다.
2: 아, 뭐.
1: 그리고 또 어떤 집은 자식이 신고했다. 이런 식으로 그게 안 좋은 사례를 가족들이 신고한 걸 구두를 아주 훌륭한 모범 사례.
3: 그렇게 포장을
1: 해서 저희한테 하니까 저는 그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혹시 네. 그래서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이게 막 혼란스러워. 근데 그럴 때 너는 신고를 해야 너는 장모님의 딸이다. 이런 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4: 아니, 지금 그, 우리가 전체로 확실한 통계는 나올 수가 없지만,
5: 네.
4: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숫자가 10만 정도.
5: 10만.
4: 수정컨대 한 40만 정도의 크리스천들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고
5: 있어요. 맞아. 네.
4: 진짜 목숨 걸고 아까도 말씀하신 말씀 보고 있고 목숨 걸고 찬양을 큰 소리로는 못하지만 네. 조용히 이렇게 찬양을 하고 계신 진짜 그곳에 예배하시는 분들이 진짜 계시다.
1: 진짜 예배다.
6: 저는 그때 그 언니가 기도하고 그 김치음이 정말 춥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만히 뱃집으로 싼 가만히 그거 하나 놓고 앉아 저 기도하는데 그걸 보고 내가 이제 이 다음 시 이제 교회들 간증 다닐 때 입버릇처럼 딱 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4: 네, 네.
6: 우리가 여기서 마음 먹고 행복하게 소리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게 정말 복속의 최고의
1: 맞아.
6: 지금도 이 순간에 그 언당에다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마음 놓고 자유로 큰 축제처럼 일날날에 예배 드는 건 진짜 큰 행복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1: 있습니다.
5: 자, 저도 이 시간 북한 그 지하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저또한 좀 회개를 좀 해요. 많은 기도를 함께 하지 못했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 코로나 네. 이후에
1: 맞아요.
5: 온라인 예배를
1: 맞아.
5: 드리면서 좀 익숙해지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네. 이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다 잘하고 계십니까?
1: 아유, 지야.
5: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
4: 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뭐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신 이유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너네들이 복받았다는 걸 알아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진짜 더 바르게 신앙생활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가서 그분들도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북한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데 지금 너무 별것도 아닌 것들에 우리가 연약해지고 흔들리는 게 좀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 진짜 예배 좀 제대로 좀 드려야
1: 돼요. 예배에 목숨 걸고
4: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1번이라 생각합니다.
1: 아멘.
5: 맞습니다.
7: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10계명을 통해서 쭉 보고 있는데 이제 다섯 번째 계명을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웃사랑 계명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야, 우리 뭐 탈북 가족들이 보시기에 참 이렇게 남북의 이런 차이점들이 좀 보이시는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성규 씨. 네.
6: 북한은 지금도 가부장적이란 말입니다. 남편이 첫째고 그다음에는 여자라 남자 첫째고 여자란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항상 북한에는 효성하면 나라에 효성하고 장군님에게 충성하고 효성하는 그게 첫 자리란 말입니다.
5: 아, 무조건.
6: 네, 무조건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 이름도 효성, 충성 이런 이름들이 정말 많습니다. 북한에. 한국처럼 뭐 요셉이라든가 이런 성경적인 이름들 네. 많으니까. 근데 반대로 북한은 수련대 충성한다는 충성이 대를 위해 혁명을 한다는 대역이 나라를 위해 효성한다는 효성 너무 많단 말이야.
7: 그러니까
6: 부모 오직 장군님에 대한 효성 충성이지 가정에 대한 이런 건 사실은 많이 멀어집니다. 진짜.
1: 맞아요.
8: 일단 북한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김일성, 김정일은 좀 이렇게 크게 볼 때 신적인 존재고요.
7: 네네.
8: 내가 실제 인생을 살아갈 때는 나한테 신이 부모거든요.
1: 네네.
8: 그러니까 일단 배경이 좋은 집안들은 자식들을 처음 할 때부터 부모들이 앞길을 다 정해놓거든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어디 보내고, 몇 살부터 군대도 3년만 보내고, 대학 뽑고, 뭐, 그리고 5대 배치 받고, 부모가 다 정해줘요, 얘기를.
7: 네네.
8: 그래서 부모 말을 안 듣게 되게 되면 그 앞길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회도 마음대로 못 듣고. 근데 여기 한국에서 볼 때, 부모하고, 약간 자식 간에 막 친구처럼 지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부모 약간 네, 좀 부럽기도 했고 보고 좋았는데 어떤 게 좀 그러냐면 이렇게 옛날에 사랑이네라고
7: 네,
8: 자식들이 뭐 네, 잘못 땡기러 가면 이렇게 때려서
7: 그렇죠.
8: 하잖아요.
7: 네.
8: 요즘에는 조그만 애들 조그만 맞아도 112 신고하고 합격하고 이런 점 안 잡아보인다.
7: 인식 차이인 것 같긴 한데 그죠.
1: 아니 근데 5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6: 네.
7: 5월 8일
1: 어버이날. 네. 그런데 북한은 특이하게 어머니 날이 있다면서요.
6: 맞아요.
7: 어머니 날?
1: 어머니 날이 어떤 날이?
6: 11월 16일.
7: 아, 11월 16일.
1: 11월 8일 아니야?
6: 아니야.
7: 11월 16일이 어머니 날.
6: 어머니 날
7: 어떻게 제정된 거예요?
5: 그 아버님 날은 따로 있나요?
6: 아마 김정은이 어떤 그 회의를 열어가지고 11월 16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을 하겠다 이렇게 어떤 대회에서 선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머니 날이 됐는데 어머니 날이 조금 그 낯선 게 항상 아버지를 존대하던 그 세상에서 갑자기 어머니가 띵 하고 나타나니까 되게 어색한 거예요. 이게 뭔가 어머니를 참 공경하긴 공경하긴 하는데 아버지만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정은이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애들이 지금 MZ세대고 충성도가 그렇게 낮고 이거를 엄마들이 교양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이게 이제 북한의 그 미래가 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엄마들을 그다음부터 띄워주기 시작했어요.
1: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약간 어머니에 대한 결핍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빨리 돌아가셨고 그리고 또 아빠를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잖아요. 어쩔 수 없이 뭐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났겠지만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 이게 항상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아마 과거에 없던 그 여자들이 항상 남자 밑에 있었는데 나의 어머니에 대한 그 애착과 그리움을 여성의 날로 이렇게
6: 어머니의 날로 어머니라는 것도 생겨났잖아. 왜냐면 김정은이나 김정희를 아주 정상적인 사람으로 봐주네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정일이 머성용 대회를 열면서 여성들을 왜 그렇게 가스라이팅했느냐 이걸 짚어봐야 돼요. 권한의 행군을 딱 겪기 시작하면서 모든 경제권을 여자가 다 가져가거든요. 여자를 틀어지지 않고서는 자기가 그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그 두 사람을 그렇게 정상적이고 뭐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상인으로 안 봐요. 왜? 독재자들이기 때문에. 그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 몇백만 굶겨 죽입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때 모성용 대회가 막 전국적으로 날 때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때 여자들을 틀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성애가 그 요맹을 책임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김정일이 그거부터 잘라버렸거든요. 자기 정권 잡았을 때. 왜? 김평일적으로 힘이 갈까봐. 그렇죠. 그게 쭉 왔는데 김정은에 와서는 그럼 어머니가 왜 중요하냐? 북한에도 애를 안 낳아요.
1: 맞아요.
6: 애를 안 낳으면 김정은 정권 어떻게 유지할 겁니까?
1: 그렇죠.
6: 그러니까 모성영들 우리 할머니도 모성영 갔다 온 사람이에요. 10명을 낳다 보니까 그때는 약이 안 좋으니까 3명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생존은 7명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정치에다가 다 사용하고
1: 다 이용하는
6: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사회주의 이 사회는 이렇게 살기 좋은 거고 우리도 어머니들 대우할 줄 안다. 너네 자꾸 우리나라가 뭐 남전여비가 세고 남자들이 여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우리 정상적인 국가야. 너네 모성영은 해. 우린 해.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그렇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1: 다양하게 섞여 있는데
6: 중심에 하나 애정결핍이 들어갔겠죠.
5: 그래도 궁금한 게 사실 북한의 경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모시는 게 힘들거든요.
1: 맞아.
5: 어떻습니까? 북한에서는 부모님을 다 모시고 사나요?
2: 북한에는 부모들이 솔직히 정말 부모다 하면 그러니까 저도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니까나 정말 지금도 부모님 계셨으면 하는 생각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막 밀수 다닐 때 어머니가 자식의 그 눈먼 사랑이라고 말이죠. 아, 저거 우리 딸이 가다가 잡혀서 이제 잡히고 교화서론 가면 못 살겠는데 저 약한 게 어떻게 견디나까 네, 네, 네. 어머니가 내 밀수 하려가면 보안소에다 나를 막 고에 바쳤단 말입니다.
9: 아, 일부러.
2: 못 가게. 네. 그러니까 그게 엄마 사랑이란 말입니다. 지금 생각할까. 그게 엄마가 난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딸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네, 사랑인데 네. 지금은 그게 전 눈먼 사랑이 아니라 완전 원수 같은 사랑이 된단 말이에요. 왜? 부모가 자식을 팔아넘기고 아~ 자식이 엄마를 돈 팔아넘기고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부산에.
9: 진짜요?
2: 제가 올 때만 해도 부모 굶어 죽겠으면 죽고 아이고. 쌀 굴러 엄마 집에 가도 엄마 야 우리도 없는데 너 너네끼리 살아라고 내버려.
9: 냉정해지.
2: 이름이지 합니다 지금.
10: 부모들은 네. 아이들을 국정 가격으로 키우고 자식은 맞다, 나중에 진짜. 부모를 야매로 모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자식들을 엄마 아빠가 얘한테 들어가는 돈을 싹 다 공짜로 키워주는데 네. 늙어서 내가 자식한테 공경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평양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이제 시부모를 모시는 게 이제 판례가 되어 있어요.
9: 네네네.
10: 근데 아들 집에 들어가가지고 부모님

0: 맞아.
1: 아니 그러니까 그 원래 북한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라에서 책임져 줘야
2: 돼.
1: 네. 근데 진짜 네. 일할 그러니까. 수 없는
0: 국민이 주인이라니까. 네.
1: 일할 수 없는 어른들은 그러면 사회적인 어떤 무장
3: 맞아요.
0: 없어요. 어르신들. 그게 연료보장이 딱 들어가면 이자처럼 이게 자식들이 딱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 연료보장이라는 게 저는 은퇴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연료보장을 받았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가족들이 다 부양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복지 시스템이 없어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네. 여기는 거죠. 뭐 사람이 죽게 놔두질 않아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으면 강연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는 나라고 죽으려고 그러면 119 씨러 가서 막 호수 꽂아놓고 다 살려놓고 북한은 살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는데 살기가 힘든 것이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일일이 다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때 그 태안에 기름 사태가 터졌을 때였어요. 사람들이 일꾼 나니까 집에 있는 옷을 다 가지고 나가서 찢어서 기름을 다 건져낸다는 거. 저 사람들 저기 가면 돈 주나요? 그랬어요, 제가. 네. 근데 돈 안 준다는 거예요. 자발적. 그 자원봉사, 무슨 연탄봉사래 뭐네 이런 걸 보면서 와, 이게 봉사를 아무 저것도 없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본주의 아니네. 네. 오히려 여기 공산주의 같더라고요. 북한에서 말하던 게 여기선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너무 놀랐습니다. 네.
3: 제가 일하는 데 지금 청주 쪽인데 그 시골이니까나 대한민국도 고령화 쟁가 저는 고령화 시대가 저는 다 됐다 하잖아요.
0: 맞아요.
3: 근데 그 도로에다가 나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걸 잘못 봤단 말인데 보니까 노인 보호구역이라고 딱 쓴 거죠. 와 그거 딱 보는 순간인데 내가 차 딱 달리는 순간에 다시 후진화를 했습니다. 저 픽업하는 후진화 딱 봤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죠. 저 너무 감동 먹고 충격받고 매일 아침 출근을 거기로 하는데 그거 네. 볼 때마다 새로운 거. 야 우리 부모님들 살아서 계셨으면 이런 거 무례나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니까 너무 마음이 안쓰럽죠. 매일 아 완전 감동입니다. 그건.
4: 부모를 공경하라. 아, 이 한마디에 이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네요. 자, 우리가 이제 6, 7, 8 또 열 번째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명들 하나씩 살펴보다 보면 이제 살인도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5: 영원같이 사랑하라.
4: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정말로 말 그대로 범죄.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그 범죄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는 그 계명이 있는데 이것들을 북한에서는 네 뭐 아까도 뭐 마약도 있고 뭐, 뭐 성매매도 있고 뭐 단속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치안에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6: 그렇죠.
4: 네 과연 북한은
6: 어떤
4: 그럴까요? 하는 궁금증이 좀 생깁니다.
6: 표정 그랬어.
5: 북한의 치안 상태.
6: 그러니까 북한 그 평양 안에서만 봤을 때는 네. 약간 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민사회로 가야 한다 하는데 거기는 시민은 거사하고 내가 먹고 죽기 힘들고 얘를 줄 게 어디서 내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동네마다 좀 차이가 또 있더라고요.
4: 네네.
6: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데는 또 안전해요. 보면 뭐 서로 훔치고 이런 거 별로 없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은 아예 보이고 차단을 해요. 그런 사람들 자체가 보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안전한데 네네. 그것도 다른 동네에 가면 또 분위기가 달라요. 살벌해요.
3: 아이고.
6: 그 살인 사건도 많이 나는데. 막 통일거리, 막 평양시대 이렇게 주변국 이런 데는 살인 사건이 너무 많이 나요.
3: 아이고.
6: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말로다 네. 이렇게 듣는데 너무 슬퍼요. 더 높은 안 되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맞아. 또 어르신들 좀 돈 있어 보이면 또 힘이 없이 가서 살인하고
4: 아이고.
6: 이런 일도 많고 그리고 또 제일 안타까운 거는 애들이 태어나서부터 본 게 도둑질인 거예요.
3: 아,
6: 왜냐면 부모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애들 버려요, 막. 네. 길거리에. 그런 애들이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요? 훔쳐야지.
3: 그치.
6: 그리고 또 선배들한테 들은 게 오른 것들이 또 애들이 뭐 훔치고 또 훔치고. 그러니까 서로 훔치고 막 이런 게 평양의 주변에서도 보는데 제가 지방에 이동훈련 가면은 거기 애들은 다 홍길동이에요.
0: 에이, 그냥 알아다녀요.
6: 그냥 내가 여기서 지갑 한번 이렇게 아, 잘 있구나 하고 놓는 수가 없어져.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현실인 거예요.
5: 진짜 궁금한 게 네. 한국에서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네. 일단은 뉴스에 다 보도가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태양에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하잖아요. 북한은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보도조차 안 되나요, 혹시?
0: 없어요. 아, 국민이 알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나라.
4: 알 것 같아요. 그죠?
6: 그냥 소문으로 듣는 거.
5: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간 사람들도 많고.
6: 너무 많겠죠. 우리가 모르는 사건이 정말 많죠.
4: 이렇게 듣다 보면 그냥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보지만 여긴 말로 통해 통하니까 뭐가 첨가될 거 아니야. 그렇죠?
6: 아, 그렇죠.

0: 네.
1: 처음에 하나는 돌을 던졌는데 나중에 바위로 맞아 죽었다.
2: 네, 네. 그래야 하다가 그것도 끝나죠.
3: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좀 범죄가 일어나면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이 범죄를 대하는 뭐 자세라든지 태도가 정말 다를 것 같아요.
1: 그렇죠.
3: 탈북 가족들의 느낌은 좀 어때요? 북한과 우리나라에서.
4: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는 그건 연쇄 살인 이렇게 살인자도 사용하는 게 없이 다 살려주더라고요.
1: 우리나라요?
4: 네, 네. 대한민국에. 근데 북한에 벌써 살인은 무조건 공개 총살입니다.
2: 맞아요.
4: 네. 그리고
2: 아니, 근데 공개 총살 하기도 하는데 뇌물을 주고 살아있는 살인자들도 너무 많아요.
4: 그래도 고의 살인자는 무조건 처벌하잖아. 그래. 법이 세는데.
2: 근데 한국집 자식들이 막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데 아빠가 누구면 또 살아요. 그러고 보면 북한에 또 도한 거죠.
0: 재판을 안 하니까 북한.
1: 재판이
0: 뭔가 제대로 된 공정한 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나오고 네. 그 우리 성주 엄마가 말하는 그 살인은 뭐냐면 북한은 사람을 살인하잖아요. 네. 목숨으로만 그 죄값을 갚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총살시키는 게 맞아요. 그래서 북한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미성년 범죄 이런 걸 살려두질 않습니다. 왜? 이거는 병으로 보는 거예요.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살인도 마찬가지. 처음에 사람 죽이기는 힘든데 네. 이게 연쇄 살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건 무조건 목숨으로만 갚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 재판을 아예 한다고 말하는 게 우리는 그 재판이라는 관점을 원래 보는 게 원래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왜? 한국에서는 이제 체포했자니까 그러면 미란다 원칙이라는 거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하는데 저는 북한에서 변호사? 변호사가 피의자상도 못하고 변호사란 것도 있나? 네. 저는 대한민국에서 그거 처음 알고 저는 눈물이 너무 헤퍼가지고 그걸 아 이렇게 해주는구나.
0: 인권이 너무 이제 막 이러다 보면 자유민주주의 인권이 보장돼.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사람을 죽였는데 왜 너는 안 죽냐 이게 아직도
5: 받아들여. 그러니까 여기서 사형에 당해놓고 교화가게 되면 네. 탈잖아요.
0: 그렇죠.
5: 우리 중에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민 세금으로 밥 다 먹으면서 계속 살 줄 거지.
2: 그래, 그래 맞아.
5: 아니 범죄자한테 인권이 어디 있어요?
0: 범죄자한테 인권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4: 탈북민들은 이걸 절대 이해 못하는 거야. 한 가지 물어볼 거 있습니다.
3: 네.
4: 아니 한국에서 만약에 교화를 갔습니다.
3: 네.
4: 그러면 신분증이 있지 않습니까?
3: 신분증이요. 네.
4: 내 신분증이라
2: 주민등록증을
4: 네. 개수합니까?
3: 안
1: 했어요.
4: 네, 그걸 말살시키니까.
1: 글쎄요, 제가 뭐 법적인 것까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네.
4: 아니죠. 그냥 그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 나옵니다. 북한에는 교화 1년 이상 가재니까 공민증부터 박탈 없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0: 사람이
4: 그다음부터.
0: 아닙니다.
4: 네, 그거 있습니다. 그래 좀 물어보는 거예요.
1: 그래서 아니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릴 때 제가 뭐 판단 낼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대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와 공의가 있으신 분이니까 우리는 정의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그 심판 받을 거고 그죠?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죠 목사님 어떠세요? 네.
6: 일단 뭐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벌을 받아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거는 당연히 정인데 이제 우리 크리스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람은 또 변화될 수 있는 존재니까
3: 네.
6: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들에서 교도소도 만들었어요.
0: 네.
6: 그 만든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네네. 옆에 강도가 네네. 마지막 순간에도 네네. 변화될 수 있었죠.
1: 회심할 수 있으니까.
6: 우리의 관점, 교회의 관점은 바로 이제 그런 관점이죠. 그러니까 낙인 찍혀서 버리는 게 아니라 누구든 그러한 자라도 다시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게 아니라 죄의 대가를 치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게 맞다는 게 아니라
0: 사랑이란 말이 여기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나오네요.
6: 네, 그런 관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1: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조금이라도 해소는 되셨어요?
0: 받아들이기는
1: 그러니까 네,
3: 그렇죠.
1: 그 사람의 마음으로는 물론 다른 관점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은 우리가 전혀 네.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2: 사람을 죽이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네.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니까
1: 네.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죽였으면 사람으로 죽여야 목숨으로 대신해야 되지 않느냐는 건 이제 구약시대에 나오는 네. 그런 그죠? 예, 네, 계명식인데 네. 네, 또 그런 차이가 있네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점점 우리가 이웃과 서로 관계를 해야 되는데 사랑하기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목사님 어떠세요?
6: 제가 이제 얘기 들으면서 네. 장마당 세대가 나오면서 이제 꽃집이라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접하게 되면서 네. 너무 마음이 짠했거든요.
3: 그러니까, 네.
6: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버림받는 그런 현실들이 좀 마음 아프게 다가왔고 또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꽃에 비는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아~ 그런 좀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1: 그러니까 말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남북 위에 새겨진 그 십계명. 오늘 십계명과 함께 남북의 삶을 또 되짚어 봤는데요.
3: 네.
1: 네. 상태 씨, 선정 씨. 네. 오늘 우리 이 이야기 나눈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3: 계명을 지켜야 된다.
1: 역시 결론은 계명을 지켜야 된다.
3: 하지만 못 지킬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1: 아, 그러니까요.
3: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걸 네.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각성하면서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네. 맞습니다. 선정 씨는요?
2: 남북 위에 새겨진 십계명. 저는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께서 그쵸 남만 북한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시잖아요. 근데 그 계명을 주셨을 때 진짜 아빠가 엄마가 너 공부해 너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냥 하지 말라고 처벌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1: 그렇죠.
2: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하려고 네. 보호 차원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다시 한번 그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 십계명에 크게 담겨 있는지 네.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렇네요.
1: 목사님 오늘 네. 정말 목사님에게 많은 그 핫답을 네, 얻은 그 시간이었거든요.
2: 아, 네.
1: 우리가 또 일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참 답이 되고 앞으로도 좀 변해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6: 네.
1: 오늘 어떠셨어요? 이걸 네, 나누시면서요.
6: 사람이 앞을 보며 달리다 보니까
1: 네.
6: 내가 형편없어 보이는 거예요. 네, 왜냐면 나는 왜 이런 엄마일까? 나는 왜 이런 아빠일까? 나는 왜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네. 살아갈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가끔 뒤를 돌아보면 정말 좋아졌어요. 내가 그래도 옛날에 욕 100번 하던 거 네. 요즘은 10번만 해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1: 네, 네.
6: 우리는 과거가 생각나지 않는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 자신의 모습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나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멘.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1: 아, 네.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분명히 이 십계명은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 주신 건 절대 아닐 겁니다. 네. 사랑하셔서 분명히 주신 거고 우리가 이런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늘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아, 네.
1: 자, 남북이 하나 되는 그 날을 꿈꾸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외쳐볼까요?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 합니다.
7: 오, 자유!
1: 이 북한이 해킹 범죄 정말 나날이 대담해지고 있는데요.
8: 어떤 암호화폐와의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북한이 그걸 가지고 돈을 엄청 해킹해가고 있거든요.
9: 북한 해커들이 훔친 액수가 무려 최소 13억 달러.
3: 우리나라 한 해 그 국방비 예산이거든요.
10: 최근에 북한은 AI 기술까지 동원해서 사이버 공격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11: 2021년에도 안다리엘이라고 하는 그룹이 미국의 그 의료기관과 컴퓨터를 해킹했어요. 우리가 당신의 서버를 해킹했으니까 10만 달러 줘. 그렇게 하면 이거 풀어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삥 뜯는 거예요.
9: 다루스 블루모로프 김스키 안다니엘.
3: 이름도 특이하던데 그런 그룹명은 누가 짓는 거예요?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성규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을 둔 부모들은 제일 민감한 게 성적인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3: 근데 뭐 그렇게 성적에 그러나 싶은데도 엄마들은 성적표에 따라서 기분이 어떤 차원이 심하더라고요.
2: 그런데 하나님이 네. 그 각자 주신 은사들이
3: 그렇죠,
2: 있잖아요.
3: 그렇죠.
2: 예. 제가 볼 때는 부모님들이 좀 자유할 필요가 있는 게 공부머리 가지고 있는 자녀는 네.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주고
3: 네.
2: 좀 공부 못하는 아이는 네. 다른 쪽에 또 잘하는 게 있을
3: 그럼요,
2: 테니까
3: 그럼요.
2: 그 은사를 발견해서 네. 그거 키워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예. 하는 생각입니다.
3: 자, 오늘 그 스트레스를 내려놓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전부가 공부가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분 모셨으니까 좀 단추 너무 꽉 매이셨던 거 하나 끊으시고 여유롭게 저희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4: 고전 오페라와 현대 드라마를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공연 오페라마. 이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킨 주인공은 워너뮤직 코리아 이사 바리톤 정경인데요. 과거 공부 못하고 꿈도 없던 학생이었지만 믿음 안에서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클래식의 문턱을 낮추며 예술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성악가 정경 이사를 만나보시죠.
3: 예, 워너뮤직 코리아의 상임이사로 계시는 바리톤 정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목소리. 일단 인사할 때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노래하시는 분인가 봐요. 이렇게 먼저 질문 들어올 것 같아요.
5: 네. 그 노래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봐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네.
3: 예,
5: 보통은 다 운동선수로 알아서.
3: 아, 체격으로 보고.
5: 체격, 예. 목소리 좋은 운동선수로 알아서 음악가이고 싶습니다.
3: 근데 네. 하시는 일이 엄청 요새 뭐라 그러더라? 그 프로 앤 잡너? 뭐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하세요, 일단?
5: 아,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못 하는 거죠.
3: 아유, 아니죠. 여러 군데서 원하는 거죠.
5: 아, 네. 네. 일단 EBS에서 예?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이라는 라디오 네.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씩 생방송으로
3: 프로그램?
5: 네. 오, 2시간. 예, 진행하고 있고요.
3: 네.
5: 한국경제 아르트 TV에서 뉴스 앵커도 하나
3: 어머나?
5: 하고 있습니다.
3: 예.
5: 예, 그리고
3: 거기다가
5: 워너뮤직 말씀하신 예? 코리아에서
3: 예.
5: 클래식 신사업 예술경영부
3: 예.
5: 상임 이사이자 아티스트
3: 예?
5: 활동을 하고 있고요.
3: 예?
5: 그리고 이제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3: 예.
5: 제 모교인데
3: 예.
5: 거기서 이제 박사과정 주임 교수로 또 강의도 하고 있고요.
2: 그래요.
5: 그리고 또 이제 성악가로 활동하고
2: 예.
5: 또 이제 책도 쓰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3: 혹시 두 분이세요? 어떻게 그 일을 다 하죠, 사람이? 아닙니다.
2: 몸이 두 개라도 네. 모자랄 것 같은데.
3: 그러니까 아니,
5: 도와주시는 네. 훌륭한 그 인재 스태프분들이 계셔서
3: 그래도
5: 예 가능합니다.
3: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끝에서 끝 일산까지 가셔야 되고
5: 맞습니다.
3: 경희대도 저쪽 끝이잖아요.
5: 맞습니다. 네.
3: 그 위에 하루 기름값만
5: 맞습니다. 하루에 한 네. 150km 가까이 이동을 하죠.
3: 네. 대단하시네요.
2: 네. 네, EBS 라디오 프로그램은 벌써 1000회가 넘었다고.
5: 맞습니다. 지금 횟수로 4년차고요.
2: 장수 프로그램인데
5: 네.
2: 인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5: 아무래도 이제 클래식하면 네. 어렵고 지루하고 무겁고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3: 자기 좋은 노래.
5: 예, 근데 제가 아무래도 좀 철이 덜다 보니까
3: 네.
5: 좀 즐겁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예술고등학교 중에 1, 2등을 선발해서 어린 예술가 코너 소개하는 코너가 있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피아니스트와 함께 저랑 대담하는 코너 제가 라이브도 부르기도 하고 수요일은 이제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출신의 대가 예술가분들 그래서 벌써 출연하신 분이 200분이 넘어요. 그래서 인터뷰하고 하고 있고 예? 목요일은 EBS 전속 성우분들과 함께 오페라를 같이 연기합니다.
3: 아 좋다.
5: 예, 세 분이 같이 저까지 네 명이죠. 예? 연기를 하고 또 금요일도 예? 이제 음악평론가 선생님과 함께 예? 아티스트 한 명씩 또 조명하고 예.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음악을 많이 듣고 이렇게 아, 일주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2: 그럼 우와. 클래식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주 팬들이시겠는데?
5: 예, 제가 알기로는 뭐 많이 들으면 30만 명, 네. 적게 들으면 10만 명 정도로 알고 오. 있는데 저는 솔직히 클래식 매니아 분들보다도 네. 클래식에 전혀 관심 없는 분들이 제 방송을 듣고 네. 공연장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제 목적입니다.
3: 클래식계의 백종원이라고.
5: 네, 전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없는데 오늘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근데 클래식이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은 아유 버거워 어려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하면 클래식에 좀 가까이 갈 수 있어요?
5: 그러니까 저는 대중문화를 좀 벤치마킹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저희 클래식계 저기 있어 보니까 예. 많은 분들이 예중, 예? 예고, 예? 예대, 유학 그리고 들어오잖아요.
3: 그렇죠. 네.
5: 그리고 대부분 만나는 분들이 부모님도 음악을 하는 확률이 높고 맞아. 그리고 주변에 음악하는 사람들과 만나기 때문에 예. 스킬과 테크닉에 좀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3: 맞아요, 맞아요.
5: 하지만 지금 시대는 예? 뭐 예를 들어서 예능을 대중문화 예능을 보면은 예. 앨범을 냈다 아이돌 가수가 그럼 앨범 냈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라디오스타 나와서
3: 그쵸.
5: 개인기를 하잖아요.
3: 예, 예, 예.
5: 그러면 아, 저 친구가 저렇게 재밌는 친구인데 앨범 냈나 보다라고 예. 해서 찾아듣게 되거든요.
3: 예, 예, 예.
5: 그런 뭐 방송에서 써도 되는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2쿠션, 3쿠션으로 네? 좀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는데 클래식은 너무 직접적이었다.
3: 그렇죠.
5: 스킬과 테크닉으로만 전달하려고 하니까 언어도 어렵고 또 내가 모르는 곡을 들어야 되는 교육을 듣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걸 공연장에 가기가 쉽지 않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3: 그래서 제일 푹 잘 수 있는 건 클래식을 틀어놓고 레위기를 읽으면 제일 깊게 잘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5: 그렇습니다. 네. 수면용으로.
3: 그럼요. 예. 근데 신앙을 가지신 건 그러면 언제부터 모태 신앙이에요?
5: 예, 다행히 제가 그 생긴 거가 예.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게 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3: 아 진짜요?
5: 예,
3: 전혀.
5: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 주사님 고맙습니다.
3: 예. 예.
5: 부모님이 다행히 예, 예. 예, 믿으시고 또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셔서 예.
3: 목사님 아들이세요? 그건 좀 놀랍네요. 예.
5: 외모만 보면 다들 이슬람교도인 줄 아는데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3: 아, 모태신앙이시면서
5: 그렇습니다.
3: 네.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5: 네.
3: 야 오늘 얘기거리 많겠는데요.
2: 그런데 이게 네. 목회자 아들이면
5: 네.
2: 아,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5: 그렇죠.
2: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5: 네.
2: 뭐 예외는 아닐 것 같은데.
5: 네. 플랜 A, B가 있지 않습니까?
3: 그렇죠.
5: 목사님 그 자녀분들이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는데
3: 그렇죠.
5: 보통 플랜 A는 이제 버리는 카드로 많이 씁니다.
3: 네.
5: 그리고 플랜 B는 이제 집중하는 카드인데
3: 예,
5: 저희
3: 예.
5: 집도 예외 없이
3: 예.
5: 원래 이제 저만 낳고 안 낳으시려고 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한 4살 때까지 저를 보고서
3: 예?
5: 아, 얘한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 더 기도를 해서 동생이 낳았다고 들었는데
3: 여분을 하나 가지셨군요.
5: 네, 보험이죠.
3: 예?
5: 그래서 동생은 이제 병원장이 됐고
3: 예.
5: 의사가 됐고 저는 이제 교육적으로 프리하게
3: 예.
5: 이제 내도서 예수여가가 됐습니다.
2: 그럼 부모님이 둘째 정말 잘 나오셨네.
5: 예, 지금도 둘째랑 더 친합니다.
3: 근데 본인은 힘든 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 시선이 목사님과 이게 딱 그러니까 목사처럼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주입을 시키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것 같아요.
5: 그때는 참 그게 싫었어요.
3: 그죠?
5: 지금 되돌아봐도
3: 네.
5: 과도한 관심과 그리고 무조건 올바르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3: 네.
5: 제약과
3: 네.
5: 한계가 있잖아요.
3: 네.
5: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을 이렇게 그때 시간을 생각해보면 그때 고통스러웠던 부분들이
3: 네.
5: 지금 저에게는 광대로 살아가는데 예술가로 살아가는데 엄청난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3: 아하.
5: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3: 그러면 끼가 좀 많으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촥 쳐져 있다가 오락 시간 되면 거의 막 진짜 길길이 뛰다가 공부 시간 되면 푹 자고 일어나는 이쪽인지 아니면 조용하면서 소관색 있는데 별로 그렇게 눈에 안 띄는 아이였는지 어떤 스타일이셨어요?
5: 저는 말씀하신 두 스타일 다 아니었는데요.
3: 네.
5: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날씨가 좋잖아요, 집사님. 예. 오는, 예. 오늘 오는데도 너무 태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 저는 학창시절이 그랬습니다. 중학교 때. 예. 얘들아. 예. 저 밖에 태양을 봐라. 우리가 지금 여기 교실에 짱 박혀 있어야겠냐. 나가자. 나가! 그래서 다 끌고 나가고.
3: 나가는 스타일입니다. 네,
5: 그래서 정말 학교 선생님들에게 지금 항상 죄송한 마음으로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선생님들 자녀분들 결혼하면 예. 제가 축가 다 불러드리고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2: 공부하고는 조금.
5: 먼 정도가 아니라 저는 완전히.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네, 저 자체 네. 휴가 기간이었고요. 어허. 예, 그렇게 시험을 잘 안 봤습니다.
3: 근데 그런 애들이 사실 인기가 있거든요. 선생님한테는 어떨지 모르지만 반에서는 야, 쟤랑 놀면 우리 너무 재밌어. 이런 네. 친구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5: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컴퓨터가 많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손으로 출석부를 이렇게 쓰잖아요.
3: 체크하죠.
5: 예, 근데 예. 제가 보통 이제 한 11시쯤 일어나서 예. 12시 학교가 돼도 밥 먹고 자체적으로 이제 퇴근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선생님 물어보는 거예요. 경희는 어디 갔냐 하면 선생님 경희가 죄송한데 먼저 네. 오늘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본다고 하면 다 이렇게 덜썩 및 이제
3: 조퇴로 뭐
5: 걸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예. 칼로 이렇게 긁어줬어요. 저는 친구들이 왜냐하면 이게 출석일수가 모자라면 졸업이 안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을 우리 친구분들이 되게 예, 의리가 있어가지고
2: 친구들이 졸업만큼은 시키자.
5: 그렇죠, 그렇죠. 대동단결해서.
3: 근데 이제 그건 그렇듯이지만 주일은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일 거고.
5: 예.
3: 여름 성경학교도
5: 그렇죠.
3: 무조건 참석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즐거우셨어요? 불편하셨어요?
5: 그러니까 그게 예. 불편하다고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3: 아하,
5: 왜냐하면 예, 아버지께서 목회를 좀 늦게 시작하셔서 30살에 예. 이제 장신대를 들어가셨으니까 예. 실제로는 굉장히 늦게 목회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학교 전학, 저는 이제 초등학교 예. 전에 국민학교 나왔으니까 예. 전학을 교육 전도사 시절 때 5번 전학을 갔고 마지막에 대전에 개척을 하셨을 예. 때도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예. 갔는데
3: 예.
5: 저는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름성경학교, 예. 문항의 밤 이런 예. 부분이 삶의 낚시였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2: 즐거웠어요.
5: 예, 예. 그래서 타자기로 주보도 만들고 제가 그래서 그리고 전도지도
3: 예.
5: 제가 그때 대전 유성구 어운동 한빛 아파트 살았는데 그때 네. 아파트가 막 설 때 3,000세대였는데 예. 엘리베이터가 들어서기도 전에 예. 18층까지 다 올라가서 스티커로 전도지 붙이고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2: 그래도 목사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그러니까. 하셨네.
5: 예, 예배 드리는 건 너무 행복하고 그 교회 안의 컨텐츠는 즐거웠는데
3: 예.
5: 교회 밖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사의 아들이라는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예. 그런 잣대가 예. 그때는 조금 잘 못 견뎠던 것 같아요.
3: 예.
5: 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예.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은 풀지 않았나 학교를 안 간다거나
3: 할 거 많죠 학교 네. 안 가도 저도 그쪽이었으니까 예.
2: 근데 음악적인 재능이 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빛을 발할 때가 많잖아요.
5: 그렇죠.
2: 혹시 어릴 때 음악가 되는 꿈이 있었나요?
5: 전혀 없었습니다.
2: 오.
5: 음악가 꿈은 전혀 없었고 네. 단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 찬양대를 예. 계속 했었죠.
3: 아하.
5: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을 못 갈 정도의 이제 성적이 되니까 어머니께서 그 노래 두 곡만 외우면 알아보니까 성악가 시험을 볼 수 있다던데 어떠냐. 그래서 고3 8월부터
3: 한 번도 안 했던 노래를
5: 예, 물론 관심은 좀 있었는데 전공을 할 줄 몰랐고
3: 예.
5: 그리고 또 이 레슨비가 솔직히 개척교회 목사님이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3: 그렇죠.
5: 예. 그런데 부모님께서 참 잘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
3: 아니 네. 근데 그게 예중 예고해서 예술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5: 네.
3: 근데 그게 가능해요? 그냥 두 곡 외워가지고 대학을 들어가는 게?
5: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는 그 인문계 고등학교도
3: 예.
5: 미달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공고 농구 상고 다 떨어지고 그 아직도 기억나요. 오락실에서 철권을 하고 있었는데 예. 오락을 하고 있었는데 예. 친구가 달려오는 걸 경호 예. 우리 예. 고등학교 갈 수 있게 됐다고. 무슨 얘기냐 하니까 인문계가 미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은 대전에서 그때 당시에 대전고, 충남고, 서대전고가 3대 명문인데
3: 네네.
5: 서대전고에 미달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저 포함해서 47명이. 그래서 그 일단 군단이었죠. 47명이.
3: 예, 그렇죠. 예. 한 반이 형성된 거죠.
5: 그렇죠. 이게 예. 그 이제 뭐랄까 좀 모자란 친구들이 예, 네. 47명이 있었는데 예. 너무 즐겁게 다녔죠. 그 친구들이랑.
3: 어허.
5: 금고구마도 팔고
3: 예.
5: 뭐 뽑기도 팔고
3: 어허.
5: 그 이제 이 인력거 같은 그런 것도 장난도 치고 하면서 너무 재밌게 학창시험을 보내서 이제 사업을 해야겠다.
3: 저랑 너무 비슷하지. 저는 그렇게 뻥튀기를 팔았어요.
5: 저랑 확실히 세대는 다르네요.
3: 다르지만 장사됐네요.
5: 정말 사업에 관심 많았어요.
3: 예, 저도요.
5: 예. 예.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 그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래 두 곡을 이제 외워서.
2: 그럼 그게 고3이었어요?
5: 고3이었습니다. 고3 8월이었습니다.
2: 8월에 예, 예.
3: 그래서?
5: 그래서 바로 시험을 또 남자라고 예. 아, 나는 우리나라에서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겠다 싶어서 서울대하고 한양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예. 당연히 떨어졌죠.
3: 그쵸?
5: 예. 그리고 재수해서 예. 내신과 수능을 좀 덜 보는 학교인 예. 경희대학교 성악과에 입학을 했는데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제가 동기가 40명인데 예. 대부분 다 예고를 나왔더라고요.
3: 그렇죠.
5: 저를 제외하고 다 예수고등학교 예. 출신이라 예. 학교 들어가니까 뭐 당연히 또 성적은 안 좋았죠.
2: 근데 궁금한 게요.
5: 네.
2: 그 부모님들이 그러면 성악기라도 해라 네. 이렇게 했을 때 네. 그 8월 달부터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5: 네, 네.
2: 그럼 레슨 선생님 붙여주잖아요.
5: 네.
2: 레슨 선생님 앞에서 노래 불렀을 거 아니에요.
5: 네.
2: 그때 레슨 선생님이 가능성 있다 이렇게 봐주셨나요?
5: 목소리는 좋아서 네. 가능성은 있는데 네. 아버지 직업을 물어보시더라고요.
3: 네, 네.
5: 딱 어머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입는 옷을 보고 딱 판단하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 직업이 어떻게 되시냐. 남편분 직업 어떻게 되시냐 해서 개척해 목사라니까 나도 목사님 아들인데 경희는 노래 안 시켰으면 좋겠다.
3: 왜?
5: 그러면서 방에 있는 CD를 보여주는 거예요.
3: 네.
5: 한 5,000장이 넘었어요.
3: 네.
5: 이거 2만 원씩만 해도 1억이 넘는데 내가 돈 없이 노래해 보니까 초반에 너무 고생을 한다. 그래서 되도록 공부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어머니는 지푸라기를 다는 심정으로 서울에 와서 오디션을 본 건데 이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엘리베이터를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래 시작한 계기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겠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지금도 없어요. 그냥 어머니가 오시는 게 짜증나 시작했어요. 그깟 음악이 뭐라고. 그렇습니다.
3: 근데 사실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월등한 아이들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급이 다르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같은 반에 있지만 어때요? 전 잘 모르지만 잘 못 섞일 것 같고 그들은 그들만의 세상이고 나는 왠지 딸을 당하는 것 같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어때요?
5: 명확하게 있죠.
3: 그죠?
5: 카르텔이 네. 클래식계만큼 카르텔이 명확한 데가 없어요.
2: 그래.
5: 예. 그런데 저는 지금도 집사님, 목사님 저는 그 언론에 나오는 걸 믿기보다 요즘에도 저는 어떤 걸 보냐면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았지만 저는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의 펀드를 들었어요.
3: 네.
5: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네. 돈의 흐름을 봅니다. 그러면 요즘에 브라질 올라가네. 러시아가 떨어지네. 인도가 올라가네. 그걸 보고 나서 언론을 보거든요.
3: 네.
5: 그러면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흐름 자체를 제가 먼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러시아 전쟁 나기 3주 전부터 알았어요. 갑자기 마이너스 20, 30%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구나 하니까 있구나. 바로 3주 뒤에 전쟁이 나더라고요. 마찬가지 클래식계도 지금 서울 인구가 1,000만 명 기준으로 네? 예술의 전당에 티켓을 구입해서 가는 사람이 3만 명이 안 됩니다.
3: 네?
5: 997만 명 클래식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3: 그런데
5: 3만 명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데서 카르텔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아닌가요?
3: 그렇죠.
5: 저희 시장은 997만 명으로 향하는 거죠.
3: 네,
5: 그래서 저는 이제 학속사를 마치고 네. 이태리를 빨리 갔다 들어와서
3: 아하.
5: 저는 승부수를 경영학 박사를 했어요. 그래서 오페라랑 드라마를 융합한 오페라만한 장르를 만들어서
3: 네.
5: 클래식의 대중화는 저는 틀린 단어로 생각하거든요.
3: 예.
5: 클래식은 대중화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어요. 저는 클래식의 다양화가 맞다고 생각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3: 예.
5: 근데 1단계에는 예를 들어 바리톤 고성현,
3: 예.
5: 소프라노 조수미,
3: 예.
5: 소프라노 박미자
3: 예.
5: 이런 분들이 1단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음악하는 사람들이 카르텔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들이 1단계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유입하는 단계인 3단계, 4단계, 5단계 내가 있자.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3: 그렇죠, 그렇죠.
5: 노래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노래는 당연히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달란트 저를 객관화시켜서 내가 노래 1등이 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2: 그 선택이 정말 탁월했던 것 같네. 그러면 스트레스도 덜 받잖아요. 막 1등 되려고 막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만큼 힘든 여정이 없을 것 같은데.
5: 그러니까 그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목사님 노래를 잘한다 1등이다 요즘에 방송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 투표에서 1등 만들고 2등 만들고 코미디 아닙니까? 예술의 1등이 어디 있어요? 도밍고, 까레라스, 파바로티 세계 3대 테너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파바로티는 목소리가 얇고 예. 까레라스도 또 얇은 편이에요. 도밍고 두꺼운 예. 편이거든요. 예.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차로 치면은 스포츠카 예. 세단, SUV인데 내 취향 차인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 무슨 그렇게 말을 맛있게 하세요?
5: 잘 먹습니다.
3: 라디오에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죠. 예, 예.
5: 아, 예. 선배님 앞에서.
2: 그리고 아니, 지금 다른 사람이 예. 가지 않는 길을 예. 지금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네. 그리고 클래식의 대중화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계시는 거고
5: 네.
2: 그거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고
5: 네.
2: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5: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목사님.
3: 근데 잘 모르는 게 오페라마?
5: 네.
3: 그건 뭐예요?
5: 오페라와 드라마를 융합한 네. 장르인데요.
3: 네.
5: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오페라는 서양 음악이잖아요.
3: 그렇죠?
5: 저는 약간 좀 데이터를 제가 예술 경영학적으로 보니까 좀 화가 나는 거예요.
3: 네.
5: 왜냐하면 오페라는 서양에서 들어온 장르잖아요.
3: 그렇죠?
5: 뮤지컬도 서양에서 들어온 장르입니다. 네. 지킬레나이드도 요즘 많이 보고 노틀담드 파리도 많이 보고 위키도 보고 하잖아요.
3: 예, 예.
5: 이 새 뮤지컬이 예. 저작권이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에 있습니다. 집사님이 티켓을 20만 원 주고 샀으면
3: 네.
5: 10만 원 가까이는 그 나라에게 송금이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장르를 가지고 있는
3: 예,
5: 원천
3: 예.
5: IP를 가지고 있는
3: 예.
5: 저작권인 거예요.
3: 예, 예.
5: 저는 그 부분이 좀 화가 나더라고요.
2: 그러네.
5: 우리나라 GDP 이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는데
3: 예.
5: 아직도 우리나라보다 잘 살고 있는 선진국에게 문화적
3: 예.
5: 조공을 바치고 있는 거잖아요.
3: 예, 예.
5: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3: 예.
5: 그래서 오페라는 이탈리아,
3: 예.
5: 드라마는 미국
3: 예.
5: 이걸 융합해서 오페라만은 대한민국의 장르다. 그래서 제가 특허청에 일단 상표 출원을 하고.
3: 그러면?
5: 예. 제가 이제 대한민국의 장르로 만든 거예요.
3: 어떻게?
5: 그래서 오페라만 안에는.
3: 예.
5: 그 전에 오페라는 오케스트라도 나오고 합창도 나오고 막 이렇게 복잡했잖아요. 저는 뮤직비디오 MR을 만들어서 저 단독으로. 최근에도 지난주에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이틀 동안 제가 오페라만 했는데. 단독으로 혼자 나와서. 뮤직비디오와 함께. 프레젠테이션 노래를 100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공연을 150회 정도 합니다. 기업에 들어가서 하는 걸 100회 정도 하고요. 50회를 극장에서 해요.
3: 우와.
5: 그렇게 되면 혁신적으로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3: 그렇죠.
5: 일단은 사람들이 관심 없었던 오페라를
3: 예.
5: 오페라뿐만 아니라 한국 가곡도 넣어서
3: 예?
5: 흥미롭게 만든 다음에 저의 목적은 자 오늘 내가 모차르트 오페라, 돈조반니, 피가로의 결혼을 맛만 보여준 건데
3: 예, 예.
5: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셨으니까 국립오페라단에 사는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하우스에 사는 티켓을 사서 구입해서 가라.
3: 예.
5: 한마디로 저는 플랫폼 장르인 거예요. 인포메이션, 안내하는 장르. 오페라만은 그 중간계입니다.
3: 그러니까 맛배기를 보여주시고 나서 그 다음 스텝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네요.
5: 그렇죠. 사자성어로 미리 보기.
3: 예, 미리 보기. 깔끔합니다.
5: 깔끔합니다.
3: 예, 네. 예, 예, 예.
2: 근데 새로운 장르를 시작하다 보면
5: 네.
2: 주변 사람들의 만류도 있었을 것이고
5: 네.
2: 반대도 있었을 것이고
5: 네.
2: 그럴 것 같은데.
5: 아, 너무 재밌는 반대가 있었죠. 실제로 제 지도 교수님은
3: 예.
5: 제가 예술경영 박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저 안
3: 예.
5: 본다고 하셨어요. 그런 거는
3: 네.
5: 노래 못하는 애들이 이론하는 거야.
3: 쉽게 가려고.
5: 야, 너는 너 키에, 너 목소리에 무대에서 노래만 해야지 왜 이론을 하려고 하니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다른 분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했을 때 반드시 실패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딱 봐도 목사님, 집사님 제가 좀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듣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3: 약간 승부수가 있어서 그래요.
5: 그러니까 이게
3: 안 된다 그러면 더 꿈틀거리는
5: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본인이 간 길 위에는 실패라고 얘기해요.
2: 맞아요.
5: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3: 그렇죠.
5: 예.
3: 안 가봐서 몰라.
5: 예수님도 갈보리로 가셨잖아요.
3: 예.
5: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3: 그쵸.
5: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간 길 위에는 실패라고 얘기하니까 계속 영역이 줄어들게 돼요. 저는 그래서 저한테 뭔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할 때 더 약간 그 카타르시즘이 느껴져요.
3: 뭔지 알아요. 그럼 요거 한번 해봐야지.
2: 개척자 도전 정신이 아주 강한.
3: 우리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땡기거든요. 오히려 그게 나한테 안 된다 그랬어? 내가 해볼게. 이런 약간 여기서 뭐가 꿈틀거리는 거죠.
5: 네.
3: 네. 그래서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몇 회 공연을 하셨어요?
5: 15년 동안 한 2,000회 정도 했죠.
3: 대단하시네요.
5: 아, 즐겁습니다.
3: 그러면 초반에 시작하셨을 때는 오페라마가 뭐야? 이랬던 사람들이 꽤 많았을 거 아니에요.
5: 그럼요. 지금도 네. 솔직히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리액션조차 타인에게 의존하고 싶어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음악 이 차트를 보면 내가 좋아서 듣는 게 아니라 1위, 2위, 3위를 누가 많이 들었대로 해서 듣잖아요.
3: 그렇죠.
5: 아, 주관적이지 네, 않아요. 네, 예,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가 객관화시켜서 내가 좋다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사람이 좋으면 나도 좋은 거라고 약간 착각을 하는 부분이 많아서 네. 우리나라 머릿속에는 그래서 기초 예술가들의 티오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소프라노 조수미 예.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조수미 선생님 이상으로 예.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봤을 때도 아 내가 똑같은 성악가 바리톤으로 봤을 때는 절대 뛰어넘지 못하겠다. 남자로 태어났는데 개런티드 조수미에서 한번 이겨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바리톤으로 갔을 때는 불가능하다라는 깨달은 거죠. 그런데 오페라마라는 장르를 예. 가져갔을 땐 얘기가 다른 거죠. 이거는 컨텐츠로 가는 거니까.
3: 그렇죠, 그렇죠.
5: 예. 그래서 저는 아주 흥미롭고.
3: 지금은 누구도 없는 거잖아요.
5: 아무도 그냥. 없어요. 너무 좋아요.
3: 아니, 독점이네.
5: 완전 독점이죠.
3: 그렇죠. 예.
6: 그 따라서 해보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5: 근데 최근에 네. 이게 이제 저에게 저작권이 있고 제가 또 워너뮤직에 좀 소속돼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회사로 소속된 예. 제가 이제 있는 동안 예. 거기 때문에 절대 쓰면 안 되는데 예. 때때로 어떤 분들이 최근에도 허가 예. 예. 없이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포스터가 날라와요.
6: 그럼 걸리는 그래서? 거잖아요.
5: 네, 걸리는 건데 그쵸? 저는 절대로 법정 소송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분들이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저는 원조가 되는 거잖아요.
6: 그렇지,
5: 예, 그래서 저는 좋아요.
6: 그러네.
3: 진짜 원조가 되는 거죠.
5: 원조 족발집이 되겠습니다.
3: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최고죠.
5: 네.
3: 예, 원조는 그 누구도 못 따라가는 거니까.
5: 목사님이 너무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애가 다 있지라는 표정으로.
3: 근데 부모님의 교회가 시끄럽거나 문제가 생기면 또 그게 나에게 영향이 오잖아요. 그런 그렇죠. 적은 없었어요.
5: 있었죠. 그러니까 대전에서 개척을 하시고 예? 이 대덕 연구단지 쪽에 하셨어요. 그래서 잘 돼서 예? 이제 유성구 궁동에 건축을 하게 됐는데 네. 신천지 2단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분란이 나서 결과적으로는 아버지가 이제 시골 논산에 목사님으로 가시고 지금 이제 은퇴하신 지 꽤 됐죠.
3: 예.
5: 됐는데
3: 예.
5: 그때 시간을 더듬어 보면은 그것도 정말 그때는 죽을 정도로 싫었어요.
3: 그럼요.
5: 왜냐면 학교를 서울에서 전 다니면서 네. 주말마다 대전에 와가지고 한 교회 안에서 기존의 교인들은 잘 섬기던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운영을 잘 못한 거니까 네. 그분들이 모시고 목사님 또 계셨어요. 한 교회 안에서 두 명의 목사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지옥 같은 시간을 꽤 오랫동안 겪었죠. 그런데 목사님, 부사님 결국 옛날 얘기잖아요.
3: 네.
5: 하나님 의도하신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만큼 힘든 일이 저희 인생에 없을 것 같아요.
3: 네.
5: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대학생 때 제 동생 고등학교 때 겪은 거잖아요.
3: 예, 예.
5: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좋아요. 어떤 그거보다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3: 그러니까, 이미 겪었기 때문에 네.
6: 너무 힘든 일을 겪고 나면 네. 그 다음에 주어지는 일들은 그냥 고난이라고 생각도 안 되게끔.
5: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서 네. 마침 그때 막 여러 가지로 다 겹쳐서 다 힘들었거든요.
3: 네.
5: 그래서 제가 그 대전의 금강 그쪽에 자살기도 했어요. 솔직히는
6: 그냥
5: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또 해군을 나오고 라이프 가드라 별도로 수영을 잘해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그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로 그거보다 힘든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 입장에서는 약간 과수원에서 비닐하우스에 있는 음악하는 분들의 형태가 많아요. 왜냐하면 연습실에서 연습만 했기 때문에.
3: 그렇죠.
5: 근데 저는 뭐 너무 하나님께 다양한 경험을 해주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3: 예.
5: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도대체 10개의 직업으로 살 수가 있냐.
3: 예.
5: 근데 저는 지금보다 10개의 직업이 더 생겨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3: 정말.
5: 왜냐하면 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렇죠. 시각으로 우리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시각 따위는 얼마나 부질없습니까 목사님.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이 의도하시면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6: 또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 그릇 키워주시고 감당할 만큼 또 일도 주시니까 그런 거지.
5: 네.
3: 그럼 많이 감.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그럼 많이 감당했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2: 지금 보니까 앞으로 더 감당할 수 있는 여유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과 대부분 멀어지잖아요. 예? 상처받고 멀어지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 건가요?
3: 진짜 싫었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준가.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해서 그 제가 만약에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로 여유 있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으면 이런 거 안 겪어도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님도 얼마나 파워 있어요. 교수님들 다 알고 정치인들 다 알고 경제인들 다 알아요. 근데 죄송하게도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은 정말 순수 목회자와 사모님이거든요. 제가 활동할 때 너무 그런 생각이 났죠. 와, 왜 이렇게 내가 힘없는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세상 속 표현으로는 괴물이 되는 것 같고 기독교적인 표현으로는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부유하게 태어난 것보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새벽에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게 얼마나 더 큰 건지 요즘은 깨닫고 있어요. 네.
2: 그런데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개척교회 하는 상황에서 성장하고 그래서 사실 독립성이 빨리 키워졌어요.
3: 맞아요. 네?
2: 독립성이 맞습니다. 빨리 키워지고 그리고 엄청난 걸 이렇게 물려받으셨는데 믿음을 유산으로 받으셨지 그리고 축복을 유산으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축복이 부모님의 축복이 아들들에게 계승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특별한 시련 없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살아가면 굉장히 형통하고 평탄할 거예요.
3: 아멘.
2: 네. 그게 감사합니다. 목회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이지 않을까.
1: 갑자기 그러니까 배가 아프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나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뛰어났어 하는 시간이 있으세요?
3: 예, 저는 그 주일 예배하고 예. 그 수요일 예배, 금요 철야 중에 또 지휘를 제가 하고 있어서 일주일에 이틀은 무조건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갑니다. 교회만 들어가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지은 지가 그렇게 많나 봐요. 그래서 눈물이 나서 그 이른바 3일 동안 세상에서 내가 부족했던 점을 회개하고 다시 또 3일 동안 회개하고 이런 루틴을 하고 있는 시간이 벌써 1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틀은 일주일에 이틀은 오롯이 교회에서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한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교회에서 초청들도 굉장히
3: 네 찬양 특송을 원하시는 데가 좀 있어서 부족하지만 또 하고 있습니다.
2: 뭐 1년에 몇 번 정도나
3: 제가 오페라만 콘텐츠 안에 아까 말씀드린 총 7개 콘텐츠가 있어요. 뭐 정신나간 자 버킷사하다 뭐 한국가고 전상서 뭐 오페라 보기 전 오페라만 이렇게 쫙 있는데 그중에 마지막 콘텐츠는 오페라만 하소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로 서다 오페라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지금 예산이 풍부한 교회는 지금 또 저는 그런 거를 절대 또 깎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하지만 또 예산이 없는 교회는 그냥 또 마음으로 다해서 가고 그렇게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일을 쪼개서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하고 멀어지시면 안 돼요. 이런 기도는 저 할 때 있거든요. 하나님 저 떠나시면 안 돼요. 저 버리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두려움도 좀 있거든요. 그런 건 없으세요?
3: 그러니까 저는 기도를 할 때 조금 제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딱 앉아있는데 국가별로 데이터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니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 모니터가 좀 바빠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예배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주일날 예배 몇 번씩 드리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 우리 뭐 댓글창 올라오는 것처럼 계속 올라올 텐데 대부분 기도가 원트잖아요.
1: 그쵸.
3: 지금 말씀하신 거 집사님 저 멀어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원합니다. 저 자식이 좋은 직장 가지게 해주세요.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애 낳게 해주세요. 대부분 다 원트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좀 피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그렇죠.
3: 그래서 저는 하나님 눈에 띄기 위해서 저 기도를 원트로 안 하고 퀘스천으로 합니다. 하나님.
2: 뭘 원하세요?
3: 아시죠? 아멘. 그러면 혼자 이렇게 올라올 때 제 것만 빨간색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이상한 기도니까.
1: 나랑 겹치는데?
3: 이상한 기도잖아. 이상한 기도.
1: 그렇죠.
3: 예. 네. 그러면은 얘는 뭐지? 이 자식은 뭐길래 주님 아시죠? 아멘 하고 끝나는 거야. 그럼 저는 그 다음부터 행동 반경이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실패하든 성공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직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2: 그러니까 주님 아시지요 하는 이 그냥 간단한 기도 속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3: 그렇습니까?
2: 네? 주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3: 네.
2: 복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뭐 다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 맡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져도 그냥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3: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제가 오페라마 처음 만들었을 때 생각납니다. 아무것도 정말 솔직히 말장난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거 봉이 김선달이라고 그래요. 오페라는 이탈리아에서 만든 거고 드라마는 미국에서 만든 건데 단어 조합해서 네가 뭐 하려고. 근데 그거 제안서 만들어서 지금 막 사원, 대리, 주임 이런 분들에게 문전박대 당하면서 두들기고 그런 시간을 제가 5년 이상 겪었거든요. 그리고 서울에 왔을 때 제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게 많은 선배들 쫓아다니면서 술자리 가서 어떻게든 네트워크 넓히려고 그런 시간 10년 가졌었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감사하게 기업의 대표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정교수 뭐 같이 할 거 없는지 좀 가둬자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건데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10개 정도 실행하면 되는 게 한두 개 될까 말까예요. 지금은 솔직히 그게 좀 늘어나 3, 4개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우리 신앙인조차 주님께 응답이 나한테 오지 않으면 순식간에 주님을 미워하잖아요. 베드로가 따로 있나요? 순식간에 마음속으로 배신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으면 저는 그때 주님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응답이 올 때가 아니라 응답이 내 기준에 오지 않을 때 그거조차 응답이라고 믿는 그 시간이 저는 변별력이라고 생각해요.
2: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만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3: 그렇죠.
2: 그거지.
3: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러면 혹시 지금 결혼하신 분도 하나님이 주신 짝?
3: 결혼할 친구를 데려왔는데 집이 믿지 않는 친구였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결혼을 계속 좀 늦게 했거든요. 30대 후반에서 안 하니까 이제 두 분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1: 그쵸.
3: 그리고 누가 봐도 혼자 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손을 드시더라고요. 제발 모셔만 와달라. 결혼은 했으면 좋겠다.
1: 그래서 그때 왔어요?
3: 예. 그래서 11년 연애해서 예. 11년 연애해서 피아노 치는 피아니스트인데 예, 저랑 결혼을 했고
1: 예,
3: 지금 한양대에서 겸임 교수로
1: 하고 있으면서 저랑 예수는
3: 그럼요. 제가 지휘하는 교회의 반주자입니다. 아주 고마운 게 스스로 저 만나기 전에 교회를 다녔어요. 신앙을 스스로 갖게 돼서.
2: 근데 정말 오래 기다려주셨네.
1: 11년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 어때요? 그게 신혼의 느낌은 또 달라요. 왜냐하면 결혼을 그렇게 연애를 길게 하면 어르신들이 걱정하시잖아요.
3: 걱정하죠.
1: 예. 네.
3: 일단 제 결혼식이 다들 제가 초혼이 아닌 줄 알고 재혼인 줄 알더라고요. 초혼인데. 그 예전에는 연애할 때 만났다가 이제 각자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각자 집으로 가지 않고 한 집이 있다라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 지금도 좀 신기해요.
1: 그래요?
3: 그리고 좀 아내한테 고마운 건 뭐냐면 제가 워낙 일을 좋아해서 제가 결혼을 솔직히는 생각을 잘 못했던 이유가 저는 나중에 목사님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게 꿈이에요. 아프리카에 극장을 지어서 그러니까 교회를 짓는다라고 하는 건 너무 직접적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쓰리쿠션은 제가 극장을 지어서 그래서 예술경영 박사를 한 거거든요. 극장을 지으면 학교도 생기고 교회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아프리카의 선교가 더 활성화되겠다는 생각, 문화 선교인 거죠. 그런데 그런 꿈이 있으니까 저는 경험이 많아야겠다 싶어서 정말 아침 지금도 어떻게 보면 7시부터 밤 11시, 12시까지 일에 미쳐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해해주는 여자를 만나기 쉽지 않아요.
1: 그렇죠.
3: 예. 그래서 저는 11년이 많은 사람이 요즘 시대 어떻게 11년을 만났냐 하지만 저는 그 기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걸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이해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껏 일할 수 있고 아주 또 그거에 대해서 또 같이 기도를 해주고.
1: 고맙네요.
3: 네, 그럼요. 네,
1: 좋은 짝 만나셨네요. 근데 이제 뭐
2: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공연도 그렇고 또 의미 있는 공연들도 좀 하고 계신다면서.
1: 뭐 많이 하시던데요. 네. 좀 보니까 뭐 장애인 인식께서 응원 발매?
3: 맞습니다.
1: 이건 뭐예요?
3: 장애 예술인을 위한 오페라만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네. 이제 우리가 솔직히는 다 장애인인데 몸이 성하다고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술 콘텐츠도 만들고 있고 또 우리 아무래도 오페라는 대한민국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서양 작곡가 외에 우리나라 문화 유산을 제가 지금 발굴하고 있어요. 제주도에 있는 제주 해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되기 전에 일본의 해녀 아마랑 경쟁할 때 제가 그 노래를 만들어서 뉴욕 메트로폴리탄과 한해교회 전 세계 이제 투어를 하고 어떻게 보면 등재됐는데 아주 조금이나마 지금 기여를 하는 점이라든가 그런 점들을 제 오페라마 콘텐츠 안에 같이 넣어서 이제 요즘은 ESG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S, 소셜 안에 그런 것들을 넣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그럼 그렇게 특별한 활동을 하게 된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1: 네.
3: 그것은 제가 예중예고를 안 났기 때문에

0: 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스킬과 테크닉만 연구하시는 분들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 그렇죠.
0: 근데 저처럼 예. 다른 방향의 다른 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쪽인 거죠.
1: 그게 좋아한 네네. 거죠. 예. 그럼 앞으로는 또 뭔 일을 생각해 오셨어요? 앞으로 계획은?
0: 네, 저는 주님께서 목소리가 허락하시는 날까지 무대에 설 생각이고요.
1: 네.
0: 그리고 목소리 외에 하나님께서 저를 의도해 주시는 방향에 따라서 네. 그것이 경영이 됐든 네. 경제가 됐든 네. 또 방송이 됐든 어떤 부분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익스피어런스와 레퍼런스를 쌓은 다음에 어느 시기가 됐을 때 너가 가라 라고 하시는 그 시기에 아프리카로 가서 극장을 짓고 문화로서 성교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 통일에도 기여하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1: 네. 아, 예. 오늘 뭐든지 답이 깔끔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깔끔하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목사님 오늘 정경 이사님께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2: 시편 125편 1절인데요. 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온산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있으리라.
1: 네.
2: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0: 감사합니다, 목사님.
1: 네, 저희가 보내드리기 전에 저 멋진 목소리를 그냥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찬양한 곡 들으면서 저희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Yeah.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백, 자연산 송이버섯 2파,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팩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6불 99, 라고포도 박상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2불 99, 통통배 100진미채 기획상품 개당 10불 99, 푸드셀 공중당면 개당 3불 49, 케이타운 떡국떡 떡볶이떡 개당 2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절의 변화가 부쩍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문득 일상을 새롭게 정돈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죠. 방을 환기하고 옷장을 정리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나서는 건데요. 남은 한 해를 산뜻하게 다시 시작하자 하는 9월 리셋이 요즘 유행이라고 하네요.

여름 옷을 차곡차곡 개어 넣으며 다가올 계절을 맞이하기. 답답했던 마음마저 맑아지는 기분이 들어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 앞 산책길에 나서면 가을을 알리는 소소한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고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시죠.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일요일 아침의 첫 곡은 메르카단테의 플루트 협주곡 2단초 가운데 3악장 론도 루소, 러시아풍의 론도, 장피르 랑파르의 플루트과 클라우디오 시모네가 주연한 이솔리스 베네티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그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 한 번씩 정리하는 게 꽤 기분이 달라지고 좀 뭔가 리프레쉬가 되더라고요. 안 입는 옷은 좀 덜어내고 한동안 넣어두었던 옷들 다시 꺼내놓고 그러고 나면 괜히 이렇게 뭔가 생활도 한번 정돈된 느낌이 들고요. 거창하게 뭔가 뭐 새로 시작하지 않아도 방을 환기하고 책상 위 정리하고 서랍 같은 것도 좀 한번 뒤집어서 정리하고 잠깐 밖에 나가 걷고 이런 것만으로도 기분이 완전히 환기될 때가 있잖아요. 새해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쯤에서 한번 가볍게 리셋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저도 오늘은 미뤄둔 것 하나쯤 정리해봐야겠습니다.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가곡집 휘발된계장 백조의 노래 도지번호 957 가운데 첫 번째 곡 리베스포트라프트 사랑의 전령 보내드렸습니다. 바리톤 올라프 베어의 노래 그리고 제프리 파슨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보물섬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인데요. 차로 15분 20분 거리를 걸어가면 1시간인데 걷고 있어요. 복잡했던 마음을 한결 내려놓게 되네요 하셨어요. 맞아요. 이 걷는 게 생각보다 마음을 정리하거나 생각을 정리할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뭔가 앉아서 생각 정리하다가 생각이 정리가 안 될 때는 이렇게 나가서 걷는데요. 참 좋습니다. 때로는 저는 음악도 안 듣게 되더라고요. 음악 듣는 것도 그렇고 그냥 아무것도 안 듣고 이 이어폰을 꼽는데 요즘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 있잖아요. 그냥 바깥 소음 안 들리는 그것만 딱 켜놓고 걸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상당히 정리가 되더라고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드볼작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네 개의 낭만적 소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보내드립니다. 아이작 스턴의 바이올린, 로버트 맥도날드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드보르자크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4개의 낭만적 소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아이작 스턴의 바이올린, 로버트 맥도날드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해바라기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오늘따라 클래식 선율이 가슴 속으로 들어와요. 가을인가 봐요. 매일 듣지만 처음 글 올려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클래식을 만나기에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어느 날 그렇게 듣던, 늘 듣던 선율이 다르게 콕 가슴에 와서 바뀔 때가 있어요. 운명처럼.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기 성찰은 영어로 self-reflection이다. 성찰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나의 내면을 반영한다는 의미다. 그림을 볼 때는 거울을 보듯 나의 내면을 비춘다. 내가 어떤 그림을 좋아하고 어떤 그림에서 불쾌감을 느끼는 것은 선호와 취향을 넘어 가치관과 그것을 형성한 삶까지 드러낸다. 그림 속 거울은 진실을 비추는 상징으로 등장하곤 한다. 작품 허영에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도취되어 있다. 스스로가 너무 사랑스러워 거울 속 자신에게 입을 맞출 정도이다. 그림에 허영이라고 제목을 붙이며 지나친 자기 사랑을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에게서 아름다움을 발견한 것이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만약 꾸며진 아름다움 때문이라면 그것은 경계해야 한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내 모습을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작품 거울 앞에 장터 부인은 어두운 자기 모습을 보고 있다. 무표정한 여벌굴과 달리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뭉개져 있고 어둡다. 마치 거울이 진실을 비추는 마법의 거울이라도 된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그녀는 어둡게 뭉개진 자신의 얼굴을 보며 두려움에 도망치지도 외면하지도 않는다. 그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조용히 바라보며 어둠을 견디고 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스스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듯이 그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성찰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이 시간이 명상에 잠긴 듯 고요한 시간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격정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그림을 봤을 때 강한 감정이 일어난다면 미처 해소되지 못한 감정이 다시 떠오른 것일 수도 있다. 이때 심장이 뛰거나 눈물이 나는 감정의 동요를 경험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의 정화, 즉 카타르시스라고 부른다. 오랜 시간 단단하게 응어리진 감정과 걱정인 기억이 풀어지는 것이다. 미술을 통해 촉발된 감정은 지난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과거의 경험을 새로운 의미로 바라보게 한다. 그림을 보는 것은 흩어진 생각과 기억의 조각들을 모으는 과정이다. 때로는 그림이라는 거울 속에서 어둡고 추악한 내 모습과 상처를 마주하게 된다. 그뿐 아니라 자만과 허영을 발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거울을 마주하며 진짜 나를 알아가게 된다. 내가 아는 나를 넘어 내가 모르는 나를 발견하면서 나를 더 알고 싶어진다. 나를 제대로 알고 나면 허영과 자기 혐오에 빠지지 않고 나다운 삶을 살게 된다. 그림은 나와 삶을 비춘다. 그렇게 나는 미술을 통해 흔들리는 삶을 통과하고 있다.

0: 프레데릭 쇼팽의 녹턴 디플레장조 오프스 27의 2 렌토 소스테누토 마리아 조앙 필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미술 심리 상담사이자 도슨트 정희주의 책 흔들리는 마음을 위한 미술관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림을 보는 일이 단순하게 작품을 그냥 감상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림에 마음이 끌리고 또 어떤 그림 앞에서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지 돌아보면 마주하기 싫었던 내 모습이나 상처를 발견할 수도 있죠.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그냥 외면하기보다 또 조용히 바라볼 때 그리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나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이렇게 예술을 뭐 음악도 마찬가지죠. 바라보고 듣는다는 건 작품을 만나는 일이면서 동시에 나를 만나는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모차르트의 모테트 기뻐하라 환호하라 쾌활번호 165 가운데 네 번째 곡 알렐루야 듣겠습니다. 소프라노 루치아 포베노레 그리고 제르지 피셔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모차르트의 모태츠 기뻐하라 환호하라 교회번호 165 가운데 네 번째 곡 알렐루야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루치아 포베 노래와 제르지 피셔가 주연한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예전에 교회 청년부 때 이 곡 성가대에서 노래했었던 기억이 문득 나네요. 즐거운 생활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실업자 날짜가 끝나면 어서 빨리 일을 시작해야겠어요. 좀이 쑤시고 방바닥에 뒹굴뒹굴하니까 등이 결려서요. 하루 종일 날마다 들어요. 졸다가 깨다가 걸어다니다가 온몸이 근질근질한 상황이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그래요. 또 적당한 휴식은 좋지만 또 오래 쉬면은 다시 막 몸이 근질거리고 일을 하고 싶어지죠. 그래, 이제는 또 다시 일을 시작하실 때가 된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피아솔라의 오블리비옹, 망각 듣겠습니다. 일가르델리노의 연주로 함께.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오블리비옹 망각 함께 들었습니다. 일 가르델리노의 연주였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길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인데요. 17년간 월급쟁이 생활을 마감하고 백수 생활 시작합니다. 제2의 인생을 위한 자영업 준비를 하면서요. 제 인생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행복함이 우리 가정에게 늘 함께하길 항상 기도하며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러셨군요. 이렇게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것도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도 또 매우 중요하겠죠. 제2의 인생을 위한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멋진 그 닉네임대로 행복이 가득한 그런 길이 활짝 열리기를 응원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바흐의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147번 마음과 입과 행동과 생명으로 가운데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보내드립니다. 크리스토퍼 파크닝의 기타 연주.

바흐의 칸타타 마음과 입과 행동과 생명으로 가운데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보내드렸습니다. 크리스토퍼 바흐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마지막 곡은요. 베토벤의 교향곡 7번 A장조 92 가운데 마지막 4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준비했습니다. 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고요.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양주동 시 박태준 곡 산길, 바리톤 윤치호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탈리의 샤콘, 진우 프란체스카 디발린과 에드몽드 슈투츠가 주연한 취리히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말하는 대로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인데요. 아르바이트하느라 오랜만에 들어요. 걷기 운동 30분 하고 들어와서 보냅니다. 추워지기 전에 꾸준히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부터 1일이라고 마음속 약속을 해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우리 말하는 대로님도 9월 리셋을 하셨군요. 그래요. 또 너무 추워지면 운동 못하니까 운동하기 제일 좋은 짧은 계절이잖아요. 또 여름엔 더워서 힘들고 요 기간 놓치지 말고 열심히 운동, 이렇게 좋은 공기와 햇살 받으면서 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쇼팽의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그랑 폴로네이즈 브릴리안테. 이 곡은 앞에는 아름다운 서주 같은 그런 안단테 스피아나토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아주 화려하고 활기찬 폴로네즈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앞부분 안단테 스피아나토 발췌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벤자민 그로브너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쇼팽의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그랑 폴로네이즈 브릴리안테 오프스 22 가운데 서주 부분 안단테 스피아나토를 보내드렸습니다. 벤자민 그로브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푸름곰이라는 닉네임 쓰신 분입니다. 작년 1월에 인사드리고 또 세월이 훌쩍 가버렸어요. 한국은 가을 날씨가 너무 좋은가 봐요. 여긴 요코하마인데 일주일 넘게 비가 오고 흐린 날입니다. 가을 하늘은 언제쯤 볼 수 있을지 오늘도 정원님 목소리와 아름다운 당신에게가 있어 너무 좋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 너무 아까울 만큼 좋은 날씨인데 비가 오고 있군요. 하지만 또 비도 운치 있잖아요. 가을비. 이번 여름에 유독 가까운 나라인데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일본이 비도 많았고 조금 힘든 날씨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가 멎고 좋은 날씨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멀리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 마스네이 오페라 타이스 가운데 명상곡 준비했습니다. 정경화의 바이올린, 이타마 골란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마스네이 오페라 타이스 가운데 명상곡 메디타시옹 보내드렸습니다. 정경화의 바이올린 이타마 골란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찰리 브라운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도서관의 제 3개월 한정 직무 체험일이 9월에 끝나요. 돋보기를 계속 쓰고 봐야 하는 게 힘들었지만 보람된 경험이었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 오기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3개월 동안에 도서관에서 직무 체험을 하셨군요. 그래도 또 작은 글씨 계속 보셔야 되고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또 책 속에 있으면 이상하게 기분 좋잖아요. 그러셨군요. 또 다음 기회가 당연히 있겠죠. 자, 이어지는 곡은요. 존 다울랜드의 다시 내게 오세요 사랑이여 보내드릴게요. 소프라노 다니엘 드니스의 노래 그리고 해리 비켓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존 다울랜드의 다시 내게 오세요 사랑이요. 소프라노 다니엘 드니스의 노래와 해리 비키스위하는 잉글리시 콘서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인도설탕님 사연인데요. 드디어 제가 다시 복직하게 됐어요. 감사하게도 예전에 함께했던 곳에서 제게 손 내밀어 주셨고 두 번째 인연을 이어가게 됐어요. 일이 갑작스레 끝났을 때의 막막함, 그 순간 누구라도 내 손을 잡아주길 바랬던 간절함, 그리고 다시 일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까지 제 모든 감정의 파도를 본 듯해요. 참 저는 쇼호스트랍니다. 아마 어디선가 한 번쯤은 우리 아당님들 뵀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 쇼호스트 일을 하시는 분이셨군요. 린더설탕님. 예전에 처음 일을 하게 됐다고 기뻐하신 모습도 기억이 나고요. 또 얼마 전에 그 일에서 갑작스럽게 오지 말라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아서 너무 속상해하셨던 그 모습도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빨리 다시 이렇게 또 손을 내밀어 주셨군요. 아유, 참 축하드립니다. 한번 또 이렇게 끊어졌다가 다시 시작된 인연은 더 귀하게 느껴지잖아요. 앞으로 만약에 또다시 어떤 일이 오면요, 그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냥 이번엔 또 잠깐 쉬는 기간일까 보다. 이번에 기억을 되살려서 그때는 아파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된 인연 더 아름답게 꽃피우기를 응원드립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이어지는 곡은요. 프랑스와 조셉 고색의 탕브랭 보내드릴게요. 제임스 컬러의 플루트, 찰스 게르트가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프랑스와 조셉 고색의 탕브랭 보내드렸습니다. 제임스 골로이의 플루트, 찰스 게르트의 내셔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이 탕브랭은 탬버린이라는 뜻입니다. 동글동글이님이 사연 보내오셨네요. 시간이 느리게 갔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의 계절은 가을입니다. 마음은 봄, 몸은 가을이 시작됐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가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가을은 최고의 계절이죠. 이상하게도 그 최고의 계절이 가장 짧아요. 섭섭하죠. 근데 또 짧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더 소중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이 아름다움을 계속 느끼세요. 하늘도 많이 보고 이 예쁜 빛깔, 나뭇잎 색깔도 보고 그냥 공기 빛깔 자체가 너무 예쁘잖아요. 이 가을은. 자, 이어진 음악입니다. 달로의 첼로 협주곡 D단조 가운데 2악장 인터메초 안단티노 콘모토 보내드릴게요. 앙드레 나바라의 첼로, 샤를 민시가 지휘하는 콩스레 나무르의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에드와르 랄로의 첼로 협주곡 디단초 가운데 2악장 인터메초 안단티노 콘 모토 보내드렸습니다. 앙드레 나바라의 첼로, 샤를 뮌치가 지휘하는 콩세르 라무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구름이 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요양보호사 하다가 아파트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8시부터 3시까지. 올여름 정말 더워서 죽는 줄 알았네요. 요즘은 시원해 좋아요. 음악 들으면서 하니 시간도 금방 가고 참 좋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러시군요. 아유, 요양보호사 일도 참 힘드셨을 텐데 또 아파트 청소하는 일도 매우 힘드실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얼마나 힘드실까요? 가만히만 있어도 더운 여름에 그렇게 또 아파트 막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청소하시면요. 또 날씨가 또 이렇게 선선해져서 한결 나으실 것 같네요. 음악 들으면서 하세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뮤지컬 레미제라블 가운데 I Dreamed a Dream 듣겠습니다. 소프라노 레슬리 가렛의 노래입니다.

뮤지컬 레미제라블 가운데 I Dream the Dream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레슬리 가렛의 노래였습니다.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스테판 아담스의 The Holy City, 거룩한 성 준비했습니다. 아까 전에 모차르트의 알렐루야 보내드리면서 예전에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불렀던 기억이 난다고 하셨는데 이 곡은 성가대에서 정말 단골 레퍼토리죠. 테너 스튜어트 버로스가 노래하고요. 윈 모리스가 지휘하는 암브로스 연 싱어즈가 함께 연주합니다. 오늘 끝곡이에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호남신학대학교 최상도 교수입니다. 오늘은 화해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순교는 저항이기도 하지만 화해의 장을 열어내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순교신학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삶이다. 그리고 순교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정신을 이 땅의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것이 바로 순교신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은 첫째,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고 순교의 신학입니다. 세 번째는 왜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 용서를 선포하느냐라고 하면은 이 폭력에 의한 폭력의 순환 관계를 끊어내고 그곳에 화해와 평화의 공간을 마련해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첫 3세기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순교신학의 정신, 그리스도의 본받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성과 소수성과 약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진 교회가 잘 지켜냈고 박해와 기소의 위험 속에서도 종교 권력과와 그리고 정치 권력과의 야합으로 죽임당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 희생적 사랑과 그리고 용서와 화해라는 것으로 읽어내므로 해서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박해와 기소의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놓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간 것이 첫 3세기의 그리스도교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제국으로부터 제국의 인정을 받고 제국의 종교가 되었을 때는 얼굴 모습을 정반대로 바꾸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다양성은 획일성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소수였던 이 공동체는 다수가 되었고 소수로서 약할 수밖에 없었던 공동체는 제국의 공권력을 이용할 수 있는 강성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 제국의 교회를 위협하는 그 모든 세력을 향하여 공권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아래에서 칼을 휘두르는 킬링폴 같다는 교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국교회의 킬링 포갓 하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상해시키고 파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제국의 패러다임이 오늘날은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순교의 정신, 순교의 신학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시작을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1832년 귀칠라프,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감자씨를 전해줬다라고 하는 귀칠라프의 내한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866년 너무나도 유명한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망한 토마스 목사가 한국에 내연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1878년 존 노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오늘날 중국의 땅 고려문에서 한국의 청년들을 만나서 그곳에서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개신교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 이 만주 지역에서 최초의 한국인 4명이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하튼 1879년 최초의 한국인 세례자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땅에 아직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없었던 때입니다. 1883년에는 이수정이 일본에서 세례를 받고 서구 세계에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1884년 최초로 한국의 선교사로 보냄을 받아 한국에 입국한 알렌 선교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의 선교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 알렌 선교사가 내한 선교사로 최초로 입국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고 그리고 한국인 세례자가 등장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선교의 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마침내 부활절에 1885년에 입국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특별히 미국의 교파 선교사들이 1908년까지 계속해서 내한하여 한국 선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1884년 알렌이 내한한 이후에 1885년은 미국 북장로교 감리교 그리고 1889년 호주 장로교, 1890년 성공회, 1892년 미국 남장로회교, 그리고 1900년의 정교회, 1908년 구세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계의 교파들이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교파 선교사들이 한국에 내한하는 이 시기가 한반도에게는 굉장히 불운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내한 선교사들이 교파 선교사들이 한국에 내한했을 때의 한반도의 정세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있었고요. 1882년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문호를 세계에 열 수밖에 없었던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맺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나고 그 농민혁명이 조정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일본과 청으로부터 군대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일어났던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전쟁이 청일전쟁. 우리는 이것을 제1차 한반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10년 후에 똑같은 이유로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러시아와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2차 한반도 전쟁으로 불리는 러일 전쟁입니다. 그리고 나서 러일 전쟁의 결과 우리는 우리의 외교권을 일본에게 완전히 빼앗기는 을사늑약을 맺게 되는 거죠. 이때 가츠라 테프터 협약이 맺어지는데 미국은 필리핀을 그리고 일본은 조선을 식민화하는데 서로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조약을 맺게 되죠. 그런 다음에 1907년 정미 7조약을 통하여 우리의 근대 군대들이 완전히 해산이 되고 비로소 일본의 통감부가 조선 조정에 상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10년 마침내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한일합방이 일어나게 되죠. 이후에 1945년 해방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배고인 사건, 3.1운동, 신사참배 등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 나라의 조국의 해방을 위해 우리 선조들 그리고 믿음의 선조배들 그리고 교회들이 이 일에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가 점차 일본의 세력에 의해서 잠식되어 가던 그때에 선교사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비정치화 선언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각국의 외교 정책이 그대로 선교부에 전달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한반도에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있었던 한반도에 온 선교사들은 절대로 우리는 한국의 상황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교부의 비정치화 선언을 바로 1901년 목회서신으로 모든 전국교회에 배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들은 대한나라의 일과 정부의 일과 관련해서는 도무지 간섭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모습을 본다면은 대한 백성들이 예수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이 될지라도 그 전과 같이 대한 백성인데 우리 가르치기를 하나님의 말씀 거스름 없이 황제를 충성으로 섬기며 관원을 복종하여 법을 다 순종할 것이요. 네 번째, 교회가 사사로이 나라일 편당에 참례하는 것을 시킬 것이 아니요 금할 것도 아니요 또 만일 나라일에 실수하거나 범죄하거나 그 가운데 당한 일을 교회가 담당할 것이 아니요 가릴 것도 아니요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성신의 부친 교회요. 나라 일 보는 교회가 아닌데 예배당이나 회당 사람이나 교회 학당이나 교회 일을 위하여 쓸 집이요. 나라 일 의논하는 집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의 식민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선교사들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지도자들은 이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환되는 데에 철저하게 민족의 독립을 위해 함께했던 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1901년 선교사들이 나라의 일,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조선, 우리의 한국인 교인들은 나라의 운명과 자신의 신앙을 동일화하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신앙의 의미로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총독부 역시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 민족 독립운동에 가장 거세게 저항하는 세력들이 바로 교회 내에 있는 민족주의자들이다라고 인지하고 있었고 바로 교회 내의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그를 돕고 있는 일부 선교사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꾸며낸 사건이 바로 백오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백오인 사건은 일본과 한일 합방 후 항일 독립운동 사전 방지와 제거, 일제의 비협력 선교사들을 추방할 목적으로 총독부 경감 아카시 겐지로가 날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기독교 세력이 컸다라고 하는 서북지역 개신교계 애국지사를 일망타진하는 사건이 되게 됩니다. 백오인 사건은 1911년 10월에 서북지역 개신교인들을 예비금속하기 시작했는데요. 총독 드라우지를 암살하려고 모의를 했다라고 하는 모의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예비금속을 하게 됩니다. 예비 금속자 수는 적게는 600명, 기록에 따르면 많게는 6,000명가량 서북지역 기독교인들이 잡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비 금속자들의 자백을 받기 위해서 총독부는 72가지, 이런 두 가지의 종류의 잔혹한 고문을 시행했고 1912년 6월에 첫 공판에서 389명의 혐의자 중에 123명을 이 고문에 의한 자백에 기초하여 기소를 하게 되고 105명이 형을 확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백오인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운데 94명이 개신교인이고 그 가운데 장로교인이 84명, 감리교인이 6명, 회중교회가 2명, 기타교파가 2명이었습니다. 105명 가운데 90여 명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에 1913년 대구 복심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명이 일본의 자백 그리고 거짓 기소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는 것이 밝혀져서 무죄가 석방되고 6명이 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6명이 윤치호, 양기탁, 안태국, 이성옥, 인치정, 옥관빈입니다. 백오인 사건이 결국에는 이 6명도 모두 풀려나게 되지만 백오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비 금속의 고문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신 분들이 발생했습니다. 김근형, 정희순, 한필우 그리고 전덕기 길진형, 길선주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길진형은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전덕기 길진형 두 명만 현재 한국교회 순교자로 추소되어 있습니다. 600명에서 6,000명 가까이 예비금속에 사망한 사람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름들을 아직도 다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에 마침 극적으로 드러난 독립운동이 바로 1919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3.1운동입니다. 3.1운동은 전민족적 운동이었으나 이 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개신교인이었다라는 사실 속에서 교회가 얼마나 이 운동을 위해 헌신하고 있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났던 만세 첫날 7,800여 명 중에 개신교인 수가 1,700명, 전체 2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에 비해 1.5%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 민족의 독립운동에 성심성의껏 그리고 모든 것을 다하여 참여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던 것입니다. 물론 3.1운동은 민족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그리고 그 확산에 기여했던 교회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3.1운동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최소한 민족운동과 의미의 동시에 기독교인에게 어떤 의미로 이 운동에 참여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지도자들은 만세운동에 참여하는 이 행위를 어떻게 봤느냐? 단순한 민족의 독립운동이 아니라 바로 신앙 고백의 행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승훈 장로는 민족 자결은 하늘의 혜택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검사의 신문조서에 나타내었고요. 신홍식 목사는 조선도 하나님의 의사로 독립국이 되리라 라고 얘기했고요. 김창준 당시 전도사인데요. 이 김창준 전도사는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은 하늘의 뜻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석구 목사님은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 운동에 참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2월 27일 마지막 날까지 고민을 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919년 2월 27일 새벽 기도 중에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4천년 전하여 내려오던 강토를 너에 대해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에 찾아보려고 힘쓰지 아니하면 더욱 죄가 아니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세운동에 참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기독교인들의 독립운동에 참여는 철저하게 신앙고백적 행위에 의한 결과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이 신앙고백적 행위가 공약 3장 그곳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인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엄을 위하여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위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제가 밑줄 그었습니다.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운동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하는 행동 강령으로 보이는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이 독립단 통고문은 기독교인들이 만세운동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를 그 방법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우리 존경스럽고 고귀한 독립단은 여러분들이여 무슨 일이든지 일본인들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이니 독립의 주의를 손해케 할 뿐인즉 다 바라건대 각자 주의할지며 신도는 매일 세 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아가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으로 순환하여 독려할 것이니라. 만세운동에 참여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참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폭력 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태극기 들고 비폭력으로 심지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일본인들을 향하여 돌 던지지 말고 폭력적으로 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자를 향해 용서를 선포했던 십자가의 정신이 바로 이 독립단 통고문에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선교사들은 우리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철저한 신앙 고백적 행위로 십자가 정신에 의하여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1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의 정신은 생명을 지키려는 운동이며 평화를 이룩하려는 운동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 철저하게 폭력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제국교회의 패러다임 킬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적으로 저항하되 그로부터 오는 억압으로 나는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순교의 정신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신사참배를 거부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1930년대 일본 군국적 전체주의가 팽배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일본은 철저하게 전쟁을 치르는 전시체제로 전환이 됐을 때 이 전시체제의 동원 이데올로기로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선 일체 황민화를 강요하게 되었고요. 여기에는 창씨개명과 일본어 사역, 동방요배와 신사참배, 국가신도의 애국적 국민의례로 전쟁 이데올로기에 참여하라라고 강요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운동에 많은 교회들이 굴복하게 됩니다. 1936년 가톨릭이 신사참배를 허용하게 되고요. 국민의례라, 종교적 의례가 아니다라고 해서 허용을 하게 되고요. 1936년 일본 개신교회가 신사참배를 허용하게 되고요. 마침내 우리 교회도 장로교 신사참배를 허용함으로써 무너졌습니다만은 저항하는 200여 개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은 모두 폐쇄되었습니다. 2000여 명의 교인과 교회 지도자들이 체포되어 수감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약 50여 명이 일제의 고문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순교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안타깝게도 이 50여 명의 순교자들의 이름을 다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운동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우리 선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현재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송길서 선생님은 안창호의 기독교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해 기독교인의 민족운동이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자기 이웃에 대한 사랑, 더 나아가서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과 애정으로 확대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았고요. 장규식 선생님은 한국의 기독교회는 애국심과 동포에 단결력과 자주자립의 기상이 있어 언연 중에 무용지강을 이루는 민족운동의 유력한 거점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정민 선생님은 한국 기독교가 민족의 고난에 동참한 것일 뿐 아니라 가장 고통받는 소수자의 자리에서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진 아름다운 자취로 평가했습니다. 이만열 선생님은 3.1운동 당시에 흘렸던 선배 기독교인들의 피가 넓은 의미에서 순교의 피였다고 이해할 수는 없을까? 아마도 그들 중에는 기독교를 몰랐다면 피를 흘리지 않았을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평가합니다. 순교가 철저히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의 정신을 구현해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살려내는 것이고요.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폭력의 순환관계를 끊고 화해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순교, 순직 제도는 철저하게 이 십자가를 구현해내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순교의 장소는 기념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기념하고 훈련하는 공간의 의미, 그것은 저항을 넘어 화해의 장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화해의 본보기이기 때문입니다. 갈등과 반목의 현장에서 분노와 복수를 넘어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의 결단과 자기희생적 사랑, 용서, 화해의 실천의 현장이 바로 순교 사적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본받아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순교자적인 삶은 화해를 추구하는 삶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순교 신학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순교자들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바탕 그리스도, 희망의 원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 본보기로 삼도록 자극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순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을 결정하는 주와 영광의 지도자를 투표로 뽑아주세요.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ycvotes.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 삶의 찬양 이성훈입니다. 추석 한가위 명절에 북적거리던 온기가 골목을 지나간 자리, 주말의 창밖 풍경은 낯설 만큼 거칠고 또 분주하겠죠. 북상하는 태풍의 긴 숨결이 창틀을 덜컹 흔들어 깨우고 빗줄기는 차가운 유리창을 사선으로 굵게 긋고 지나갑니다. 바람에 꺾여 아스팔트 바닥에 젖어 누운 초가을 나뭇잎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계절의 길목마다 찾아오는 자연의 이 위세 앞에 문득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태풍 소식에 좀 긴장된 주말이긴 한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은 평안하신지요? 금요일이 또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었는데요. 이 명절 뒤끝에 나른함과 불어오는 비바람이 뒤섞인 이 시간, 불현듯 우리 마음에 스며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비바람 치는 바깥을 피해 창문은 꼭 닫았는데 내 마음속을 핥히고 지나가는 삶의 비바람은 어떻게 피해야 할까 하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기상청의 예보도 없이 불쑥 들이닥치는 폭풍우를 만날 때가 더럿 있지요. 갑자기 찾아든 건강의 문제든 가족 간의 말 못할 속사정이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불안감이든 말이죠.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바깥 세상의 비바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어도 거친 폭풍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가장 안전하게 쉴 수 있는 단단한 바위 틈 같은 그 절대적인 쉼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0: 어느 지혜로운 왕이 나라의 화가들을 불러 모아 특별한 대회를 열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제는 단 하나,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평화를 화폭에 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저마다 이름을 날리던 화가들이 각자 완성된 그림을 들고 왕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한 화가는 거울처럼 맑고 잔잔해서 티끌 하나 비치지 않는 아주 고요한 호수를 그렸습니다. 또 어떤 화가는 노을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들판에서 풀을 뜯는 평화로운 양떼를 그려냈죠. 누가 봐도 아늑하고 너무나 고요한 풍경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눈길은 뜻밖에도 이상한 그림에 가장 거칠고 어두워 보이는 한 그림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그 화폭에는 칠흑 같은 먹구름이 하늘을 가득 뒤덮고 있었고 번개가 번뜩이며 깎아지는 험한 절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깎아지는 절벽 아래로는 성난 파도와 흙탕물 폭포가 무서운 기세로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그림 속에서 사나운 바람과 천둥 소리가 쏟아져 나올 것만 같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현장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곁에 있던 신하들이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저런 사나운 폭풍우가 어떻게 평화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때 왕이 빙그레 웃으며 그림의 아주 작은 한 구석, 폭포수 바로 옆 바위 틈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물보라가 사방으로 튀고 있는 그 가파른 바위의 작은 균열 사이에 손가락만한 풀잎 둥지가 하나 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둥지 안에는 작은 어미새 한 마리가 자기 날개를 활짝 펴서 어린 새끼들을 포근히 품은 채 눈을 감고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의 바깥 세상은 천지가 개벽하듯 벼락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어미새의 날개 밑에 안긴 어린 생명들에게 그 바위 틈은 온 우주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온한 자리였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는 종종 안전이나 평안이라는 말을 아무런 고난도 풍파도 일어나지 않는 온실 같은 상태라고 오해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추석 명절의 잔잔한 기쁨을 지나 다시 삶의 바다로 노를 저어 나아갈 때 우리는 또 필연적으로 예기치 않은 폭풍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경제적인 먹구름이 들이기도 하고 뼈를 내는 듯한 외로움의 바람이 우리 마음의 돛을 찢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평화는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나운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덮어주는 안전한 날개 그늘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비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그 절벽 틈새의 바위가 무너지지 않듯 우리를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의 품은 이 세상의 어떤 태풍과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견고하니까요.
1: 우리의 소원을 고백합니다.

이번 주말 혹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께는 어떤 비바람이 불고 계실까요? 언제까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할까? 바람이 더 세게 불어오면 그나마 내가 쌓아 올린 이 작은 울타리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건 아닐까? 창문을 때리는 문 밖의 저 거센 빗소리가 꼭 내 마음에 신음같이 느껴져서 쉬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던 우리의 그 연약한 손을 누군가 잡아주고 계십니다. 시편 46편 1절과 2절에는 이런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를 위해 적어두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살이가 늘 평온할 거라고 거짓말을 건네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땅이 꺼지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질 만큼 거대한 어려움과 환란이 삶에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지만 이 시편의 시인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풍랑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 때문이었겠죠. 배가 안전한 건 바다가 잔잔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닥에 단단한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키려고 애써온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나요? 그 모든 비바람을 홀로 막아서려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그 힘겨움과 눈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바람을 맞고 서 있는 여러분의 떨리는 어깨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멀리서 그런 표정들

우리를 그런 모습을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환난 중에 바로 여러분 곁에서 새해 날개처럼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가장 든든한 바위입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품이 가장 안전하니까요.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 계신 곳에 지금 날씨는 어떤가요? 창밖의 바람소리가 여전히 분주한가요? 그렇다면 지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 온기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었기를 소망해봅니다. 이번 주말 태풍이 지나가는 이 길목에 아무런 사고 없이 무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귀한 마음이 이 비바람에 젖어 감기가 들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도 더 따뜻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태풍이 아무리 하늘을 어둡게 가려도 구름 위에 태양이 떠 있는 것 다들 아시죠? 거센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마침내 먼지가 씻겨나간 청명한 가을 하늘과 비를 맞고 더욱 단단해진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화 대사 같기도 한데요. 내일은 또 내일의 햇살이 뜹니다. 이번 폭풍우가 지나가는 주말도 안전하고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변함없이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좋은 찬양들로 다시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풍랑을 뚫고 안전한 항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지금까지 내 삶의 찬양,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한 주간 또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자연산 송이버섯 2파,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 100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6불 99, 라고 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통통배 100진미채 기획상품 개당 10불 99, 푸드셀 공중당면 개당 3불 49, 케이타운 떡국떡 떡볶이떡 개당 2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Song 시편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0: 제45편 고라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1: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0: 제46편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0: 제47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미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0: 제48편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
1: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0: 제49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0: 제50편 아삽의 시.
1: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누구에게나 90점짜리 능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나한테 뭔가를 물어본다? 그러면 내가 이미 그거에 90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만 있을 때는 매력적으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 여러 개가 합쳐지면 어느 순간 시너지가 빵 하고 발생하거든요. 물론 90점도 결코 쉬운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90점을 못 만들더라고요. 90점 인간, 노홍산이라고 합니다. 90점이라고 하면 어떤가요? 좋은가요? 좀 애매한 숫자죠. 이게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90점 인생을 살아왔는데 사실 좀 끈기가 좀 없습니다. 좀 산만하기도 하고 요즘 사람들은 그거를 ADHD라고도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항상 어정쩡한 사람, 심한 경우에는 무엇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제 경력이 그 증거인데요. 저는 컴퓨터 공학 전공하고 삼성전자 때려치고요. 지금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외국계 IT업에서 남부럽지 않게 사실 생활을 했어요.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6개월 지났을까요? 너무 지루한 거예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이런 게 주류해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나을까 싶어가지고 중국으로 그냥 MBA를 갔습니다. 보통 MBA를 나오면 이게 컨설팅 쪽이라든지 뭐 파이낸스라든지 이런 쪽에 빠지는데 저는 우연히 아이들이 유튜브를 하루 종일 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봤는데 예사롭지가 않아서 그냥 나도 해볼까? 라고 했는데 그게 무려 2015년에 제가 크리에이터 생활을 2년 가까이 MBA 졸업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유튜버냐고요? 그건 또 아닙니다. 이런 경력을 바탕으로 저는 이제 딩고라는 곳에서 100명 넘는 PD와 협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샌드박스 네트워크 다 아시죠? 거기서 600명의 크리에이터의 경험을 설계하고 동시에 빅데이터로 추천 알고리즘 분석하는 일도 했습니다.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좀 하고 싶어서 책도 두 권이나 냈습니다. 지금은 이제 창업해가지고요. 저도 이제 AI에 검색하면 요즘에 이제 내 브랜드 나오게 해주는 GEO 에이전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컨텐츠도 하고 빅데이터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심지어 기술 개발까지 하는 굉장히 요상한 일을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면접에 가면 꼭 듣는 얘기가 있었어요. 다 좋은데 그래서 제일 잘하시는 게 뭐죠? 이 얘기를 항상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눈에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인 거죠.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 너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지만 모르겠다는 거죠. 속이 참 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지속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그림이었거든요. 제가 외국계 대기업에서는 이 맥킨지가 만든 시스템을 직접 경험했고요. 문제 해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웠고요. 중국에서는 제가 이제 좁았던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는 경험을 했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하면서는 대중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법을 되게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하면서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큰 그림도 볼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재밌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90점으로 다시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 누구에게나 90점짜리 능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살림 잘하는 주부님들, 러닝 잘하는 사람, 하다못해 아이 쇼핑을 많이 해서 브랜드를 많이 하는 사람, 뭐 맛집 많이 하는 사람, 전부 다 90점 이상의 능력치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친구 5명이 모였어요. 근데 갑자기 친구들이 나한테 뭔가를 물어본다? 그러면 내가 이미 그거에 90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0점은 그렇게 어려운 능력은 아니에요. 근데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는 공통점이 좀 있거든요. 결국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 우리 인생의 90점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영어 다 배우잖아요? 왜 못할까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즐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심이라든지 호기심, 열정, 몰입 이런 것들이 핵심인 거죠. 이게 90점을 딱 달성하고 나면은 우리에게는 딱 두 가지의 갈림길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더 갈고 닦아서 95점, 100점을 가느냐.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90점을 찾아 떠나느냐. 그런데요. 이 90점부터는 1점 올리는 게 정말 어려워집니다. 노력해도 변화가 안 보이고요. 때로는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90점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0에서 90 올라갈 때가 너무 신나고 재밌더라고요. 물론 90점도 결코 쉬운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새로운 목표를 잡고 시작을 하면은 엄청나게 몰입을 합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을 빼고는 거의 그거에 올인을 합니다. 공부도 많이 하지만 직접 하면서 몸으로 막 시행착오를 다 겪어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남들보다는 훨씬 빠르게, 조금 빠르게 90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아 그거는 그냥 끈기가 없고 하고 싶은 거 흥미 쫓아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실행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랍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거든요. 제가 처음에 딩고라는 회사에 입사했을 때 제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하긴 했지만 이 공식 이력 자체가 그냥 IT잖아요. 제가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저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유학 갔다 왔는데도 저는 연봉을 낮춰서 갔습니다. 이 방송계에 보면요, 선골, 진골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보면은 공중파냐, 케이블 출신이냐, 그다음에 이제 뭐 모바일 출신이냐에 따라서 급이 나눠지는데 저는 여기도 끼지 못하고 맨 밑에 있는 천민 등급이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나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나는 기술을 아니까 데이터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딩고가 만들었던 컨텐츠가 8,000개나 되는데 아무도 이거를 분석한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분석하다 보니까 재밌는 사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컨텐츠는 유튜브에서는 잘 되는데 페이스북에서는 잘 안 돼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망했는데 또 반대 케이스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양쪽 플랫폼에서 다 잘 된 케이스는 한 5%밖에 안 되더라고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살펴보다 보니까 페이스북에서 잘 되는 컨텐츠는 굉장히 명확하더라고요. 페이스북 어떻죠? 실명 플랫폼이고 우리 지인 간의 연결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보다 내가 있어 보이는 나의 이미지에 도움되는 컨텐츠에 좋아요, 댓글, 공유를 많이 누릅니다. 유튜브는 어떻게 하죠? 혼자 보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소 마이너하더라도 누군가의 취향 저격을 제대로 하는 것들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만의 인사이트를 내부에 공유하면서 일하다 보니까 자리를 잡게 됐고 6개월 만에 이제 플랫폼 전략 총괄팀을 맡게 됐습니다. 연봉도 다시 좀 많이 올렸고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저는 이 90점짜리 능력치가 여러 개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크리에이터로서 컨텐츠도 만들어 봤고요.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도 할 줄 알았고 또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사람들이 잘 이해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0점의 매력이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만 있을 때는 이렇게 매력적으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 여러 개가 합쳐지면 어느 순간 시너지가 빵 하고 발생하거든요. 그게 나만의 차별화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주부로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요리를 90점 정도 잘한다. 뭐 가족들은 좋아하겠지만 뭐 특출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영양소라든지 건강한 식재료에 대한 지식도 많이 알고 있다. 그럼 적어도 인스타에서 인플루언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거기다가 플레이팅도 잘하고 그릇도 잘 쓴다. 그러면 이제 벌써 상위 5%의 능력자가 되고요. 거기에 내가 음식에 막는 칵테일, 와인 이런 거를 페어링할 줄 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고급 레스토랑을 차려도 되는 수준의 시너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단지 차이는 뭐냐? 하나의 90점에 만족하느냐, 늘리지 않느냐 그 차이인 것뿐입니다. 사실 이런 성향의 이제 사람을 오늘 경계인이라고 이제 부르기로 했다는데요. 사실 경계인의 단점도 있습니다. 제가 창업하고 3년 전에 창업하고 나서 실제로 겪은 일인데요. 창업하고 나서는 이제 제가 할 줄 아는 거를 다 팔았어요. 그냥 유튜브 채널도 운영해주고 개발도 하고 빅데이터 수집 분석도 하고 오죽 정체성이 없었으면 회사 홈페이지를 못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더 큰 문제는 고객들이 또 다 만족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하면서 좀 반응이 안 좋은 걸 좀 이렇게 밀어내고 내가 제일 잘하는 걸 찾아야 되겠다 했는데 오히려 이제 미궁에 빠진 거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랫동안 이제 잡지를 발간하던 기업에서 인테리어 유튜브 채널을 맡아줄 수 있겠냐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인테리어 전혀 몰랐거든요. 인테리어 채널은 타겟도 50대 여성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 경계 밖에 있는 카테고리였어요. 하지만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진 능력들을 다시 하면서 빠르게 90점을 만들면서 채널 런칭했습니다. 결과는요, 저희가 1년 만에 구독자 10만 달성해서 실버 버튼 받았고 그 다음에 해당 기업에서 꽤 큰 금액의 이제 투자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외주 제작사에서 이제 관계사까지 발전이 된 거죠.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묻더라고요. 90점 만드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그건 너만의 재주가 아니냐. 그런데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90점을 못 만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관심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관심이 있고 궁금한 일을 하면은 지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래서 여기 목동이죠? 교육열. 대단하죠? 아마 수험생 부모의 상당수가 저는 90점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지금 관심 있는 영역은 뭐지?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뭐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없다면 애초에 90점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조금 부끄럽지만 짜증입니다. 사람은 편하면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에서 항상 좀 불만이 많은 편이에요. 이렇게 바꾸면 더 좋아질 텐데 이걸 왜 아무도 안 바꾸지? 하면서 평소에도 혼자 짜증을 좀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근데 저는 이 짜증이라는 감정을 약간 문제 개선을 위한 감지 센서로 좀 바꿨습니다. 단순히 짜증만 내는 게 아니라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바꾼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90점짜리 능력들이 하나씩 이제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요. 예, 도파민입니다. 요즘은 좀 중독이라는 느낌의 좀 안 좋은 부정적인 단어로 쓰이지만 사실 저에게는 굉장한 이 성장의 연료예요. 이 0점에서 90점까지 가는 그 오르막길이요. 너무 재밌고 신납니다. 어제 못했던 거를 오늘 할 때의 그 감각, 그 다음에 90점까지 가면서 어느 정도 내가 숙달됐을 때 거기서 오는 어떤 본질적인 깨달음, 그게 너무 좋아서 저는 계속 90점을 콜렉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0점은요, 여러 개가 있어야 시너지가 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관심 있던 영역이 있다면 당장 오늘부터 한번 저는 90점 만들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유튜브 영상 하나 올리는 것도요, 기획해야죠. 제작, 썸네일, 제목도 지어야죠. 유튜브 UI도 만져야죠.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요즘에 AI 시대라서 정보도 많고 몰라서 못하는 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90점 옆에 어떤 90점을 붙이면 내가 시너지가 날까 이런 걸 한번 경험해 보신 걸 추천드리고요. 이거를 하고 나면은 아마 여러분한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실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관심이 없다면 일단 무언가에 관심부터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뭐가 돼도 관계없습니다. 실력이 언제 그리고 가장 빨리 느는지 아세요? 네, 시행착오를 겪을 때입니다. 이게 그냥 공부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좌충우돌 하면서 내 온몸이 학습을 해나가야 실력이 엄청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실행만 해도요. 이미 50점 시작이에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무슨 경계인 홍보대사처럼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도 사실은 그냥 제가 관심 있고 좋아하고 이런 거를 쭉 해온 거지 처음부터 태어나서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계획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이렇게 세상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그동안 저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느라고 굉장히 서럽고 힘들었거든요. 이제서야 조금 저의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경계인이 기질에 맞는 사람이 있고요.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95점, 100점 파는 게 맞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같이 경계인 많은 사람도 있는데 결국 정답은 다 자기 자신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하루하루가 되게 행복합니다. 저도 대표지만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당연히 업무, 스트레스 있거든요. 근데 하루를 전체를 통계를 한번 내보면 제가 즐거운 시간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경계인이냐 아니냐라는 전혀

치타 씨는 고등학교 시절 큰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삶이 한순간에 멈춰설 수 있는 경험이었죠. 그런데 다시 래퍼로 살아가기 위해 그가 붙잡은 일은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불안은 쪼개서 조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바시 45 구범준 PD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제목은 이겁니다. 불안은 쪼개서 조져야 합니다. 제가 만든 표현은 아니고요. 몇 해 전에 세바시 45에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이 출연했을 때 제가 배운 표현입니다. 불안을 조진다니 듣기에도 통쾌함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핵심은 사실은 조진다보다는 쪼갠다에 있습니다. 불안은 잘 타이른다고 금방 물러나지 않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잘 될 거다 이렇게 말해도 불안은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불안은 생각보다 고집이 센 놈이거든요. 그래서 그 큰 불안을 한 번에 이기려고 하면 대체로 우리가 집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대단한 용기가 아니라 조금 구체적인 기술입니다. 불안을 작게 나누는 기술, 모호한 걱정을 하는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바꾸는 기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저에게도 큰 불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올해 쓴 책, 올해 써서 올해 낸 책, 마음을 읽는 감각이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만 부 가까이 찍었고요. 정말 고마운 일인데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처음에는 1만 부만 되어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그걸 넘기고 또 2만 부 가까이 되니까 또 다른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저희 회사가 출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책을 조금이라도 더 팔아야 저희 회사의 사정이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걸 더 많이 팔아야겠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읽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네, 사실 욕심은 끝이 없죠. 하지만 제가 또 출판사 사장이다 보니까 회사 경영을 생각하면 좀 많이 팔리면 좋겠다는 욕심을 내는 건 어쩌면 당연한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불안이 되는 겁니다. 10만 부요? 듣기만 해도 근사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10만 부 달성이라는 목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말 안에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책을 계속 알려야 합니다. 이런 유튜브 영상도 계속 만들어야 되고요. 짧은 영상 쇼츠도 막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 만들어야 됩니다. 페이스북에도 글을 써야 되고요. 스레드에도 올려야 됩니다. 독자들도 만나러 다녀야 되고 기업 강연도 계속 연결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생각하면 야 이걸 언제 다 하지?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마음이 턱 막힙니다. 10만 부라는 숫자는 멋있는데 그 숫자를 해야 할 일로 환산하면 갑자기 거대한 산이 됩니다. 뭐부터 해야지? 이게 될까? 내가 너무 큰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커지면 불안도 같이 커집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10만 부는 너무 큰 숫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할 일 하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늘 원고 하나 고치기, 이번 주에 영상 한 편 찍기, 뭐 편집본 확인하기, 또 짧은 클립 하나 고르기, 혹은 뭐 기업 담당자에게 보낼 문장 한 달락 쓰기, 뭐 이렇게 쪼개면 갑자기 손이 움직입니다. 목표는 여전히 크지요. 그리고 불안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할 일은 분명히 작습니다. 여러분, 불안이 힘든 이유는 그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불안은 안개와 비슷합니다.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무엇인지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더 무섭습니다. 가까이 있는 나무도 왠지 괴물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안개 속에서는 작은 그림자도 큰 위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불안이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불안하다, 우리 회사가 불안하다, 관계가 불안하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큽니다. 모호합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불안을 없애려고 하기보다 먼저 불안의 이름

이름을 작게 붙여야 합니다. 내 인생이 불안하다가 아니라 이번 달 고정비가 걱정된다. 회사가 불안하다가 아니라 다음 분기 매출 계획이 아직 흐릿한 것 같다. 관계가 불안하다가 아니라 요즘 그 사람과의 대화가 부쩍 줄은 것 같다. 이렇게 작게 이름을 붙이면 불안은 조금 다루기 쉬워집니다. 덩어리였던 불안이 구체적인 문제로 바뀝니다. 구체적인 문제로 바뀌면 우리가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고정비가 걱정된다면 오늘 지출표를 열어서 조정하면 됩니다. 다음 분기 매출 계획이 흐릿하다면 오늘의 전략 하나를 써볼 수 있습니다. 대화가 줄어든 사람이 있다면 오늘 짧은 안부를 하나 보내면 됩니다. 불안을 쪼갠다는 건 불안을 가볍게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을 제대로 보겠다는 뜻이죠. 자, 크고 흐릿한 감정을 작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꾸는 일, 그게 필요합니다. 저는 세바시 강연을 만들 때도 이 원리를 자주 씁니다. 처음 무대에 서는 강연자들은 대부분 15분 전체를 걱정합니다.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지루해하지는 않을까? 내 이야기가 의미 있을까? 중간에 까먹으면 어떡하지? 뭐 그 걱정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15분 전체를 한 번에 잘하라고 하면 누구나 막막해집니다. 대중 앞에 서서 강연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강연을 쪼갭니다. 먼저 핵심 메시지 한 문장, 그 다음에 오프닝 에피소드 하나, 그 다음에 필요한 사례 두세 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길 문장. 이렇게 나누어서 구성하면 15분 강연 구성은 더 이상 거대한 산이 아닙니다. 몇 개의 길이 됩니다. 강연자가 해야 할 일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오프닝 한 장면만 찾는 겁니다. 오늘 훌륭한 강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처음 무대이지만 그래도 괜찮게 할 수 있는 강연자가 되어보는 겁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앞에 지인 한 사람에게 피드백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한 조각씩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 강연의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저는 이 과정을 수없이 받고 제가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불안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불안을 다룰 수 있을 만큼 작게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15분 강연도 그렇고요. 책 한 권도 그렇고요. 회사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멈춥니다. 하지만 작게 나누면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세바시 강연자 래퍼 치타 씨가 강연에서 했던 이야기도 이 대목에서 자주 떠오르는 이야기입니다. 치타 씨는 고등학교 시절 큰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삶이 한순간에 멈춰설 수 있는 경험이었죠. 그런데 다시 래퍼로 살아가기 위해 그가 붙잡은 일은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매일 8마디 가사를 쓰는 거. 딱 8마디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작은 단위가 참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훌륭한 래퍼가 되겠다는 목표는 너무 큽니다. 음악으로 성공하겠다는 말도 너무 큽니다. 하지만 오늘 8마디는 쓸 수 있습니다. 오늘 8마디가 쌓이면 내일의 8마디가 됩니다. 그것이 한 곡이 되고 그 한 곡이 여러 곡이 되면 또 무대가 되고 그 무대가 자기 삶을 다시 붙잡는 힘이 됩니다. 꿈은 클 수 있습니다. 오히려 클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실천은 작아야 오래갑니다. 우리는 종종 반대로 하죠. 실천을 오히려 더 크게 잡습니다. 올해 독서 100권 완독! 매일 아침마다 5km씩 러닝! 석 달 안에 10kg 감량! 이런 무거운 결심은 며칠 지나면 나를 다시 짓누릅니다. 그래서 변화는 결심의 크기보다 단위의 크기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할 수 있을 만큼 작아야 합니다. 너무 작아서 민망할 정도라도 좋습니다. 책 한쪽 읽기, 문장 하나 쓰기, 계단 한층 오르기, 매일 내 글의 제목만 써보기. 작은 행동은 자존심은 덜 세워주지만 삶을 실제로 움직입니다. 불안을 작게 나눈다고 해서 문제가 작아지는 것은 물론 아니죠. 회사 문제가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관계의 상처가 바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돈 문제가 한번 해결되지도 않죠. 건강, 그 걱정이 곧장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불안이 가장 무서운 순간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내 삶인데 내 손이 닿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때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행동을 하나 하면 마음에 미세한 변화가 생깁니다. 아직 전부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감각, 이 감각이 중요합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일은 돈 문제 전체를 해결하지 못하죠. 하지만 내가 상황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감각을 줍니다. 5분 걷기는 건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 몸을 다시 돌보기 시작했다는 감각을 줍니다. 첫 문장 하나는 책 한 권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쓰기 시작했다는 감각을 줍니다. 그 감각이 불안을 조금씩 바꿔줍니다. 불안은 여전히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불안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불안을 데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차이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불안을 쪼개는 일은 사실 마음의 편집과도 비슷합니다. 편집실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영상이 너무 많습니다. 찍어놓은 영상만 해도 막 수십 시간, 수백 시간 짜리입니다. 강연 전체, 인터뷰 전체, 현장의 소리, 표정, 침묵, 실수한 거, 좋은 말, 긴 말, 처음부터 완성본을 떠올리면 막막합니다. 하지만 편집자는 압니다. 일단 잘라야 한다는 것을요. 필요한 장면과 덜 필요한 장면을 나누고 긴 말을 짧게 만들고 흩어진 이야기를 순서대로 놓고 마지막에 남길 문장을 찾아야 합니다. 편집은 버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본질을 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불안을 쪼개는 것도 비슷합니다. 마음속에 너무 많은 걱정이 뒤섞여 있을 때 그걸 그대로 두면 하나의 거대한 소음이 됩니다. 하지만 조금씩 잘라보면 무엇이 진짜 걱정인지 보입니다. 지금 내가 걱정인 것이 돈인지, 인정인지, 관계인지, 건강인지, 외로움인지, 아니면 남들보다 뒤처졌다는 느낌인지, 그걸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하면 마음의 소음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보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편집점이 보입니다. 그거부터 하면 됩니다. 인생 전체를 편집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한 장면만 편집해도 흐름은 조금 달라집니다. 자, 요즘 저에게 제 책 10만 부 판매라는 목표가 그렇습니다. 그 숫자를 계속 바라보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오늘의 한 장면을 보면 조금 나아지죠. 오늘은 오늘 이야기할 원고를 고치면 됩니다. 오늘 이 원고를 통해서 영상 한 편 찍으면 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필요로 한 사람에게 닿게 하면 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10만 부는 제가 혼자 한 번에 들어올릴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꿈이 크죠. 하지만 오늘 한 사람에게 이 이야기가 닿게 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 일을 해왔고요. 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 자기 불안을 조금 작게 볼 수 있다면, 막연히 무섭던 마음에 이름 하나를 붙일 수 있다면, 또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찾을 수 있다면 그걸로 이 영상은 충분히 일을 한 겁니다. 책도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10만 명이 아니라 오늘 한 사람, 또 내일 또 한 사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조금씩 닿는 방식으로요. 자, 오늘은 댓글에 거창한 이야기를 남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딱 두 줄만 써보세요. 요즘 나를 가장 크게 짓누르는 불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불안을 쪼개서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 하나는 무엇인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진솔하게 써주신 분을 뽑아서 제 책 마음을 읽는 감각 저자 사인본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조금 더 잘 읽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바시 구범준 PD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그 교회, Just the Church.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만 하는 바로 그 교회. 지금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고 찾으시는 교회. 온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0: 네, 우리 워싱턴 지역에는 크고 작은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도 다르고 목회자의 목회 철학도 조금씩 다르지만 그 중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이 그 믿음을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삶 속에서도 살아내도록 돕는 일일 텐데요. 네, 오늘 만나볼 목회자, 특별히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님 삶 속에서 여러 차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하시고요. 또 마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줄을 잡고 계시는 마리오네트 인형에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네, 페어팩스에서 예드림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또 리드하고 계시는 이태봉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네. 저는 예드림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태봉 목사라고 합니다. 네. 가족으로는 아내하고 이경미의 사모하고 그다음에 두 딸과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0: 네. 아, 목사님은 사실 이제 굉장히 보시기에 인자해 보이시고 인상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또 우리 한인 단체에서도 많이 또 열심히 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고요.
1: 네네.
0: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역할도 맡고 계시죠. 네, 교역, 교회 협의회, 워싱턴 교회 협의회도 총무님으로도 섬기고 계시고요.
1: 네네.
0: 네. 교회도 하시고 교회 협의회 일도 하시고 또 다른 사역들도 많이 하시고 계시니까요. 많이 바쁘시죠.
1: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네.
1: 24시간 대기 상태로
0: 24시간
1: 예, 있습니다.
0: 네.
1: 뭐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지역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0: 네.
1: 누구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면은 그 여기 미국에는 114가 없잖아요.
0: 네, 그렇죠.
1: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어느 분 전화번호 혹시 가지고 계세요? 또 누구 아십니까? 자동차 고장 났는데
0: 네.
1: 혹시 어디를 가면 될까요? 에어컨
0: 네.
1: 고장 났는데 어디 가면 될까요?
0: 네.
1: 각종 고민들을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0: 네.
1: 연락을
0: 찾으시는군요.
1: 하여 네. 주십니다.
0: 네. 네. 네. 워싱턴의 114. 네. 뭐 영적으로도 많은 분들을 또 섬기시고 케어도 하고 계시지만 생활적으로도 우리 이태봉 목사님께서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많으셨습니다.
1: 네, 네. 예. 그 전에 네. 한번 컴퓨터 교육도 했고 뭐
0: 아,
1: 이랬기
0: 컴퓨터,
1: 때문에
0: 네.
1: 많은 분들이 저를 찾는 분들도 많고 또 아프면 그렇게 전화들을 해요.
0: 네. 아프시면 네,
1: 기도해 달라고.
0: 기도해 달라고. 예. 아프시면 전화를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치유의 은사 이런 걸 떠나서 워낙 네.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여러 질병으로 또 힘든 시간을 보내셨고
1: 예, 예,
0: 또 잘
1: 예, 예.
0: 극복을 하셨기 때문일 것 같기도 해요. 네. 오늘 그 이야기도 좀 나중에 나눠보기로 하고요.
1: 네, 네, 네.
0: 네. 목사님께서 지금 현재는 예드림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고요.
1: 네.
0: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많이 모시고 이렇게 말씀들을 나누다 보면요. 보통은 좀 모태신앙이 많으신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목사님은 어떠셨습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셨나요? 아니면 혼자 교회에 발을 들이셨나요?
1: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0: 모태신앙. 네. 네.
1: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고요.
0: 네.
1: 어머니도 이제 전도사로서
0: 네.
1: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0: 아, 네.
1: 뭐 뱃속에서부터 믿었다고 하는데 한 번도 어긋난 일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0: 네.
1: 그
0: 사회적인 믿음의, 도덕적인
1: 예,
0: 차원에서
1: 예,
0: 말씀하신
1: 믿음의
0: 거죠?
1: 생활에서
0: 네.
1: 벗어난 생활은 해본 것이 없는 것 같고
0: 네.
1: 심지어 이제 술도 제가 알코올 알러지 같은 게 있어서
0: 아.
1: 먹으면은
0: 네.
1: 몸이 마비가 와요.
0: 그러시군요.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네요.
1: 네. 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도 못하고
0: 네.
1: 예, 뭐 친구들하고 어울리려면 친구들이 너는 먹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0: 네.
1: 예, 저는 그래도 항상 뭐 친구들이 좋아해서 저를 꼭 부르더라고요.
0: 네. 예. 함께 뭐 술을 드시진 않지만 그 자리에
1: 예.
0: 또 함께 그 마음을 여시고
1: 네, 네,
0: 네, 대화를
1: 네.
0: 하는 걸 친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1: 예,
0: 것 같아요.
1: 예,
0: 인기가
1: 예.
0: 많으셨던 것 같고요. 네. 앞서서 사모님과 또 이녀 일남의 또
1: 네, 네.
0: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계시고요. 언제나 또 사모님 자랑도 많이 하시고
1: 예.
0: 네, 자녀분들도 아주 훌륭하게 잘 잘하셨죠. 이제 성인이잖아요. 네. 네.
1: 뭐 저는 연애 결혼이 아니라 중매 결혼이기 때문에.
0: 중매로 만나셨어요. 예. 네.
1: 정말 감사하죠.
0: 아, 어느 분이 네. 중매를 하신 건가요? 네.
1: 제 친구 어머니께서 네. 제가 결혼도 못하고 있으니까 29까지 결혼도 네.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그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네. 믿음의 가정이었고.
0: 네, 네, 그렇군요. 이제 어르신들이 사실 소개를 해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믿을 수 있고 믿음의 청년이고 훌륭하니까 네, 또 네. 귀한 주변에 아름다운 아가씨를 소개를 해주셨네요. 네. 방송 전에 목사님께서 아, 사모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직접 뵌 적은 없는데 네.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1: 아, 예. 네. 감사하죠.
0: 네. 네, 행복한 모습을 목사님의 얼굴을 통해서 느낄 수 있고요.
1: 이제 목사님,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도 예쁘고,
0: 마음도 예쁘고
1: 그다음에 요리도 참 잘해요.
0: 요리도 잘하시고
1: 예, 제가 살이 찐 이유가 네. 바로 그겁니다.
0: 아, 네.
1: 예, 맛있어서 안 먹을 수가 없어요.
0: 네, 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요리를 잘하는 아내를 얻는 거는 정말 큰 복 중에 복이라고. 예. 얼굴 예쁜 거는 뭐 사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중요할까요?
1: 네.
0: 요리를 잘하는 거는 정말 좋은 축복이라고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복을 누리시면 사시는 우리 목사님 축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1: 네.
0: 네. 앞서서 이제 부모님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셨고 어머님께서 전도사님이셨다고 하면은 정말 아주 특별한 정말 복된 과정에서 자라셨어요.
1: 네.
0: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까?
1: 부모님 나이 차이가 한 10년 정도 나거든요.
0: 아, 네.
1: 예. 네. 그 어머니께서도 굉장히 그 현대식 교육을 잘 받았고,
0: 네.
1: 그 지금 대전에 있는 호수전 여고가 이제 있는데,
0: 네.
1: 그 원래 개성에 있었거든요.
0: 개성에, 네. 네. 호수돈 기독교 대 기독교,
1: 네, 기독교
0: 학교.
1: 성교사가
0: 네, 세운,
1: 세운
0: 학교.
1: 학교인데
0: 네.
1: 유치원부터 이제 다녔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고 다양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0: 네.
1: 어머니가 영어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시고 네. 뭐 굉장히 다재다능한 그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요.
0: 네.
1: 아버님도 또 신춘문예에 또 등단하신 시인이시고
0: 네.
1: 작곡도 하시고
0: 네.
1: 그리고 악기 연주도 하시고 작사도 하시고
0: 네.
1: 또 아버님도 또 그 치유를 잘 하시기 때문에 침도 또 놓으실 줄 아시고
0: 침도?
1: 그래서
0: 네.
1: 젊으셨을 때 그 영사기를 가지고 6.25 직후에 시골을 다니면서
0: 네.
1: 영화 상영을 하면서 그 모이게 한 다음에 이제 기도해 드리고 거기서부터 전도하고 이렇게 하셨던 그러한 부모님이십니다.
0: 네. 네. 참 다재다능하시고 그런 부모님 밑에서 신앙을 무엇보다도 큰 유산으로 받으셨어요.
1: 네. 네.
0: 그렇다고 해서 다 목사가 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보시면은 대학에서는 물리학, 유아교육을 공부를 하셨고 대학원에서 경영학, 신학을 또 공부를 하셨어요.
1: 네.
0: 그리고 이후에 신학 박사 학위까지 받으셨는데
1: 네.
0: 네. 이런 게 모두가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을까요?
1: 예, 그렇다고 보면은 돼요. 제가
0: 네.
1: 그 제일 쉬운 게
0: 네.
1: 공부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막 놀리는데
0: 네.
1: 예, 공부를 하면은 그 신분의 상승이 이루어지는 게
0: 아,
1: 굉장히
0: 네.
1: 쉽게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0: 네.
1: 근데 공부가 재밌고 또 물리학을 했는데 나와서 보니까는 크게 뭐 박사가 되지 않을 경우
0: 네.
1: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쓸 데가 없어서 있는 중에 공부를 더 해야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경영학과 대학원을 갔어요.
0: 아, 그렇군요.
1: 거기 가서 네. 경영학 공부를 하고 석사 마치고 또 이제 어머니께서 유치원을 해서 제가 따로 취직을 한 게 아니라 유치원 일을 도와드리면서 해서 했는데 선생님들이 많이 이렇게 무시를 해요. 유치원을 이제 그 어머니 하나, 저 하나,
0: 네.
1: 그 와이프 하나 해서 세 개를 운영을 하고
0: 네.
1: 웅변학원, 영어학원 이렇게 운영을 했거든요.
0: 네.
1: 근데 안 되겠어서 제가 유아교육을 갔어요.
0: 아, 네.
1: 유아교육학과를 갔는데 그때는 뭐 저는 이미 대학원 졸업했으니까 그냥 바로 입학이 되더라고요.
0: 네.
1: 수능이나 이런 거 안 봐도. 그렇게 해서 유아교육 하고 공부를 하고 유치원 교사 자격증도 받고
0: 네.
1: 그런 상황에 있어서 유치원을 열심히 잘 경영을 해서 금전적으로도 풍성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유치원, 학원 여러 곳을 운영을 하시면서 성공적인 네. 삶을 세상적으로 봤을 때 사셨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런데 이민을 오셨어요. 보통 이제 이민 오시면 어떤 경우는 사업하시던 분들은 사업의 실패나 좀 어쩔 수 없이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목사님은 좀 그런 경우는 아니신 것 같아요.
1: 네, 형제들이 다 네. 그때 미국에 있었어가지고 유학들도 오고 그래서
0: 네.
1: 그 미국에서 자리를 잡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몇 번 이제 미국을 방문해서 놀다 보니까 놀러 오니까는 너무 좋더라고요, 미국이.
0: 아, 미국이 딱 맞으셨군요.
1: 예, 그래서 네. 나 미국에 와야겠다 생각하고 좀 초청을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미국 오면 고생한대요. 그러면서 오지 말라고 초청 안 해주더라고요.
0: 네.
1: 근데 와서 이제 나중에 느낀 건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관광 오는 거하고 살러 오는 거하고 틀리다. 그래서 와서 살아보니까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가지고 있던 부동산 한 5개 정도 건물이 있었거든요.
0: 네.
1: 유치원 뭐 해서 전체 유치원의 원생이 한 500명 됐었어요.
0: 네.
1: 근데 그거 다 잘 될 때 정리를 하니까 돈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0: 네, 네.
1: 예, 많고 그리고 정리를 하고 뭐 이런 거 해서 미국으로 돈을 가지고 왔는데 미국에 오면은 그 돈 가지고 오면 안 된대요. 그 돈 다 쓸 때까지는 뭐 일어서지 못한다 그러더니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돈 다 쓰고
0: 네.
1: 이제는 아무것도 네. 없어요.
0: 네. 아, 그 많은 것들을 정리를 하고 가지고 오셨군요.
1: 네. 네,
0: 네.
1: 네. 이제 그 돈 중에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께서 병 중에 좀 오래 계셨어가지고
0: 네.
1: 연세가 많이 되셔서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아버지는 이제 80이 넘으셔서 주님께 가시고 어머니는 이제 92살에 가시고 근데 그
0: 네.
1: 전에 중환자실에 좀 몇 년씩 입원해주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많이 나갔던
0: 그렇죠.
1: 걸로
0: 네.
1: 알고 있어요.
0: 네. 네.
1: 많이 또 이렇게 그게 돈으로 나가고 뭐 이렇게 돼서 예
0: 네.
1: 그렇게 됐습니다.
0: 결국은 다시 미국에서 시작을 하실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1: 네, 그 네. 미국에 왔는데 와서 이제 나간 교회를 갔는데 그 시골 교회예요. 시골
0: 네.
1: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몇 개월 계시다가 새로 교회를 사놓고서는 워싱턴으로 오시더라고요.
0: 아, 네.
1: 예. 근데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0: 네.
1: 성도 중에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도 없고.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안수 집사
0: 네.
1: 있었고 해서 나보고 좀 이끌어 달라고 얘기를 해서 이끌다 보니까는 또 워싱턴에 신학교가 있다 그래 가지고
0: 네.
1: 그쪽으로 또 대학원을 입학을 했고
0: 네.
1: 그렇게 해서 또 열심히 또 공부하는 거에는 또 열심히 하니까
0: 네.
1: 그래서 거기서 졸업을 하고 여기서 안수를 받고 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미국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1: 네.
0: 그냥 오셨는데 교회를 맡게 되시고 또 신학을 하시게 되시고 그리고 지금 교회를 오래전에 개척을 하셨어요.
1: 네.
0: 목사님,
1: 미국에
0: 네.
1: 와서는 처음에는 이제 그 경영학 박사를 해볼까.
0: 네.
1: 또 미국 가서 좀 돈도 가져왔으니까 좀 놀아보자.
0: 네.
1: 이렇게 생각을 하고선 사실은 왔거든요.
0: 네.
1: 근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0: 네. 예. 생각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네. 주님께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소원을 했던 게 하나님은 그걸 잊어먹지 않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돈 많은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0: 네.
1: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0: 네.
1: 그거는 다 이루어 주시고 경험
0: 네.
1: 다 해보고 후회하지 말라고
0: 네.
1: 해놓고서는 이제 그 미국으로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라라고 하셨는데 어려서부터 아버님이 어떤 행사라든지 뭐 이런 거 나가면은 저를 꼭 데리고 다니면서 그 찬양 시키고.
0: 네.
1: 예. 특별 찬양을 시키고 네. 뭐 이렇게 하시면서 저를 훈련을 많이 시키셨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요.
0: 네. 그 당시에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싶지만 돌아보면 과거가 해석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훈련을 네. 그렇게 받았어요. 꼭 네. 노방전도 나가시면 꼭 저를 데리고 나가셔서 그 전도지 나눠주라고. 네.
0: 예. 아버님께서 미리 또 준비를 다 시켜주셨네요. 목사님이셨던 아버님께서.
1: 네. 네. 네.
0: 그러면 목사님의 교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1: 예. 네.
0: 교회가 예드림 장로교회예요. 이 네. 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1: 지저스 드림 처치가 이제 탄생하게 된 거는 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찬양단 이름이 예드림 찬양단이었어요. 네, 똑같이 이제 예수님의 꿈이라는 그러한 그 이유로 인해서 제가 예드림 찬양단이 그 이름이 됐는데 너무 그 이름이 좋은 거예요.
0: 그래서 너무 좋네요 이름이. 네, 예드림 하면은 어떻게 해석을
1: 여러 가지 해석이 네.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꿈, 비전 또는 예수님께 드림, 예배를 드림 네. 이렇게 이중적으로 그 될 수 있는 의미가 있어서 제가 그 안수 받고 나서 메릴랜드로 이제 담임 목회를 갔을 때 그 교회에 가서 있다가 성도님들하고 의논해서 그 교회 이름을 예드림 교회로 바꿨었어요.
0: 네.
1: 그러다가 이제 다시 버지니아 오면서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재창립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할 때도 예드림 장로교회로 해서 창립을 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예전에 교회를 하셨고 다시 이제 재창립을 하셔서 지금 네. 현재 예드림 장로교회가 페어팩스에 있는 거죠.
1: 예.
0: 네. 교회를, 목회를 다시 이제 또 새로 시작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던 그 비전,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제가 그 찬양 중에서
0: 네.
1: 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0: 네.
1: 그 가사 중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0: 네.
1: 하는 그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처럼 제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열심히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0: 네, 삶으로 드리는 예배.
1: 네.
0: 목사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당연히 이제 또 삶으로 드리는
1: 네.
0: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많이 성장해 나가시겠네요.
1: 네.
0: 네.
1: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또 말씀 들을 때 그렇게 듣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끌어 주시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가는 이 교회의 성도님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요,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십니까?
1: 네, 저희 교회의 비전은 고백 공동체, 예수 공동체, 능력 공동체, 열쇠 공동체, 성령 공동체를 비전으로 삼아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자라고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삶으로 나타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가 저절로 그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목사님께서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원하시는 모습을 함께 꿈꾸시면서 성도님들도 함께 성장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참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1: 네. 네.
0: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시고 교제도 하시고 또 인도도 해주셨을 텐데요.
1: 네.
0: 그중에 또 기억에 남으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네. 너무 많으시겠지만. 네.
1: 예, 많은 네. 분 중에서 제가 그 안수받기 전에
0: 네.
1: 있던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0: 네.
1: 이 성도님이 찬양팀의 멤버였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0: 네.
1: 급박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갑자기 뭔 일이 있나 해서 받았더니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께서 전화를 한 거예요.
0: 네.
1: 전도사님, 전도사님. 저희 남편이 죽어가요. 떼굴떼굴 굴르고 있는데
0: 네.
1: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보험도 없고 지금 병원 갈 처지도 안
0: 네.
1: 되는데 좀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0: 아, 네.
1: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 집에서 한 1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달려가 봤더니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막 바닥을 굴르고 있는 거예요.
0: 네.
1: 너무 아프다고.
0: 너무 아프셔서.
1: 예.
0: 네.
1: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집사님 하면서 잡고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0: 네.
1: 한참을 기도를 하는데 조용한 거예요.
0: 네.
1: 이분이 잠을 자고 있네요. 예,
0: 아,
1: 그렇게 아파서
0: 네.
1: 떼굴떼굴 하시던
0: 네.
1: 분이 예,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는 자서 그래서 부인 집사님한테 이제 주무시는데 이렇게 잘 저거 했었다가 나중에 정말 아프면은 뭐 돈이 어떻게 상관없이 그냥 나인아남
0: 네.
1: 불러세요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연락을 했더니 일 나갔다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괜찮대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아무 일도 없듯이 나갔다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구나. 그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죠. 그러고 났는데 이제 그분께서 세탁소를 하셨는데 그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모든 세탁물은 다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0: 네.
1: 근데 또 갖다가 또 굳이 맡기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양복이나
0: 네.
1: 이런 것만
0: 경우.
1: 이제
0: 네.
1: 갖다가 이제 드리면은 또 와서 그거를 잘 세탁을 해서 주시고 그렇게
0: 네.
1: 하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0: 네. 아 정말 이분이 얼마나 정말 애가 탔을까요? 뭐 보험도 없으시고.
1: 네.
0: 그래도
1: 그게
0: 다급하게,
1: 보니까는
0: 네.
1: 그게 이제 그 심장 결석
0: 네.
1: 그게 있었대요. 옛날부터 원래
0: 네.
1: 있는데 그게 그 나중에 검사해 보니까는 그거 다 빠져나간 것 같다고
0: 네.
1: 그렇게 얘기를 하고
0: 아,
1: 또 한 번은 그 멕시코에 선교를 갔을 때예요. 우리 청소년들하고
0: 네.
1: 갔는데 거기 갔을 때 다른 건 안 하고 저희들이 이제 안경 나눠주고 혈압 재주고 고혈압 측정해주고 그리고 이제 당뇨 그 측정해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한 분이 이제 장로님 부인이라 그러면서
0: 네.
1: 하지정맥류
0: 아 하지정맥 아니시죠
1: 예.
0: 여성분들
1: 네. 네 그게 있는 분이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 간 데가 물이 잘 없는데 귀한데
0: 네.
1: 발은 새까만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저 발을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0: 네.
1: 저는 아니 저 발이 시꺼먼데 더러운데 어떻게 자꾸 기도를 하지?
0: 네.
1: 근데도 자꾸 잡고 기도하라 그래서 잡고서는 기도를 하는데 주위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0: 네.
1: 눈을 떠봤더니 그게 다 들어간 거예요.
0: 와 기적의 치유의 기적이
1: 네 하나님께서 네. 하시니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0: 네.
1: 그 다음날 정말 기도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정말 그때 원 없이 기도해봤습니다.
0: 네. 그렇죠. 또 치유의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1: 네.
0: 특별한 그런 또 경험을 하셨네요. 네. 이제 다른 분들을 이렇게 회복시키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런 또 능력을 경험하시기도 하셨는데 목사님께서도 굉장히 태어나시기를 좀 사실 유약하게 태어나신 걸로 제가 전해 들었어요.
1: 네.
0: 좀 많이 아프셨던 걸로 아는데 어떤 그 육신의 질병들을 갖고 계셨는지요?
1: 그 눈동자 안에는 이제 망막이 좀 구멍이 좀 있고
0: 아, 네.
1: 그래서 이제 평소에 보면은 조금 그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심장 판막이 있었어요.
0: 심장 판막.
1: 예.
0: 네.
1: 근데 그게 이제 크면서 이제 저절로 막힌 그런 케이스였고, 근데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인지 뭐 어떻게 됐는지 그 모르지만은 하여튼 심장 쪽으로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0: 네. 근데 지금은 괜찮으시죠?
1: 네. 제가 그 한 6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뒤에서 와서 차가 받더라고요. 근데 받친 장소가 경찰들 차가 한 6대가 서 있는데 그 앞에서 딱 받쳤어요.
0: 네.
1: 예, 근데 제가 정신을 잃었는지 뒤에서 받친 그거 때문에 그랬는지 가다 보니까는 벌써 병원 차에 실려가고 있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분들이 벌써 내 주머니 다 뒤져서 제 신분증 다 꺼내보고 그러면서 그 데려가서 저 CT 찍어보고 뭐 그랬더라고요. 근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퇴원을 하는데
0: 네.
1: 꼭 패밀리 닥터를 만나보고 해야 그 조치를 취하라고 그래서 저는 그게 그냥 교통사고 났으니까 병원 네. 가봐라라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거기 써 있는 거에 심장 대동맥류가 발견이 됐으니까 가서 빨리 치료를 받고 처치를 네. 받아라. 거기 써 있는 게 패스어웨이 할 거라고 죽을 거라고 가만 놔두면은 여차 네. 잘못하면은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0: 교통사고 때문에 발견이 된 거네요.
1: 예,
0: 네.
1: 하나님께서 제가 병원을 안 가니까는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네. 저를 보내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는 심장 붙은 그 대동맥이 4.5cm로 부풀어 올라 있대요. 네. 풍선처럼 늘어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가슴을 다 열고 심장 꺼내서 심장을 잠깐 잠을 재웠다가 혈관을 인공혈관으로 바꿔와가지고 하는 그런 큰 수술을 해야 네. 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60 전이니까 저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계속 추이를 보자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초음파 또 CT 이렇게 찍어 왔었어요.
0: 네.
1: 그런데 요번에 이제 정기검진 때가 돼서 검사를 해보니까
0: 네.
1: 의사한테서 이메일이 왔어요. 거기에 보니까는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추가 팔로우업을 안 해도 된대요.
0: 네.
1: 정상으로 됐대요.
0: 정상으로
1: 다 네. 없어졌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0: 네.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1: 그 제가 그거를 네. 그 이메일 온 거를 그 캡처를 해서 가지고 다녀요.
0: 네.
1: 그게 없어졌대요, 다. 그래서 이제 또 앞으로 그런 팔로우 안 해도 되고, 만약에 하고 싶으면은 나중에 한 번쯤은 다시 해봐라, 라고 연락이 와서,
0: 네.
1: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구나.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했더니 다 할렐루야. 목사님 더 열심히 주님을 일하라고 이제 다 고쳐주셨네요.
0: 네.
1: 원상복귀를 시켜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죠, 저는.
0: 네. 그렇군요. 정말, 다른 분들 뿐만 아니라, 목사님께서 직접 또 치유의 그런 경험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 무의한 판정도 받으셨네요.
1: 네, 한 8년 된 것 같아요. 그때, 정기검사에서 내시경 했는데, 거기서,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바이옥시를 했어요.
0: 네.
1: 그러고 나서 위암 초기라고 연락을 해 주더라고요.
0: 네.
1: 얼마나 놀랐어요. 암이래니.
0: 그렇죠.
1: 그래서 중부 기도를 그냥 다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아마 그 분들은
0: 목사님이 아시는 분들은
1: 저를 위해서 네. 기도를 엄청 했을 거예요.
0: 네.
1: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서는 팔로우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내 식염 검사를 했는데 그분들 하는 얘기가 깨끗해졌대요.
0: 네.
1: 그전에는 뭐, 위에서 막, 저기, 위산이 올라오고
0: 위산이
1: 그래서,
0: 올라오고
1: 예,
0: 느끼셨군요.
1: 그래서 막 그냥
0: 네.
1: 힘들고 소화도 안 되고 막 그랬었는데,
0: 네.
1: 그러고 나서는 완전히 그런 게 다 증상이 없어지고 깨끗해지더라고요.
0: 네.
1: 잘 먹어요.
0: 목사님 잘 드시는 것 같아요.
1: 네. 네.
0: 얼마나 좋습니까. 네. 네.
1: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그랬는데 원하는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정확하게 기도를 해야 돼. 내가 한 20년 전에 제가 살이 쪘을 때
0: 네.
1: 하나님 저 살 좀 빨리 빼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저에게 당뇨가 와가지고 살이 쫙 빠지더라고요.
0: 네.
1: 근데 이제 치유가 조금씩 약 먹고 하다 보니까는 다시 살이 찌기 시작했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0: 네.
1: 정확하게.
0: 네. 아, 그래도 모든 이런 질병들을 다 치유가 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계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데요. 이렇게 목사님께서 여러 경험들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삶은 정말 마리오네트 같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뭐 간증을 들으셨으니까 마리오네트 인형.
1: 그 인형을 아실 거예요. 아마 그 사운드 오브 뮤직에도 나왔던 인형이거든요. 그렇죠. 손으로 네. 이렇게 줄 달아가지고 네, 있는 네. 인형으로 네. 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 줄이 달린 그 인형처럼 줄을 놔버리면은 저는 그냥 푹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저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께 그냥 꼭 붙어서 있어야지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주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제가 붙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네. 그래서 항상 주님과 함께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시군요. 네. 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고는 사실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귀하게 갖고 계시는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1: 모두 다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어려서부터 외워왔고 또 잘 해왔고 율동도 해왔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성경을 다 축약한 가장 믿음의 근본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1: 요한복음 3장 16절.
0: 네. 어렸을 때 수련회 교회에서 가면은 이거를 외워야지 밥을 주고 했던 그 기억들이 저도 예, 떠오르네요. 예. 아마 그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가장 먼저 외우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일 네. 것 같고요. 정말 기본이 되는 그 말씀을 목사님께서 귀하게 마음에 담고 살고 계시군요.
1: 네. 네.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고 뭐 이랬을 때 그 여름 성경 학교를 하면은 네. 제가 피에로 복을 입고
0: 아,
1: 그
0: 네.
1: 북을 그 가슴에다 메고 네. 치고 다니면서 그 동네 아이들을 갖다가 탁 하면은 아이들이 마치
0: 피
1: 부는 아저씨 네. 그 뒤에 아, 쫓아오는 네. 것처럼 막 줄줄이 사탕처럼 쭉 따라오는 거예요.
0: 아,
1: 뭐 몇십
0: 네.
1: 명이 그냥 따라와요. 그러면 그 아이들 딱 교회 안에다가 네. 이제 집어넣고 이제 맛있는 것도 주고
0: 네.
1: 또 율동도 하고 재밌는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재밌게
0: 네.
1: 해가지고서는 들려주고 하면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도 하면서 그 했는데 그때가 굉장히 저는 감사하고
0: 아, 너무 행복했을
1: 예,
0: 것 같아요.
1: 행복했고요.
0: 네.
1: 그다음에 또 군대 가서 제가 큰 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두 번이나 했어요.
0: 네. 네.
1: 제가 지금 이제 장애인증을 걸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왜 장애인증을
0: 아, 네.
1: 걸고 다니냐라고 하는데 사고를 당해서 했는데 병원에 가서 후송을 가서 수술을 하고 또 거기 가니까는 그 거기 기도에서 기독 찬양팀들이 있고 또 전도팀들이 있어서 거기에 조인을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각 병실마다 같이 다니면서 매일 기도해주고 찬양하고
0: 네.
1: 그런 일을 했었어요. 사역을 같이. 근데 이제 그게 원주에 있는 군병원이거든요.
0: 네.
1: 근데 얼마나 많이 다치는지 몰라요. 병원에 병실 하나에 한 60명 들어갔는데 한 120명, 130명씩 다 이렇게 빽빽하게 그 수술 받고 막 아파가지고 있는데 거기 가서 목발 짚고서는 가서
0: 네.
1: 찬양하고 기도해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지 또 휠체어 타고 가서 그렇게 하니까는
0: 네.
1: 하여튼 가서 그 군 교회 안에 그 안에 별로 뭐 그렇게 성도들이 없었는데
0: 네.
1: 그 다음부터 꽉 꽉 차더라고요.
0: 아, 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목사님을 막 쫓아왔던 것처럼
1: 예, 예.
0: 사람들을 몰고 다니시는 분이시네요.
1: 예,
0: 네.
1: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네. 저에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와서 영어가 안 돼서 그런지
0: 네.
1: 네. 뭐 그렇게까지 큰 부흥을 이루지 못했는데
0: 네.
1: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0: 네.
1: 한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0: 네. 앞으로도 목사님께서 이뤄나가실 그 꿈들, 그것들이 네. 얼마나 풍성하게 또 이어질지 기대를 하고요.
1: 네.
0: 목사님께서 막 북을 치면서 피에로 복장을 입으시고 막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상상하니까요.
1: 네.
0: 제가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풍경이. 그런데 어렸을 때는 또 교회의 종을 치셨다고.
1: 네,
0: 우리
1: 네.
0: 어렸을 때 그 새벽 교회 종소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잖아요.
1: 네. 이제 네. 종을 치다가 나중에는 교회에 이제 전축이 들어왔어요.
0: 전축이요?
1: 네, 앰프하고 네. 들어와서 아침마다 또 나가서 그거를 키고 또 레코드판에 올리면은 거기서 이제 찬양하고
0: 아, 네.
1: 차임벨이 나가는 거죠.
0: 차임벨로 멜로디가
1: 네,
0: 이렇게
1: 네,
0: 나오는 거죠.
1: 그렇게 해서 하고
0: 아,
1: 또
0: 네.
1: 이제 교회에서 또 아버님이 저 말씀 전하실 때 음향 조절 컨트롤하고
0: 네.
1: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때 이제 음향에 대해서 기본을 배우고
0: 네.
1: 했습니다.
0: 네. 정말 그 예전에 아버님과 했던 기억들이 참 행복한 모습으로 머리에 굉장히 마음에 남아 있을 것 같아요.
1: 감사하죠.
0: 네.
1: 그때는 잘 몰랐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저에게 그 한 것들이 다 목회하는 데 있어서 훈련이고
0: 네. 네.
1: 그것이 다 나중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자녀들도 좀 그런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잘 못해서 그러는지
0: 네.
1: 우리 자녀들은 그거에 대해서 알겠죠. 본인들도.
0: 아, 그럼요.
1: 나중에 이제
0: 그러네.
1: 저처럼 늦게
0: 네.
1: 깨달겠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게 참 왜 그때는 모를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그때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것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또 나기도 하는데 목사님은 좀 더 다른 분들보다 더 소중한 기억들을, 특별한 기억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1: 네. 그때 당시에 뭐 집에 피아노가 뭐 몇십 대가 있으니까
0: 네.
1: 피아노 좀 쳐라 그러면은 그렇게 안 쳤어요. 도망 다니고.
0: 아,
1: 뭐 체르니까지
0: 네.
1: 치긴 했는데
0: 네.
1: 그 어머니가 한 시간 치면은 1,000원 줄게 뭐 이렇게 해도 안 치고 근데 지금 와서는
0: 네.
1: 그게 후회가 돼요. 그럼 좀 잘 쳤지 않았을까.
0: 네.
1: 근데 유아교육과 가니까는 또 동료를 쳐야지만
0: 쳐야 되잖아요.
1: 네, 쳐야지만
0: 네.
1: 되니까 그건 또 잘 쳐요. 그 정도는.
0: 네. 교회 반주도 가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제가 안 되고.
0: 네. 네. 아, 목사님 참 이 말씀 들으면서 옛날 교회 모습이 막 상상이 되고요.
1: 네.
0: 네. 추억에 좀 젖는 그런 시간도 되는 것 같아요.
1: 예, 예, 예.
0: 네.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어려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신앙으로 쭉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과거의 삶을 쭉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앞으로는 어떤 삶을 또 꿈꾸고 계신가요?
1: 제가 살아온 게 다 하나님께서
0: 네.
1: 다 이끌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제가 잘나서 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0: 네.
1: 저희 부모님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집안에 이제 보면은 아버님이 거지가 와도 꼭 집에 응접실에서
0: 네.
1: 식사 대접을 하게끔 해서 꼭 섬기고 그리고 차 비워줘서 보내드리고
0: 네.
1: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경찰서 사역, 교도소 사역 이런 것도 하셨거든요.
0: 네.
1: 그럼 저희 이제 교회가 그 터미널 근처예요. 교도소 근처였고.
0: 네, 네, 네.
1: 그래서 가서 꼭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목사인데 출소하면은 들르면은 꼭 주겠다.
0: 네.
1: 이런 거 하셔서 저희 집에 정말 많이들 오셨어요.
0: 네.
1: 많이들 오셨는데 그때는 그게 참 싫더라고요.
0: 네.
1: 그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아버지가 어느 성도님이 가죽 잠바를 맞춰 주셔가지고 네. 있는데 내가 크면은 저 가죽 잠바를 저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나도 한번 입고 싶다고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크면은 준대요.
0: 네.
1: 그래서 난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나갔다 오시는데 겨울에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잠바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0: 지셨군요.
1: 보니까는 그거를 벗어 주시고 온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진짜 그거 놔주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너는 나중에 또 생길 거야.
0: 네.
1: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목사님께서 그래서 좋아하시는 찬양이 또
1: 예. 네. 하나님의 은혜.
0: 예. 찬양이신 예. 것 같아요.
1: 네.
0: 네. 찬양은 이제 마지막에 제가 좀 청취자 여러분들께 함께 네.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시간이 이렇게 이제 간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워싱턴 지역에서 워낙 또 유명한 인사하세요. 이태원 목사님께서 많은 팬층을 확보하고 계시고 도움도
1: 네,
0: 주시고
1: 네, 네.
0: 하시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좋은 축복의 말씀 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1: 네. 보니까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0: 네.
1: 근데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나서 풍성해지니까는 하나님을 안 찾는 경우가 너무나
0: 네.
1: 많더라고요.
0: 네.
1: 한국도 6.25 전쟁 이후에는 엄청난 붕을 잃었잖아요, 교회가.
0: 네.
1: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이때는 굉장히들 주님을 찾고 그랬는데 갈수록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을 덜 찾고 있어서
0: 네.
1: 요즘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크리스찬들이 많이 빠져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 술집이 되고 롤러스케이트장이 되고 디스코 클럽이 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이 없으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워싱턴 지역의 성시화가
0: 네.
1: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성스러운 도시,
1: 네, 네,
0: 성시화.
1: 네. 네.
0: 그렇군요. 목사님의 꿈이 어느 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많은 분들이 바라실 거예요.
1: 네.
0: 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오늘 목사님을 사실 그 전에 이제 간간히 뵙기도 하면서 참 좋은 분이시다 생각을 했었지만 또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의 삶이 참 축복과 은혜의 삶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삶이 또 다른 분들에게 이 워싱턴 지역의 영향력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목사님께서 꿈꾸시는 일들, 또 섬기시는 일들, 교회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 뭐 어려운 거 있으시면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우리 이태봉 목사님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화를 주시면 전화번호를 제가 또 드릴 수도 있고요. 방송국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또 그냥 교회를 가면 되죠. 예드림 장로교회 페어팩스 멀지 않은 곳에 있고요.
1: 예. 네,
0: 교회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1: 교회는 그 페어팩스에
0: 네.
1: H마트라고 한인마트가 있어요.
0: 네.
1: H마트에 보면 그 옆에 와플스 밀로드라고 있습니다.
0: 네.
1: 거기에 보면은 그 옆에 그 신학교 건물이 큰 게 4층짜리 건물이
0: 네.
1: 있는데
0: 네.
1: 거기 2층에 저희 예드림 교회가 있습니다.
0: 네, 예드림 교회
1: 네,
0: 네 페어팩스에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시면 목사님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것 같고요. 꼭 신앙적인 것이 아니어도 뭐 상담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도움이 필요하시면 함께 하셔서 푸근한 우리 목사님과 시간을 가실 수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자연산 송이버섯 2파,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 100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6불 99, 라고 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통통배 100진미채 기획상품 개당 10불 99, 푸드셀 공중당면 개당 3불 49, 케이타운 떡국떡 떡볶이떡 개당 2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탈북자들의 시신이 봄이 되면 골짜기들에서 막 나온다는 거예요. 네. 눈에 빠져 들어갔다가 기력이 없으니까 나오다 끝내 못 나오고 죽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때 제가 아차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때 이제 고무장이 이제 막 이제 그
2: 그때 상처가 있잖아요.
1: 예, 늑막염이 와가지고 네. 막 이 가래도 끓고 막 숨쉬기도 힘들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저는 내가 다 죽었구나. 그때 진짜 울면서 그때 있잖아요. 기도라는 게 그때 북한 있을 때는 그 듣기만 했지 기도를 해본 적은 없어 진짜로.
2: 아 라디오 들으면서
1: 듣기면서 네.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듣기만 했죠. 계속. 네. 아 그랬는데 그때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2: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북한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으시면서 김일성, 김정일 일가의 건강과 장수를 연구하셨던 분입니다. 지난날 북한에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고백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북방연구의 대표인 김영수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2: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3: 네, 예, 저는 17년 전인 2009년에 예, 북한을 탈출하여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는 김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집사님. 예. 집사님, 한국에 오시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텐데요.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3: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2: 네, 집사님께서 한국에 있다는 게 실감이 안 날 정도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3: 그렇습니다. 저는 네. 지금도 이게 꿈이냐 하는 생각 많이 들 때가 있는데요. 네. 특히 제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그때 이제 우리 그 집사님께서 네. 카인과 아벨 그때 나오실 때인데.
2: 드라마요.
3: 네. 네. 근데 오늘 보니까, 네. 아, 내가 진짜 꿈꾸는 건 아니구나. 생시가 맞긴 맞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너무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2: 반갑습니다.
3: 하여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한국에서의 삶은 네.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적들이.
2: 아멘.
3: 네. 계속 매일매일 매순간 보여지는 거예요.
2: 네.
3: 그래서 참 이게 너무도 새롭고 네. 새 생명으로 지금 태어난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2: 집사님 얼굴에서 이미 보여집니다.
3: 네. 네. 감사합니다.
2: 북한에서 대대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 오셨다고 하던데요. 부모님께서는 어떤 일에 종사를 하셨나요?
3: 예, 네, 저희 아버님은 북한에 있을 때 네. 슬로바키아에 있는 대학을 유학 갔다 오셔가지고 예. 일생을 대학 교수로 이제 근무하셨고요.
2: 네.
3: 또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대학을 다니셨는데요. 저희 어머님은 또 대학 기간에 네. 북한의 성진제강소라고 있어요.
2: 네.
3: 거기에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일하러 나가거든요. 나갔다가 김일성이가 이제 현지 시찰로 왔을 때 네. 접근하게 됐는데 그때 바로 이제 앞에서 접근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한 거의 40분 동안 접근했기 때문에 북한은 30분만 접근해도 김부자하고 접견하면 접견자라 그럽니다.
2: 네.
3: 1호 접견자.
2: 네.
3: 저희 아버지 어머님은 그래서 여생을 대학 교수로 사시면서 네. 북한에 충성했던 분들이고
2: 네.
3: 그리고 대학 교수 하다 보니까 저희 형제가 셋인데 네. 엄청 공부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2: 아, 그러실 것 같아요.
3: 네,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삶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들처럼 충성하려고 살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저 공부한 걸 가지고 당에 충성 다한다 하는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뭐 우물안의 개구리 삶이었죠.
2: 네.
3: 네. 근데 한국을 오게 되면서 네. 북한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 네. 지옥이 아닌 천국 같은 삶,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2: 네. 어머님께서도 네. 교수님이셨어요?
3: 네, 그랬습니다.
2: 야 아버님, 어머님, 네. 진짜 엘리트 코스를 다
3: 밟으셨네요. 북한은 말이에요.
2: 네.
3: 그 외국어를 배워주는 거 옛날엔 러시아만 배워줬어요.
2: 예.
3: 어머님께서 청진교원대학에 러시아과를 다니시다가
2: 예.
3: 김일성을 만났다는 이유로 예. 특별 이제 대상이 된 거예요.
2: 네.
3: 그래서 다시 평양에 있는 김영식 사대에 가서 영어를 또 배워가지고
2: 네.
3: 어머님은 두 개 외국어를 그러니까 두 개 대학을 다니고 두 개 외고를 하게 된 거예요.
2: 야, 그러기가 힘든데요.
3: 네, 그래서 이제 매 도마다 그 도에 있는 중고등학교 교사들
2: 네.
3: 그들을 이제 시험을 계속 제격을 해가지고 시험을 쳐서 굽수를 주는 게 있어요.
2: 네.
3: 그런 기간이 교원 재교육 강습소라는 게 있거든요.
2: 네.
3: 거기서 교수를 했습니다.
2: 예.
3: 그러니까 아버지는 대학생들을 교수하고 어머님은 선생들을 배워주는 이런 기관에서 이제 교수를 했죠.
2: 네. 야 정말 대단한 스펙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DNA를 물려받아서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을 것 같은데요. 북한에서 숙제 소리 들으셨어요?
3: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항상 그저 전교수 1등을 했죠. 그래서
2: 야, 대단하시네요.
3: 북한에서 제가 종합대학에 가기까지는 실력이 없으면 또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제가 있을 때 전국 아라마추이 경이라 하면 골든벨 같은 건데 네. 거기서 제가 도선수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90년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80년도, 1980년도에 처음으로 전국 수학기념대라는 걸 했어요. 네. 제 1차로. 그때 도선수로 올라갈 때 거기에 또 이제 참여하게 돼가지고 네. 종합대학 가서 시험 친 거예요.
2: 예.
3: 거기서 제가 전국적인 3등권 그 등수 안에 들어가지고 네. 결국 제가 종합대학 갈 수 있는 가정적인 그런 간부 레벨은 아니지만은 네. 성적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종합대학 시험을 쳤습니다.
2: 네.
3: 그렇지 않으면 제가 종합대학 갈 수가 없죠.
2: 그래서 집사님의 소원대로 김일성 대학에 합격을 하신 건가요?
3: 예, 합격도 했고 네. 그다음에 북한이 유독 종합대학만 법학부가 있어요.
2: 예.
3: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법학부 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예비과 졸업하면 자기가 전공을 이제 가르거든요.
2: 예.
3: 그러니까 1지망, 2지망, 3지망 이 세 가지 지망을 써내라 그래요.
2: 네.
3: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예비과 끝나고 지금 방학 갈 때 부모들한테 물어봤죠.
2: 네.
3: 근데 부모들한테 처음에 전화, 평양에서 전화해보고 그다음 방학 가서 지금 그때까지 이동하니까 안 된 거예요.
2: 네.
3: 제가 가실 동안에 아버지 어머니가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하시는 말씀이
2: 네.
3: 북한이 그 당시에 생물공학 발전에 대해서 그때 80년도 6차 당대를 했어요. 그때 생물공학을 중시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2: 네.
3: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21세기는 네. 생물학의 시대다.
2: 빠르셨네요.
3: 그래, 아버지는 무조건 네. 아버지는 이공계 출신 아닙니까?
2: 예, 예. 그러니까
3: 아버지는 이공계 출신이니까 이공계를 그 특지 생물학부를 저를 막 밀고 어머님은 유독 북한이 법학대라는 게 딱 종합대학 안에밖에 없어요.
2: 네.
3: 그러다 보니까 법학부 가라고 막 그러고 근데 아버지 말씀은 법학이라는 것은 어떻든 간에 사람을 다루는 게 너무도 안 좋은 일이다.
2: 네.
3: 오히려 고상한 생물학을 하는 게 낫다. 해가지고 결국 북한은 또 이제 가부장제가 좀 심하지 않습니까?
2: 예.
3: 그러니까 어머니가 거기서 쑥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지망 써낼 때도 1지망 생물학부, 2지망, 3지망까지 다 생물학부를 써낸 거예요.
2: 네.
3: 그러다 보니까 생물학부를 갔던 거예요.
2: 예.
3: 근데 그게 엄청 도움이 됩니다. 북한에 있을 때도
2: 네.
3: 졸업할 때 그때 이제 제가 갔던 연구소도 이제
2: 네.
3: 유명한 연구소 있잖아요.
2: 네.
3: 그것도 생물학을 했기 때문에 된 거고 한국에 와서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2: 네.
3: 북한에서 배웠던 그게 그대로 써먹잖아요. 역시 우리 아버지는
2: 네.
3: 선견지명이 있구나.
2: 아버님께서 앞서가셨네요.
3: 네, 그런 것 같습니다.
2: 네. 대학 졸업 이후에 북한에서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으셨다고 들었는데요. 바로 김 씨 일가의 건강과 장수에 관한 연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3: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지금 북한에 김부자를 위한 연구소가 있다. 그거는
2: 네.
3: 만순강 연구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2: 네.
3: 근데 사실은 명칭이 그게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제가 다녔던 연구소 이름이 만청산 연구원이거든요.
2: 네, 무슨 뜻입니까?
3: 만청산. 그게 네. 김일성의 만년장수, 김정일의 영원한 청춘.
2: 야.
3: 예, 그래서 만청산 연구원이에요. 근데
2: 네.
3: 연구소에 들어가면 이거 지장을 찍어야 돼요.
2: 예.
3: 서약서 쓰고.
2: 네.
3: 그때 뭐라 그러냐면 절대로 회사 명칭은 집에서도 말하지 말라. 만약 집에서 와이프나 부모들이 물어보면 그래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오래 살기 위한 만순강 연구를 한다고 말해라.
2: 네.
3: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 영화랑 똑같네요.
3: 네,
2: 첩보 그래, 영화랑.
3: 네, 그래 집에 와서는 그러는 거예요.
2: 네.
3: 연구소 이름이 만순강 연구소야.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2: 네.
3: 그러다 보니까 집에도 그렇고 또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알다 보니까 그게 유포돼 가지고 북한 일반 주민도 저희 연구소 명칭 모릅니다.
2: 네.
3: 지금 우리 탈북자분들 많잖아요.
2: 네.
3: 그분들도 제가 와서야 아, 그 연구소 명칭이 실제는 그거네. 그거 이제 아는 거죠.
2: 네.
3: 네. 근데 그 연구소에서 제가 연구를 했죠.
2: 그동안 철저하게 숨겨온 거 아닙니까?
3: 네. 근데
2: 네.
3: 사실 지금 보게 되면 진짜 제가 재인의 재인이 맞다는 생각 많이 들거든요.
2: 네.
3: 김부자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연구소에서 우리가 했던 연구에서 제 연구실 이름만 들어봐도
2: 네.
3: 아주 생소하거든요.
2: 그러니까
3: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취업을 하려고
2: 네.
3: 야 여기 와서도 내가 같은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고 네이버에다 검색을 했어요.
2: 네.
3: 저 연구실 명칭이 뭐냐면
2: 네.
3: 식품보약화실입니다.
2: 보약이요?
3: 식품보약화.
2: 네.
3: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도
2: 네.
3: 그런 용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2: 네.
3: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게.
2: 예.
3: 식품 보약화 의미가 뭐냐면요. 하루 먹는 모든 식품들, 하루 식기 음식에 들어가는 식자재가 100% 약품화하라. 약재를 만들라.
2: 네.
1: 그러니까 보약으로 만들라. 그겁니다.
2: 왜냐면 구체적인 연구가 바로 이거네요.
1: 그거죠. 그러니까 내하면 어떻게 하냐면 네. 김일성, 김정일이 먹는 만약 우유다 하면 네. 소한테 사람도 먹기 어려운 고가 약을 먹여요. 네. 그 약재를 먹으면 우유에 그 약재 성분이 들어갑니다. 네. 그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동화식품이라는 걸 많이 했잖아요. 네. 그 원리거든요. 그리고 내하면 닭한테도 닭한테 먹이면 네. 약재 좋은 것들 먹이면 계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계란도 약달걀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들이 먹는 모든 식자재들 네. 그리고 야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북한에 특수 목장이 있어요. 운곡 목장이라고. 저는 예. 계속 거기 나가서 연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김부자 먹는 모든 음식들을 건강식품만 만드는 거고요. 네. 마지막에 저희가 했던 거는 네. 평양산원이라고 아마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산부인과 병원이 있어요. 평양에. 예. 예. 그러니까 평양산원에서 나오는 태아들의 탯줄을 가지다가
2: 어이구야.
1: 거기서 세포를 배양해가지고 네. 그 배양한 세포에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을 넣었을 때 네. 그때 그 세포들의 증식 효과라든가 아니면 독성 효과 이런 것들 다 검토해가지고 네. 이거는 식자재에 들어갈 수 있겠다 없겠다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그런 연구도 했거든요. 예, 그런 연구소에서 제가 근무를 했는데 지금 네. 보게 되면 북한에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 때 진부자들은 진숭차를 먹었잖아요. 예. 그런 걸 연구했고 그걸 했다는 걸 해서 저는 일주일 매 주마다 주공급이라 해가지고 식자재를 계속 공급받았어요, 저희가.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지금은 많은 재수 좀 들죠. 어렵게 살던 네. 탈북자분들에 비하면 네. 북한에 살았던 삶이 뭔가 그 좀 어디 가서 좀 부끄럽긴 합니다, 사실은.
2: 근데 그 연구소에 투입된 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인가요?
1: 네. 그러니까 만수방 연구소 하면 북한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당, 국가, 그 다음에 정부가 경쟁적으로 하라 그래가지고 경쟁적으로 그 연구소가 이제 운영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연구소 토탈하게 되면 거의 3천 명까지 되거든요. 네, 저희 연구소만도 김성 종합대학 졸업생이 130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도요 네. 바이오 연구소가 엄청 큰 연구소들이 많지만은 그런 연구소들 보게 되면 뭐 100명이 아니라 한 50명짜리 연구소도 드물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엄청 큰 연구소를 운영하는 거죠.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몇천 명이 되는 연구사가 일한다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 당시 당위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전 세계에서 그 나라의 왕들과 네. 그 나라의 대통령들을 건강을 위한 연구소가 있다. 네. 영국에도 뭐 왕립연구소에서 그런 연구한다는 거예요. 진짜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한국 와가지고 영국, 독일, 외국에 많이 다녔잖아요. 네. 다니면서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어요. 네. 북한만 오직 있는 거예요, 그런 연구소가.
2: 네. 야. 이 정도면 북한에서 국가 기밀일 정도로 엄청난 프로젝트였는데요. 요즘에 김정은이 후계자로 딸 김주혜를 앞세우면서 건강 이상 소리 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장수했다고는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제가 네. 한국에 와서도 그렇고 이제 강의를 막 다니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그런 연구소에 있었는데 북한이 그런 연구소에 있다면서 왜 이렇게 빨리 죽었냐? 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합니다. 지금 북한의 고위층들은 다 90 이상씩 건강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네. 뭐 김영남이도 그렇고 그냥 기타 이제 최태복 주변 고위 간부들은 다 오래 살거든요. 그런데 예. 김부자들은 오래 못 삽니다.
2: 왜 그랬을까요?
1: 북한의 일반인들 비해서는 좀 꽤 산다고 보긴 볼 수 있지만은 네. 그래도 오래 못 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 사람이 오래 살자면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김일성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김정일 때는 유럽 국가가 다 붕괴됐고 네. 북한은 고난행군시 어려워지고 언제 체제가 허물릴지 모르니까 네. 맨날 술에 의존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김정일은 양주 있잖아요. 특히 그 프랑스 헤니스 술 같은 네. 그런 좋은 코냐크 같은 것도 계속 마신 거예요. 예. 그것도 컵으로 마셨거든요. 완전히. 네. 그러니까 건강에 해를 치는 거고요. 그리고 밤에도 불안하니까 잠 제대로 못 자니까 네. 사람이 중요한 게 잘 먹고 그리고 잘 자야 되잖아요.
2: 맞습니다.
1: 김정일은 잠 제대로 못 잤습니다. 맨날 밤 늦게까지 기분조 대령시켜가지고 아이고야. 그 스트레스를 거기서 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연구한 거는 맛은 없을 수가 있어요. 네. 건강에 좋은 음식은 별로 맛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술 마시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 제공되는 안주는 맛은 있지만은 네. 건강엔 참 나쁘거든요.
2: 그렇죠.
1: 특히 야식은 정말 나쁘잖아요. 네. 그게 다 몸을 파괴시킨 겁니다. 결과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지금의 김정은도 마찬가지인 게 건강을 위해서는 저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네. 알지만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2: 어쩔 수 없이 또.
1: 네, 계속. 김정은도 마찬가지인 게 아마 지금도 김정은이가 항상 불안할 겁니다. 네. 예, 지금 세계적으로 압박받고 있고 예. 북한 내부도 지금 최근에 또 많은 젊은 친구들이 그 체제에 대한 불안이 항상 위험 요소가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지금 비만 온 것도 예. 마찬가지인 게 스트레스 받으면 또 술 많이 마시고 예. 연구소가 있어 뭐랍니까? 아무리 예. 연구소에 있어도 예, 그들은 제 생각에는 예,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김일성보다 김정일은 더 빨리 죽었어요. 그런데 예. 또 김정은은 저는 뭐 당장 죽진 않더라도 수명이 꽤 길겠습니까? 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2: 아버지랑 할아버지 닮으려고 몸을 키운 것도 너무 좀 재밌는 네. 에피소드 같습니다.
1: 그렇죠.
2: 네. 어떻게 보면 김 씨 일가의 장수를 위해서 연구에 매진하면서 북한 최고의 권위자에게 충성된 삶을 살아오신 거잖아요.
1: 네.
2: 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아, 사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종합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그렇게 생각해 왔다가
2: 네.
1: 제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와 나의 모든 것들이 막 허물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북한에서 라디오를 들었던 겁니다.
2: 네.
1: 저희 친구가 밀수꾼이었는데 그 친구 도움으로 라디오 접하고 나서 네. 한국의 라디오 속에 나오는 하나님과 또 그 말씀 속에 나오는 그 내용들 속에서 제가 처음에는 의심도 하고 네. 믿지 않게 되다가도 항상 또 거기에 나오는 그 말씀 속에는 자꾸 듣다 보면요. 마지막에는 야 이게 뭔가 막 제가 지금 머릿속에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 중에도 저는 생물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성경 말씀 중에도 많은 것들이 이제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생물학 보니까 찰스라인의 진화론도 제가 배웠어요.
2: 네.
1: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완전히.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첫째로 선진국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이고
2: 네.
1: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생명을 준다는 그런 멘트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라디오에서. 네. 그 멘트 속에서 제가 궁금했어요. 생명을 전한다는 거예요. 라디오 방송 속에서 자꾸. 그래서 생명을 전합니다. 이 방송 들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말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왜 주지 나한테? 우리한테 무슨 생명을 주는 거야?
2: 네.
1: 근데 북한도 무슨 말이 있냐면 정치적 생명, 육체적 생명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육체적인 이런 생명도 있지만은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2: 예.
1: 그래서 그때는 영적인 생명이 뭔지도 참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그 복음이 어느 순간에 지금 서서히 제 몸에 지금 들어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중독이 됐습니다. 라디오에.
2: 예, 예.
1: 낮에 일하러 나가면 그러면 이제 오침을 무조건 했어요. 왜냐면 밤에 몰래 들어야 되니까.
2: 예.
1: 듣는 과정이 그다음부터는 제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북한에서는 계속 이제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 하지만은 배급도 안 주고 어렵게 살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던 탈북자들이 이제 증언 나오는 게 많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직업도 없어가지고 굶어 죽게 됐다가 탈북했는데 한국 와서 목회자가 되고 또 그들이 삶 속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기적이 막 일어나는 그런 라디오를 들을 때마다 와, 이게 뭐지? 진짜 우린가 뭔가 모르는 게 있다. 그러니까 계속 중독돼가지고 라디오를 열심히 들은 거예요.
2: 예.
1: 제가 6년을 듣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2: 그렇죠. 그
1: 라디오 듣다가 네. 언제 한 번은 라디오 들었던 한 간부를 총살하는 적이 있었는데
2: 어이구야.
1: 그 저희 양강도 해산시에 탄광연합기업소 조업당 부비사라는 간부를 총살했어요.
2: 네.
1: 그때 충격받은 게 왜 우리가 듣는 한국 라디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들을 들었다고 저렇게 무조건 총까지 쏴죽여야 되냐. 그때 제가 느낀 게 이거는 뭔가 진리가 있다 이거는.
2: 네.
1: 그래가지고 더 들은 거죠.
2: 네.
1: 결국 이 라디오가 결국 저는 저를 살린 거죠. 한마디로 라디오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살린 겁니다.
2: 네.
1: 근데 한국에 왔을 때 제가 하나원에서 매일 아침 생일마다 애국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보호하사 그때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그겁니다. 저는
2: 네.
1: 정말 저를 보는 사람마다 복 받았대요.
2: 네.
1: 항상 제 인상은 막 계속 웃거든요. 그러니까
2: 네.
1: 어쨌든 이 하나님을 만난 것 자체는 저한테는 계속 날마다 기적이었습니다.
2: 네. 이렇게 집사님과 얘기하면서 느끼는 건데 마음 안에 하나님 사랑함이 느껴집니다. 집사님 잘 오셨어요.
1: 아 그렇죠. 맞습니다.
2: 네, 네. 정말 사랑합니다.
1: 네.
2: 네. 북한에서 엘리트로 인정을 받으시고 살아오셨는데 어떻게 갑자기 북한에서의 삶을 포기하시고 한국으로 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큰 계기 같은 게 있으세요?
3: 예, 제일 중요한 계기가 사실은 탈북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2: 아, 그렇죠.
3: 근데 듣기 전에 혼자 아니라 온 가족을 데리고 탈북하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돈을 모으는 족족 중국 위안을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돈이 부족하면 밀수하는 친구 통해가지고 그때 CD 플레이어가 한창 이제 밀수할 때인데 네. 그 CD 플레이어를 가지다가 밀수해가지고는 북한이 이제 안쪽에 올라오는 사람들한테 도매를 팔아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모아온 게 그때 거의 3만 6천 위안을 제가 모아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돈 준비한 상태에서 지금 탈북할 것인가 네. 아니면 좀 기다릴 것인가 이렇게 네. 하다가 2008년도에 네. 북한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데 라디오에서 나오는 게 네. 김정일이가 지금 와병설 나온 거예요. 푹 만났다 하고 네. 그때는 제가 아차 됐구나.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김정일의 네. 김정일의 그 자식이 딸밖에 없다고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네. 저 와병설 김정일이가 네. 죽게 되면 네. 우리도 못해도 중국만큼은 개혁개방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속에 지금 탈북할까 말까 하다가도 대기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네. 아니냐 2008년도 12월 달 돼가지고 그때 라디오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라디오에서 네. 김정은이 등장이 된 거예요. 예. 그때 충격받은 게 아, 저보다 20년이나 아래인 김정은이까지 이제 앞으로 후계자 되면 네. 내가 죽을 때까지 여생을 이 지옥 같은 땅에서 살지 않겠냐. 그게 너무도 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숨 건 탈북을 하자. 탈북하려고 제가 브로커 통해서 전화하다가 현장 체포된 겁니다.
2: 아이고야.
3: 그래서 보협에 끌려가서 고문을 엄청 당했죠.
2: 아유.
3: 예, 고문 당하고 나서 네. 탈출하게 됐는데요. 라디오 들으면서 혹시 걸릴까봐.
2: 아, 예.
3: 아파트 살다가 단층 독집하고 집을 바꾸고 독집 살면서도 언제 들이닥칠까봐 제일 끝방에 비상구를 만들었었거든요.
2: 도망칠 수
3: 있는. 네. 그래서 잡혀서 고문 당하다가 저희 집에 가면 탈북하려고 했던 돈이 있다고 마지막에는 제가 그 말까지 안 하면 무조건 이제 거기서 못 나오고 죽을 것 같으니까 네. 마지막에 그 말까지 해가지고 유인해가지고 집까지 끌고 왔다가 네. 제가 탈출한 거예요.
2: 이야.
3: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는 김정일의 와병설과 네. 김정은의 등장이 북한에서 말하지 않을 때 라디오를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 예. 결국 탈북한 게 계기고요. 제일 중요한 탈북 계기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2: 첩보 영화 저희가 네. 많이 봤지만 정말 이렇게 보면서도 막 불안하고 막 안타깝고 막 그렇잖아요.
3: 제가 탈출할 때 말입니다. 네. 그때도 나와가지고 네.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네. 근데 2월 달인데 영하 30도로 오르내릴 때입니다. 그 추위가.
2: 예.
3: 예. 근데 눈이 얼다 보니까 압록강이 꼬고 얼었지만은 넘어가다가 서러할 때 서지 않으면 무조건 총으로 쏴 죽여요.
2: 예.
3: 사살 명령을 내렸거든요. 북한에서는.
2: 예.
3: 그러다 보니까 밤에 이제 그 보연 그 국경경비대가 쏠까봐 지그자그형으로 있잖아요. 딱 영화에는 이자그처럼 첩보 영화처럼 네. 뛰어가다가는 뻗었다가 네. 또 이쪽 방향으로 지그자그형으로. 일생 처음 그런 동작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해보면, 야, 그게 영화라면 얼마나 웃을까? 이런 생각 들긴 해요.
2: 아유, 그 당시 얼마나 한국 라디오를 많이 들었는지 잠꼬대까지 하셔가지고.
3: 아, 맞습니다.
2: 지금 아내분한테 뭐 뺨도 맞고 그러셨다면요.
3: 그렇죠. 제가 사실은 라디오 듣는 것도 말이에요. 그게 가정에서 같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와이프도 몰래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예. 북한 라디오는 라디오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2: 네, 네.
3: 라디오 판매되는 것이 돌리게 되면 전원만 넣으면 네. 북한 FM 방송밖에 안 나와요.
2: 아, 다른 채널 안 나오군요.
3: 채널 나오는 걸 안에서 다 이제 파괴시켜가지고 네. 그 회로에서 주파수 변환 장치가 작동 안 됩니다.
2: 네.
3: 그래서 우리 밀수군 지구 통해서 중국에서 직접 이제 하나 구입을 했는데 라디오가 부피가 있잖아요. 네. 다 뜯었습니다. 뜯고 회로판만 가지고 네. 그 회로판에 12V 플래시 그 변압기하고 연결되는 그 단자를 꼭 만들어 놓고 네. 이어폰 꽂기를 만들고 네. 그리고 다이얼 돌리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 뜯었어요.
2: 예.
3: 그러면 거기 지차바퀴 같은 것밖에 없어요.
2: 예.
3: 그걸 손으로 돌리면서 들었거든요.
2: 예.
3: 깜추고 몰래 듣다가는 집사람이 없을 때 또 그걸 또 넣고 이불 속에서 몰래 듣고 막 그랬거든요.
2: 예.
3: 그래서 집사람이 잘 때는 몰래 또 피해서 듣고
2: 네.
3: 근데 원래 라디오 나오는 시간이 제일 잘 들리는 게 제일 깊은 밤에 잘 들려요.
2: 새벽에. 예.
3: 네. 그러니까 그때만 기다렸다가 듣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걸렸죠. 그래서 몰래 듣겠다고 막 사정해가지고 듣기 시작했는데 어느 하루는 다 됐는데 갑자기 깃밤을 때리는 것 같아요. 정말
2: 예,
3: 놀랐죠.
2: 예, 예.
3: 근데 나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 그래, 왜 그래 하니까 정신 나갔다고 미쳤냐고 막 예.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김정일 뭐 하면서 뭐 XX 막 김정일 막 욕했다는 거예요.
2: 예.
3: 그래요. 야, 이게 뭐 진짜 하니까 진짜래요. 그때 이제 충격받더니 야, 내가 여기서 못 살겠다. 무조건 탈북해야 되지 않냐.
2: 네.
3: 네,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북한에서 제가 꿈을 계속 꾸면 예. 맨날 한국 꿈꿨어요. 라디오 들으니까.
2: 네. 동경하셨구나.
3: 네네. 그러니까 뭐 제가 어찌 보면 한국에 정착할 때 우리 여느 탈북자보다도 좀 어떤 측면에서 좀 빨랐다고 보는 거는 그게 이미 전에 하나님께서 라디오 속에서 저를 정착 연습시켰던 것 같습니다.
2: 아.
3: 네. 그래, 그때는 몸은 북한인데 이 머리는 항상 한국에 와 있었고 네. 벌써 그때 저희 머릿속에는 하나하나 이제 성경 말씀이 계속 계속 쌓였다고 좀 보여집니다.
2: 네. 이렇게 바위에 성경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새겨지듯이 네. 집사님 네. 마음에 이렇게 말씀이 새겨지신 네, 것 같아요.
3: 네.
2: 듣다 보니까 진짜 영화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 라디오도 네. 본체를 다 분해해가지고 네. 아이고야.
3: 그리고 감추는 것마저도 네. 감추는 장소를 매일 바꿨어요.
2: 들킬까봐.
3: 네. 그리고 뭐 이불속에 감췄다가는 또 아, 이건 아닌데 하면 또 그 찬장 있잖아요. 그 네. 우리 그 여기 한국에서 말하면 그 싱크대라 그러잖아요. 네, 싱크대라 하면 네. 그 뒤에 붙이다 보면 짬 있잖아요. 그 네. 짬이다 비닐로 싸가지고 짬이다 넣다 꺼내기도 하고
2: 네.
3: 막 그다음 비상구 났으니까 비상구 해가지고 위에 올에다 감추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2: 아이고 대한민국을 너무 동경하셨네요.
3: 예, 정말 네. 그 마지막에는 정말 북한하면 배신감이 들고 싫더라고요. 아,
2: 네.
3: 이게 속아 살아왔던 삶이
2: 어렸을 때부터 속아 살았으니까
3: 네, 너무 네. 속아 살아왔죠.
2: 자, 탈북 과정 속에 중국 국경을 넘으면서 북한 고향 땅을 보셨을 텐데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3: 예, 그때가 제가 지금 새벽에 4시에 보위부에서 보위원을 유인해가지고 내려왔다가 집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예비 핸드폰 있다는 걸 먼저 주고
2: 네.
3: 돈 가지러 들어간다 하면서 들어갔다가 비상구를 뗐거든요.
2: 네.
3: 근데 보위원이 들어 앉아있는 저의 아랫방이 거의 다 그 안에 돈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돈을 주고 나면 저를 그대로 데리고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2: 예, 예.
3: 보위원한테 그랬죠. 내려오면서도 제가 돈을 다 드릴 테니까 3만 6천이 아니면 보위원들한테도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2: 예.
3: 그 돈을 주고도 내가 드렸다는 말 하지 않겠다.
2: 네.
3: 그리고 한국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을 이제는 포기하겠다.
2: 예.
3: 제발 살려달라.
2: 예.
3: 그러면 내려왔기 때문에 보위원은 나한테 속았죠, 사실은. 그리고 제가 핸드폰 갖다 주고, 그러니까 예비 핸드폰 하나 있는 걸 갖다 주고
2: 네.
3: 돈 가지러 들어가는 척 했다가 비상구를 해서 튄 거예요.
2: 아이고.
3: 비상구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옆집 마당으로 떨어지거든요.
2: 네.
3: 그리고 그날로 주행락 나가지고 바로 이제 암록강까지 가서 넘은 건데 그때 새벽 한 6시가 넘었어요.
2: 네.
3: 그래서 넘어가가지고 올라가면 건너에 장백현이 탑산이라고 있어요. 탑산.
2: 네.
3: 그 탑산에 올랐죠. 왜냐면 마을에 가면 고문당한 흔적이 온통 얼굴이 핏자국이었습니다. 그때는
2: 네.
3: 다 파랗게 물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탑산에 올라갔는데 그 추운 날씨에 땀 흘리다 보니까 이 머리카락 만지니까 그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쇠꼬쟁이처럼
2: 얼어버려요.
3: 예, 네, 그래 됐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올라가서 내다 보니까 저희 해산이 쫙 보이는 거예요.
2: 예.
3: 그때 제가 눈물을 진짜 표현이 그래서 바가지를 흘렸다.
2: 네, 네.
3: 그렇게 될 겁니다.
2: 네.
3: 줄줄 눈물이 그렇게 몸에서 나오는지 그때 처음 놀랐어요, 완전히.
2: 예, 예.
3: 내가 지금 다시 못 올 빵이구나. 우리 앞으로 어머님은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우리 자식들, 우리 가정은 이제 어떻게 될까? 무조건 내가 데리고 와야 되는데, 내가 다 같이 가려고 했던 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막, 그때 그 눈물이 엄청 났습니다.
2: 네.
3: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고 결심한 게 무조건 가자. 내가 사는 게 가족 살리는 길이다.
2: 네.
3: 그리고 제가 고생, 중국에서 진짜 고생 많이 한 게 얼굴 상처 때문에 마을에 못 내려가고
2: 네.
3: 그 추운 겨울에 눈판에서 일주일 거의 굶었거든요.
2: 네.
3: 그러면서 버티고, 먹을 게 없지만 뭐 있었냐면, 음력설에 올라와서 제사 지낸 사람들이 그 제상 음식은 없지만은
2: 네.
3: 중국 그 묘지들의
2: 네.
3: 그 빠이주 있잖아요.
2: 네, 네.
3: 빠이주라고 그 저 고랑주.
2: 고량주.
3: 고랑주하고
2: 네.
3: 페트병 물은 있는데 물은 꽁꽁 얼어가지고
2: 네.
3: 근데 술은 그 추위에 얼지 않더라고요.
2: 네.
3: 그래 페트병 있는 물을 나무에다 막 바위다가 쪄가지고
2: 네.
3: 그걸 이제 물을 뽑아가지고 먹고
2: 네.
3: 그 페트병 빈 병에다가 고랑주를 넣으니까 두 병이 차더라고요.
2: 예.
3: 산판을 헤매가지고 그래서 그게 저희 그 영양 칼로리를 보충했습니다.
2: 아이고야.
3: 한 잔 마시고 기운 내고.
2: 네.
3: 그 추우니까 낮에는 절대로 밤에는 못 잡니다.
2: 네, 네, 네.
3: 낮에는 계속 걸어야 되고
2: 네.
3: 낮에 12시, 1시, 2시 그때 이제 해가 비칠 때 그때 거기서 한 30분, 1시간씩 나무 등거리에 딱 앉아가지고 해를 마주보면서 이렇게 조금 쪽잠 자죠.
2: 네.
3: 그렇게 하면서 고생하면서 중국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하다가 결국은 브로커를 만났는데요.
2: 네.
3: 그 과정에도 또 이제 중국 변방대도 막 잡혀가지고 정말 역사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 그리고 브로커들 그렇게 거짓말쟁이들이 많더군요.
3: 네, 많기도 하죠.
2: 네.
3: 그 영화 그 가인과 아벨에도 그 브로커도 네. 나오고 막
2: 맞습니다. 맞습니다.
3: 네.
1: 그 제가 그때 왔을 불현도 봤을 때 그 영화 보면서 제가 아 진짜 우리 탈북자들 삶을 너무도 생동하게 막 그래가지고 네. 그때 제가 이제 중국 변방대에 잡혔을 때도
0: K라디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4: 고난을 풀려면 세상에다가 지금 질문하는 거 아니고 기독교에다가 질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 만들고 싶어 하시고 어떻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가 하는 데가 이제 건너뛰어서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됐어요. 예수는 믿게 됐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이해되지 않은 채로 현실을 살아야 되는데 현실에서 그러니까 복받고 사는 것밖에는 다른 그 기대가 없게 됐습니다.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만사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리의 일반적 종교심이 열심히 이런 기도 하나님 다시 찾아오지 않게 모든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표현은 그렇게 안 하지만 결국 그 얘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고난이 꼭 있대요. 그래서 그 문제를 출애굽 사건부터 이 얘기를 끌어가면서 왜 고난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 복인가 하는 이 모순과 역설을 풀어보기로 합시다.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서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이 쉽게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풀려났고 여러 기적 속에 행복한 나라로 간다라고 하기에는 잠시 들여다봐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백성들을 구원할 때 그 백성들은 물론 오랫동안 기대했고 소원했던 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예 노릇을 해야 됐으니까 자유를 얻어야 됐었죠. 근데 바로가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에서는 바로가 항복하고 그들을 풀어주지만 다시 마음이 변해서 쫓아와서 홍해 앞에 서죠. 그리고 그 앞은 건널 수 없는 바다고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 병사들 때문에 진퇴양난의 자리에서 백성들이 울부짖습니다. 무엇 때문에 너는 와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해방을 지켜준다고 해놓고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었느냐라고 원망을 하자 모세는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선포하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되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은 건너와 해방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광야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의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고 실패한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길이 고단하다 하는 여러 가지가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이 나기도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기도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드디어 약속의 땅 앞에 섭니다.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서 들어가기 위해 열두 정탐꾼을 보내고 그 보고를 받는 장면이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들어갔던 그 정탐원들의 12명 중에 10명이 다 못 들어가겠다. 그들이 겁난다. 그들은 너무 강대하고 우리가 빼앗을 실력이 없다. 그래서 그 핑계가 이제 원망으로 나오죠. 우리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왜 끌어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죽음의 자리로 인도하는가 그 불평에 뭐 잘 아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이제 믿음을 가진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백성 대다수가 원망을 하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들자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그리고 너희 믿음이 없는 너희들은 다 이 광야에서 죽어라. 이렇게 돼서 광야 40년을 방랑 생활을 하고 그 세대는 다 죽고 그 후손이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잘 아는 사건이지만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대목이 하나님은 바로의 손에서 그의 백성을 꺼낼 때도 백성들에게 시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홀로 열 가지 재앙으로 간섭하시고 바로를 항복시키고 광야에서도 백성들의 모든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 유독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제에서는 저들이 반항하고 원망하자 그래 너희 결정대로 너희는 못 들어간다. 그리고 광야에서 죽으라 라고 엄한 심판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는 모든 불평에 대해서 눈 감으시고 원망에 대해서 답을 주셨는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제만은 이토록 엄격하게 그 판단을 내리셨는가 하는 문제죠. 출애굽은 따지고 보면 애굽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먼저 애굽에서 나와야 되죠. 우리가 이 방에서 나가려면 어디 갈 데가 있어서 나가는 것이고 갈 곳에 가려면 여기서 나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제는 애굽에서 꺼낼 때는 하나님이 꺼내셨지만 들어갈 때는 우리 힘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이제 출애굽 사건이 갖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 힘으로 들어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는 죄악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그렇게 해방된 사람을 하나님이 목적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문제는 너희 스스로가 대답하고 커나가야 된다라는 문제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특징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사랑과 믿음입니다. 사랑과 믿음이 우리 세상에서도 가치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왜 기독교 신앙에 대표되는 특징을 믿음과 사랑이라고 했을까를 더 이상 따지지 않고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고 기대하는 개념으로 수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사랑은 동등한 두 인격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나 믿음은 어느 한쪽이 열등하거나 종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믿음을 가지려면 둘이 대등한 지위를 가져야만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눌 수 있죠. 거기서 대등한 지위라는 것은 인격적 관계에 있어서 관계성에서의 대등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상대가 서로 다 자발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혹은 사랑이 혹은 신앙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하고 맡기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시오로 사용이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순종마저도 자발성을 가져야 되는 것으로 요구합니다. 자발성을 가지고 자발적 선택을 하려면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한 필연적인 조건입니다.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를 가진 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지 잘못된 선택을 할지는 언제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죠. 우리 보고 선택을 하라고 하면 우리가 정당한 선택을 할지 잘못된 선택을 할지는 이제 실력의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선택을 하는 이 자유가 주어지고 자유를 쓰는 데 있어서 자유에는 두 가지 큰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권리가 있고 하나는 책임이 있죠. 자유를 권리로 쓸 것이냐 책임으로 쓸 것이냐는 자유가 가지는 특권입니다. 그건 우리가 자유를 가진 존재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이 선택을 올바로 하느냐 잘못되게 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광야 생활의 특징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도 이 40년 동안에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하게 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희는 실패했다. 그것이 너희에게 약이다. 너희를 시험한 것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뭘 시험했을까요? 자유를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반응한 것은 어려울 때마다 돌아가자였습니다. 뜻밖의 반응이었죠. 돌아가자.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를 때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원망이 돌아가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한 적이 없었다. 걱정할 것이 없었다. 그런데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고달프기 짝이 없다. 돌아가자. 거기가 이제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돌아가자는 뭐냐 하면 자유에 대한 아무런 개념도 실력도 없는 반응입니다. 애굽의 가치는 노예로 있을지언정 먹고 마시는 데 걱정은 없는 곳이죠. 광야에서의 불평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생긴 현실이냐면 자유라는 권리를 갖게 되자 가지게 된 형편입니다. 무슨 형편이야? 이 시험, 하나님의 시험, 도전입니다. 무슨 도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해결된 상태에서 너는 뭐야? 네 정체성은 뭐야? 너는 무엇이 될래? 이렇게 묻는 것이 광야에 나와서만 가능해집니다. 애굽에는 그런 생각을 할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유라는 문제를 다룬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고 재미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꼭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쇼생크 탈출은 쇼생크라는 감옥에서 주인공이 탈출하는 아주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나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는 영어 원제에는 쇼생크 리뎀션입니다. 쇼생크 구원이죠. 쇼생크 감옥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쇼생크라는 이름은 애굽의 한 왕조의 이름입니다. 쇼생크는 바로 시대 후에 몇 대 후에의 왕조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시삭이라고 나와서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쫓겨서 정치적 망명을 했을 때 시삭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쇼생크 리뎀션이라는 것은 구약적 배경을 가지는 거죠. 애굽이 구원을 얻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안에 이제 앤디라는 주인공이 종신형을 받고 들어오고 그 안에 먼저 들어와 있던 레드라는 죄수가 그 안에 있는데 이 앤디라는 주인공이 들어와서 죄수들로서는 누리지 못하는 태도와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자유인으로 살죠. 죄수들에게는 특별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멋지게 탈옥을 해서 그 클라이맥스가 마치 그 주인공의 탈옥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영화는 아직 결론을 안 가지고 조금 더 연장되는데 모두가 다 감옥을 나가는 것이 소원이지만 나갈 방법이 없는 이 감옥에서 체념과 원망 속에 넋두리들을 나눕니다. 그러는 과정에 한 이제 나이 많은 종신형 죄수가 가석방으로 먼저 추락을 하게 되는데 뜻밖의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받게 됩니다. 그는 왜 나갔는데 자살을 했어? 레드라는 배우가 너희가 볼 때 저 담이 장애물로 보이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저걸 의지하게 돼. 그런 알쏭달쏭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레드도 가석방을 받게 되어서 나가서 앞서 나갔던 사람이 묵었던 여관, 했던 자리에 정부가 마련해 준 직장을 가지게 됩니다. 슈퍼마켓에 그 물건을 봉투에 담아주는 걸 하는데 그 영화의 장면에서도 잠깐 나옵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서 매니저

갔다 하는 장면이 이어나옵니다. 나는 돌아가고 싶어. 저 권총을 꺼내서 누구 하나 쏘고 돌아갈까? 이 영화가 하고 싶었던 클라이맥스는 여기인 것입니다. 여기가 더 두려운 겁니다. 뭐가 무섭죠? 자유가 무서운 것입니다. 자유가 왜 무섭죠?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존재를 책임져야 되고 자기의 정체성을 책임져야 되거든요. 저기는 어떤 데였는데요? 저긴 들어가면 정체성이니 책임이니 다 필요 없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아무 걱정이 없는 거기는 애를 키울 걱정도 없고 도둑질을 당할 걱정도 없는 그것이 그 영화가 우리를 찌르는 쇼생크 리뎀션입니다. 애굽이 구원받는 이야기는 우리는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만 생각하고 있지만 애굽은 나중에 선지자들 예언 속에는 애굽도 구원의 대상에 들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이 탈출함으로써 그 세계가 죽음으로 묶인 세계가 구멍이 뚫리는 열리는 그래서 애굽의 구원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무슨 책임? 책임을 질 정체성, 책임을 져야 하는 의미, 가치들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이 현실이죠.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게 된다. 모든 근심 걱정을 예수께 갖다 맡기면 된다. 뭐 잘 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것들이 피상적으로만 이해되어서 기독교인으로 살면 더 크게 세상은 줄 수 없는 진정한 정체성과 운명과 우리의 인생이 가지는 현실이 가지는 모든 도전들 앞에 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즐기게 된다라는 데까지 못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왜 있냐? 학교 가서 고난이 온 겁니다. 학교 갔다는 의미를 아시죠? 톰 소야의 모험이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톰은 학교를 다니고 그가 가깝게 지내는 친구인 허클베리 피는 거지입니다. 그는 학교를 안 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돌아다니고 싶을 때 돌아다닙니다. 톰이 볼 때는 허클베리가 더 자유스럽고 자기가 묶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최고로 바라는 것은 허클베리 같이 되는 겁니다. 학교를 안 가는 것이 복이고 자유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를 가는 것이 인간이 훌륭해지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 훌륭해진다는 것은 학교에서는 약간 아직 막연하죠. 공부를 잘하는 것이 훌륭해진다는 것은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죠. 동기생들을 가진다는 것. 같은 반에 그부를 친구로 가진다는 것이 굉장히 크죠. 학교는 다니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점점 복잡해지고 자녀들이 꼭 물어보지 않나요? 나 학교 안 가도 돼? 그냥 꼭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끝이 아니라 중학교를 가야 되고 중학교를 졸업하면 끝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가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길로 인도됩니다. 공부를 잘하기는 어렵고 공부를 잘하는 것이 지금 직접적으로 나한테 행복을 가져다 주지도 않고 무슨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춘기를 요즘은 중학교 2학년 때 겪는다죠. 학교에 가면 사춘기는 하나도 안 다뤄주고 공부만 다루죠. 어느 대학까지 갈 수 있나? 넌 갈 데가 없다. 이런 꾸중 속에서 사춘기를 겪으면 집에 가면 부모가 알아주기랍니까? 학교 가면 선생님이 알아주기랍니까? 그저 그부들끼리 어쩔 줄 모르는 철없는 애들끼리 깊은 문제를 나눠야 됩니다. 자살을 논하고 가출을 논하고 원망하고 나는 왜 태어났나를 원망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기독교 신앙에 들어오면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쩌려고 그러는가?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정탐꾼을 보내서 봤더니 거기는 들어갈 엄두가 나지도 않더라. 그래서 끝없는 방황 속에 세상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이나 신자나 동일한 방황, 정체성, 현실을 살아야 되는 이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실력, 이런 것들은 없이 끊임없이 도전과 시련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원망이고 비명인 셈입니다. 여기에 고난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만들고 싶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대등한 관계를 맺자고 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성경의 말을 좀 더 깊이 응해야 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묻는, 그리고 우리의 선택을 묻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해야 되며 우리의 운명이 무엇인가를 배워나가는 과정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 혼란, 그 긴장,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원래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만사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리의 일반적 종교심이, 열심히 이런 기도, 하나님 다시 찾아오지 않게 모든 복을 주세요. 근데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한테 찾아오지 않아도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죠. 표현은 그렇게 안 하지만 결국 그 얘기고, 또 하나는 회개를 함으로써 과거의 잘못을 다 인정할 테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 편안하게 해 주세요. 이게 이제 모든 신자들이 당연히 걷는, 신앙이 가지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성경적 과정, 이 고난의 과정, 도전의 과정, 우리의 정체성을 묻고 어떻게를 묻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가를 깨우치는 과정을 외면하게 되고 오해해서 원망과 비명으로 이 과정이 그저 표현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욕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icvotes.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네, 오늘은 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도록 하겠습니다.
2: 의상이요?
1: 의상.
2: 의상.
1: 저는 그 전공을 성악했지 않습니까?
2: 네.
1: 근데 저는 성악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저 연미복 한번 입고 싶어서였습니다.
2: 아. 네. 저 연미복을.
1: 오늘은 이제 우리 저기 비바보체 턱시도 입고 오셨는데.
2: 그렇죠.
1: 연미복이라고.
2: 아, 이게 이렇게 뒤에 이렇게 제비.
1: 뒤에 꼬리가 이렇게.
3: 펭귄같이.
2: 아, 펭귄같이.
1: 펭귄. 목사님, 제비로 하겠습니다. 펭귄은 좀 작네요, 목사님. 그래서 이제 그 연미복에다가 이제 포켓스퀘어라고 이제.
2: 이런 거.
1: 이걸 거기다 이렇게 꼽는 네. 거. 오준쌤 꽂은 거는 화장지고요. 이렇게 저렇게 비바보체 한 거, 저런 거, 이렇게 녹색, 옥색 이렇게 탁 하는 거 거기다 놓고 보타이. 그러네.
2: 보타이.
1: 그리고 이제 셔츠도 이제 다르잖아요.
2: 그렇죠.
1: 저런 걸 이렇게 너무 입고 싶더라고요. 옷, 어디를 가나 옷 입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 방청 오신 우리 목사님들 의상 한번 진짜 잡아줘 보세요.
2: 네.
1: 진짜 정말 너무 가장 특이한 게 브로치.
2: 브로치. 반짝반짝.
1: 네. 클럽 브로치 같아요. 클럽 브로치. 뭔가 지금 우리 반짝반짝반짝 하는 게 그 사실 우리 다 저 브로치나 이런 거 오늘 방송 때문에 옷 이렇게 미리 결정하신 거라고요. 오늘 목사님들 신경 쓰신 거죠?
4: 네.
1: 아니에요? 신경 평상시에 저렇게 입고 다니시죠? 놀랍네요. 놀랍네요. 평상시 어머니들 옷이라고 하기엔 좀 과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강의를 좀 이제 일찍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서른 살에 처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오늘 오신 우리 여성 목사님, 전사님들처럼 그 처음 하는 사람들은 좀 남들과 다르게 힘든 게 있습니다. 우리 비바보체도 외국에서는 그런 팀이 몇 팀이 있었지만 그렇죠. 한국에는 저는 이렇게 뉴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한 게 이제 처음이어서 물론 잘 된 것도 있지만 남들이 알 수 없는 힘든 게 또 좀 많이
2: 그렇죠.
1: 있었고 지금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서른 살에 강의를 한 거예요. 너무 안 맞는 걸 한 거예요. 저랑.
2: 서른 살에.
1: 그러니까 기존에 강의하면은 사람들이 뭘 생각할까요? 나이는?
2: 조금 이게 중후한 그런 게 있어야죠.
1: 나이는 좀 이렇게 중후하고.
2: 네, 좀 나이도 있으시고.
1: 좀 그 학력도
2: 높으시고. 뭐 박사 뭐 이런 분들 나오시는 거예요.
1: 석사, 생각하고. 박사.
2: 네.
1: 그리고 뭐 대학에
2: 뭐 교수님.
1: 교수님, 전공도 뭐 이렇게 어떤 강의라고 하는 걸 할 때는 신학이나 철학이나 뭐 이렇게 인문학을 해야 되는데 전 성악을 한 친구가 서른 살에 강의를 딱 이렇게 기업에 하게 됐는데요. 아, 옷이 일단은 신경 쓰이더라고요. 일단 그리고 제 외모가 강의랑 안 맞잖아요.
2: 그렇죠.
1: 솔직히 저도 알아요.
2: 저도
1: 미장원이랑 맞다는 거 압니다. 저도 거울 봅니다. 네?
2: 그게 그 손에 가위가 들려있으면 참
1: 네. 오른쪽엔 바리깡, 오른쪽엔 바리깡. 탁 밀어버리고 싶네요, 오정규 선생님. 시작, 딱 그냥.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비바보체를 마냥 좋은 눈으로 바라보진 않았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성악하는 사람들이 좋은 눈으로 안 바라본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 뭐야, 뭐, 성악과 애들이 막, 귀걸이하고 말이야, 뭐, 진짜. 아, 뭐야, 진짜. 아이, 뭐, 무슨, 뭐. 연애 프로그램, 그런 데나 나가고. 그런 게 오히려 성악을 안 한 사람보다 성악한 사람들이
2: 오히려 더.
1: 더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있거든요.
2: 그렇죠.
1: 근데 목회자도 마찬가지였을지 어쩌면 모릅니다. 목회를 처음 할 때 목사님들 엄청 많이 어려우셨겠죠. 아, 무슨 여자가 목사님이야? 아유, 좀 아니야, 그거는. 그 여자는, 전도사님에서 신방이나 가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서포트나 하고, 헌금이나 빨리빨리 걷고, 바구리나 빨리빨리 돌리고 그래야지 무슨 목사님이 여자가 돼가지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이거는?
2: 아니야.
1: 아니야. 근데 어쩌면 남자보다 오히려 여자가 여자에 대해서, 여성이 여성에 대해서 더
2: 잘 알죠.
1: 이렇게 방해하고, 뭔가 지지하지 않고. 그런 게 있거든요.
2: 같은 여자끼리 더.
1: 여자의 적은 누굽니까?
4: 여자.
1: 아. 여자의 적은 좀 한이면 여자! 귀신들! 남자들! 주여, 아버지! 상처 너무 많이 받았어요, 주여. 정말 다른 사람한테 상처 받은 것도 아니고. 내 속은 내 남편도
2: 몰라.
1: 몰라.
2: 몰라.
1: 내가 난 내 애도 내 속은?
3: 몰라.
1: 몰라. 제일 모르는 놈은 내 남편. 그 놈은 아예 몰라. 주여 아버지. 주여. 제 속을 누가 합니까? 오직 주님만 내 속을 아셔. 지금.
3: 주여.
1: 주여. 주여. 그러니까 자꾸 주여 이렇게 하던 게 주여.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자꾸.
2: 힘이 빡빡 들어가 지금.
1: 자꾸. 저 옛날에는 주여 했는데 이게 주여. 이렇게. 이제 악한 마귀를 찌르어야 돼.
2: 임팩트. 임팩트. 임팩트.
1: 왜냐. 너무 방해 요소가 많고. 예? 비바보체가 처음 나왔을 때 성악하는 사람들이 야 니들은 뭐 정통이 아니야. 맞아요. 이런 말 한 사람 많이 있어. 야 뭘 남자가 귀걸이하고 성악가가 말이야. 아니야. 그 뭐 이런 거 사실 얘기 솔직히 얘기 안 해봤지만 있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성악을 전공하고 나서요. 뮤지컬 시험 볼 때 저 몰래 봤어요.
2: 아 뮤지컬 시험 보셨을 때?
1: 그때 당시 분위기가 이런 거였어요. 아 무슨 성악을 하는 애가 뮤지컬을
2: 무슨 뮤지컬이야.
1: 해. 아 그 어울리는데 그러니까. 사실 제가 뮤지컬 아니면 미장원이죠 제가.
2: 근데 중요한 건 가위가 더 잘 어울리세요.
1: 바리깡으로 밀어버리겠어요. 앉으세요. 정말.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다가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마음을 전국에서 너무 잘 알고 비바보체의 마음을 살짝 제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수원에 강의를 가면 이때까지 연수원에서 기업 연수원에서 강의에 온 사람들은 다 60, 맞아요. 50대.
2: 머리도 희끗희끗하시고.
1: 그리고 어떤 분은 한복 네. 입고 오시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지금보다 이제 한 10년 전에 강의를 처음 했으니까요. 그때 제가 18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막 졸업한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 10년 전에 나오니까.
1: 10년 전에 딱 기업에 강의 갔는데 기업은 보안을 위해서 연수원에서 일단 제지를 합니다. 아무나 못 들어오게.
2: 그렇죠.
1: 근데 저를 딱 그 관리하시는 아저씨가 딱 막아 세우는 거예요, 차를. 그리고 그땐 차 좋은 거 뭐 어떻게 탈 수 있겠습니까?
2: 맞아요.
1: 그때 에스페로라는 차를 탔습니다. 54만 원짜리였어요.
2: 아 중고차로.
1: 네. 근데 뭔가 고장 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고 봤더니 제가 운전도 못 해가지고 N 네, 네. 중립에다 놓고 엑스레이터를 밟았는데 안 나가더라고요.
2: 안 나가죠.
1: 고장 났다고 10만 원 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를 타고 연수원을 딱 가는데 일단 차도 꼬지고 아. 두 번째 창문을 딱 이렇게 봤는데 강사가 너무 젊고 어리고 옷도 뭔가 이렇게 교수들처럼 딱 입고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딱 제지를 하는 거예요. 전 강의를 하러 왔는데. 그리고는 아주 기분 나쁜 목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4: 강의하러 왔는데요.
2: 목소리도
1: 아니 기죽고 있잖아요.
2: 그렇죠.
1: 아. 기업에 뭐 처음이고 그분이 아주 의심하는 눈빛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강사입니까? 근데 그 눈빛이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 무슨 강사입니까? 그러는데 관로 치고 네가 강사야? 라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설교했는데 저 목사님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했더니 무슨 여자가 목사야? 그렇게 바라보는 옛날 시선이 틀림없이
2: 있었죠.
1: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가족이 나를 그렇게 바라봤을지도 몰라요. 엄마가 무슨 목사야?
2: 아, 엄마가 무슨.
1: 엄마 그냥 엄마나 해. 그 집안 목회나 해.
2: 집안
1: 설거지 목회나 하라고. 지금 설거지 신방이 밀렸어, 엄마.
2: 설거지 신방은 뭐야?
1: 그냥 각 설거지들을 신방에
2: 밀렸어,
1: 신방. 예? 그리고 막 속으로 자괴감도 있거든요. 주님,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 하나님, 이 비바보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 그리고 오히려 전공한 사람들이 저희를 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기도 있고. 시기도 있거든요.
2: 그렇죠.
1: 아, 뭐, 시기도 있고, 막. 자기들은 못하면서 또 맞아. 인정 안 하는 것도 있고.
2: 맞아.
1: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에게.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무슨 강사냐고 묻길래.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버렸어요.
2: 뭐, 뭐라고요?
1: 미용 강사예요.
2: 어울린다니까요.
1: 아니, 실제 사실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었죠. 그래서 제가, 아, 여기 무슨 뭐 기업에 강의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신분증을 내라는 거예요. 제가 불법 체류자입니까? 제가 뭐 정말 뭐 외국에서 와가지고 막 제가 뭐 그 막 불법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식으로 하는 건데도. 근데 그렇게 한 7년. 요즘도 가끔 그런 데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컴플렉스에 시달리게 됐어요.
3: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안 맞는 거를 내가 시작했는데 그럼 맞추려고 하면 제가 보기엔 최소한 20년은 기다렸다가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가 돼서 나이가 이제 들면 사람들이 나를 강사로 인정하려나? 그런데 계속 그런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옷에 대한 제 조그마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몇 주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저는 교정기관에 강의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2: 교도소에서?
3: 네, 교도소에서 그런 교정기관에서 네. 강의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 성악을 하려고 했던 그때 제주도에 있는 교정기관에서 한번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이제 성악을 안 하고 강의를 하니까 꼭 그 안에 갇힌 분들에게 자유가 없고 답답한 사람들에게 강의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평상시대로 입고 간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이거 옷을 원래, 우리 네. 저기 솔직히 네, 네. 방송에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오정실 선생님 옷은 네. 방송국에서 협찬해 주신 옷이에요. 지금 표정이 협찬이 왜 그러냐 그게 협찬이냐라는 눈으로 바라보시는데요.
2: 아니, 방송국에서 옷만 협찬해 주지 몸을 협찬 안 해 주죠.
3: 그렇죠. 몸은 집에서 사모님이 협찬해 주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오정실 선생님은 이제 그냥 그렇게 방송을 계속 하시는데도 워낙 많이 하시니까 그냥 그때그때마다 협찬해주면 그렇죠. 입으시더라고요. 근데 전 처음 방송할 때부터 협찬이 좀 싫은 거예요.
2: 맞아요.
3: 난 그냥 내 옷 입어야지. 내가 입고 싶은 옷. 네. 그래서 이거 제 옷이거든요.
2: 지금도 본인 옷이시잖아요.
3: 제 옷. 전부 다 제 옷이에요. 네. 저 평상시 입고 다니는 옷. 양말도 제 양말이에요. 감독님 한번 잡아주세요. 이거 양말 제 거예요. 이거 양말 제 거거든요. 이거 삐삐 양말인데요. 제가 신고 싶은 양말. 그리고 저는 이제 성악 전공하면서 수트에다가 이렇게 그 손수건을 항상 이렇게 넣고 그, 다니는 것이 좋더라고요.
2: 저는 휴지 꽂고
3: 네, 그래서 이제 기업 강의를 갈 때도 항상 넣었어요. 그렇게 한 9년, 10년 강의를 하고 교정기관에 갈 때도 그냥 그렇게 간 거예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그냥 평상시 강의하는 대로 아주 좋은 수트에다가 이태리 수트에다가 신발도 아주 그 스웨이드라고 하는 그 세무 네네네. 세무 브라운 브라운에다가 이렇게 아우 멋지게 여기 이제 버튼 같은 것도 멋지게 그리고는 이제 교정기관에 가서 딱 40명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럼 강의를 하려고 딱 앞에 섰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아 오늘 강의는 너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2: 의상에서부터 이제
3: 그분들이 저를 안 보고 제 의상을 위아래로 한 번씩 싹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느낌이 이런 거예요. 뭐야 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분들 옷을 딱 봤는데 뭐 이렇게 파란색 그렇죠. 이렇게 옷을 입고 계시고 신발은 맨발에다가 고무신을 신고 있거나 그 군대에서 되게 신었던 안 좋은 그 보급으로 나오는 운동화가 네. 있는데 그거를 신고 그리고 왼쪽에다가는 뭐 번호 그리고 어떤 뭐 조금 거기서 생활을 잘하시는 분은 또 어떤 옷 좀 뭐 나쁜 더 좀 재질이 안 좋으면 또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제가 그 앞에다가 이태리산 좋은 수트에다가 그리고 양말도 나는 패셔너블하다고 뭔가 신고 뭐 신발 하나 그렇죠. 모든 거를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좋고 멋지고 화려한 걸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아니나 다를까 웬만한 모든 강의는 1분 안에 사람들이 마음을 탁 열게 강의를 이때까지 해왔었는데 2시간 강의였는데요. 네. 30분이 지나도록 사람들이 저에게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열만 하면 양말을 쳐다보는 거예요.
2: 열만 하면 양말.
3: 열만 하면. 열만 하면 양말.
2: 열만 하면.
3: 열만 하면 구두. 열만 하면 버튼. 열만 하면 좋은 시계.
2: 그러니까.
3: 열만 하면 뭐 하나. 전 순간 제 옷이 그렇게 부끄러웠던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저분들하고 옷을 바꾸자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뭐 죄 이것만 떼고 저 똑같은 옷에 흰색 제가 고무신을 신겠습니다. 소통하러 가겠다는 사람이 소통에 대한 주제로 간 사람이 교정기관에 있는 힘든 분들 앞에서 자기는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진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강의하는 내내 계속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아, 소통을 위해선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어떤 옷을 입어야 하냐면 최소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옷. 그 소통하기를 원하는 대상자하고 똑같은 옷. 그리고 더 좋으면 그분들보다 더 질이 낮은 거를 입어야지 내 영광, 내 멋, 내 자아에 취해서 내가 입던 대로 입으면 아무리 좋은 내용도 소통할 수는
2: 없다.
3: 없겠구나. 아, 그래서 한국에 처음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이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상투를 틀고 한국말을 쓰고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처음에 분명히
2: 안 맞았죠.
3: 안 맞았을 거예요. 빠질 리가 없죠. 네. 짜고 맵고 그리고 한국은 이렇게 아주 자극하는 맞아요. 맛이 서양에 비해서 많거든요. 물론 맛이 있는 것도 많지만 근데 그것들을 먹으면서 사람들과 자기들이 소통하기를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소통했겠죠. 아, 그래서 예수님은 화려하게 돌아가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섞여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구나. 아,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입어야 할 의상이 있습니다. 주일날 꼭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바보체는 연주 때마다 옷을 엄청 신경 쓸 거예요.
2: 그렇죠.
3: 오늘도 아까 저기 뒤에 대기실에서 보니까 어떤 이렇게 옷 담당해 주시는 분이 뭐 막 치수를 재는 것 같더라고요.
2: 그러니까요.
3: 그 아마 이제 뭐 이렇게 뭔가를 재는 것 같더라고요.
2: 네.
3: 뭐 그 다음에 뭘 반영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화려한 옷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소통하려면 지금은 이런 옷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옷이 있는데 예수님이 죄인의 옷을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 남편하고 소통을 원한다면 목회자라는 것을 그 화려한 옷을 내려놓고 잠깐 한 남자의 아내로 돌아와서 그 옷을 입고
2: 남편 옷을 입을 필요는 없는 거죠?
3: 남편 옷을 입을 필요는 없죠. 남편 반스 늘어납니다.
2: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3: 네, 목사님 사이즈가 더 커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꽉 껴, 꽉 껴.
2: 꽉 껴, 꽉 껴.
3: 그리고 어떤 엄마는 그런 엄마가 있어요.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안 느껴지고 목사님이 느껴지는 엄마가 있어요.
2: 엄마인데.
3: 엄마인데. 뭔가 엄마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좀 푸근하고. 내 실수가 우리 엄마는 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저 어렸을 적에 그랬거든요. 제가 저희 엄마가 글을 모르셔서 엄마 나 한영사전 사야 돼. 돈 줘.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돈 주시더라고요. 일주일 있다가 엄마 나 영안사전 사야 돼. 돈 줘.
2: 어머나.
3: 그러다가 다시 일주일 있다가 엄마 나 프라임 사전 사야 돼. 돈 줘. 근데 저희 엄마가 야 아가 너 뭐 차오가 저번 주 안 샀냐? 아 엄마 그건 다른 사전. 아, 엄마 알지도 못하면서.
2: 그러니까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
3: 아 나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 나 엄청 필요한데 나 진짜.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제가 나중에 생각났어요. 한 20년 지나고 나서. 엄마가 모르셨던 게 아니라는 엄마가 아셨죠. 그 아들이 알... 내가 난 아들인데 그거 구라치는 거 모릅니까? 알거든요. 그렇지만 엄마가 알고도
2: 알고도 이게
3: 속아주셔. 그게 엄마인 것 같아. 그러니까 20년이 지나고 나서 엄마하고 아들이 그때야 소통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너무 많이 배워보세요. 엄마가 너무 많이 알아보세요. 너무 똑똑해보세요. 애의 말에 속지 않습니다. 엄마 나 영화 엄마 계시 받았어. 주님 계시. 기도하면 엄만 딱 나와. 엄마 너에게 찬송 부르고 싶어. 마귀들과 싸울 기라지여 거슬령제여. 뭐 이런 거 하면은
2: 그 애가 엄마 이럴 것 같아요.
3: 그럼 이제 엄마가 아닌 거죠. 이제 엄마랑 소통 안 합니다.
2: 맞아요.
3: 딱 필요한 것만 소통하고 자기의 저쪽 안에 있는 건 얘기 안 하거든요. 남편도 얘기 안 합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네. 선생님한테 얘기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만 사람은 얘기하냐면 친구한테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옷을 입으신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 옷. 네. 정말 만약 누구랑 진짜 소통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외적인 옷 화려하게 입을 수는 있지만 그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외적인 옷은 화려하게 입더라도 마음의 옷은 최소한 사람들과 똑같은 옷.
2: 마음의 옷.
3: 네. 그리고 때로는 더 소통을 원하신다면 물은 위에서 어디로 아래로. 흘러갑니까? 아래로 흘러가기 때문에 정말 소통을 원한다면 때로는 사람들이 입는 옷보다 더 낮은 마음의 옷을 입어야 소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그러시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5: 네.

0: 근데 어느 날 이제 저도 이제 강의를 막 하다 보니까 인터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인터뷰. 인터뷰를 하자고 그랬는데 또 이제 처음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네. 잡지사에서.
1: 아, 잡지사에서.
0: 기독 잡지사. 그 염광 잡지라고 있어요. 염광.
1: 응? 영광.
0: 염광.
1: 염광?
0: 네.
1: 염광?
0: 예. 네. 빛하고 소금.
1: 아.
0: 예, 빛하고 소금이죠.
1: 예. 아, 그 자체인데? 아.
0: 네, 발음 잘하셔야 합니다. 아, 네. 네. 염병이 영... 아니라 염광.
1: 염광.
0: 염광. 네. 빛하고 소금.
1: 우리말로 하시죠.
0: 예, 예. 그런데 이제, 기자분이 그날도 CBS 만사형통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이게 한 번에 딱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아. 저희가 두 개씩 이렇게 녹화를 하잖아요. 아,
1: 저희가 격주로 2회씩
0: 녹화를 하니까 네. 저희는 한 번 방송국에 나오면 이제 한 3시간 정도에서 4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네. 근데 오전에 또 강의를 하고 여기에 또 와서 아. 강의를 하고 이러니까 끝나고 나서 인터뷰까지 하니까 시간이 꽤 늦어지고 하루에 한 열몇 시간을
1: 계속 말을
0: 한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도 오히려 더 뭔가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것 같으니까 그 기자분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거래은행이 어디냐?
1: 네? 네?
0: 아니, 아니, 그, 농담이에요. 농담이고요.
1: 어디세요?
0: 농담이고, 뭘 물어봤냐면, 아, 당신은 참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당신의 열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본 것 같아요. 열심히 강의를 하고 젊은이가 사는 것 같은데 당신의 열정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래서 저도 대답하려고 생각을 해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첫째는 제가 의미를 느끼고 제가 재미를 느끼는 일이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를 느낀다고요?
2: 의미.
0: 그게 진정한 미인이죠.
1: 아, 미인!
0: 네. 미인.
1: 아, 저 세 분이 미인이 아니고?
0: 그렇죠. 아니, 근데 또 저 세 분이 의미와 재미를 느끼고 이 CCM 활동을 한다면 저분들은 완전한 미인.
1: 완전한 미인.
0: 네. 그런데 그냥 돈 받으려고 노래하는 가수들도 세상에는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뻐도 미인이?
1: 아니네.
0: 아니죠. 그런데 그냥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얼굴도 안 이쁘면 민폐. 사람 마음도 즐겁게 못하고 눈도 즐겁게 못한 민폐죠. 자,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한 의미. 자, 우리 권사님들 다 보셔서 아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아가씨 때 출산하기 전에 다 우리 오늘 애즈처럼 다 이렇게 몸이 이렇게 날씬하셨죠.
3: 네.
0: 그렇게 믿고 싶겠죠. 그렇게 믿고 싶겠죠.
1: 그렇게 믿고 싶겠죠.
0: 그렇게 믿고 싶겠죠.
1: 네.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0: 그렇죠. 네. 근데 아이 나오면 붓기가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3: 안
0: 빠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한국 엄마들만 안 빠지시나요? 일본 엄마들은 다 빠졌는데. 근데 자꾸 그 시기에 너무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이 또 집안에 음식 남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먹으려고. 엄마가 식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1: 그렇지. 집안에 음식 쓰레기
0: 이거 아까워서.
1: 아까워서.
0: 아까워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60kg, 70kg,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진정한 미인은 얼굴이 요만하고, 뭐, 몸이 날씬하고, 그런 것이 진정한 미인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 삶의 의미와 재미를 알고 있는 사람.
1: 의미와. 네.
0: 그러니까 뭔가 즐거운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당신은 뭘 믿습니까? 라고 묻고 싶겠죠. 전도도. 막 얼굴 엄청 힘들어 보이고 막. 할렐루야, 주일날 교회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어메이징 스토리 들어볼래요? 네 얼굴이 어메이징하다. 참 놀랍다. 너 정말 서프라이즈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미인은 의미와 재미를 알고 있는 사람.
3: 아멘.
0: 그래서 저는 그게 제 에너지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강의하는 게 저는 참 의미를 느끼거든요.
1: 의미를.
0: 네. 그리고 강의하는 게 전 재미있어요. 네. 그리고 근데 전에 저 성악 전공했는데 왜 성악을 지금까지 안 하느냐?
1: 그거는?
0: 저 오늘 생각을 해봤어요. 넌 노래하는 게 재밌어? 너 노래하는 거 좋아?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나 노래하는 게 좋아. 그랬더니 제 마음에 또 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네가 노래하는 걸 좋아해? 아. 근데 저는 순간 좀 애매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해 이렇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1: 좋아하나?
0: 네.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제가 강의를 했는데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강의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사람들도
1: 좋아하는구나.
0: 좋아하는구나. 아 이래야 오래 갈 수 있구나. 그의 열정, 그래서 열정이 생긴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어 한대요.
1: 아 여기
0: 그렇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음식에 뭐 청산가리나 뭐 이런 거 그냥 그
1: 아니면
0: 빙초산 엄청 많이 막 그런 거 뒤져버리라고 그냥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지만 사랑하면 아침에 좀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서 좀 맛있는 것도 좀 해주고 싶고
1: 하나 더
0: 그렇잖아요. 네, 뭐 우리 남편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하나 좀 쪼물쪼물 해가지고 에? 이거 좀 이런 거 해가지고 좀 해줘야지 이런 것이 생기는 것처럼 전도도 내가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은혜에 막 내 삶이 점점 이렇게 되면 이걸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1: 없는 거죠.
0: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아 의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는 게 열정이구나라는 걸 저는 제가 그분한테 얘기하면서 알았어요.
1: 의미와 재미.
0: 네. 근데 뭔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열정 있게 강의하는 것에 뭐가 하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요 그분한테 얘기하면서 알아냈는데 그게 뭐냐면 결핍 또는 상처에서 오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제주도에 유명한 게 몇 가지 있을까요?
1: 제주도 세 가지.
0: 네?
1: 여자
0: 돌.
3: 돌멩이.
0: 지금 이런 분이
1: 여자 해녀? 뭐다 여자인데.
0: 지금
1: 여자 해녀?
0: 여자 해녀 자매님.
1: 자매님. 다 여자인데? 여자 바람.
0: 여자가 바람 난 거죠? 여자가 춤바람, 춤바람. 여자가 춤바람이 났나요?
1: 아, 돌.
0: 자, 결론 안 날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주도에 유명한 게
1: 귤. 아, 귤 유명하죠. 맞아요. 맞아요. 귤.
0: 우리 권사님 자꾸 먹는 걸 얘기하시네요. 먹는 거. 그렇죠. 아, 뭐 제주도에 유명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주도에 무슨 돼지가 유명할까요?
1: 똥돼지.
0: 똥돼지.
1: 저는
0: 아, 흑돼지 아니고 똥돼지.
1: 똥돼지.
0: 똥돼지가 유명하죠, 제주도에. 전 어렸을 적에 실제 똥돼지가 있는 화장실에서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1: 그 진짜입니까, 그게?
0: 진짜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지가 검정색 돼지예요. 오리지널 제주 돼지는요. 그러면 애가 이렇게 현무암으로 된 돌로 이렇게 큰 울타리를 쳐놓으면 그 안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람이 이제 일을 보러 가잖아요. 이제 똥을 싸잖아요. 그럼 돼지가 이렇게 와요. 그래가지고 형제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냥 자매가 될 수 있어요. 자매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자매님이 될 수 있습니다. 들어갈 땐 형제, 나올 땐 자매! 목사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1: 아, 뭔가 했네. 아.
0: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래서 돼지가, 그래서 사람이 똥을 싸면, 돼지가 그걸 먹는다니까요. 그 똥돼지. 근데, 이거 보세요. 세상에 살면서, 근데 그러면서 제주도의 화장실을 보면요. 저 어렸을 적에는요, 푸세식이 되게 많았어요. 푸세식. 우리 권사님들 다 푸세식에서 해보셨죠?
3: 네.
0: 푸세식은 이게 그 무서워요.
1: 화장실, 그죠?
0: 네. 무서워. 저녁에 화장실 갈 때 엄청 무서워요.
1: 무서워요.
0: 그 저는 저희 막내 누나가 있어요. 저기 김미자.
1: 김미자. 누나가 더 유명하시죠?
0: 네, 김미자. 김미자. 지금 목사님 사모님인데요. 네. 이제 김미자 연년생. 하도 싸워가서 그냥 미자라고 불렀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는 화장실 갈 때 무섭더라고요. 밤에. 저희 집 화장실. 옛날 화장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걸 한번 푸잖아요? 그러면 되게 소리가 무서워요.
1: 아, 그렇죠. 깊이.
0: 깊이가 한번 이렇게 뚱 이렇게 돌아다니는 소리가 엄청 무서워요. 그러면 저 화장실 갈 때 꼭 누나한테 따라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 미자 따라와. 그래가지고 이 안에 싸고 있으면서 밖에 있는지 확인해요.
1: 눈을 빼고
0: 밖에 있어? 그럼 저희 누나가 빨리 싸라! 이 멍충아! 그런데요, 저 어렸을 적에는요, 저 어떤 얘기도 들었냐면요, 사람이 그 화장실에 빠져서.
1: 맞아요.
0: 어떻게 됩니까?
1: 죽었어요.
0: 귀신이 돼요.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요, 권사님. 사람이 거기 화장실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1: 죽어요?
0: 죽습니다. 죽어요. 예. 네, 죽어요. 너무 깊어도, 너무 깊으면 늪처럼 빠져 죽고, 숨을 못 쉬어서 빠져 죽고, 깊지 않아도 거기에 독이 있어요. 그 독을 그 뭐라고 하냐면 똥독이라고 하거든요. 되게 간단하거든요.
1: 거기는 독이
0: 독. 아니 모르실까봐 말씀드린 거죠. 독에 올라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세 종류로 죽습니다. 빠져서 숨을 못 쉬어서 죽는 사람. 두 번째 독이 올라서 죽는 사람.
1: 세 번째는?
0: 세 번째 메탄가스에 질식해서 죽는 사람. 진짜로 죽어요. 그 변이 워낙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메탄가스가 엄청 많이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마파도에 봐보세요. 마파도라는 영화 보면 할머니들이 어떤 섬에 사는데 아... 거기에 뭐 찾으러 젊은이 둘이 가가지고 담배 피다가 화장 이거를 이쪽으로 딱 했는데 뻥 이렇게 터지잖아요. 메탄가스에 터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설해야, 네. 자, 싼다고 하지 말아줄 수도 있겠습니다.
1: 배설.
0: 먹으면 배설을 한다.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먹으면 뭘 한다고요? 배설을 한다. 배설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인간이 이 80년, 90년 삶을 살면서 절대 상처 안 당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을 수는
4: 없죠.
0: 없어요. 네. 우리 애들, 우리 자매들이 그 공연한 지 몇 년 됐는데 막 박수, 늘 박수 받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어느 날 처음에는 뭐, 쟤넨 누구야? 뭐, 이렇게. 뭐, 쟤 뭐야? 뭐, 그런 눈빛으로 보기도 하고,
1: 그렇죠.
0: 공연이 잘 안 끝날 때도 있고, 하다가 서로 스텝이
1: 엉켜서?
0: 엉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막. 뭐, 그럴 때도 가끔, 있으면 고개만 끄덕거려주세요.
1: 아, 가끔이 아니고 자주래요?
0: 자주.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에서 늘 은혜만 있습니까? 시험도 듭니까? 교회에서 시험도 듭니다. 네. 교회에서 사랑만 받는 게 아니라 상처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간 세상인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먹으면 반드시 배설하는 것처럼 사람은 살다가 반드시 상처를 당합니다. 그리고 시험도 들죠.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난 절대 남한테 그렇게 한다고 안 했는데 어느 날 내가 남에게
1: 하고 있어요.
0: 상처를 준 거예요. 어쩜 나한테 저럴 수 있어? 나 정말 난 저런 사람 이해가 안 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남한테
1: 그런 사람이었어. 그렇게
0: 그런
1: 하고 있어.
0: 사람이었어.
1: 그러니까 내가 이해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0: 그렇지.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걸
1: 내가 누군가한테 하고 있는
0: 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한 거예요. 네? 나 우리 아빠처럼 너무 살기 싫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아빠랑 똑같아. 그때 엄마가 말씀하시잖아요. 지 애비 같은 놈이라고.
1: 신은 못 속인.
0: 저 놈이 지 애비 같은 놈. 응? 어? 다 똑같아요. 지 애비 같은 놈. 저거. 그 말을 들을 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더 많이 밀려오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의도치 않아도 사람들은 수세식 변기처럼 항상 상처 배설을 하고 바로 없애버리고 바로 없애는 게 아니라 삶에 있어서 그게 이렇게 정립이 돼요. 내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내 남편한테 상처를 계속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내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내 아이에게 상처를 또 주고 내 아이한테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또 주고 또 받고 그러면서 어느 날 그 화장실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고 그 상처의 가스에 질식해서
1: 죽을 수도 있고 그 독에
0: 그 상처의 독에 거기서 나왔는데 죽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가만히 보니까 저에게도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어머니를 매우 존경하고 어머니를 매우 좋아하지만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이렇게 서로 막 사랑하는 모습, 다정다감한 모습은 제가 유년 시절에 많이 보지 못했어요. 요즘은 부모님이 이제 좀 그런 게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70이 아버지가 76세 되시니까 아버지가 바뀌셔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뒤질 때가 됐다.
4: 갑자기 안 하던
0: 저희가 아니 뒤지나 왜 그러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뀌시더라고요. 어디 치과 가는데 엄마랑 같이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4: 아 예전에 안 그래요?
0: 네, 예전에는 뭐 아버지 혼자 막 가고 뭐 엄마랑 같이 가고 그러는 거 없거든요.
4: 그렇죠.
0: 여름에 더울 때 콩국수도 혼자 드시고 오시고
4: 같이 가서 먹자는 얘기 하지
0: 않고 먹자는 얘기도 안 하고 그 엄마 많이 잡수시지도 않는데 그 부부가 기분이잖아요. 여자가 큰 거 바래요? 조그만한 거 바래요? 조그만한 거 그 다이아 한 5kg짜리
4: 아 정말 조금이다.
0: 그런 거 안 사줘도 뭐라도요?
4: 말이라도
0: 말이라도 여보 우리 콩국수라도 좀 먹으러 갑시다. 당신 더운데 돈은 당신이 내시오. 이렇게 유머하면서.
4: 그렇죠.
0: 엄청 얼마. 그러니까 이제 그 바뀌지 않거든요. 전 유년 시절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어느

0: 있는 것인 것처럼 자꾸 감추고 뭐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걸로
1: 덮어놓다가
0: 어떤 놈이 빠지고 지푸라기 잡는 건데 어 똥이야! 어 똥! 목사님 똥 쌌죠!
1: 없는 줄 알았더니
0: 그런 날 어떤 사람은 감추는 사람 어떤 사람은 흙으로 덮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예 못 오게 못을 치고 막는
1: 못
0: 사람
1: 못 들어오게 하는 사람
0: 네. 그런데 그것을 에너지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 근데 우리는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상처 없어주세요. 하나님, 저는 왜 이런 환경에서 저는 자라나요? 주여, 제 남편은 왜 저래요? 새 남편을 주셔요. 이제 한국놈 지겨워요. 미국놈으로 주세요. 40년 살아보니까요. 한국놈 너무 유머도 없구나. 진짜.
1: 낭만적이지가 않아. 네,
0: 미국놈으로 주세요. 아니면 프랑스놈도 괜찮아요. 너무 힘들어요. 어느 날 어쩌면 우리는 그럴지 몰라요. 주여 제 아이 좀 바꿔주세요.
1: 어머, 진짜로.
0: 아니 그 아이를 아예 바꾸라는 게 아니라 아이의 엄마가 마음에 안 드는
1: 그렇죠.
0: 그 부분이 있거든요.
1: 저 우리 어머니한테 많이 듣는 얘기예요.
0: 그래요?
1: 네. 저는 좀 어디서 바꿔왔으면 좋겠어요.
0: 바꿔주세요. 아파트도 바꿔주세요. 옷도 바꿔주세요.
1: 아 주변 환경까지도.
0: 환경들 늘 그리고 그게 바뀌어야만 나에게 행복이 오고. 나는 정말 열심히 믿음의 일을 할 것이고 나는 정말 즐거울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놀랍습니다. 그게 바뀌어도 전혀 신앙은 별로 바뀐 게 없어요.
1: 진짜 네. 주변은 바뀌었는데. 네.
0: 주변 바뀌고 나서 주님 제가 그렇게 해달라는 거 해주고 그 사람이 그렇게 신앙이 바뀔까요? 사실 그리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이 바뀌는 사람은 조건을 달고 절대 하나님과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주님 제가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줬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자유거든요. 상처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좋은 에너지 근원은 또한 상처나 결핍입니다.
1: 상처나 결핍.
0: 나 무언가가 결핍됐고 나 무언가에게 강한 상처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부모에 대한 결핍이 있는 사람이죠. 부모에 대해서 사랑을 못 받았어요. 사랑을 받아야 할 시기에. 근데 그 사랑을 달라고 매번 떼쓰다가 인간관계를 해치는 사람이 있고 그 상처를 갖고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서 정말 의미 있고 재미있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처받은 사람을 또한 돌보면서 어느 날 알게 되죠. 자기의 상처가 이미 치료가
1: 됐다라는 거.
0: 됐다는 것을. 우리 에즈처럼 다 저렇게 날씬하셨을 거예요, 집사님들. 근데 살이 갑자기 쪘나요? 서서히 쪘나요? 서서히.
1: 근데 말씀은 갑자기 쪘다 그러잖아요.
0: 네. 중국산 한약 잘못 먹어가지고. 절대 확 찌지 않습니다. 서서히 찌고 서서히 빠지는 것처럼. 인간의 상처도 누군가가 갑자기 바로 이렇게 바꿔줄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40년 동안 갖고 있었던 상처를. 30년 동안 갖고 있었던 상처. 심지어 60년, 70년 갖고 있는 상처를 누가 갑자기 한 번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갚아줄 수 없거든요. 어떤 계기는 부여하겠지만 그 상처는 반드시 천천히 삶과 함께. 근데 그냥 보낸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활용해서 그것을 에너지화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돕고 또 누군가를 구제하고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면서 그리고 자기의 상처를 오픈하고 그걸 나누면서 또 좋은 교회 활동에서 또 좋은 예배 속에서 서서히 예, 바뀌어가겠죠. 좋은 것만 에너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것만 에너지는 아닙니다. 휘발유로도 가지만 어떤 차는 경유로도 가고 또 어떤 차는 가스로도 갑니다.
1: 가스로도.
0: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에너지니까 나의 상처, 뭐 나의 아픔, 나의 결핍, 그리고 심지어는 나의 우울, 내가 요즘 느끼는 우울, 나이 낳고 너무 우울이 생겼어요.
1: 그렇죠.
0: 진짜 옛날엔 장난이었는데. 이제 완전 장난이구나, 진짜.
1: 뭐, 최근에 뭐 출산하셨어요?
0: 아니요, 제가.
1: 표정이 너무.
0: 그런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맨날 밝은 척이 나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 주님, 저는 저의 결핍이 있습니다. 저는 제 죄가 있습니다. 주님, 죄는 제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제 자존심 때문에 내가 얘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저는 저의 그런 변과 같은 숨기고 싶고 냄새나는 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게 제 안에 이만큼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걸 잘 이용해서 삶의 좋은 에너지로 쓰셔서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1: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입이 트이는 영어. I'm Jennifer Klein.
2: Welcome back to our progra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 만나볼 주제가 상당히 특이하고 매우 좋습니다. 캘리그래피라고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그 글씨를 예쁘게 만들어서 약간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키는 뭔가 그런 걸 캘리그래피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1: Yeah. Well, calligraphy itself, the definition is, you know, the design and execution of lettering with a broad-tipped instrument, like a brush, for example. 그게 자체가 calligraphy인데 I guess these days, when we say calligraphy, we focus more on the design, the style
2: 맞아요.
1: of writing, right?
2: 자신의 어떤 서체를 만들어 보는 거죠.
1: Yeah, yeah. Uh-huh.
2: 자, 이 멋진 주제를 신청을 해주신 주인공은요, 문덕 초등학교 4학년 김초은 양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Mm-hmm. 할머니 댁에 가서 이걸 이제 캘리그래피를 한번 해보고 너무 재밌어서 집에 와서도 이제 아빠랑 자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 네.
2: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겠네요.
1: Yeah,
2: 있으신 분들.
1: Yeah.
2: 집중력에도 좋고.
1: Especially because, yes, a lot of people are taking up calligraphy. They're starting to learn calligraphy because it's a great pastime. It can be a good hobby. Pastime, hobby, 둘 다 이제 취미를 뜻하는
2: 그렇죠?
1: 단어들인데.
2: 취미생활. 예, 예.
1: 아니면 정말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도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2: 예.
1: 막 글씨를 쓰다 보면은 you can clear your head.
2: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서예 학원 다녔어요.
1: Oh, you did?
2: 네. 그 한자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 그냥 따라 그리고 그랬는데.
1: Oh.
2: 어쨌든 그때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제 펜 글씨
1: yes.
2: 연습해서 그때 제 이제 그 손글씨가 그래도 좀 지금 손글씨가 이렇게 못생기지 않은 게 초등학교 2년을 다녔 2년 동안 서예 학원 다니면서
1: oh,
2: 글씨
1: 좋아요.
2: 써가지고 그런 거랑 같은 차원으로 봐야 될지 어쨌든.
1: I think my son, yeah, he should start taking. Learning calligraphy.
2: 서예학원 몇 년 만에 쓰는 단어인지 모르겠네요. Calligraphy. Calligraphy. 자, 스펠링 좀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Calligraphy is C-A-L-L-I-G-R-A-P-H-Y. Like photography 할 때 graphy는 똑같죠?
2: 맞아요.
1: Calligraphy.
2: 자, 우리 초은 양이 올려주신 사연을 저희가 한 줄 한 줄 바꾸지 않고 영어로 그대로 바꿔봤습니다. 들어볼게요.
3: Talk about the art of calligraphy. Calligraphy is the act of writing by hand. In a style that shows off your unique charm. You can also draw illustrations or shadows to add detail. It's a good way to distract yourself. More and more people are picking up calligraphy as a hobby these days. Many people also do it for a living. I often practice calligraphy with my dad these days. I first got into it when I saw my grandmother's calligraphy at her place. I tried it for the first time with my grandmother that very day, and I have been hooked ever since. At stationery stores, you can find calligraphy books and purpose-made brush pens. In calligraphy, controlling the way you apply pressure is most important. You can ease up to draw thin lines and press down hard for thicker ones.
2: 캘리그래피는 자신만의 개성과 매력을 뽐내는 글씨체로 손글씨를 쓰는 것을 말한다. 자, 정의를 내려주셨네요.
1: Calligraphy is the act of writing by hand in a style that shows off your unique charm.
2: Write by hand. 손으로 글씨 쓰다라는 말이고요. Show off는 약간 뽐내다라는 얘기죠. 자랑하는 거예요. Show off your unique charm. 자신의 어떤 독특한 개성, 매력 같은 것을 뽐낼 수 있는 그런 글씨체를 손으로 써보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1: Calligraphy is the act of writing by hand in a style that shows off your unique charm.
2: 글씨에 디테일을 더해서 뭔가 그림이나 그림자 같은 것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1: You can also draw illustrations or shadows to add detail.
2: 그러니까 글씨만 쓰는 건 아니란 얘기죠?
1: No.
2: 옆에 이렇게 좀 뭔가를 좀 추가해서 약간 예술 작품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You can also draw illustrations, 뭔가 그림 같은 걸 illustration이라고 많이 하죠. Or shadows to add detail. 뭔가 세부적인 디테일을 추가하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Add detail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요.
1: You can also draw illustrations or shadows to add detail.
2: 약간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1: It's a good way to distract yourself.
2: Distract가 주로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긴 쓰입니다. 예를 들어 I got distracted 하면 집중해야 되는데 주의가 산만해졌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뜻이 다소 좀 달라요.
1: Mm-hmm. 그러게 원하는 거죠.
2: 맞아요.
1: Yeah. You're doing it intentionally, trying not to think about other things, 맞아. trying not to focus on other things.
2: 일을 하다가 한 3시간 했네?
1: Right.
2: 너무 좀 이렇게 머리가 좀 무거워요. 그러면 이제 캘리그래피 한 30분 하면서 뭔가 다른 쪽으로
1: 그렇죠.
2: 분위기 전환하는 거죠. 이게 distract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뜻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기분 전환하기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어로.
1: It's a good way to distract yourself. More and more people are picking up calligraphy as a hobby these days.
2: 요즘은 캘리그래피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취미로 하다가 as a hobby를 붙이면 되거든요. More and more people are picking up calligraphy as a hobby these days. Pick up이란 건 뭘 줍다란 뜻이지만 취미를 시작하다 쪽에서 저희가 많이 썼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지형으로 들으신 분들은.
1: Right, so to learn in this case, to learn calligraphy.
2: Pick up a new hobby.
1: Right.
2: 이럴 때 썼었거든요. 자, 그런데 Many people also do it for a living. 자,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요.
1: Many people also do it for a living.
2: 두 가지예요. As a hobby 하면 취미 삼아 하는 거고 for a living이라고 하면 생계를 위해서, 즉 직업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요. 아빠와 자주 캘리그래피를 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1: I often practice calligraphy with my dad these days.
2: I often practice calligraphy with my dad these days. 자, 이제 할머니 집에 가서 캘리그래피 작품을 보고 처음 시작하게 되었다. 그 계기를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1: I first got into it when I saw my grandmother's calligraphy at her place. I first, 처음으로, got into it. 여기서 is은 calligraphy죠. If you get into something, 뭐에 빠져드는 거예요.
2: 그렇죠.
1: 뭐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죠. Okay? So I first got into it when I saw my grandmother's calligraphy at her place. 할머님 댁에 갔다가 할머니의 이 서체 calligraphy를 보고 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좀 빠지게 되었다.
2: I first got into it. 이거 뭐 하게 된 계기가 할 때 좋네요.
1: Right.
2: 내가
1: first.
2: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거야.
1: Right, right.
2: I first got into 입지형 when I saw my friend listen to the show. 뭐 이런 식으로 친구 보면서 내가 처음 시작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 집에 갔다가 집에 와서 바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1: I tried it for the first time with my grandmother that very day and I have been hooked ever since.
2: 처음으로 할머니랑 해봤다. I tried it for the first time with my grandmother that very day. 자,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릴게요. That very day 하면 바로 그 당일을 말하는 거죠. That very day. 자, 다시 한번요.
1: That very day.
2: 그날이에요. One more time.
1: That very day.
2: And I have been hooked ever since. 며칠 전에 hooked on something 배웠는데 on 없이 I have been hooked 끝이에요. Ever since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영어로 다시 한번 드립니다.
1: I tried it for the first time with my grandmother that very day, and I have been hooked ever since.
2: 문구점에 가면 캘리그래피 학습서나 전용 붓펜 같은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1: At stationery stores, you can find calligraphy books and purpose-made brush pens.
2: What does that mean? Purpose-made brush pens.
1: Purpose-made brush pens. 펜인데 이제 뭐 붓펜이라고 하죠. 우리도 붓펜 하면은 brush pen인데 purpose-made라고 했으니까 it's made for that purpose. 그 뭐뭐를 하기 위한 뭐 붓펜 전용 붓펜이 되겠죠.
2: 이게 옛날에 저도 OMR 그때 칠할 때 컴퓨터용 사인펜을 써야 되거든요.
1: Exactly.
2: 그게 뭐냐면 purpose-made 펜이에요, 그것도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잉크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말의 전용이 purpose made입니다. purpose made brush pens 했으니까 전용 붓펜 같은 것들과 캘리그래피 학습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자, 문구점을 영어로 stationery store 스펠링이 S-T-A-T-I-O-N-E-R-Y입니다. 발음이요?
1: stationery.
2: stationery stores. 자, 그 다음에 이 캘리그래피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붓의 힘 조절입니다.
1: In calligraphy, controlling the way you apply pressure is most important.
2: Apply가 어떻게 쓰였냐면 pressure 앞에 쓰여서 힘을 주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the way you apply pressure, 즉 힘을 주는 방식이.
1: 힘을 가하다? 어,
2: 그렇죠. 힘을 가하는 yeah. 방식을 조절하는 게. Uh-huh. Controlling the way you apply pressure is most important. 자, 이 문장 잘 보세요. In calligraphy, 다시 한번요.
1: In calligraphy, controlling the way you apply pressure is most important.
2: 그렇죠. 선을 얇게 그리려면 붓에 힘을 덜 줘야 되고 두껍게 그리려면 힘을 세게 줘야 됩니다.
1: You can ease up to draw thin lines and press down hard for thicker ones.
2: 자, 구동사 두 개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Ease up.
1: Ease up. You can ease up to draw thin lines.
2: 힘을 뺀다는 얘기죠. 자, 힘을 줄 때는
1: press down. Press down hard. Press down hard for thicker ones.
2: Press down hard. 좀 세게 힘을 주면서 굵은 선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자, 문장 다시 한번요.
1: You can ease up to draw thin lines and press down hard for thicker ones.
2: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Talk about the art of calligraphy. Calligraphy is the act of writing by hand in a style that shows off your unique charm. You can also draw illustrations or shadows to add detail. It's a good way to distract yourself. More and more people are picking up calligraphy as a hobby these days. Many people also do it for a living. I often practice calligraphy with my dad these days. I first got into it when I saw my grandmother's calligraphy at her place. I tried it for the first time with my grandmother that very day, and I have been hooked ever since. At stationery stores, you can find calligraphy books and purpose-made brush pens. In calligraphy, controlling the way you apply pressure is most important. You can ease up to draw thin lines and press down hard for thicker ones.
1: 패턴 practice.
2: 자, 입지형 공부하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EB 트위는 영어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EBS1004입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 질문들 답변 드립니다. 자, 세 가지 표현인데요. 첫 번째가 손으로 글씨를 쓰다. Write by hand 하면 됩니다. 자, 캘리그래피 자체를 그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1: Calligraphy is the act of writing by hand.
2: Okay? 손으로 직접 글씨를 쓰는 행위다. One more time.
1: Calligraphy is the act of writing by hand.
2: 초청장을 손으로 직접 글씨를 써서 만들었다.
1: I wrote the invitations by hand.
2: One more time.
1: I wrote the invitations by hand.
2: 요즘 배달 음식 같은 거 시키면 직접 포스트잇에 사장님이 이렇게 손글씨로 감사하다고 주시는 경우 있더라고요.
1: 저 좋아요.
2: Write those thank you notes by hand.
1: Yeah.
2: Right? 자, 요즘 아이들이 손으로 뭔가 글씨를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1: Kids these days rarely write anything by hand.
2: 자, 그럴 때 활용을 해보시고 기분 전환하다의 어감으로 distract라는 단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캘리그래피는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1: Calligraphy is a good way to distract yourself.
2: Okay? 나는 좀 속이 상해서 기분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1: I was upset and I needed something to distract myself.
2: One more time.
1: I was upset and I needed something to distract myself.
2: 다음에요. 기분 전환을 할 겸 만화책을 좀 읽을 때가 있습니다.
1: I sometimes read comic books to distract myself.
2: I sometimes read comic books to distract myself. 그 다음에 취미로 뭘 하게 되다 할 때 이 pick up이라고 하는 구동사 꼭 써보시면 좋은데요. Pick up something as a hobby. 취미로 무엇을 시작하게 되다.
1: More and more people are picking up calligraphy as a hobby these days.
2: 요즘 이것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아들이 취미로 뭔가 테니스를 좀 배워봤으면 좋겠다.
1: I wish my son would pick up tennis as a hobby.
2: I wish my son would pick up tennis as a hobby. 나는 최근에 취미 삼아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1: I recently picked up yoga as a hobby.
2: 아주 유용한 표현입니다. 자, 요가 다시 넣어서요. One more time.
1: I recently picked up yoga as a hobby.
2: Okay. Good job, everyone.
1: 다이얼로그 practice. I'm practicing calligraphy with my kids these days. It's really great for clearing one's head.
3: What's calligraphy?
1: Oh, it's a form of art where you come up with a one-of-a-kind font.
3: Really?
1: You can create various font styles using a brush pen or other writing utensils.
3: That must be useful for improving one's handwriting.
2: Calligraphy를 요즘에 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서로 간에 이제 이게 뭔지 설명을 좀 해주는 걸 대화로 만들어봤습니다.
1: I'm practicing calligraphy with my kids these days.
2: 자, 여기 practice는 연습의 의미라고 보실 필요 없어요. 뭘 하는 거를 그냥 practice라고 합니다. So I'm practicing calligraphy with my kids these days. 요즘에 아이들하고 캘리그래피를 좀 하고 있어요. 이렇게.
1: It's really great for clearing one's head.
2: 머리 식히기 좋다는 얘기죠, 이거?
1: 네.
2: Clear one's head. It's really great for clearing one's head. 머리 식히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One more time.
1: It's really great for clearing one's head.
2: 그랬더니 뭐냐고 물어보죠.
1: What's calligraphy? Oh, it's a form of art where you come up with a one-of-a-kind font.
2: One-of-a-kind. 자, 요 네 단어를 하이픈으로 다 붙이면 독특한, 하나뿐인이란 뜻이 됩니다. One-of-a-kind font. 그럼 서체 아시죠? 정말 독특한 서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아트예요. It is a form of art where you come up with, 구동사죠? 고안해내다. A one-of-a-kind font. 자, 천천히 다시 한번요.
1: It's a form of art where you come up with a one-of-a-kind font.
2: Mm-hmm.
1: Really? You can create various font styles using a brush pen or other writing utensils.
2: 붓펜은 아까 했었고요. Brush pen. Writing utensils라고 하면 뭔가 좀 글씨 쓰는 모든 도구를 다 말하죠. Writing utensils.
1: Mm-hmm.
2: Utensils, spelling U-T-E-N-S-I-L. Utensils.
1: Right. Writing utensils would include things such as pens, even notepads, for example.
2: Erasers.
1: Erasers.
2: Kitchen utensils 하면 주방기기가 되겠고요. 뭔가 기구나 기기를 utensils라고 많이 하거든요. So writing utensils, 필기도구를 말합니다. 그 밖에요.
1: That must be useful for improving one's handwriting.
2: 글씨체 교정 같은 것에도 도움이 되겠네. Improve one's handwriting. Handwriting은 이제 직접 손글씨를 말하니까 이제 글씨 잘 쓰고 못 쓰는 그런 얘기 있죠. 그럴 때 improve your handwriting. 그러면 누구의 글씨체를 개선하다라는 얘기. 자, 그런데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식으로 대화가 끝납니다. 자, 잘 활용해서 두 분이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숙제 드릴게요. 여러분 교재 96페이지에 5개의 영작 문장 매일매일 해보시고요. 자, 이 중에 1번과 3번 문장을 영작해 숙제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 Alright, and a question for you. With computers used so widely, is good handwriting still important? Why or why not?
2: 요즘 시대에 뭐 글씨체 예쁜 것도 뭐 중요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얘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And that's a wrap. Have a great day, everyone.
2: Bye, everyone.
1: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15번째 페이지. 복면 쓰고 은밀한 일을 도모하려 해도 헤어스타일 때문에 곧장 들통나는 남자죠.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머리를 평범하게 염색을 자주 하고 다니죠.
1: 그러네요. 그 백발 썬킴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2: 백발 썬킴 지금 이것도 제가 아주 깔끔해 보이는데요. 네. 바로 어제 뿌염을 했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뿌염 축하해. 뿌염 축하해. 네,
1: 아주 뿌리가 탄탄한 방송.
2: 뿌리가 탄탄해요.
1: 예,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2: 흰머리가 없었어요.
1: 썬킴의 썬문답. 오랜만에 썬킴의 중국사 시리즈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역사를 알려주실 건가요?
2: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사기, 한 손에는 삼국지만 있으면은 겁나는 것이 없다. 에요.
1: 그게 무슨 뜻이에요?
2: 그 사마천이 쓴 사기 친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역사 기록이란 말이죠.
1: 그렇죠. 예.
2: 그 사마천이라는 선생님께서 쓰신 그 사기를 보면은 뭐 다 재밌어요. 솔직히 말해서. 재밌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재밌는 것이 뭐냐? 자객열전이라는 부분이에요.
1: 네. 자객열전에 나오는 자객이 이제 다섯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2: 다섯 명이죠.
1: 오늘은 어떤 인물 소개해 주실 건가요?
2: 다섯 명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죠.
1: 아, 그래요?
2: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한다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로도 만들어진 바로 그 인물. 바로 이연걸입니다.
1: 사마천 자객열전의 이연걸을 다루고 있나요?
2: 이연걸이 이 주인공을 모티브로 한 영화의 주인공이었죠.
1: 아, 그래요?
2: 그렇죠.
1: 누군데?
2: 영웅이라는 2002년도인가 아마 그 영화가 있었어요.
1: 포스터 봤어요.
2: 장예모 감독이 그 감독한 영화인데. 네. 저 영웅의 주인공이 이연걸이거든요.
1: 네.
2: 그 이연걸이 바로 형가 라는 자객을 모티브로 한 주인공이었습니다.
1: 형가.
2: 형가.
1: 형가는 정말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유명한 진시황을 암살하려 했던 자객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형가라는 인물은 그런 일에 휘말리게 된 것인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형가 어느 나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 자, 일단 형가는요. 그 춘추 전국 시대의 거의 마지막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아직까지 진시황이 아니죠. 진나라의 영정이요. 영정이 전국 칠웅을 다 통일하기 직전 인물이었습니다.
1: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2: 원래는 위나라 사람이었는데요.
1: 네.
2: 지금은 연나라에 건너가서 살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그 사진 보시는 분 알겠지만 연나라가
1: 네.
2: 지금 요동반도에 근처에 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가 제일 가까운 나라예요.
1: 예, 가장 북쪽에 있고요.
2: 연나라요?
1: 예. 형가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면서요.
2: 형가가 네. 일단 자기의 신분을 숨겨요. 그리고 매일 밤 술을 마시고 술 먹고 고점리라고 하는 축을 연주하는 악사가 있었습니다.
1: 네.
2: 축이 뭐냐면 지금 우리 가야금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 연나라에서 형가라고 하면 진짜 약간 난봉꾼? 방탕아?
1: 아, 그래요?
2: 정도의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매일 밤 술을 마신 다음에 옆에 고점리가 있잖아요.
1: 네.
2: 야, 고점리야, 노래 한 번, 축 한번 연주해봐라. 땅따랑 땅땅 띠디디디디디.
1: 아, 그 신난다, 예.
2: 그러면서 칼춤을 그렇게 쳤다고 하죠.
1: 아, 그래요? 칼춤도 잘 추고.
2: 칼춤을 추면서.
1: 검술을 익힌 건가요?
2: 검술이 아니라, 형가는 원래, 그러니까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근데 원래 트레인이 된 칼잡이였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1: 아,
2: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1: 아, 훈련된 칼잡이라고요?
2: 원래 킬러였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걸 숨기고, 그러니까. 네. 술을 맨날 마시다는 거는,
1: 네.
2: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뭔가 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 다시
2: 그래서
1: 진나라,
2: 다시 돌아와가지고 네,
1: 네. 진왕.
2: 자, 진왕이 지금 거의 자 여러분들 전국에는 몇 개 나라가 있었죠?
1: 전국 칠웅.
2: 칠웅이죠, 그렇죠.
1: 예, 예, 예.
2: 제초연 조한위 진.
1: 맞아.
2: 여기서 진나라가
1: 네, 네, 네.
2: 다 이렇게 격파로 다 이제 그 멸망을 시키고 다 끝난 상태 지금요. 한 연나라 하나만 남았는데.
1: 네, 네.
2: 그래서 이제 연나라 당시 이제 왕실에서 대책 회의를 세웁니다.
1: 네.
2: 아, 연희왕이라고 왕이었어요.
1: 연희왕.
2: 아무리 봐도 지금 남은 건 우리 연나라밖에 없는데 지금 어떡하나. 지금 우리가 항복할까? 나라를 그대로 바칠까? 근데 태자 단가 왕자죠. 이 말려요. 아니 아버님 어떻게 우리나라를 그렇게 쉽게 바칠 수가 있습니까? 어허.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해요. 네. 어떡하라고 지금. 그치. 지금 바로 코앞에까지 왔는데 네. 어디까지 지금 진 나라가 진출했냐면 역수란 강이 있어요.
1: 역수.
2: 지금도 있습니다. 예, 예. 베이징 남부예요.
1: 예.
2: 그러니까 베이징 남부라는 것은 거의 지금 요동반도까지 왔다는 이야, 얘기잖아요.
1: 바람 막 등불이네요, 진짜.
2: 그렇죠. 아, 예. 지금 진영정이 진나라가 바로 역수 건너까지 왔는데 우리 어쩌라고 지금? 어떡하지? 연나라 태자단은 진시황과는 약간 악연이 있었어요.
1: 연나라의 태자단이?
2: 태자단이
1: 진영정과?
2: 진영정과 약간 악감정이 있었어요.
1: 어떤 악연이 있었어요?
2: 옛날에 네. 조나라가 있었어요.
1: 예.
2: 조나라가 전국시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을 때 태자단과 영정이 동시에 조나라의 볼모로 잡혀갔었어요. 어릴 적에. 아,
1: 볼모 동기.
2: 볼동이라고 하죠.
1: 예예예. 어, 예. 참 친했을 것 같은데요.
2: 되게 친하게 지냈대요.
1: 예예예.
2: 동병상련.
1: 그렇지.
2: 그래서 나름 좋은 감정을 갖고 헤어졌어요. 영정과 단은요. 네,
1: 각자의 나라로 돌아왔어요.
2: 돌아왔어요. 그 단은 연나라에 돌아와가지고 태자가 되고, 근데 저쪽에서는 쑥쑥쑥 크고 있는 거 지금요.
1: 영정은 지금 진의 왕이 됐어.
2: 영정은 진짜 통일 직전에 대왕이 됐어.
1: 진시황 직전이야 지금.
2: 진시황 직전. 그리고 연나라에 볼모를 요구해요. 진시황이, 영정이.
1: 그래요? 예.
2: 단이 끌려갑니다.
1: 예전에 친구였던, 같이 그렇죠. 오징어 게임했던 친구를.
2: 오징어 게임했던. 단이 끌려가면서 나름 긍정적으로 생각했대요. 걱정하지 마. 지금 제 왕, 내 그 삐 알 친구야.
1: 네네네.
2: 된 거야.
1: 네.
2: 도착하자마자 어이 저 영정 잘했었어?
1: 어.
2: 나야 나 단. 옛날에 우리 오징어 게임 같이 했잖아.
1: 그랬겠죠. 예.
2: 했는데 진짜로 옛날에 그 영정이 아니었다.
1: 아...
2: 이놈.
1: 아.
2: 무릎 꿇어라.
1: 야 이거 좀 배신감 느꼈겠네 진짜.
2: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너 두고 보자. 너 진짜
1: 다시 이런 나중에 돌아온 거군요. 네.
2: 다시 돌아와서 태자가 된 태자단.
1: 오케이.
2: 아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다 같이 바쳐야 걸려. 어떡하라고 그러면 군사력으로는 우리가 연나라가 진나라를 이길 수가 없다.
1: 그렇겠죠.
2: 그러면 어떡하냐. 이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는 저 영정 하나만 제거하면 된다.
1: 암살.
2: 아... 탑만 제거하면 다 끝나버린다.
1: 그게 태자단의 의견이에요?
2: 태자단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리고 지금 전국 치룡이 다 지금 점령은 당했지만 깨갱깽깽 아닐 거라고 지금 우리가 스타트 포인트 테이프만 끊어주면
1: 네.
2: 다시 다 들고 일어날 것이다.
1: 영정만
2: 제거하면 다 끝난다.
1: 근데 또 신하들은 그 의견에 좀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죠.
2: 그렇죠. 텐데. 아니 지금 어떻게 반대했다가 바로 지금 코앞에 역수까지 왔는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서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태자단은 근데 밀어붙입니다.
1: 밀어붙여.
2: 아 그래서 네가 가려고?
1: 응.
2: 제가 어떻게 태자단데 갑니까?
1: 아니 여기서 또 태자인데.
2: 예예. 예. 아 그럼 누구 보내는데? 제가 정말로 우리 연나라의 유명한 검객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데? 전광 석화 아닙니다.
1: 전광. 전광 누구야?
2: 전광이라고 정말로 유명한 검객이었어요.
1: 이었어요?
2: 지금은 은퇴하신.
1: 아, 은퇴한 관객.
2: 그래서 네. 태자단이 그 전광을 만납니다.
1: 네.
2: 이리 오십시오. 아, 태자단이 부르셨습니까? 여차여차 해가지고 우리가 영정을 죽여야 되는데, 암살해야 되는데,
1: 네.
2: 그대가 좀 가시오.
1: 아.
2: 그랬더니, 태자님, 정말 제가 가고 싶으나, 가고 싶으나 제가 너무 늙어가지고.
1: 아, 진짜로?
2: 그러면, 예. 너 안 가면 누구 가냐?
1: 네.
2: 제가 한 명 더 소개시켜드리겠다.
1: 아, 예.
2: 하면서, 형가를 소개시켜줘요.
1: 숨어 살던 형가를?
2: 형가. 그래서 형가를 네. 만나러 가요.
1: 네.
2: 가니까 그 장면이 나온 거예요. 아까 술 먹고 맨날 놀고 있는 장면.
1: 방향무인. 네.
2: 그쵸.
1: 네.
2: 아, 오늘 밤 단둘이서 파티 하고 있는 형가를 만나러 갑니다.
1: 아.
2: 그, 전광이요?
1: 예.
2: 형가, 오랜만이야. 전광 선생님, 왜 어제 일이십니까? 아, 단둘이서 우리 할 얘기가 있으니까 이리 오게. 둘이 앉아요. 아유, 전광님, 뭐, 무슨 일이십니까? 아, 지금 태자단님께서 영정! 곧 진시황이 되는 영정. 암살 명령을 내리셨는데,
1: 어휴.
2: 나는 힘들고, 그, 니가
1: 예,
2: 가라.
1: 예.
2: 이게 된 거예요.
1: 예, 예.
2: 그니까 지금 최대한 지금 사마천의 사기를 바탕으로
1: 네.
2: 말씀을 드리는데,
1: 네.
2: 평가 깜짝 놀라요.
1: 아니 그렇게 엄청 놀랐지.
2: 엄청난 일을 저한테 맡기십니까? 이거 네. 남한테 새 나가면 어떡하냐 이야기가. 그때 전광 이런 말합니다. 네. 나도 그 걱정을 했다. 이거 이야기를 새 나가면 안 된다.
1: 그렇죠.
2: 지금 이 세상에는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세 명밖에 없다.
1: 태자단, 나, 전광, 너. 형가.
2: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태자와 너만 아는 이야기로 만들어 주겠다면서 칼을 뽑고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해버려요.
1: 전광이?
2: 전광이요. 이제 이야기는 너 형가 그리고 대자님밖에 모른다.
1: 지금 형가한테 폭탄 제대로 넘겼네.
3: 전 받아라 폭탄 팍.
1: 야 전광도 대단한 사람이네.
2: 정말 전광스커가 진짜.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갑니다. 예, 그 태자를요.
1: 예.
2: 태자를 만나.
1: 아 형가가.
2: 형가가 이제 만나러 가요.
1: 예.
2: 그러면서 저 전광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나누고 돌아가셨다. 하니까 태자가 펑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광 선생님의 그런 그 부탁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러면 영정을 암살하겠습니다. 태자님. 그럼 제가 그 임무를 맡겠습니다.
1: 자기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제.
2: 해요?
1: 예.
2: 했는데, 차일피일 안 가요, 형가가.
1: 왜 한다면서요?
2: 그니까, 왜 안 가냐 말도 못하죠. 그때, 드디어 형가가 네. 술 먹다가 벌떡이 나더니, 이제 제가,
1: 이제
2: 전광 선생님의 그런 업을 좀,
1: 예.
2: 이을 때가 됐습니다.
1: 왜 그렇게 미뤘던 거예요, 형가가?
2: 그때 태자는 단히 물어봐요.
1: 네, 네.
2: 아, 왜 안 갔냐고.
1: 예, 예.
2: 제가 다, 정보를 귀합해 봤는데 진시황이 역수 바로 직전까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 아까 그 역수 강?
2: 강 직전까지 진나라
1: 예,
2: 군대가
1: 예, 예, 예.
2: 멀리 떨어졌으면 실패 확률이 높지 않냐. 그래서 최대한 우리 연나라에 근처에 왔을 때 제가 치기 위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1: 생각이 다 있었네요.
2: 제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1: 예. 예.
2: 자 이제 떠날 테니까 검을 주십시오. 검에 독을 묻혀서 줘요.
1: 네.
2: 형가한테요.
1: 검이요? 비수라던데 비수?
2: 비수. 요만한 비수요.
1: 예.
2: 그런 다음에 저희가 진시황에게 접근할 때 필요한 뭔가가 필요합니다. 선물을 주십시오.
1: 아 진시황한테 선물을 주는 명분을 만들어달라?
2: 왜냐하면 진시황이 얼마나 그 암살 시도를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접근. 진시황에겐 20보 이하로는 접근이 못 됐거든요.
1: 아, 큰 선물이 필요하네 그러면.
2: 진시황 20보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선물이 필요합니다.
1: 뭘 요구합니까?
2: 처음에는 그 단이 기다리라고 하면서 잠깐만 이거 갖고 와. 독항지도를 보여줘요.
1: 독항지도가 뭐야?
2: 독한이 아니라 독항이라고 해서.
1: 독항이 뭐예요? 네.
2: 연나라의 가장 비옥한 전략 요충지. 지도.
1: 예.
2: 지금으로 치면 목동 CBS 지도?
1: 아 예.
2: 가장 비싸고 전략적인
1: 아, 그걸 진한테 넘기겠다고?
2: 그걸 전략 지도를 넘기라고 그 태자단이 그 형가한테 줘요.
1: 예.
2: 아들이 그 네. 형가가 비웃습니다.
1: 네.
2: 저기 태자님. 어차피 진시황이 연나라를 차지해 버리면 이 땅도 당연히 자동적으로 그 진시황 땅이 되는데 이걸 진시황이 받겠습니까?
1: 아.
2: 그렇죠. 이걸 저 지도입니다 하다 갖다 줘 봤자 네. 진시황은 야야야 며칠 놈은 여기 내 땅 되는 건데
1: 그렇지, 그렇지.
2: 왜 갖고 왔니 이거
1: 큰 의미가 없다
2: 내비 찍은 다 나오는데
1: 다른 선물 필요하겠네
2: 그때 형가가 이런 제안을 해요
1: 네.
2: 지금 우리 연나라에 네. 번오기 장군이 진나라로부터 지금 망명을 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1: 아 진에서 망명 온 장군 번오기 장군이 연에 있어요 지금
2: 연나라의 그 번오기가 누구냐면요 예. 진시황의 역적이었어요
1: 아 그래요?
2: 네
1: 그럼 진왕은 찾고 있겠네.
2: 찾는 정도가 아니라 예. 얘 잡으면 그냥 전 세계 지명수배예요.
1: 진짜 화가 났어요. 예.
2: 왜 번오기가 예. 그 진시황의 충신이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진시황의 충신이었다기보다는 진나라의 충신이었어요.
1: 예.
2: 충신인 장군이었는데
1: 네.
2: 이거 여러분들 우리 또 그 중국 고대사 편을 보면 아시겠지만 진시황의 아빠가 누군지 애매모호해요.
1: 아 맞아요. 예.
2: 그 진시황의 약간 스승이었던 여불위라고 있는데
1: 맞아.
2: 여불위가 진짜 아빠인지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아빠는 진나라의 자초란 사람이었어요.
1: 아.
2: 자초라고 당시 조나라의 인질로 끌려갔던 진나라의 볼모였어요. 근데 이 자초를 여불위가 딱 보고 아, 얘 큰일이다 싶어서 투자를 해요.
1: 예.
2: 그래서 자초한테 제가 있는 여종입니다. 얘야 조희야 앞으로 잘 모셔라.
1: 어허.
2: 라고 하면서 여부리가 자기 여정을 자초한테 바칩니다.
1: 예.
2: 당시 기준으로요.
1: 네.
2: 그래서 둘이 이제 사귀, 결혼을 해요.
1: 아.
2: 근데 야사에 따르면 이미 조희는 여부리의 아이를 베고 있는 상태로
1: 아하.
2: 자초에게 갔다.
1: 아하.
2: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요.
1: 예.
2: 그게 이제 영정 진시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시황이 진짜 아빠가 자초인지
1: 여부리인지
2: 알 수가 없다 해요.
1: 네, 근데
2: 지금도 몰라요.
1: 네.
2: DNA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 그렇죠.
2: 이거를 제기한 거예요. 번호기가.
1: 번호기가? 야.
2: 아무리 봐도 이거는 여부리의 자식이다.
1: 야, 그러면 당신은 컴플렉스를 건드린 건데.
2: 컴플렉스 건드린 다 죽는 거이군요.
1: 그렇죠, 그렇죠.
2: 네. 그래가지고 일가 친척들이나 몰살 당하는 과정에서 번호기는 탈출을 해버립니다. 탈출해서 지금 연나라에 몸을 피한 상태였어요.
1: 예, 예, 예.
2: 근데 태자단은 번호기를 굉장히 정중히 우대하면서 약간 VIP로 모시고 있는 상태였어요.
1: 보호를 해줬구나.
2: 보호를 해줬어요.
1: 예.
2: 이걸 딱 형가가 보고 제가 진시황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저 번호기의 목이 필요하다. 해요.
1: 예.
2: 태자단은 이런 말을. 다른 건 모르겠지. 그럼 내 입장이 뭐가 되냐고.
1: 내가 지금까지 번호기 내가 보호해줬는데.
2: 내가 보호해줬는데. 안 된다고. 번호기 목이 있어야 가능하다. 해요.
1: 예.
2: 태자단은 내가 못 가겠다. 그러니까 형가가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1: 번호기 목을 치러? 예, 예, 예.
2: 아, 니시 쉐이. 누구냐? 그란 말이죠. 我是 형가.
1: 저는 형가입니다.
2: 라이.
1: 들어오세요.
2: 들어오세요. 자초지정은 얘기해요.
1: 네.
2: 제가 지금 진시황 영정 목을 치러 가는데 장군님의 목이 필요하다.
1: 그리고 그렇게 솔직히 얘기한다고요?
2: 얘기했대요.
1: 예예예. 예.
2: 그리고 네. 솔직하게 지금 번호기 장군님도
1: 네.
2: 진시황이 처자식 다 죽이고 가족이 몰살당.

0: 개섭이라는 인물이셨어요.
1: 개섭.
0: 이상하게 들으시지 마십시오.
1: 네.
0: 자기의 약간 베스트 프렌드 겸 똑같은 자객이었대요. 지금 카톡을 보냈는데 네. 오라고 네. 옛날으로
1: 예.
0: 얘가 일시하고 안 오는 거예요. 얘랑 같이 가야지 성공할 수 있다.
1: 아, 2인조로 난 활동한다.
0: 2인조로. 안 와요. 그래서 네. 개섭을 기다리다가 개섭이 안 와요. 그랬더니 그 태자단이 그러면 잠깐만 그럼 개섭 말고 내가 한 명 소개시켜줄게.
1: 아, 예, 예, 예.
0: 그래서 진무양이라고 하는 동네 건달을 소개시켜줍니다.
1: 동네 건달?
0: 그러니까 태자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약간 우락부락하니까 네. 어라! 내가 안 보여 착하게 살자 이거.
1: 아, 새롭게 인조를 결정해 줬어요. 예.
0: 여기에 형가가 아무리 봐도 진무양은 아니에요.
1: 아, 쟤는 안. 개섭의 발끝만큼도 안 돼.
0: 아닌데. 근데 네. 여기서 실수를 한 거예요. 태자단이.
1: 네.
0: 에이, 이제 착하게 살자. 그러니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앞에서 빡빡빡빡 하는 게 진무양이었거든요.
1: 아.
0: 근데 태자가 보내라고 하니까.
1: 네.
0: 이거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일단 2인조로 출발합니다.
1: 2인조로 갔어요. 예. 왕을 만나나요?
0: 진시황을 만나요.
1: 만나요. 선물 있으니까.
0: 앞에서 스탑. 그렇죠. 누구니?
1: 네.
0: 연나라에서 온 외교 사신입니다.
1: 네.
0: 아, 여기서 메시지 전달하고 가십시오. 아, 그게 아니라, 진시황이, 진영정이 보셔야 될 정말로 중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1: 있죠, 있죠. 예.
0: 뭔데? 지도와 번호기의 모임이요. 그래서, 가서 얘기해요. 저기, 예. 대왕. 연나라에서 온 사신이 이제 번호기에 목을 갖고 왔다고 합니다. 뭐? 번호기? 역적? 내가 지금 여부리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역적?
1: 그렇지.
0: 좋다. 그 사신을 만나겠다. 형.
1: 계획대로 되고 있어, 지금.
0: 그래서 일단, 예. 형가가, 네. 목을 일단 그 옆에 있는, 나, 전패! 하는, 네. 그 환관한테 줘요.
1: 예, 예.
0: 환관이 들고 올라가서, 자, 대왕, 이 번호기의 목입니다.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역적의 목이 맞고
1: 번호기가 맞아.
0: 맞아. 알았다. 고맙다. 그래. 또 뭘 갖고 왔냐? 했더니 그 형가가 자, 제가 정말로 중요한 지도를 갖고 왔는데
1: 네네.
0: 이 지도는 제가 대왕 앞에서 펼쳐가지고 직접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1: 아, 그렇지. 근접해야 되니까.
0: 근접해야 되니까.
1: 예.
0: 이게 실수였어요.
1: 어? 왜, 왜?
0: 아니, 이게 사마천의 사기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팩트를 많이 바탕으로 했겠죠.
1: 예.
0: 근데 보통 지도를 갖고 오면 문서를
1: 네.
0: 환관한테 넘긴 다음에 환관이 갖고 와서 읽어요.
1: 예.
0: 직접 갖고 오라는 건 약간 여기서 너무 믿었어요. 진시황이 형가를.
1: 아, 너무 믿었다.
0: 너무 믿었다.
1: 예.
0: 제가 직접 설명드려야 됩니다. 그래. 와.
1: 번호기 목을 보고 흥분했나 보다.
0: 그렇죠.
1: 예.
0: 근데 옆에 진무양이랑 같이 올라가는데.
1: 아, 예. 진무양.
0: 진무양이 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 옆에서 떠는 거야. 띵띵띵띵띵.
1: 누가 봐도 수상해.
0: 누가 봐도 수상해. 그 진시황이 물었어요.
1: 쟤 왜 떨고 있냐.
0: 쟤 왜 떠니? 여기서 형가가 널 죽이러 왔어. 떨어져! 그럼 안 되잖아요.
1: 안 되지. 예.
0: 여기에 이런 말 합니다. 네. 연나라가 나름대로 그 중국 대륙에서는 변방이잖아요.
1: 네.
0: 컨츄리 꼬꼬가.
1: 네.
0: 촌 딱이. 정말로 대왕 앞에서 서가지고 너무 긴장해서
1: 네.
0: 지금 벌벌벌 떱니다.
1: 아, 우리가 지금 시골에서 와서
0: 시골에서
1: 큰 나라 와서 떨고 있습니다. 수습 잘했다 형가가.
0: 그렇죠. 서울역을 앞에서 코벤다는 거 아야 가만 있어야.
1: 그 정도면 최선이다 내가 볼 때.
0: 최선이죠.
1: 예.
0: 그래서 진시황 앞에까지 옵니다.
1: 네.
0: 그래서 네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 지도가 뭐냐? 예, 독항의 지도입니다. 두루마리였어요. 그래서 제 배하 전하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1: 네.
0: 돌돌돌돌돌돌 그래서 이 지도는 바로 여기의 지도입니다. 근데 다 펼치니까 안에 비수가 있었던 거죠.
1: 아, 지도 하나에?
0: 지도 맨 안에. 바다란? 하면서 박! 찌르려고 하는데
1: 네.
0: 되는데 여기서 형가가 실수를 해요.
1: 왜요?
0: 손을 잡아야 되는데
1: 네.
0: 옷 소매를 잡은 거예요.
1: 소매.
0: 옷을 잡았어.
1: 아, 이건 차이가 크지.
0: 그래서 옷 소매를 잡고 가슴을 찌르려고 하는데 빗나가죠 당연히.
1: 당연하죠. 그 리시가 길어지죠. 소매를 잡으면.
0: 지직 찢고 피해 나갑니다.
1: 예.
0: 도망가는 진시황을 형가는 뛰어다니면서 휙휙휙 휘두르는데
1: 예예.
0: 진시황도 계속 피해 다녀요. 근데 문제는 경호원들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처에 못 와요.
1: 호위무사들 없어?
0: 있었어요. 못 와요.
1: 왜 못 와요?
0: 왜냐하면 진시황이 명령을 내린 게 있었거든요.
1: 어떡해요?
0: 내 명 없이는 이 어전에 아무도 무장한 상태로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진시황이 죽게 생겼지만 혹시라도 내가 올라오지 말라고 하는 명 기억 안 나니? 너 법 어겨서 너 죽어. 네. 이러면 안 돼.

0: 네. 그래서 정원들은 안달이 돼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1: 아니, 기회가 있네, 형가한테.
0: 그렇죠. 예. 정원들을 못 가고, 예. 이때, 진 시황이 정말 마지막 일격을 당하려고 하는 순간, 어이가 없게도, 예. 어이가 저 뒤에서 약주머니 있죠?
1: 네.
0: 약주머니를 던져서 형가의 칼을 맞춰서 딱! 이 정도면 거의 선동력급이죠?
1: 어이가요?
0: 어이가 없네, 진짜.
1: 아, 진짜로?
0: 딱 형가의 네. 칼을 맞췄어요.
1: 예.
0: 잠깐 시간이 벌어진 상태죠.
1: 네.
0: 형가들까 당황했겠죠.
1: 네.
0: 그때 박해 있던 경호원 중에 하나가
1: 예.
0: 대왕.
1: 네.
0: 지금 진시황이 칼을 허리춤에 차고 있었어요.
1: 네, 네, 네.
0: 자기가.
1: 예.
0: 근데 이게 안 뽑혀 칼집에서.
1: 아.
0: 왜 너무 장검이다 보니까 뽑으려고 하니 이게 안 뽑혀.
1: 그래, 당황하면 잘 안 돼.
0: 당황. 안 돼.
1: 그렇죠, 그렇죠.
0: 그때 경호원 한 명이.
1: 네.
0: 잠깐 형가가 머무하는 사이에 네. 대왕 칼을 좌우로 뽑으려고 하지 마시고 칼을 등 뒤에 대시고 왜냐면 왕궁이 높으니까 천장이
1: 아, 예, 예.
0: 뒤에 대시고 뒤에서 앞으로 뽑으십시오.
1: 아, 예.
0: 된 거야.
1: 네.
0: 그 시간에 자기가 올라가는 거야.
1: 그러니까
0: 맞다.
1: 예, 예.
0: 뒤로 해서 칼을 뒤로 해서 뒤에서 앞으로 뽑은 거죠.
1: 아,
0: 뽑힌 거야.
1: 뽑혔어.
0: 그때부터는 게임이 안 돼요.
1: 아,
0: 진시황이 갖고 있던 건 장검이었고 예. 형가는 다 비수였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챙챙챙챙 이게 되나.
1: 네네네. 네, 네.
0: 결국에는 이 싸움에서 져요. 그리고 형가가 쓰러집니다.
1: 아.
0: 그리고 형가가 마지막 일격으로 네. 칼을 짚고 던져요. 던지는데 이것도 마지막 일격을 진시황이 피해가지고 이게 기둥에 박혀요.
1: 아이고.
0: 그러면서 이 말을 했죠. 아, 내가 죽고 당신이 이기는 것이 이게 하늘의 운명인가 보다.
1: 아, 형가가 한 말이죠.
0: 형가가 마지막
1: 예,
0: 유언이었어요.
1: 예, 예, 예.
0: 그게 운명인가 보다가
1: 아.
0: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1: 아.
0: 그리고 난도질을 당합니다.
1: 아, 진짜 다 왔는데, 기회.
0: 아, 그러니까.
1: 계획 너무 좋았는데.
0: 그리고 열받은 진시황이,
1: 네.
0: 야, 누가 보냈냐? 연나라? 연나라,
1: 그렇지.
0: 바로 박살.
1: 아.
0: 연나라 왕, 아. 희왕이요, 연왕이. 네. 태자 보고, 너, 네가 했냐? 너, 뭐, 누구 맘대로.
1: 그렇지. 그분은 그럴만해. 아들이 지금 말 안 들어가지고.
0: 그러니까, 예. 너 때문에 우리나라.
1: 그렇지.
0: 100일 후에 망할 거, 일주일 후에 망이 생겼다고.
1: 그렇죠. 예, 예.
0: 태자단은 거기 책임지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1: 아, 참.
0: 그리고 연나라는 망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1: 네.
0: 진시황이 야 형가와 관련된 애들 다 잡아들이라고 싹 다 극형을 당해요.
1: 예. 자 이렇게 형가는 비록 이제 진왕 암살은 실패했지만 사마천은 이제 그가 품었던 뜻이 뚜렷하고 높았기에 역사에 그 이름을 남길 만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자객열전을 통해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0: 네.
1: 아, 그날의 비수가 만약에 진왕에게 닿았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0: 아마 제가 봤을 때 형가가 권력을 잡지 않았을까.
1: 네네, 알겠습니다. 중국사 시리즈를 하면 컨디션이 한껏 올라오는 예, 선킴 선생님과 진왕 암살 사건의 주인공 형가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 또 다른 자객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0: 네, 감사합니다.
1: 말씀 고맙습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가족 친지끼리 모여도 반가움은 잠시고 되려 비수처럼 단검처럼 날카로운 말들이 오가다 싸움나기 십상이죠. 여러분은 형가가 아닙니다. 이번 추석 연휴만큼은 서로 비수 꽂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그득하기를 기원하고요. 내일과 모레는 추석 맞이 특집 겸 잡지사 4주년 기념 특집으로 잡지사 최초로 야외에서 멋진 콘텐츠를 만들어봤으니까 라디오로도 들으시고 또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봐주시면 색다른 즐거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백, 자연산 송이버섯 2파,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팩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6불 99,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2불 99, 통통배 백진미채 기획상품 개당 10불 99, 푸드셀 공중당면 개당 3불 49, 케이타운 떡국떡 떡볶이떡 개당 2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소원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박갑수 목사입니다.

0: 오늘의 초대 손님 박갑수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1: 네,
2: 반갑습니다.
0: 예, 안녕하세요. 아주 정말 오늘 가져오신 악기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참 굉장히 특이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예.
0: 목사님 좀 특이한 찬양이죠?
2: 우리가 늘 들었던 어떤 네. 좀 보편적인 찬양은 아니고 일단 네네. 오늘 목사님이 그 비주얼도 뭔가 범상치 않으시잖아요.
0: 예, 예술인 같으시죠?
2: 예술인이십니다. 네, 예. 예.
1: 진짜 예술인들 앞에서.
0: 아,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들은 찬양이 할머니의 기도.
1: 네네.
0: 목사님께서 자작곡하신 곡인데.
1: 네, 맞습니다.
0: 할머니의 사연을 직접 이제 쓰신 건가요?
1: 그렇습니다.
0: 예, 네. 할머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1: 예, 뭐, 할머님 장자, 밑자, 옥자, 권사님이셨는데,
0: 네. 예.
1: 키는 작으시지만 굉장히 예. 담대한 믿음을 가지셨던 분이세요.
0: 예.
1: 그래서 뭐, 일화로 저희가 6.25 때 가족들이 이제 동굴에 피난한 적이 있었는데,
0: 예.
1: 그 동굴이 이제 깊은 곳에 옛날에 일제시대 때 학살된 분들이 묻혀 있던 곳이거든요.
0: 예.
1: 밤만 되면 이제 뭐 이렇게 원혼들의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0: 네.
1: 이제 저희 아버님, 고모님들 어릴 때 막 무서워하시니까
0: 예.
1: 할머니께서 이제 통성기도 막 크게 대적하시고
0: 예.
1: 찬송을 부르시면서
0: 예.
1: 이제 우리 자녀들을 재우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0: 아, 동굴에서 네. 사셨어요?
1: 6.25 피난 때 잠깐.
0: 예, 그러니까.
1: 예.
0: 예.
1: 근데 정말 기도대로 할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0: 근데 왜 할아버님 먼저 돌아가시게 되고 기도하신 거예요?
1: 아, 할머니께서 생각하시기에
0: 예.
1: 할아버지가 뭐 후에 남아 계시면 예. 아무래도 챙겨줄 사람이 없고 좀 불편하실까봐
0: 예, 예, 예.
1: 가족들이 또 이제 수발을 들어야 되니까
0: 네.
1: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할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0: 그때 진짜 할아버님 먼저 가셨어요?
1: 예, 그렇게 먼저 가셔가지고
0: 예.
1: 첫 번째 기도가 응답됐고
0: 예.
1: 두 번째는 저희 막내 삼촌께서
0: 예.
1: 외항 선원이셨어요.
0: 예.
1: 그래서 이제 바다에 나가시면 1년에 뭐 한 번이나 잘하면 두 번 오실 정도인데
0: 예.
1: 막내 아들을 또 엄마들이 사랑하시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이 한국에 왔을 때 본인이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0: 아들 보면서 예. 돌아가시게 되나?
1: 그러니까요.
0: 예. 예.
1: 근데 그런데 정말로 저희 작은 아버님께서
0: 예.
1: 한국에 오셔서 어머니 아니, 할머니 뵙고
0: 예.
1: 인사드리고 집에 갔는데 계속 속이 안 좋으시다고 다 비우시더니
0: 예.
1: 그 다음날 아침에 작은 아들이 문 하나로 왔을 때
0: 예.
1: 잠자듯이 돌아가셨어요.
2: 와, 정말 정확히
1: 예. 기도잖아요.
0: 예. 예.
1: 그런데 마지막은 저에 대한 기도인데요.
0: 예, 손주.
1: 예, 할머니께서 너는 집안의 장손이니까
0: 예.
1: 주의 종이 돼야 된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0: 예.
1: 저의 어릴 적 꿈은 만화가가 되는 거였거든요.
0: 아, 그래요?
1: 예. 근데 정말 할머님 기도대로,
0: 기도대로?
1: 예,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죠.
0: 아,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정말 기도할 때 나의 죽음에 관해서도 기도하는 게 참
1: 네.
0: 중요하다고
1: 네.
0: 생각이 드네요. 잘 죽는 것.
1: 아멘.
0: 하나님의 하나님께 가는 것에 대한 아멘. 기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1: 그렇죠.
0: 그리고 네.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한 축복의
1: 아멘.
0: 기도도 반드시 필요한 기도를 네. 할머니께서 다 미리미리 하셨네요.
1: 네.
0: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목사님 그럼 꿈이 만화가셨는데
1: 네, 네.
0: 어떻게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시게 되셨을까요?
1: 네, 뭐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림에 좀 소질이 있어서
0: 네.
1: 이제 수상도 많이 하고
0: 네.
1: 꿈을 이렇게 만화를 그려서 문화 선교를 해야겠다라는
0: 예.
1: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0: 예.
1: 그래서 이제 화실에서 그림도 열심히 그리고 했는데
0: 예.
1: 저 화실의 선생님하고 이제 신앙적인 문제로 많이 부딪혔어요. 선생님께서는
0: 예.
1: 너는 왜 순수하지 못하게
0: 예.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냐.
0: 응?
1: 이분의 주장은
0: 예.
1: 그림은 아름다움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0: 예.
1: 예, 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주일날 교회 다니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걸 굉장히 못마땅해 하시다가
0: 예.
1: 어느 날은 이제 학생들 모아놓고 이제 그림을 품평회 하는 자리에서 예. 공개적으로 이제 모욕을 주시는 거예요.
0: 뭐라고?
1: 근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느끼기에 아 이거는 저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같이 모욕을 당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0: 예.
1: 그럼 선생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림 때려치겠습니다
0: 예.
1: 하고 이제 미술을 아예 그만뒀죠.
0: 아니 좀 특이하네요.
1: 네.
0: 아니 그림을 그리는데 신앙적인 이유로 예. 선생님과 부딪혀서.
1: 네. 네.
0: 어떻게 보면 젊은 학생이 그림을 포기하게 만든
1: 네,
0: 거예요.
1: 네, 네.
0: 그 선생님은 굉장히 크리스천이 싫었나 보네요.
1: 그렇죠.
2: 거의 약간 핍박에 가까운.
0: 그러게요 네. 말이에요. 네.
1: 지금 제 친구 중에 한남대 교수하는 친구가 그때 같은 화실 다녔는데
0: 네.
1: 그때 선생님이 정말 잘못했다고 그 친구도 얘기하더라고요. 예.
2: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그 미술로 사실 대학을 가려고 생각하셨잖아요.
1: 그렇죠.
2: 네. 입시를 정말 얼마 안 남겨두고.
3: 맞아요.
2: 근데 포기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1: 그 당시에 이제 독서실이라고 그러죠. 네. 들어가서 이제 예체능계에서 인문계로 바꿔야 되니까.
2: 그렇죠.
1: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공부보다도 이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응답으로 주시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곧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말씀 주시면서 제가 정말 어렵게 이제 연세대 신학과에 응시를 했는데 할머님의 기도대로 합격을 했습니다.
2: 아, 합격을 했어요?
0: 하나님께서 그 미술 선생님 마음을 움직이셔서
4: 신학과를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1: 하나님 그렇게 기도대로
0: 그 미술 선생님 뒤에 가서 하나님 저 잘했죠 하고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애 하나 신학 때 보냈잖아요. 진짜, 미대 안 보내고 이랬을지도 몰라요.
1: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0: 그러네요.
2: 아니 그 만화가를 꿈꾸다가 사실은 신학교를 가시게 된 건데 너무나 다른
1: 그렇죠.
2: 신학교 다니셨을 때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사실은 이제 제가 다닐 당시에 그때 한참 데모를 많이 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맨날 데모 시위하고 캠퍼스에 체력탄 날리고 그랬던 시절인데 1학기 때 학생들이 많이 방황을 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때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여름방학 때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2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한테 정말 저를 좀 만나달라. 저한테도 어떤 체험을 좀 주세요 하고 이제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한 10일째 되던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 체험을 하게 하시면서 또 이제 방언의 은사도 체험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0: 새롭게 예수에 출연하셨던 목사님들마다 늘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달라고 애타게 울부짖었던 사연들이 꼭 있더라고요.
2: 그렇죠.
0: 와,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거든요. 어릴 때 그냥 뭐 확실히 다른 길인가 봐요. 근데 이제 방언이 터지고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1: 그렇죠.
0: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1: 네, 그때 믿음의 집이라고 전가화 목사님이 하시던 기도원이었는데 정말 굉장히 응답이 안 오더라고요. 이제는 산을 내려가야 되는 날, 그날 새벽에 체험을 한 거예요.
0: 어떻게요?
1: 갑자기 이제 방언이 터지면서 방언 찬양을 제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0: 방언 찬양이요?
4: 방언 찬양. 처음 들어봐요.
1: 아, 그러세요?
0: 방언 찬양은 개그맨 김효진 씨가 잘하는
1: 아, 그런가요?
2: 얼마 전 나오셔가지고.
0: 아니 어떤 방언 찬양은 어떤 건가요?
1: 이제 우리가 이제 방언을 하는데 처음에 뭐 라라라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지나면 이제 언어처럼 들리잖아요. 뭐 His love and nice speech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언어 같은데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이제 영어도 아닌.
2: 근데 이게 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1: 그렇죠. 그 시간에 이게
0: 성경 제가 작곡할 때 많이 하는 거예요.
1: 이미 받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2: 방언인가 보네요.
0: 우리끼리 가짜 영어라고
1: 맞습니다.
4: 근데 진짜 목사님 그 뜨겁게 되신 그 신앙이 제가 듣기로는 약간 할머니의 기도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1: 네, 맞습니다.
4: 근데 또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의 아내분을 만나게 되셨다고. 어떻게 되신 거예요?
1: 제가 36살 때까지 장가를 못 갔어요. 그 당시로는 이제 좀 늦은 편이었거든요.
0: 지금은 맞습니다.
1: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님 매일 새벽 기도 가서 이제 아들 이제 장가 갈 수 있게 좋은 며느리를 달라고 이제 매일 기도하셨고, 제가 그때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 때인데, 한 기자 하시는 집사님이 꼭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 전도사님인데, 그분 이제 개척교회에 갔더니, 기도회를 하시는 시간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기도회 하려고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쪽에 이제 여자 전도사님이 계시고 이쪽에서 어떤 여학생이 머리가 이렇게 길고 청바지 입고 엄마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0: 전도사님 딸이군요.
1: 근데 보통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 예. 첫인상에 어우 정말 멋지다. 예. 오 잘생겼다. 이런 단편적인 인상을 받잖아요. 예. 그런데 그 자매를 보는 순간 갑자기 이 전 존재가 예. 저한테 확 다가오는 걸 느낀 거예요.
2: 전 존재가? 네.
0: 그게 무슨 말이에요?
2: 전 존재 자체가?
1: 존재 자체가. 예. 전 존재가.
2: 그러니까 뭐 화강을 예. 넘어서서.
1: 예. 이 사람의 성격, 인품, 뭐 모든 것이 예. 저한테 확 다가오는 거예요.
0: 오, 되게 첫눈에?
1: 네, 처음 봤는데. 그래서 제가 미쳤나 내가? 네. 이런 생각을 한 거지.
4: 근데 왜요?
2: 이쁘기도 이뻤어요?
0: 이뻤지.
2: 이뻤죠? 그러니까
1: 저는 네. 36살이었고요.
0: 네. 그 딸이 전생에 딸은?
1: 대학교 2학년. 22살. 아.
0: 큰일 나. 네. 그거는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없잖아요.
2: 이루어질 수 없네.
0: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랬다가 전사님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1: 그러니까.
0: 우리 내 딸을,
1: 어떻게. 아, 큰일 났죠.
0: 너 그럴 수 있는데. 네, 네. 그래서 딱 왔는데 어떻게 네. 하셨어요, 바로?
1: 아,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네. 이제 저 혼자, 이제 충격에 휩싸여 있었는데, 네. 기도회가 끝나고, 네. 그 여자 전도사님이 네. 저를 부르시면서 네. 본인 집으로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따라갔어요. 예. 네.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가족들은 다 방에서 자는데 거실에서 저랑 새벽 3시까지 예. 본인 얘기도 하시고 저한테 이것저것 질문도 하시고 그러면서
2: 저는 처음 만난 거잖아요.
1: 처음 만난 날.
0: 예.
1: 새벽 3시까지 거실에서 예. 이야기를 한 거예요.
0: 예예.
1: 그런데 이걸 3주를 계속했어요.
2: 매일매일이요?
1: 매일 저녁마다 전화 불러가지고
0: 그 전사님이랑?
1: 3주 동안.
4: 왜 그랬어요? 네.
1: 그러니까요.
0: 전사님이 마음에 드셨죠?
4: 다녀와 있으시는
1: 가족들은 다 자는데 골치면서 정말 특이한 상황이다. 네.
0: 딸이 아니다.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아니 3주면 20일 동안 계속
1: 그러니까요.
0: 매일 이걸
1: 네네. 네.
4: 그리고 새벽이잖아요.
1: 네. 아, 그것도 새벽 3시까지 저도 이제 비즈니스 하다가 네. 끝나고 이제 가서 그러다가 이제 3주 되던 날
0: 예, 되던 날. 예.
1: 본인의 이야기를 털어놓으시는데 예. 제가 그 기도에 갔던 그날 예. 기도하시는데 예. 갑자기 예. 네 사위다
2: 뭐야.
1: 이런 예.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0: 들으셨대요?
1: 예. 깜짝 놀래가지고 예. 보니까 저기 이제 시커먼 학생이 예. 예. 아저씨가 예. 어두운 분위기였거든요 제가 그때.
0: 그래요?
1: 예. 예. 저 앞에 있으니까 예. 뭐라고 하셨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0: 아, 그렇죠, 그렇죠.
4: 아기 대적.
2: 아니, 일반적인 엄마라면 그럴 수
1: 그러니까요.
0: 내 딸 아직 20대 초반이
1: 22살밖에 안 됐는데. 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면서 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로서는 인간적으로 힘드셨겠죠.
0: 힘드시죠.
1: 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2: 아니, 그래서 3주를 네. 계속 보신 거예요.
0: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셨었구나. 네.
1: 그래서.
2: 야.
0: 아, 근데 이제 뭐 전사님은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일단 하고
1: 네네네.
0: 중요한 건 당사자잖아요.
1: 그렇죠.
0: 예, 따님이 네네. 따님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대학생인데 저 아저씨 뭐 이럴 수 있잖아요.
1: 그럼요. 뭐 예. 군대방 갔다 와도 아저씨라고 피해 다니잖아요.
0: 복학생만 해도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예.
1: 그런데 놀라운 일은 네. 얼마 있다가 이제 그 여자 전도사님 네. 엄마가 네. 딸 책상을 정리하다가 네. 두 장의 쪽지를 발견한 거예요.
0: 네.
1: 한 장은 고등학교 때, 네. 한 장은 대학교 때 네. 교회에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을 써내라
0: 네.
1: 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믿음이 3대 이상인 집안의 네. 자손,
0: 네.
1: 키가 175 이상인 사람, 나이가 5살 이상 차이 난 사람,
0: 네.
1: 악기를 하나 이상 다룰 줄 아는 사람.
4: 다 맞죠.
1: 아이들을 좋아하고 네. 동물 좋아하는 사람.
0: 아.
1: 이게 맞는 거예요.
2: 근데 웬만하면 이건 좀 맞지 않나요?
0: 교회 가면 다 있어요. 교회 가면 기타 다 치고 교육받고 그렇죠.
2: 근데 이제 네. 어머니 전사님 입장에서는 네. 오히려 네. 아, 기도응답이 네.
0: 그게 입체로 확 다가온 네. 거죠.
4: 네. 그러면 목사님도 배우자 기도를 하셨었어요?
1: 저는 사실 그때 나 이제 혼자 살아야겠다.
0: 네.
1: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정말 제 결혼에 제가 한 거는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매가 예뻐서 막 쫓아다니고 이래서 했으면 안 돼, 안 돼. 그거는 이제 뭐 저의 인간 승리일 수 있는데
0: 그래요.
1: 정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0: 그래요.
1: 제가 정말 은혜로.
0: 그 후에 이제 목사님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시게 됐는데 어떻게 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셨어요?
1: 네, 사실 저는 미국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0: 예.
1: 2007년도에 저의 여동생이 네. 갑자기 미국에서 한 10년 넘게 살다가 예. 하늘나라에 가게 됐어요.
0: 아, 왜요?
1: 예, 30대 초반이었는데 예. 제 여동생이 노래를 잘하고 예. 그 무용 전공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예, 프로그램에서 예. 우승도 하고
0: 아, 그 정도 잘했어요. 예, 그
1: 모 아이돌 그 걸그룹에도 뽑혔었어요. 근데 아버님께서 아, 예, 이 연예계는 절대 안 된다 예. 반대하셔서 아 그냥 자기가 꿈을 못 적고. 펼칠 것 같으니까 가족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예. 혼자 미국에 간 거예요. 아. 그래서 뭐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0: 일했어요.
1: 정말 바닥부터 해가지고 아주 비즈니스 경제적으로는 큰 성공을 이뤘습니다.
0: 네네.
1: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동생이 네. 오빠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여호와 뜻이 뭐야? 네. 그래서 아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다 했더니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알았어 하고 끊었어요. 예.
2: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가 왔고요.
1: 네, 그거 하나 딱 물어보고. 예. 근데 그게 마지막 통화가 됐지.
0: 어떻게?
1: 네, 며칠 있다가 주일날 오후에 성도님들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예. 미국에서 누가 전화를 했어요. 예. 동생이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다는 거예요. 아니 며칠 전에 멀쩡했는데 예. 그래서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진짜였고 그래서 제가 긴급 비자를 받아서 예. 미국에 가게 됐죠. 갔더니 예. 비행기 타기 30분 전에 여관실로 갔다는 전화가 또 온 거예요. 30대 초반이었는데
0: 또 무슨 지병이 있으셨던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동생이 이 뒤에 투머가 있었는데 예. 그걸 몰랐죠. 너무 워낙 젊고 건강했으니까 예,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터져가지고 출혈 문제 갑자기
0: 출혈 같은
1: 예,
0: 거군요.
1: 예.
0: 그래서 가서 그럼 가자마자 바로 장례 치르신 거네요.
1: 그러니까 이제 저는 미국도 처음이었고 예, 예. 가니까 이제 정말 충격의 구간이었죠. 예. 그래서 장례 마치고 정말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 눈앞에 누워 있는데. 그렇죠. 정말 이게 현실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 좀 많이 울고 그래서 이제 저희 장모님하고 제가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아. 장모님하고 이제 전화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예. 미국에 와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 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 머리가 하얘졌죠. 저는 한 번도 미국에 올 생각을 안 했는데 예. 그런데 크고 비밀한 걸 숨겨놓으셨고 저한테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인간적으로는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제가 6개월 전부터 3번의 꿈을 꾼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0: 예, 어떤 꿈을 꾸셨어요?
1: 제가 2004년부터 예. 하나님께서 꿈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는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항상 제 반응은 에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네. 이런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러면 제가 제 인생인데 관람자가 돼가지고 네. 와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하시네 이러는 거죠. 근데 그때도 6개월 전에 네. 첫 번째 꿈이 이사를 가려고 네. 이사 갈 집을 막 해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한국 스타일로 지어진 집이 아니고 아. 외국 스타일로 된 집을 제가 보는 예. 거예요. 그리고 두 달이 있다가 또 꿈이 이어지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아. 집 안에 정원도 보고 건물도 보고 이러는 꿈을 꾼 거죠.
2: 선명하게.
1: 네. 예. 이어진다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 또 2개월 있다가 꿈을 꾸는데 이사 가기 직전 예. 막 준비를 하느라 바빠요 사람들이. 예. 제가 그 집에 서랍 하나하나까지 다 열어보는 꿈을 꾼 게 그 예언 기도를 듣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미국에 보내시려고 미리. 6개월 전부터 예고를 하신 거구나. 깨닫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다 정리하고 2007년에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0: 아, 참. 그 사실 가족을 잃고 아까 그 동생분이 여호와의 뜻을 물어봤다는 게 참.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생활 하고 계셨던 거예요.
1: 네, 하나님 만나러 가려고. 만나러 가려고 그런 질문을 한
0: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많은 아픔 가운데 그럼 장모님과 통화하면서 이제 미국으로 향하게 되는 비전을 확실히 네. 응답이라 믿고 네, 네. 미국 땅으로 향하신 네, 거예요.
1: 그렇죠.
0: 사실 우리 같으면 참 염려가 많을 텐데요.
1: 네, 네.
0: 미국이란 땅에 갑자기 호를단신 간다는 네. 것이.
2: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미국에 대한 거는 아무리 그 장모님이 네. 뭐 이렇게 예언을 하셨다지만
1: 네, 네, 네.
2: 목사님이 결정하셔야 되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그 이후의 기도가 네. 또 궁금해요. 어떻게 네. 기도하셨는지.
1: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저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실 때마다 저는 늘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네. 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다 하시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정말 다 정리를 시키시고 이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비자를 받는 것도 제가 그 상황에서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예. 또 이렇게 통과가 되고
0: 예.
1: 정리도 다 되고 그러면서 온 가족이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됐죠.
0: 그럼 이제 미국으로 처음 도착하셔서
1: 네.
0: 처음 시작을 하시면 이제 막막하실 텐데
1: 그렇죠.
0: 어떤 사람부터 시작을 네, 하실까요?
1: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집 떠나면
4: 고생이다.
0: 멍멍 고생.
4: 멍멍
1: 고생. 예, 요새 한국에서는 이제 앞에 그게 붙더라고요.
0: 예, 예.
1: 그래서 참 맨땅에 헤딩한다고 하죠.
0: 예, 예. 예,
1: 뭐 말도 안 통하고
0: 그럼요, 그럼요.
1: 뭐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 갔으니까 그래서 많이 이제 어려움도 겪고 그랬는데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부르던 거랑
0: 예.
1: 미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예. 그 아버지의 무게가 달라요.
0: 네.
1: 하루는 자야 되는데 자야 되는데 이제 계속 피곤이 누적돼 있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수요일 날 예배 인도하러 딱 갔더니
0: 네.
1: 여자 전도사님이 목사님 왜 입이 돌아가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안화사가 왔는데 그것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제가 이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안면마비가 좀 심하게 와서 아직도 이제 다 회복은 되지 않은 상태예요.
0: 아직이요?
1: 네, 그래서 네. 이쪽에 이제 좀 움직이기가 불편한데
2: 많이 힘드셨네요. 네.
0: 아니 안면마비 오면 이렇게 대인 기피도 부른다는
1: 말씀. 사람을 못 만나게 돼요.
0: 그렇죠. 네, 제 모습 보이는 것처럼 네, 네. 어떠셨어요?
1: 네. 신기한 거는 네. 그때 되니까
0: 네.
1: 제가 한 번도 제 얼굴에 대해서 혹은 이제 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없는데
0: 예.
1: 아 이게 거저 얻어진 게 아니구나.
0: 아.
1: 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주신 선물이란 걸 그때 깨닫고
0: 예.
1: 아, 좀 멀쩡할 때 더 열심히 찬양할 걸 아. 이런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0: 아. 지금은 많이 좋아지신 거죠?
1: 예, 참 신기하게도
0: 예.
1: 그 이제 그 3년 동안은 제가 아예 찬양 목사를 못하고 그냥 이제 방송이나 뭐 음향 이런 교회 다른 사역들을 했거든요.
0: 네.
1: 근데 올 9월 달에
0: 네.
1: 갑자기 이제 찬양할 수 있는 자리들이 생겨서 이제 초청받아서 갔는데 많이 좀 회복이 됐더라고요.
0: 예.
1: 그러면서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다시 다니면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허락하시고 올해도 전혀 제가 한국 나올 수 있는 생각이 없었는데
0: 네.
1: 이렇게 또 열어주셔서
0: 예.
1: 오게 되고 또 이렇게 예. 방송에도 나오게 됐죠.
0: 그러니까 일상생활에는 불편함이 없으신 거죠?
1: 아직은 좀 불편한데.
0: 있어요? 예. 아 그러시군요.
1: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예. 찬양할 수 있는 것만도 기적이군요.
0: 그러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많이들 힘들어하고 경제적으로 또 심적으로 지친 현대인들에게 목사님 어떤 위로를 주고 싶으세요?
1: 네. 하나님께서
0: 네.
1: 우리보다
0: 예.
1: 우리를 더 잘 아시잖아요.
0: 네. 맞아요.
1: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0: 네.
1: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수 있는 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거든요.
0: 네.
1: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하늘나라입니다.
0: 네.
1: 근데 우리가 너무 이 땅의 나라에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그 메시지의 중심 천국 하늘나라를 제가 전하고 싶고
0: 네.
1: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늘나라 바라보시라고
0: 네.
1: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앞으로도 그런 비전을 위해서 많은 곳에서 찬양을 좀 불러주시고 은혜 나눠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연일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4: 네, 목사님께서 그 미국에서의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한국에서의 아버지는 너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0: 맞아요.
4: 진짜 고난과 힘든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됐고 저는 그 하물며라는 그 찬양 들으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에 되게 많이 마음이 왔어요.
1: 네,
4: 믿음이
1: 네.
4: 없으니까 내가 염려하고 네, 걱정하는구나 해서 아, 참 믿음 가진 자가 되어야겠다. 네. 하나님의 나보다 먼저 가시고 그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말씀에 또 바로 순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아, 그래요. 저는 목사님 일단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전 세계 전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헌신의 사역 때문에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내 자신의 육체를 찢어져가면서 찢겨가면서 사역하시고 목회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 가족의 내 아빠로서의 내 우리 목사님, 남편으로서의 목사님, 우리 가족의 가장으로서의 목사님은 어느덧 다 지쳐 쓰러져서 네. 일어날 힘이 없으신데도 네, 네. 찬양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찾아다니시고 마치 하나도 안 아픈 것처럼 사역하시는 목회자님들 보면 너무나 속상하고 우리 교인들은 그런 목회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님들이 이렇게 아파가면서 내 육체에 헌신해가면서 이렇게 강단에 쓰시는데 그저 나 아픈 거, 나 외로운 거, 내 힘든 거 기도해달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셔야 되고요. 사실 이제는 가난한 나라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저는 이제 부유한 나라가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한 맞습니다. 시대가 아닌가. 네, 미국이라는 땅, 네. 한국이라는 땅, 이제 먹을 것이 넘쳐나는 이 땅들에 이곳이 이제 선교지가 되어가는 시대에 아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그 땅에 세우시기 위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국 땅에 세우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곳에서 더 울려 퍼질 찬양을 기대하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목사님 더 애써주시고요. 오늘 가시기 전에 마지막 찬양 한 곡 들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네. 찬양 들을까요?
1: 네, 역시 제 냉수한 그릇 1집 앨범에 수록됐던 네. 천국에 대한 노래예요.
0: 예, 예.
1: 이사갈 준비. 네.
2: 이사갈 준비.
0: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인가요?
1: 네.
0: 그 찬양 제목만 들어도 벌써 은혜인데요. 그 찬양을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입니다.
1: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두 아쉬움 이야기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라헬의 유언에 대해서 같이 봅니다. 첫돌 잔치는 아주 복된 인생의 한 장면이죠. 본인들은 기억 못하지만 부모들이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첫돌 잔치만큼, 아니 그 이상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무덤 앞에 세워지는 비문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가끔 공동묘지 가보세요. 좋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일찍 인생을 마칩니다. 가끔 비문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몇 가지 비문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재미있는 비문입니다. 거봐, 내가 아프다고 했잖아. 그렇게 쓰여있는 비문이 있어요. I told you I was sick.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 비문도 있습니다. 부부 싸움을 많이 하던 부부, 아내가 먼저 죽었습니다. 남편이 아내 무덤 앞에 이렇게 비문을 새겨 넣습니다. 여보, 다시 만날 때까지 편히 쉬고 있어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비문도 있습니다. 나는 아리따운 딸 넷을 욕실이 하나밖에 없는 집에서 키웠다. 그리고도 우리는 사랑이 넘쳤다. 야심에 찬 비문도 있습니다. 나는 피라미드를 기대했는데 욕심이 과하죠. 의미심장한 비문도 있습니다. 당신은 모르는 것을 이제 나는 아노라. 한 무신론자의 비문입니다. 여기 무신론자가 묻혀있다. 옷은 다 차려입었는데 갈 데가 없다. 어떤 비문이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는 게 없으시다고요? 그럼 하나 만드셔야죠. 첫 번째 생일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복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비문은 나를 이 땅에 보내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종지부를 찍으셨다고 하는 현실의 증거입니다. 누구에게나 첫돌이 있듯이 누구에게나 비문이 있습니다. 비문은 또는 내 마지막 남기는 내 유언은 내 인생의 요약이요. 그 내용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라헬의 유언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바람직한 유언은 되지 못합니다. 아쉬움이 많이 섞여 있는 그의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베냐민이 출생합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으로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5마일 정도 떨어진 이 에브라에서 라헬이 둘째 아들, 라헬에게는 둘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17절에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를 격려하여 얘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을 하느니라. 얼마나 힘든 상황이지만 이 산파가 격려를 해줍니다. 또 등남, 요셉 다음에 또 다른 아들, 둘째 아들. 이 라헬의 둘째 아들은 라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창세기 30장 24절에 보시면 첫 번째 아들 요셉을 낳은 다음에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그 의미하는 바는 여호와는 다시 또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한다 라는 기도의 내용이 이 요셉이라는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며 두 번째 아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라헬 굉장히 난산하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라헬은 죽게 됩니다. 그의 혼이 떠나가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베논이라 불렀으나 이게 라헬의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내 아들을 베논이라 불러달라고. 베논이의 의미는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라헬의 많은 아픔과 고통이 다 집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이 라헬의 마지막 남긴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으니 베냐민의 의미는 나의 오른손의 아들, 영광과 능력을 상징하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꾸어 부릅니다. 이는 야곱의 라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 가문을 계속 복되게 하고 계신다고 하는 야곱의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재밌게도 이 베냐민은 가나안 땅에서 난 유일한 아들입니다. 열한 아들 모두가 다 밧다나람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만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준 유일한 아들이기도 합니다. 다들 다른 나라의 아들은 어머니가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베델에서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의 능력과 영광의 상징으로 베냐민이라 야곱은 이름을 짐으로 해서 야곱의 열두 아들, 즉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부족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19절에 보시면 라헬의 죽음과 장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교훈은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을 정리할 말을 미리 준비합시다. 비문에 새길 내용을 미리 준비합시다. 돈이 많은 분들은 유산 이것 때문에 신경들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며 이 땅에서의 눈을 마지막으로 감을 것인가, 내 비문에 어떤 내용이 적혀지기를 원하는가일 것입니다.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죽음으로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복된 이야기입니다. 내 비문은 비극의 이야기가 아니고 슬픔의 얘기가 아니고 내 인생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내 영광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이기에 비문에 대해 신경을 쓰셔야만 됩니다. 비문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기를 원하는가, 그 내용을 잘 정리하는 만큼 오늘 우리가 풍요롭고 가치가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문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난 생일이 있듯이 라헬의 인생 가히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야곱과의 사랑에 빠져서 아마 보자마자 첫눈에 반한 케이스가 야곱과 라헬의 경우라고 봅니다. 깊은 사랑에 빠졌고 처음 만나는 그 순간부터 7년 동안 야곱은 힘을 다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 종같이 일했고 라헬은 야곱의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를 얻기 위해 그렇게 땀 뻘뻘 흘리며 애쓴 야곱의 모습이 라헬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로맨스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행복한 삶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행복한 사람 삶 속에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 질투가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고 술수도 쓰기도 하고 이런저런 작전을 써가면서 인생 얽히고 설키게 됩니다. 라헬의 아버지 라반은 그리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위 덕분으로 야곱이 그 집에 들어온 이후에 라반이 야곱 덕분으로 큰 부자가 됩니다. 라헬도 결국은 큰 부자인 자기 남편, 더 큰 부자인 자기 남편의 아내로 그의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고 자기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으로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을 얻기도 합니다. 두 아들이 있으면 인생 뭐가 부럽겠습니까? 저는 없어서 모르겠으나. 그러나 라헬의 삶 가운데는 감사가 넘치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의 마지막 유언이 참 우리를 착잡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가 믿음의 눈이 더 밝았더라면 두 아들이 그치지 않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었었는데 아시는가 마찬가지로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오늘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요셉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구하는 일을 하며 더 나아가 출애굽 사건의 앞부대를 설정하는 일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 라헬에게는 또 두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습니다. 가장 막강한 왕성한 부족입니다. 하도 수가 많아서 둘로 쪼갭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그의 후손들이 누릴 여호와께 주시는 그 많은 복들을 라헬은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라헬의 둘째 아들 베냐민 지파입니다. 룻기 4장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이라고 성경이 명시합니다. 이스라엘 집을 세운 사람은 두 여자가 있는데 라헬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아 언니 두 사람. 예레미야 31장 15절에도 보시면 이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8절에 인용이 되기도 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레아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리 말씀합니다. 라헬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머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고통과 아픔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라헬의 마지막 유언은 인생의 고통과 아픔에 관한 내용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나의 슬픔의 아들, 나의 고통의 아들. 슬픈 유언이요, 듣기에도 고통스러운 비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어 내 인생을 평가하는 지혜가 요구되어집니다. 거기에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내 인생을 평가하는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인생이 어떠한가를 평가하며 점수를 매겨보는 시간이 자주 좋으면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인생에 대한 평가가 들어있어야만 되며 내가 주 앞에 기도드리는 그 기도 속에 내 인생에 대한 평가가 들어있어야 되며 이 예배 시간에 내 인생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가장 비극적이고 참담한 비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꽤 디프레싱한 그러한 얘기지만 우리 얘기는 아닙니다만 들어보시죠. 신은 죽었다고 외쳤던 니체의 비문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 마지막 10년을 미치광이로 살았습니다. 정신이 없었고 제대로 된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10년 동안 1889년 1월에 이탈리아 투린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니체는 한 마부가 그 말을 채찍질하는 모습을 보다가는 마구 달려가서 그 말을 보호하겠다는 듯이 그 말에 목을 껴안고는 흐느껴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혼절을 해버리고 말아요. 기절해버리고 맙니다.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다음 이틀 동안 니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자기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Mother, I am dumb. Mother, I am stupid. 독어로 무텔, 이십인, 둠. 이게 니체가 질서정연하게 표현한 마지막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그는 미치광이의 삶을 삽니다. 제대로 된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어머니와 누이의 간호를 받으며 비참한 삶을 삽니다. 몇 달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고래고래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고는 또다시 침묵 속으로 가라앉고 맙니다. 니체가 쓴 책의 한 책의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왜 이리 영리한가? 나는 왜 이리 영리한가? 자기도 왜 자기가 격려한지 몰라 고민했던 모양이죠. 나는 왜 이리 영리한가? 결국 신은 죽었다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리 외치다가 결국은 어머니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요 라고 마지막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마지막 남기고 제대로 된 문장을 그렇게 마지막 남기고 그게 그의 마지막 말 유언입니다. Even doom, I am so stupid. 그게 니체 인생의 요약이며 과연 그의 비문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한 인생에겐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리석음을 먼저 시인하게 해주셨고 그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명으로 이 인생을 오늘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비문이 니체의 비문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찬란한 아름다운 낭낭한 내용들로 채워지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는 영혼은 주님께 이것 저것 달라고 기도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평가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영혼이라면 이것저것 달라고 기도드리기 전에 내가 남겨야 할 유언에 관해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비문의 내용이 어떤 것일까 고민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제가 그러한 비문을 남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살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 드리는 것이

승리하셔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마지막 병문안을 온 그 친지들에게 내가 나눌 간증의 내용이 무엇인가 미리 글로 적어봐야 할 것입니다. 정리해 두셨습니까? 불치에 대한 유언장만 만지작거리지 마세요. 내가 마지막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언젠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주님께 무슨 말씀을 드릴까 미리 생각해 둬야죠. 생각을 잘 정돈하고 사용할 단어도 잘 선택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주님 죽음이 두렵습니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마십시다. 주님 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주님 며칠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또 주님 빌려준 돈 갚고 줄게, 빌려준 돈 받고 죽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또 죽기 전에 세계여행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분 하세요. 하세요. 괜찮아요. 죽기 직전에 주님 시간 주시면 세계여행 한번 하게,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며칠 더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거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왜 며칠을 더 살아야 하는가, 타당한 이유가 필요하죠. 주님 우리 아들이 아직 예수님 안 믿고 있는데 내가 다시 한번 우리 아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올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주세요라고 기도드릴 수 있겠으나 타당한 이유가 없는 기도 드리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적잖은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아픔과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수 있는 능력이, 판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그러나 확신에 찬 할렐루야를 외치며 이 땅을 하직하는, 이 땅을 떠나 천국으로 향하는 미래를 꿈꾸세요. 필요하면 연습을 합시다. 연습, 리허설, 연습합시다. 왜 못해? 이게 제일 중요한 우리의 인생에서의 배역인데요. 장면인 것을 연습하셔야죠. 주 156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했던 폴리카비라고 하는 성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라고 협박하자. 내 인생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겨왔소이다만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거나 나를 소원하게 대해주시거나 나에게 해를 가하신 분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찌 내가 나를 살려주신 나의 왕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드리며 순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제가 보기엔 안타깝게도 순교의 영광을 경험할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죽음은 찾아옵니다. 스펄전 목사님 그의 마지막 남긴 말은 모든 친구들에게 사랑을 그리고 죽었습니다. 전도자 무디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세상은 멀어져 가며 내 앞에 천국이 열린다. 이게 죽음이라면 와 참으로 달콤하구나. 여기에는 계곡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나는 가야만 한다. 이것이 나의 승리이며 이것이 나의 대관식이며 이것이 너무도 영광스럽도다. 우리가 다 아는 스데반 집사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그리고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님께서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그는 확실하게 바라보며 그의 마지막 시간을 찬양 가운데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탐험가요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딩스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나는 불멸의 존재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때까지 나는 불멸의 존재이다. 우리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그의 뜻이 완성될 때까지는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손에

0: 잡힌 바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탐험과 선교가 싸워야 할 전한 싸움이었고 달려가야 할 길이었고 지켜야 할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이를 위해 즉 아프리카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는 그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한편 의사시오 한편 선교사라고 하면서 겸손한 자부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기도 한편 의사요 한편 선교사로. 그리고는 이렇게 그는 기도하곤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앞으로라면 어디든 가겠다. 주님을 위해서 앞으로라면 어디든 가겠다. 리빙스턴 아프리카에서 죽었죠. 그가 죽었을 때 그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발견됐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그의 마지막 순간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유언이면 유언이라 하겠죠. 이것이 리빙스턴의 비문이라면 비문이라 하겠죠. 무릎 꿇고 주님께로 가는 그 자세 연습하시면 됩니다. 연습합시다. 여러분 아내에게 연습하고 있어? 얘기하세요. 남편 연습하고 있어? 연습합시다. 무릎 꿇고 주님께로 가는 자세. 이보다 더 멋진 자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멋진, 더 강력한 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멋진 승리의 유언은 물론 우리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으나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승리의 선언을 반복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다 이루었다고 외치고 감사하며 주님께 갈 수 있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신 거예요. 이 선언은 완벽한 만족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완벽한 만족의 선언이었고 완전한 승리의 선언이었고 그래 그를 믿는 우리도 이 완벽한 승리의 선언에 동참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써. 그러기에 이제 우리도 무릎 꿇은 자세로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릎 꿇은 자세로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릎 꿇은 자세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습하십시다. 연습하십시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자세를, 이 땅에서의 마지막 간증을,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생일이 있으니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비문이 세워질 것을 또한 알기에 그 비문에 무슨 내용을 적을 것인가 궁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힘만을 가지고는 적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저희들이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기에 오늘 내일 살아가며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해드릴 만한 내용을 준비하며 적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도우시며 저의 행보를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저희 입술에 이 찬송을 담아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 하나하나 다 고난 가운데 대신 값을 치르시며 죄의 삭신 죽음까지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나 생명의 주님이시기에 다시금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고 저희를 의롭다 선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저희 인생을 덮으시며 승리의 승리로 이끌어 가시려고 그 아들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심과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격려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저희 자신을 먼저 주 앞에 드리고 경배드리며 남은 인생 주님 영광을 위해 어떻게 비문을 채울 것인가 고민하며 살아가겠노라.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심령 가정 가정 위에 은혜와 영광 교회 위에 그 영광의 순간까지 그리스도 앞에서 찬양 드릴 그 순간까지 늘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 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에이치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자연산 송이버섯 2파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 팩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6불 99 라고 포도 박상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통통배 100진미채 기획상품 개당 10불 99 푸드셀 공중당면 개당 3불 49 케이타운 떡국떡 떡볶이떡 개당 2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1: 때로는 솔로몬처럼,
0: 때로는 다비다처럼,
2: 때로는 바나나처럼.
0: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3: 노크.

0: 잘 지내셨어요?
1: 아주 뭐 very good입니다.
2: 아, 영웅이 오셨어요.
1: 어쩔 거예요 그러면.
2: 재밌어 재밌어.
0: 재밌어 재밌어.
2: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네.
1: 뭐 더워도 좋고 또 추우면 추운 대로 또 감사하고. 아우 그래도 뭐 너무 더워.
2: 아, 네. 교수님 제가 네. 보니까 SNS에서 되게 바쁘시더라고요.
1: 아,
2: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저희처럼 이게 중년이 딱 되면 하루 걸어서 그 다음 날을 살아요.
2: 아. 네.
1: 이게 운동 안 하면 진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체력이 네. 지금 젊음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었는가를 네. 정말 값지게 느끼는 게 이제 중년이고 이거보다 조금 더 값지게 더 많이 느낀다고 말씀하신 게 노년일 텐데 네. 저희 지금 중년이잖아요.
3: 와.
1: 하루 걸어서 그 다음 날 오늘 걸음이 내일을 낳습니다.
2: 와. 아니 우리 뭐 토크쇼 시작된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2: 사연 토크 시작된 것
0: 같은데. 네, 저희 운동을 해야 돼요.
2: 아, 그렇죠. 저도 요즘 진안이랑 전주에서 네. 진로특강을 갔다 왔어요. 근데 운전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막 4시간, 5시간 운전을 하는데
1: 혼자 가시잖아요.
2: 네, 혼자 가잖아요. 근데 와 이렇게 젊은 저도 힘든데 그쵸? 교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그쵸? 다시 한번 생각이 들어요.
1: 저는 KTX 타요.
0: 그게 편하네.
2: KTX 왜 그 생각을 못했지?
0: 그게 더 맞지 않아요?
2: 그러니까 왜 그 생각을 못했지?
1: 더 멀잖아요? 네. 비행기 타.
0: 아 비행기 타. 네.
1: 요새 저가 비행기도 많아가지고요. 네네. KTX보다 더 싼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장거리는 아유 힘들어서 야. 운전을 못 쳐.
2: 그러니까요.
0: 아, 못해요.
2: 그 생각을 못했지.
0: 이제 하면 되지.
2: 그러니까요. 아, 좋은 거 배웠습니다.
0: 네. 네. 아, 근데 저는 이제 잠깐 쉬어가지고 김민경 씨랑 같이 또 어디 바람 좀 쐬고 왔습니다.
1: 그래서 오늘 갔다. 약간 좀 이렇게 피부도 좋으시고
0: 네네네.
1: 기분도 약간 업데이트시구나. 네.
0: 아, 이게 또 해에 또 물을 먹고 오니까.
1: 아, 그래서 오늘 떡을 돌리셨구나.
0: 네, 아무튼 뭐 그런 얘기 들었는데.
1: 떡을 주셨는데, 진짜 저희가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하지만,
0: 네.
1: 떡이 너무 맛있으니까 말씀 생각이 안 나요.
2: 아, 좋아요, 좋아요.
0: 와, 너무 솔직해서 너무 좋아요.
1: 잘 먹었습니다.
0: 네. 네. 아유, 아닙니다. 항상 또, 우리 또 힘들까봐 바카스도 사주시고.
2: 그러니까.
0: 이거 얘기 되는 거죠? 바카스 이런 거.
1: 아, 자연강장제요?
0: 아니, 자연강장제.
1: 에너지요?
2: 자연강장제.
0: 네. 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1: 아, 오늘도 그러면 한번
0: 네,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그럼 기대를 한번 해볼까요? 네.
2: 잘했어.
0: 아, 잘했어.
1: 여기 무섭네요.
0: 네. 네, 한 주간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살다가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웃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웃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고 해요. 오늘도 노크토크와 함께 많이 웃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이슈 키워드부터 만나볼게요. 이슈 키워드 구해주세요. 네, 키보드 워리어. 오늘의 이슈 키워드는 바로 키보드 워리어입니다. 교수님, 네. 이야기 나누기 전에 키보드 워리어의 정확한 뜻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1: 요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0: 네.
1: 키보드 워리어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키보드가 자판이라는 네. 뜻이고 네. 워리어가 싸움하는 전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요새 악플
2: 네, 네.
1: 아주 악성 댓글 우리가 보통 악플이라 그러는데 이 악플이나 아니면 아주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일을 그냥 서슴없이 글로 풀어내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0: 네.
1: 말 그대로 인터넷상에서 말싸움을 기꺼이 즐기는 바로 그 사람들 이런 네티즌들을 통칭 우리가 키보드 워리어 이렇게 부르는데요.
0: 네네네.
1: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영어로는 인터넷 터프 가이. 아주 터프해요. 네.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제 방구석 여포다. 방 안에서만 칼을 휘두르는 여포다. 그래서 이런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나온 지는 아주 오래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많이 불리워지다가 인터넷에서 요새는 뭐 여러 이런저런 갤러리 해가지고 네네. 인터넷상의 사이트인데 뭐 정치면이나 사회면을 다루고 있는 이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0: 네.
1: 이런 데서 이제 본인이 가입을 한 다음에 익명으로 혹은 뭐 고선인의 둘째 통닭 뭐 이러면서 익명을 딱 걸어놓고 온라인에서 말 그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나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안 보이니까 멋대로 된다라는 생각에 그야말로 뻔찌를 날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 키보드 전사라고 하는 키보드 워리어라는 게 이게 대개는 알려진 바로는 2010년도 이후에
0: 네.
1: 우리가 모바일이 본격적으로 전 국민의 손에 잡히면서부터 실생활에서 이 엄지를 통해가지고 공격이 시작된 이후 그때부터 조금 더 본격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럼 목사님은 네. 평소에 키보드 워리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나요?
4: 악성 댓글 또 인터넷상에서 아주
3: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 정도로 이제 알고 있는데 저도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저게 보편화되는데 어떤 사건이 또 있었더라고요. 근데 인터넷 뭐 사이트에서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활발하게 정치적인 이렇게 토론을 하다가 이제 이분들이 실제 그 자신들이 비판하는 정치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실제 이제 토론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 토론을 했는데 네. 온라인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막 이야기하고 뭐 공격하고 비판하다가 막상 그 정작 그 정치인이 앞에 딱 나타나니까 제대로 말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 조금 부정적 의미로 키보드 상에서는 열심히 막 상대방을 공격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제대로 말도 못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조금 부정적인 의미에서 키보드 워리어라는 단어가 더 이렇게 보편화됐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1: 국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헤어스타일은 워리어시네요. 감사의 느낌이시네요.
0: 아, 그러게요.
2: 영화 3대인데 영화 3대.
3: 네, 오늘 조금 올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0: 근데 되게 젊은 저기 네 모이칸 같으세요.
1: 모이칸 같으시대요.
0: 모이칸.
1: 네. 저희 오늘 두피 조심해야겠나요? 들고 해야 되나요?
3: 모이칸. 네, 내용이 맞춰서 조금.
1: 네. 얼굴 빨개지셨습니다.
0: 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집중을 하니까.
3: 얼굴이 요즘 홍조가 많아가지고. 네. 네. 화장을 했는데도. 네. 네. 더 빨갛게 보이나요?
1: 보통 남성 갱년기에는 홍조가 잘 안 나타나요. 보통 여성 갱년기에 나타나는 건데 혹시.
0: 아, 근데 진짜 너무 네. 귀여우세요.
3: 구경도 해드려야 되겠네요.
0: 귀엽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키보드 워리어들이 사회 개인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인가요?
1: 이게 왜냐면 여론몰이를 해요. 네, 여론몰이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여러 글들이 올라왔을 때 이 글들이 모종의 방향성을 가질 때가 있는데 네. 그 방향성이 가장 그 화살표의 첫 번째 그 헤드 방향, 머리 방향을 이제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다수는 아닐지라도 소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여기에 글만 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뭐 부적절한 합성 사진을 함께 해가지고 그 본인과 엉뚱한 사진을 연결해가지고 굉장히 희화하거나 아니면 조롱하는 듯한 이런 사진을 올려가지고 주목을 받는 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하나의 행동 패턴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큰 영향력은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히 인터넷상에서는 작고 큰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걸 확인하죠.
3: 그래서 사실은 인터넷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계속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특별히 이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 주로 뭐 연예인들 또 정치인들이 그동안 많았는데 최근에는 불특정인 그냥 일반 개인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악성 댓글이나 욕설 또 비난 등이 많이 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보면 그것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실제로 어떤 분들은 자살하는 분들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네.
0: 근데 진짜로 저 아는 분 중에도 예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계속 자기 SNS에 막 욕을 쓰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이제 처음에는 그냥 좋게 그냥 했는데 계속 뭐 없는 얘기를 자기 SNS에 예의 욕을 해놓고 막 그렇게 하니까 얘가 너무 화가 나서 잡았어요. 그걸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사이버 수사대까지 해서 잡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의 아는 사람의 여자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친하게 지내니까 이제 질투심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그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언니가 너무 예뻐서 예뻐서 그렇게 한 것 같다.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면 안 되냐. 언니 한번 봐달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 그 정도는 거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때는.
0: 그렇죠. 근데 또 예쁘다고 하니까는
1: 그러니까 너무 저도 신 넘어가네요.
0: 네. 너무 넘어가네요. 진짜 근데 앞에서는 얘기를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2: 잡아내니까. 잡아내야지.
0: 근데 정말 제 주변 사람들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키보드 워리어의 영향을 받은 경험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식구들 중에도 혹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1: 저는 한 두 번 정도.
0: 진짜요? 네.
1: 왜냐하면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어떤 공개 이제 방송에서 하는 강연을 이제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어떤 강연에서 제가 재미삼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연계 전지현 이호선입니다. 100만 댓글이.
0: 아 정말요?
1: 저는 이 세상에 우리 국어가 이렇게 다채로운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2: 상중대화.
1: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제가 볼 때는 거의 방언이 터졌어요. 여기저기서 막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아이들과 관련해서 사실 잊지 않은 일인데 마치 그 일이 저희 아이들과 관련된 일인 것처럼 잘못 소문이 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애들은 다 중고등학생인데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에 뭐 가해자가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댓글이 저기 미국의 애틀랜타까지 갔어요.
4: 진짜요?
1: 네. 그래가지고 제 각종 여러 계정들 있잖아요. SNS에 들어와가지고 막 전 세계인이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막 그만큼 이제 좋은 기대를 가지고 좋은 이미지였는데 네가 그렇다면 너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실망감을 표현한 거긴 한데 아이들 문제가 같이 엮여있으니까 제가 막 진짜 머리가 진짜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열치열이란 말을 쓰죠. 네, 또 열에는 열을 함께 하는 것처럼 제가 아는 이제 분들, 유명한 분들의 SNS에다가 제가 글을 적어서 보낸 다음에 이거를 주로 이제 많이 올려달라 그랬더니 그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올려주셨어요. 그 뒤로부터 이제 쫙 퍼지면서 애틀랜타에 다시 연락이 왔죠. 미안하다. 네, 사과를 해주시는 것만으로 대단하더라고요.
4: 그쵸.
1: 고맙더라고요. 예.
2: 저는 그 뭐야, 그 예전에 제가 그 강의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네. 강원도에 있는 학교로. 근데 제가 그 어떤 연예인을 따라했어요. 근데 이제 그 학생이 생각하기엔 좀 기분이 나빴나 봐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왜 성대모사를 하냐. 그래가지고 제 SNS에 들어와가지고 욕으로 도배를 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너 뭐 죽이겠다. 너 뭐 제정신 아니다. 너 공인으로서 뭐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삭제를 했더니 또 댓글을 다는 거예요. 거봐, 네가 찔려서 그런 거겠지? 너 봐봐, 너 지우지 마, 이거 남겨놔, 이런 거. 근데 제가 너무 좀 마음이 아파서 저도 이러면 안 되는데 걔가 유치하게 나오니까 저도 유치하게 대응을 했어요. 근데 이거 정말 유치했던 게 그때 이제 강원도에 갔을 때 좀 싸움 잘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짜리 친구가. 근데 그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좀 잡아내줘라.
4: 누군지
2: 했더니 걔가 5분 안에 잡았는데.
1: 잡았어요?
2: 잡았는데. 어떻게 잡았냐면, 그런 유형인 애가 두 명 있어요. 근데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오늘 PC방에 가는 걸 또 목표로 했대. 그래가지고 얘가 그걸 잡아내가지고, 어떻게, 형님 제가 어떻게 해드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니가 하면 내가 뭐가 되니?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걔한테. 걔 그 아이디가 또 다른 아이디가 있더라고요. 꼭 그렇게 댓글 다는 애들은 계정을 여러 개 갖고 있더라고요.
0: 몇 개 가지고 있었죠.
2: 제가 거기 이제 보냈어요, 메시지를. 넌 줄 알아. 그랬더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급으로 그래서 느꼈습니다. 이 뒷담은 앞담이 될 수가 없다. 왜? 이제 앞에 서는 순간 이제 무서워하더라고요. 제가 유치하지만.
1: 근데 이제 이 일화만 이렇게 따서 이렇게 따로만 내놓으면 무서운 분처럼 느껴져요. 무서운 분처럼. 이렇게 옷 벗으면 이렇게 뒤로 그림이 막 있을 것 같고.
2: 잘 편집 좀 해주시고요. 네.
3: 사실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뭐 영향을 받은 건 없지만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SNS 같은 제 개인 SNS에 글을 제가 안 써요.
0: 네.
3: 좀 민감할 수 있는 모든 글들은 왜냐하면 이런 사회적으로 이 댓글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보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서 저도 사실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어떤 이슈에 대해서 글을 쓰면 뭐라고 반응할까 벌써 두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걸 쓰지 않고 전혀 상관없는 뭐 음식 이야기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쓴 내용들 중에 좋은 거 와서 공유하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게 보면 저도 굉장히 어떤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영향 받은 거죠.
0: 맞아요. 네.
3: 그런데 네. 연예인들만큼 키보드 워리어들에게 노출되는 직업도 없는 것 같아요.
1: 그럴 것 같아요.
3: 네, 두 분은 좀 어떠세요?
0: 근데 사실 저희 직업이 또 악플에 많이 노출된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의 이슈 키워드 주제는 꼭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주제였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은 안 그런데 개그맨이 이제 됐을 때 이제 신인 때 이제 오남이라는 걸 치면 지식인의 누군가 너무 심하게 이건 방송에서 얘기 못하지만 진짜 너무 심각하게 거기다 글을 썼어요.
1: 위협적인 글을
0: 위협적인 글을 썼어요 거기다가. 근데 이제 오남이라는 이름만 치면은 그 지식인에 나오니까 전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화가 나고 왜 나한테 무섭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선배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걸 이제 고민 상담을 했죠. 선배님 저 이렇게 악플이 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 왜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선배님이 그래도 너는 감사하게 생각해. 난 무풀이야. 차라리 악플이라도 있는 게 낫지. 그렇게 하면서 저를 조금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악플도 이제 좋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나한테 내가 신인인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 했는데 저 혼자서 제가 혼자만 보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가족들이나 뭐 이제 제 측근들이 그걸 봤을 때 상처받을 그걸 생각하니까 좀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1: 근데 이게 보면 고통에도 좀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렇게 이제 험한 일이 있을 때는 정말 상처도 되는데 약간 굳은 살 같은 게 좀 생겨나가지고 그 뒤로는 웬만한 거 아니면 이렇게밖에 못 쓰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0: 그쵸. 네. 근데 재밌는 댓글도 많아요. 그쵸. 옛날에 뭐 저 무슨 노출될 뻔한 사진이 있었는데 송병철 씨가 이렇게 막았거든요. 그랬는데 댓글에 저기 베풀이 아, 송병철이 네티즌의 눈을 지켰다. 이제 노출될 뻔했는데. 그런 재밌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끔씩 댓글 보면서.
2: 부럽네요. 저 무풀이에요, 저는.
0: 예?
2: 무풀. 제가 무풀이에요.
1: 어떻게,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0: 어떻게 해야죠?
1: 어떤 방식을
2: 할까요? 근데 저는 또 잡아내니까.
0: 아, 근데 잡아낼 것 같아요. 네,
2: 전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0: 네. 네.
2: 다 잡아냅니다.
0: 아, 그러니까. 진짜.
1: 아까 그 사례 한번 듣고는 네. 저도 어떤 글도 못 따겠어요.
0: 네. 그러면 교수님,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키워드 워리어는 도대체 왜 그런지 그들의 심리 상태가 좀 궁금하거든요?
1: 제가 볼 때는 이 키워드 워리어들은 우리가 이 사람의 심정을 하나의 형상으로 보자면
0: 네.
1: 큰 머리와 제대로 쏠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마치 우리가 옛날에 큰 인형같이 그런데 머리는 큰데 이렇게 헝겊으로 만든 인형은 힘이 없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사실상 본인에게 가지고 있는 건 생각뿐인 거죠. 그런데 이 생각은 어떤 거냐. 내가 사실은 저 위치에 갔으면 더 잘했을 텐데라는 일련의 인정 욕구가 있던 건 아닐까. 또 그리고 내가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공격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닐까. 기본적인 항목은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사실은 내가 성질이 나도 그 사람을 건드리죠.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마치 인터넷상에서는 강자인 것처럼 생긴 내가 약자인 것처럼 생긴 그 사람을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치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 뭐 한강에서 뺨 맞고 뭐 종로에 가서 박혔나?
0: 종로에서 뺨 맞고
1: 아주 어디서든 뺨을 맞고 다른 데 가서 푼다는 거죠. 이건 결국은 내가 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약한 상대에게 그 감정을 쏟아놓는 거거든요. 저는 어쩌면 사회적으로 이런 현상 자체가 약자에게 그렇게 감정을 쏟아놓는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고 그 가장 대표주자로 우리가 키보드 워리어라는 단어에서 그런 심정을 또 심리 또 현상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3: 악성 댓글 단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네네네네. 실제로 수사를 해서 찾아보면
0: 네.
3: 의외로 평범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2: 그렇죠.
3: 평범한 회사원 심지어는 뭐 초등학생
0: 네.
3: 그런 거 보면 우리 사회가 이게 삶 속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사를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영향이 이 키보드 속에 숨어서 이렇게 누군가를 공격하면서 대리적으로 자기 감정을 좀 표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치환적인 것도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약간 수동 공격적인
0: 네. 네,
3: 앞에서는 공격을 못 하는데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로 누군가를 공격하면서
0: 네.
3: 나름대로 어떤 자신의 만족을 느끼는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현실 사회에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이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걸 이제 안전한 공간에서 숨어서 이렇게 표출하다 보니까 이런 좀 비정상적인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네. 그럼 현재 키보드 워리어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이게 제가 볼 때는 악성 댓글이 약간 그 비유로 하자면
0: 네.
1: 그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만 산탄총이라는 게 있잖아요. 산탄총이라는 게 저 총을 이렇게 빵 쏘게 되면 가서 총알 여러 개로 확 분산되는 방식이래요. 마치 수류탄이 터지는 것처럼.
0: 네네네.
1: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산탄처럼 완전히 작지만 하나가 나가서 굉장히 여러 방식으로 폭발력을 일으키고 여러 군데 가서 또 다수에게 그 그 복사해가지고 붙이고 복사해서 붙이고 이런 네,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요즘은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왜냐하면 요새 어르신들이 인터넷 세계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모바일을 가지고 있고 함께 들어와가지고 이제 포털을 막 이용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이 네티즌들 중에서도 고령자들의 댓글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중에서도 악플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고령 키보드 워리어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 사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연령에 따라 물론 다양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 가지 네. 분명한 건 그거 어떻게 달렸나 보잖아요. 미칩니다. 환장해요. 그쵸. 사람이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무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내 안쪽에 좀 단단함을 갖추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 안쪽에 드래곤볼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 우리 이제 이걸 이제 성령의 힘이다. 성령의 힘이다.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요 단단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내 자신에 대한 이런 철저한 믿음, 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굳건한 그 기둥과 같은 관계들 네.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심하다? 저는 고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법이 멀다고 생각하시는데 세상에 대한 가르침은 저는 여러 방식으로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범죄라고 판단이 된다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인 항목도 함께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이제 온라인 세계가 더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죠. 키보드 워리어들이 더 많아질 것 같긴 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원론적이지만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윤리 교육 받았잖아요. 지금 시대에는 좀 사이버에 관한 네. 윤리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조금 이런 사이버 시대에 맞는 예절 교육, 윤리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온라인 속에서 숨어서 이런 표현들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건강하게 자신의 정서나 욕구를 어떻게 보면 표현하거나 네. 풀 수 있는 장이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건강하게 표현하고 풀 수 있도록 사회가 혹은 교회가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주는.
1: 에너지 분산을 위한 놀이장소가 필요한 것 같아요.
3: 그렇죠.
1: 네.
3: 사실 우리 사회가 너무 좀 극단적이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그렇죠. 하면 극단의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그렇죠. 이렇게 비난하기만 바쁜 그런 문화들이 어떻게 보면 숨어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는 것 같고. 네네. 물론 이제 이런 건 있겠죠. 힘 없는 분들이 어떤 자신의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름 온라인을 빌려서 자신의 억울함을 좀 표현하는 그런 창구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과하다면 저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규제나 이런 행정적인 조치나 법적인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그럼 마지막으로 키보드 워리어들에게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1: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법은 거울 앞에 앉아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막상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성찰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이 이걸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네. 누군가를 공격하는 힘은 이것도 하나의 에너지예요. 네. 이게 방향만 바뀌면 이게 돌봄의 에너지가 되거든요. 앞으로는 언제든 성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의 전환을 모색을 한번 해보신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에게는 훨씬 더 좋고 그다음에 따뜻하고 돌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의 길이 오히려 그분들을 통해서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저는 우리 키보드 워리어 여러분들이 컴퓨터 밖에도 재미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 너무 그렇게 온라인 세상 속에서만 즐기려고 하지 말고 좀 밖으로 나와서 재미있는 것들 추구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답고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키보드 워리어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 행복한 말, 또 그 사람을 힘나게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함으로써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말 한마디에 저희들이 힘을 얻습니다. 좋은 말 해주세요.

0: 이제 오늘의 사연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에게 또 어떤 사연이 도착해 있을지 고민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이라고 불리며 살아온 20대 자매입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손잡고 교회에 가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던 기억이 아련한데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는 항상 내가 과연 모태신앙이라고 불려도 괜찮은 걸까? 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주말 오전이면 어김없이 참석해야 하는 예배, 어릴 때부터 짧은 옷과 빨간 옷은 안 돼라고 혼나던 기억, 가능하면 남자친구는 결혼할 상대가 아니면 만나지 마라, 그리고 취직하면 반드시 11조를 내야 된다, 알지? 심지어는 마음에도 없는 수요예배, 저녁예배까지 참석하느라 빠른 기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제게 많은 기대를 거셨던 부모님도 저의 연약한 신앙에 실망하셨는지 현재는 서로 간의 대화마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소통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와 말을 건네셨습니다. 별일 없지? 하는 일을 잘 돼가니? 저는 네, 그럼요. 갑작스런 안부에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역시 우리 아빠구나 라고 느꼈던 그 순간 제 침대 위에는 못 보던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부모님이 제게 신앙생활을 강요하는 것만 같아 섭섭함이 밀려왔습니다. 종교의 선택은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제게 과연 종교의 선택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만 오히려 가족들과 멀어지는 나, 부모님께 실망스러운 딸이 되고 싶지 않지만 나만의 가치관도 갖고 싶은 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코토코 식구들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0: 네. 근데 우리 식구들은 현재 열심히 또 믿음 생활 중에 있으시잖아요. 근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점도 조금은 불편한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좋은 점이 뭐가 있나요?
2: 일단은 뭐 기독교 집안, 기독교 문화라고 하면,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편해요. 괜찮아요. 모든 것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안정성을 갖추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패턴이 있어요. 주일은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0: 그치. 네, 네.
2: 주일은 교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수요예배 가면 따라가고, 철야예배 가면 따라가고, 토요일날 그 교회 일 있으면 가고, 그 다음에 주일날 가고. 네.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일상이 돌아가니까 별로 큰 문제가 될 수 없이 안정적인 패턴을 갖고요. 네, 네. 세 번째로는 급할 때 부를 이름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심정의 방패가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든든해요.
3: 맞아요.
2: 보이지 않는데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가족들이 거의 대부분 건전해요. 물론 속썩이는 친구들이 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건전하고요. 또 한 가지는 기독교 문화가 주는 이런 풍요로움이 있어요.
0: 네.
2: 왜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한참 다닐 때 문화개방 이런 거 들어요. 그죠? 신앙송을 그때 왜 했나 몰라. 그렇게 신앙송을 할 때 그때 들어요. 그렇게 함께 찬양하고 뭐 그때 막 율동 막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성가대하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지금 성인이 됐을 때 굉장히 중요한 저의 문화 콘텐츠로 지금 자리 잡고 있거든요.
0: 네, 네.
2: 이제 반면 그 반대편도 있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한 종교는 건강한 열매들이 있다는 거. 기독교가 바로 그 핵심에 있다는 거죠.
3: 가장 큰 복이라면 어쨌든 좋은 신앙을 물려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좋은 신앙이 정말 건강한 신앙, 예, 부모님으로부터 건강한 신앙을 또 물려받아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예,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대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
0: 네.
3: 사실은 그래도 든든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면에서 아버지가 저에게 좋은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가신 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기독교 신앙을 물려받은 것이 참 제게는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았다라고 생각해요.
1: 저는 또 이제 반대로 체험 신앙이라고 하는데
0: 네.
1: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거든요. 근데 외할머니께서 교회 권찰님이셨는데 목사님 딸하고 권사님 딸한테 용돈을 2,000원씩 줬어요. 레운이 전도해서 데려오면 매주 다 이렇게 돈을 주겠다고. 근데 제가 1년 동안 누나들이 쫓아다녔는데 누나들 얼굴에 막 흙 뿌리고 그랬어요. 오지 말라고 막 얼굴에 찡겼고. 왜냐면 너무 싫은 거예요. 누나들도 전도법이 다 잘못됐어. 레운아 가자 이러면 되잖아요. 머리 끄댕이를 잡아.
4: 야, 할머니가 나오래.
0: 할머니 받아야 되니까.
4: 어, 할머니가 돈 준다니까. 빨리 나와. 그거 저도 짜증나. 에라이. 그걸 뿌려버리는 거야. 근데 제가 웃긴 게 1년 정도 네. 누나들이 쫓아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나를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안 오니까 궁금하잖아요.
2: 그렇지.
4: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누나 나와! 누나 나와! 이랬더니 그 누나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뒷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 그 누나한테 꽂혀가지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누나가 내 머리카락을 잡았더니 근데 그 누나 또 뒷모습은 예쁘더라고요. 그 앞모습은 맨날 화난 모습만 보니까 돈에 대해서 빨리 너 나와 2천 원 준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 기쁨이 누나 때문에 이거 공개 해도 되나?
3: 기쁨이 누나?
4: 기쁨이 누나. 그때 당시 기쁨이 지금도 이제 목사님 딸이지만 그 누나가 누나가 그때 저를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가니까 제가 막 심심하고 하니까 드럼 알려주지, 기타 알려주지, 그리고 청년부들이 있으니까 네. 청년이랑 저희 청소년부가 한 1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막 누나들이랑 같이 형들이랑 놀면 운동도 알려주지, 용돈도 주지 하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푹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제가 보니까 이게 억압적인 게 아니라 이런 문화적으로 뭔가 이 친교적으로 이게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0: 근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다 좋은 점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불편한 점도 있나요?
2: 우리가 왜 그 이런 상점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주일은 쉽니다.
0: 네네네. 아,
2: 기독교인들은 주일은 안 쉽니다. 교회 다녀야 되죠. 그래서 남들 이제 주말에 늘어지게 놀 때 저희는 항상 교회를 가야 되고 교회를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가면 옛날부터 계속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거기서 뭘 또 맡아요. 맡으면 뭘 또 시켜요. 시키면 또 한다? 그래서 방학에는 또 여름 성경학교 뭐 교사도 해야 되죠. 성가도 해야 되죠. 활동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다가 뭐 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성경에 절반은 하지 말아야 될 거고 절반은 더 많이 해야 될 것들이잖아요.
0: 네네네.
2: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뭘 하냐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신 거죠.
0: 그쵸.
2: 그래서 제가 커서 이제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됐으면 목사님 설교가 이제 그 여전히 길이가 같아야 되는데 점점 길어져요. 내일까지 할 것 같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태신앙으로 있다 보면 이렇게 불편이 좀 생겨나요. 오랫동안 내가 봤다. 오랫동안 내가 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마치 내가 이 교회 주인인 것처럼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믿는 게 뭐 별게 아닌 것처럼
0: 네네네네.
2: 되게 조금 귀하지만 그걸 소홀하게 느끼는. 우리가 열반 지키고 있으면 그 중에 비싼 반지 하나는 보이겠지만 나머지는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열반 지키고 없죠. 그런데 내 안에 오랫동안 이게 보석이 있으면 이 보석이 귀한 줄 모르거든요.
0: 네.
2: 건강을 잃기 전까지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이 모태신앙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뜨뜻미지근이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성경에는 뱉어버리라 그랬는데 이건 또 뱉지도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 그 안쪽에 거친 바다 위쪽에는 아주 잠잠한 두꺼운 침잠 그 밑으로 거대한 멘틀이 있죠. 저는 모태신앙이 가지고 있는 힘은 그 움직이지 않는 멘틀에 있다고 봐요.
3: 저도 사실 어린 시절에 그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들이
0: 그쵸.
3: 처음에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이걸 해야 되지? 근데 하여튼 의무적으로 해야 돼. 뭐 주일 예배, 뭐 수요 예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힘들었던 것 같고 조금 나중에 커서는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다 보니 아마 다른 분들도 목사님이 아니셔도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의 특징이 가정 일보다는 또 교회 일을 많이 할 가능성이
2: 그렇죠.
3: 높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거의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다 보니까 제가 제 삶 가운데 이 졸업식을 할 때 기억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가 제 졸업식 사진을 찍힌 적이 없으세요. 네, 나중에는 뭐 돌아가셔서도 못 오셨지만 그렇게 보면 늘 이제 아버지가 바쁘시고 교회 일을 하느라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 가족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많이 이렇게 함께 하지 못했던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것들이 그래도 이 불편함보다는 장점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4: 청년의 입장에서 연애가 저는 교회를 안 믿는 자매랑 만나봤는데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주일날 늘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어때요? 아침에 교사하지, 점심 교회에서 먹지, 오후에 청년부 모임하지, 청년부 모임 끝나고 나면 또 숙모임 또 준비해야 되지. 숙모임 끝나고 나면 저녁 9시예요.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교회에 있는 거야. 그런데 또 그것 때문에 여자친구는 서운해하지. 너 교회 아니지? 너 구라쟁이지? 이게 거짓말. 왜? 왜냐면 어느 미친 사람이 교회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냐. 목사님도 그렇게 안 있는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지 마라. 저는 그게 어릴 때부터 개척교회에선 그랬잖아. 토요일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자고 새벽 예배부터 막 오후까지 저녁까지 있었는데 그 감성이 제 안에 있는데 전에 만났던 예전에 만났던 그 친구는 그렇게 몰라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이별을 딱 했더니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잠언에 하나님을 칭송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믿는 여자를 만나라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아파요.
3: 아 그럼
4: 아픈 건 아파요.
2: 맞아.
4: 근데 생각이 문득문득 나네요. 청년들이 이게 또 그런 게 있어요?
0: 그럴 것 같아요.
4: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0: 맞아요. 저는 지금은 교회를 스스로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가끔은 조금 더 일찍부터 믿음 생활을 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레온 씨는 믿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친구들을 보며 부러워한 적은 없나요?
4: 아, 부러워한 적 있어요. 일단은 뭔가 화목해 보였어요. 교수님 말씀처럼 뭔가 화목해 보였고 일단 네. 기도라는 뭔가 무기와 함께 방패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애들아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막 그런 대화하는 게 제일 부러웠어요. 뭐냐면 교회에서 네. 저는 이제 저만 딱 예수님을 믿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제 나이 동갑인 애가 네. 부모님이 다 교회 막 장로님, 권사님이시니까 오늘 우리 집에 가서 가정예배 드릴 거야. 이게 너무 부럽더라고. 나는 집에 가면 혼나거든. 근데 여기는 가정예배 드린대. 나는 교회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 혼나는데 여기는 가정예배 드린대.
2: 그리고 가정예배 드리고 혼나요? 그 차이에요.
4: 그러겠다. 네. 그러겠다. 그리고 막 그러네. 추석 때나 설날 때 저는 이제 막 집안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막 절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가정예배 드리고 또 어디 놀러 간다고 하니까 나는 막 제사상 도와주고 하니까 그런 거 너무 힘들었어요.
0: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믿음 생활에 대한 부모님의 지나친 관여로 인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실제로 아이들에게 믿음 생활 어디까지 관여하시나요?
2: 저는 아이들 초등학교 정도까지는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패턴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발달 단계 여러 가지를 고려하더라도 실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심정의 토대가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신앙 규칙도 이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한 60% 정도는 좀 관여를 해요.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교회에 가고 헌금을 하고 예배 마치고 적어도 이제 언제 오는지는 제가 관여하지 않지만 예배에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 요것만큼 확실하게 하고 저희 집은 이제 늘 주일마다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예배를 드려서 저녁에 함께 모여서 그때 가족 회의를 같이 겸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하고요. 중고등학교 가서는 아이들이 이제 예배만 드리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갔을 때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생겨나요. 간혹 뭐 무슨 뭐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럴 때 이제 가정예배를 같이 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예배는 엄수하되 나머지 삶에 관련된 여러 신념들은 저는 좀 그들이 발견하고 그들이 선택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3: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이제 주일 예배, 주일 성수. 근데 그거 빼고는 다른 건 다 자율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평소에 뭐 아버지가 야 너 성경 몇 번 읽었냐, 뭐 잡기도 나가야지, 수요 예배 가야지, 뭐 전도하고 있니, 뭐 헌금은 잘 하고 있냐, 뭐 네.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이제 제가 스스로 신앙을 어떻게 보면 찾게 되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준 거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됐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청소년 시절에는 교회 뭐 수련회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갔는데 사실 좀 재밌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또 한편으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으셨잖아요. 이제 이게 참 의도하지 않은 바지만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자발적으로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된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뭐 아버지가 야, 새벽 기도 나가라가 아니라 그냥 제가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건강 때문에 걱정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새벽 기도를 가게 되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아버지하고 함께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부모님과도 더 애틋해지고 또 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까워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네. 자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지 우리가 뭐 강제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인 틀은 잡아주되 그 외의 것은 스스로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스스로 하게 하면 저는 그 자녀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 현재 사연의 주인공 부모님은 주중에 예배를 강요하고 옷을 규제하고 다양하게 또 삶의 개인적인 부분까지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저는 뭐 기본적으로 내용은 형식 안에 담긴다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 형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예배 의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당연히 어떤 의례 안에 들어갈 때는 그 의례에 참여하는 자의 이런 의복이나 이런 것도 의례의 한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는 건강하고 건전한 수준에서 말끔하고 단정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사연자가 보내주신 거 보니까 짧은 거 안 돼요, 빨강 안 돼요, 뭐 이런 식이에요. 제가 그 딸이었으면 이 아버님하고 인생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 난 빨간색 너무 좋아하고.
0: 아, 좋아하세요. 네,
2: 그리고 점점 빨강이 점점 좋아진다.
0: 아, 밝은색.
2: 네, 그리고 막 짧은 치마는 진짜 이 신체의 구조상 잘 못 입는 거지. 아주 그냥 똥꼬치마처럼 입고 싶어요. 그런데 그래도 제 안에는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이 이 사람을 너무 옥죄어서 마치 우리가 납득이 되는 형식이 있고 납득이 되지 않는 형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형식이 이 자녀를 납득하지 못한다면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혹은 자녀가 생각하는 형식이 어떤 것인지 물어봐야 되거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아버님께서 납득할 수 없는 그 제안을 더군다나 강요 방식으로 하신다면 이 따님 입장에서는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신앙 안에 그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네. 실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형식이라는 것 자체가 과연 내가 믿고 실행하고 있는 이 형식이 진리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4: 저 같은 경우도 되게 교회 가기 싫었을 것 같아요. 뭐 규제하고 억압한다는 게 이 억압하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0: 그쵸.
4: 근데 또 억압하면서 또 자유를 찾으면 좋은데 자유가 또 뒤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아 이번 정말 쉽지 않겠다. 이제 부모님하고 대화를 해야 될 텐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0: 아무래도 성인이 된 자녀에게 종교를 강요하기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목사님은 어떤가요?
3: 사실 신앙생활 자체는 네. 자유롭게 스스로 하기는 참 쉽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죄라고 하잖아요. 네. 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깨어진 관계를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일방적으로 강요해가지고 구원하시려고 했다면 저는 뭐 얼마든지 2000년 전에 하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죠. 2000년 동안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부모님이 물론 신앙적으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사실 부모님의 강제보다는 복음의 능력이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사연자의 부모님을 보니까 어쨌든 신앙을 그분들의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건 참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0: 네.
3: 근데 이런 태도와 열정은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 부모님들의 평소 어떤 성격이나 소통 방식은 네. 조금 복음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의 내용이 우리가 복음이잖아요.
0: 네.
3: 자녀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는데 그럼 복음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말로 풀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도 좋은 소식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연자한테는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닌 거예요.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는 좋은 소식은 좋은 방식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부모님의 전달 방식은 일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사연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2: 저는 이게 기독교만큼 민주주의를 잘 담아낼 수 있는 종교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진리가 자유를 창출하고 선택을 자아내는
0: 네.
2: 이런 방식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 민주주의는 자유와 선택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는 그 최종적인 그 빛을 보면서 다 같이 기뻐하는 이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옳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저는 신앙도 그런 가치가 순서와 상관없이 발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엄격한 것 안에 있다가 나왔을 때는 당장은 자유롭지만 그 뒤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쩔쩔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너무 또 규율이 없다 보면 이 규율이 없는 신앙은 또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버님이 스스로 결정을 하실 때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딸에 대한 어떤 그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있지만 내 가족을 믿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 내 가족에 대한 신뢰. 딸을 믿고 있다면 그를 잘 키웠다고 판단한다면 그 잡았던 손을 혹은 쥐었던 손을 언제 놓아야 할지 이건 아버님이 좀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었다면 이제 아버지에게 그 손을 어떻게 놓으시면 좋은지를 딸이 제안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무조건 아버지 왜 그래요? 우리 아버지 너무 억압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린 시절 이야기인 것 같고 네. 우리가 점점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된다는 건 나와 함께 동등한 위치에 있는 내 부모님에게 선하고 어른다운 방식으로 성인의 방식으로 제안하고 해법을 함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갖는 것 그게 굉장히 저는 성숙한 신앙인의 이야기이자 동시에 성숙한 가족의 이야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버지의 목도 있고 이제 딸의 새로운 다짐과 제안도 필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0: 네 맞습니다. 근데 사연의 주인공이 이 부모님의 신앙생활 강요로 인해 지금 믿음 생활에 지쳐 있잖아요. 와, 이 가정에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인가요?
2: 전 아버지가 좀 물어보시거나 혹은 따님이 좀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0: 네네네.
2: 아버지, 저는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안하신 뭐 항목들이 사실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책을 한 권 살포시 놓으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게 제가 약간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굉장히 폭넓은 차원에서 좀 엄격한 가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신앙이 이 사람을 잡아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을 돌보고 마치 거대한 보호막처럼 건강한 생명체가 되도록 그렇게 돕는 게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이잖아요.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지금 딸에게 하고 있는 이 방식은 사실은 약간 꽉 동화줄로 묶어내는 듯한 느낌이 커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살포시 살짝 한 1cm 정도만 공간을 뜨면 이 안에서 어떻게 굉장히 기쁨의 생명이 뛰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라 최소 기준을 자녀 중심으로 제안을 좀 한번 해드리는 게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번 합니다.
4: 교수님 말씀대로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게?
4: 네,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아주 훌륭한 학생이에요.
4: 네, 왜냐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네. 이제 자식 키워놨더니 하나 필요 없다라고 막 부모님들 그러시잖아요. 그쵸, 근데 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니, 솔직히 이제 컸으니까 어느 정도 부모님한테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부분이 서운했어. 그리고 이런 부분을 엄마 아빠랑 나랑 이렇게 지금 진실의 방으로 가서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대사처럼 진실의 방으로 가서 좀 얘기도 좀 하고
0: 네.
4: 또 자식이잖아요. 내가 그래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니까 뭐 돈 좀 꺼내가지고 용돈도 드리면서 나한테 이러지 마. 이게 부모님이 끊겨. 이러지 마. 그러면서 뭔가 약간 좀 재치 센스 유머 애드립을 좀 넣어가지고 그래도 그런 느낌으로 해야지 막상 가고 아 싫어!

0: 고민하며 생각해보게 된 시간이었는데요. 목사님,
1: 네.
0: 오늘의 사연 정리 부탁드릴게요.
1: 네. 아유, 저도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제가 목회자지만, 아유, 이런 부모님 밑에 있으면, 물론 참 훌륭한 분들이시지만 참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연이 많이 공감이 됐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사연자에게 하나님께서 조금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0: 네.
1: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사연자와 부모님의 지금 어려움은 뭐 표현된 건 지금 뭐 신앙적인 활동을 안 하는 거에 대한 갈등인 것 같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부모님하고 이 자녀분, 사연자분 사이에 의사소통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부모님이 이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뭐 예를 들어 짧은 옷이나 빨간 옷을 입지 말라거나, 또 혹은 남자친구는 결혼할 때 사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부모님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이 권위적이고 굉장히 조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 사연자분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또그 내용 중에 보면 사연자분이 부모님께 실망스러운 딸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평소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모님께 좀 솔직한 내 생각이나 감정을 잘 표현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딸은 나름대로 부모님의 말씀에 굉장히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또 부모님은 그런 딸이니까 굉장히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겠죠 하고 일방적으로 계속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연자분이 정말 솔직하게 좀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부모님들이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이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방법을 좀 찾아보면, 부모님하고 이렇게 많이 충돌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조금 물리적으로 서로 떨어져서 지내보는 것도, 조금 독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생활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 사연자분도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진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스스로 한번 훈련도 한번 받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면, 그걸 통해서 부모님께서도 그 노력 속에서 우리 딸을 좀 이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0: 네,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 꼭 기억하셔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루빨리 회복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편지는 어느 분이 준비해 오셨나요?
2: 제가 준비했습니다.
0: 교수님.
2: 자, 우리 같이, 우리 사연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오랜 동아줄에 묶인 듯 힘겹고 작은 옷을 입은 듯 숨이 막힙니다.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믿음의 모습이 옳은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통하여 깨닫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자유케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걸음이 눈치 보며 무겁지 않게 하나님과 손잡고 나의 하나님을 만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과 그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재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0: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보건 통일을 위한 남북 소통 프로젝트 오 차이나. 자, 오 차이요. 오늘도 활기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재우 MC 배우 송건우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행복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통일로 가는 길동무들 함께 해 주셨습니다. 남북 통일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목사님.
2: 네,
1: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2: 잘 보냈는데 또 특별한 일이 있어요.
1: 어떤 일이 있어요?
2: 제가 이제 녹화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제 아들이 저를 붙잡고 질문을 하더라고. 아빠, 북한은 어떤 곳이야? 던지더라고.
3: 오, 자유로운 거예요?
2: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가 아빠가 어디를 가니까 얘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그렇지. 그래서 저도 모르게 20, 30분을 열렬하게 설명.
1: 같아요. 네. 야, 그럼 우리 목사님이 아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 오전을 통해서 들어봤는데 이제 그래서 오늘 주제도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이 될지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여전히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들이죠. 남북극장의 두 커플을 불러보겠습니다. 남북극장 나와주세요.
4: 아우, 야, 상태야. 잠깐만, 오늘 보아하니 어떤 상태인가? 기분 좋은 상태, 기분 나쁜 상태, 배부른 상태, 뭔가 배고픈 상태?
5: 잠깐! 어허! 십계명에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지 말라 하셨는데 상태의 이름도 이렇게 망령되이 읽었지 말라. 너 지금 놀리는 거야 지금 나?
4: 갑자기 십계명으로 네가 방어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잖아.
5: 아니 근데 평소에 이렇게 생활하다가 마음속으로 십계명을 떠올리다 보면은 계명대로 못 사는 내 모습이 많잖아. 그럴 때마다 참 매우 매사해지는 경우가 많아. 어우, 매사해.
4: 매사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래도 망상으로 사는 게 어디야.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어디야. 지금 상태 좋은 상태. 이대로 쭉 가면 괜찮은 상태. 잘하고 있어. 괜찮아.
5: 그래?
4: 아니 그래서 얘기했는데 남북한의 생활 모습을 식경에 빗대어보면 어떨까?
5: 그거 괜찮아.
4: 그치.
5: 그래서 내가 준비했잖아. 두 개의 돌판. 남북에 새겨진 십계명. 빠밤!
1: 이야!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북한 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북한 말이 있었을까요? 수혜 씨!
6: 매사하다.
1: 오, 매사하다.
6: 매사하다. 매사하다. 아, 매사하니 이런 게 약간 부끄러운.
1: 부끄러운 거예요?
3: 전혀 다른 느낌이다.
4: 쑥스럽다.
1: 약간. 쑥스럽다.
5: 쑥스럽다. 매사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6: 뭔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 약간 우리 막 가쁜 싸이 됐을 때.
1: 네네네.
6: 아, 매사하네. 약간 이런 데서.
1: 매사하네. 또 하나 있었어요. 아까
7: 망탕. 제가 아까 망탕이란 말 듣고, 오, 북한 사투리 나왔네 했는데, 네. 망탕. 되는 대로 막 한다는 소리.
1: 되는 대로 막 한다.
7: 되는 대로 막
5: 한다. 막 산다.
7: 망탕 살지 말라. 너 망탕 하면 안 돼. 뭔 일도 막 되는 대로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망탕 하지 말라. 네. 이렇게 표현하는.
8: 말도 망탕하지 말라.
7: 말하지 마라.
1: 조심해라.
7: 하지 말라. 이런.
1: 아, 그렇구나. 자, 오늘은요. 그래서 남북한의 생활 모습을 십계명에 빗대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십계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성경 속의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도 십계명이 있다는 거 아세요?
5: 진짜요?
1: 자, 과연 어떤 이유에서 십계명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죽 씨 한번 말씀해 주세요.
7: 네, 북한의 십계명은 당의 유일사상 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거 있습니다.
1: 10대 원칙?
7: 네, 그게 진짜 한국의 십계명인데 다른 점이 몽땅 첫 글자 김일성을 시작하면 마지막 끝이 김일성 목숨으로 보호한다는 것이 딱 끝나는 거 쉽게. 어느 한 일계명부터 김일성째 들어 안 간 게 없습니다.
1: 모든 계명에 다 들어가요?
7: 1장부터 위대한스러운 김일성 동지를
3: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 보셨던다.
7: 왜 이럴까
1: 평양
7: 수령님이 모든 것을 중성심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1번부터 제가 마지막 까지는 목숨으로 보호한다는 거지. 끝입니다.
3: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다 김일성.
7: 다 김일성. 토요일마다 생활 청와대도 김일성 김부다 말씀 교시.
1: 네네네.
7: 당일사 학. 야, 너 해도라
5: 이거 다 적어보신 거야.
7: 이걸 네. 이걸 딱 인용하고 내가 오늘 뭘 잘못했는데 뭘 뭘 어쨌습니다. 이렇게
6: 말하면 안 됩니다.
1: 어, 진짜 말 회개기도.
7: 네네네. 어, 맞다. 회개기도랑
6: 비슷하죠.
7: 그럽니다.
5: 이계명은 뭡니까? 이계명 이진 씨 이계명.
1: 혹시 뭐 생각나는 계명도 있을 거 아니에요?
6: 네. 굳이 특별하게 기억할 필요 없이 김일성을 위해서 죽고 살건 목숨 바쳐.
7: 아, 이거 딱 쉽게 말하면 그거다.
9: 모든 사상 외에는 다른 사상을 섬길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다 주입돼서 들어와 있죠. 판축돼 있죠.
2: 아니 그럼 이제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으시다가 여기 와서 이제 하나님 믿게 되시고 신앙 갖게 되시고 십계명을 교회에서 배우잖아요.
7: 네.
2: 그러면 딱 그게 떠오르세요.
7: 사실 그 한인 방콕교회에서 보호를 받다 한국에 왔을 때 십계명을 외우라는 거예요. 속당 느꼈어요. 내가 왜? 내가 왜 김일성한테 속다 살아왔었댔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놓고 나한테 또 사기치려고 그러네. 그래서 처음에는 완전 그 거부반응이 나와가지고 네. 십계명을 외우지 않았어요. 그럼 보니까 딱 무슨 우리 선현단 그 입단할 때 그 가입선서 외우는 거 갖고 막 선서 외치듯이 하는데 네네. 너무 싫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마저도 이제 다 성경에서 베꼈던 거죠.
6: 맞아요.
1: 혹시 상태 씨 같은 경우에 십계명 딱 생각나는 거.
5: 내 이웃을 내 몸을 같이 그래서 항상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정결한 자세로 살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요.
1: 목사님도 뭐 열심히 공부하시면서도 네. 그저 되뇌이지만 간혹가다 네. 헷갈리실 때도
6: 다 외우시잖아요.
2: 아니 십계명을 사실 네. 성도들이 네. 외우냐 안 외우냐는 네. 뭐 기억력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번역 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네. 아까 네. 우리 상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6: 선생님.
2: 이제 내가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기억을 하고 네.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
7: 맞아,
2: 거예요.
7: 맞아, 맞아,
2: 그게
7: 맞아.
2: 진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니까 사실 십계명 그래서 제가 이 질문 드리고 싶은데 우리 탈북자분들 중에서 이 십계명 중에 참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혹시 있을까요?
6: 10개 다 지키기
1: 10개 다? 10개 다.
6: 10개요?
1: 아니면 살인이다.
5: 언어 살인도 있으니까.
6: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네. 살인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저 살인한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네, 네. 네가 언제 살인을 안 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여서 내 얘기를 해줄게 라고 네. 하면서 인격살인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있더라고요. 너 얼마나 많은 영혼을 네가 말려 죽였는 줄 아니? 라고.
5: 맞아,
6: 그래서
5: 맞아.
6: 살인자입니다.
9: 우리 30억까지 한번 보냈잖아.
6: 내가 그냥
5: 다들 좀 회개하는 거야.
1: 네.
6: 저는 오계명 부모를 건경하라.
1: 부모를 건경하라.
6: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공경하고 싶어도 제가 의도치 않게 외동딸인데 탈북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께 불의한 자식이 되었죠.
1: 아.
6: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건데 네. 네, 하지 못하고 있는.
1: 우리 선정 씨는요?
5: 저는 정말 많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1: 맞아요. 쉽지 않죠. 네.
5: 바로 네. 옆에 있는 배우자마저도
1: 네.
5: 그렇게 맞아요. 사랑하는데도 맞아요. 와 이게 쉽지 않은 거구나.
10: 배우자 이웃이에요.
5: 이웃이죠. 공부해야 되는 이웃.
1: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우상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5: 맞아 맞아 맞아.
1: 왜냐면 맞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6: 계속.
1: 늘 뭐가 끼어들잖아요.
6: 맞아,
1: 이게
6: 맞아.
1: 없어서 안 될 것 같고 맞아. 저게 힘들어서 안 될 것 같고
5: 미디어가 우상이고 핸드폰이 우상이고
1: 그러니까 맞아. 그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7: 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게 아이, 나는 뭐 기독교인데
1: 네.
7: 뭐 나는 기독교인인데 뭐 내가 다른 신 뭘 믿어? 하는데 이제 핸드폰 받아가지고 그 불이라든가 이럴까 하면 그것도 맹신의 방법. 오늘 하루 진수가 뭐지?
1: 아, 운세 같은 거 보시고.
7: 이거 혹은 나는 거지. 그러니까 구름에서도 핸드폰을 보면
2: 맞아요.
7: 잘 안 되더라고요.
6: 맞아요.
7: 아 보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2: 네.
7: 딱 클릭하다가 아 볼까 말까 아 주패 신수 오늘 뭐지? 딱 눌러본다. 그러면 이게 나쁜 거라고 알면서도
2: 그렇죠.
7: 잘 안 되더라고요.
6: 아, 그거는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우리가 NK 포럼이랑 이게 포럼을 할 때 네. 단체로 버스를 대여해갖고 뭐 이런 월종사 뭐 이런 역사업을 그런 네네. 그런 데를 가요. 저는 이걸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되게 고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탐방
9: 신앙으로 가요. 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뭐 신앙 뭐 이런 종교로 가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이렇게 그게 네. 그 코스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섬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그런 데 가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 아, 역시 그런 목사님에게 질문은 아주 너무 그냥
2: 너무 좋은 질문이시네요.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렇죠. 우리 태국 가잖아요. 네. 네. 뭐 이런 관광지 다 가셔서 네. 이미 보시고 사진도 찍고 맞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찍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 자체는 문제도 아니고 네. 하나님의 자녀가 네.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우리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죠. 아, 그곳이 네. 우리를 더럽거나 거룩하지 아, 못하게 만들지 않아요.
1: 그러네.
9: 근데 제가 두 번이나 안 따라 들어갔거든요.
3: 네.
1: 맹구시라고. 네.
3: 행사가 걸렸어요. 네. 저는 절 공연이 되게 많이 잡혀요. 네, 근데 네. 그 절에서 뭐 그렇게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네. 정말 우리 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를 초대를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제가 한 10번 중에 10번은 빵꾸 난 것 같아요.
5: 강연 같은
3: 거. 아, 예, 안 가겠다.
1: 나 절이어서 못 갈 것 같아.
3: 네, 못 갈 것 같아. 내가 크리스천인데 네. 내가 거기는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되게 웃기다 그래요. 저보고. 웃기다고. 네. 그게 뭐 내 생계인데 그거 네. 안 돼? 내가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1: 물어보세요. 네.
3: 네. 어떻게 가니까? 네.
2: 가셔야죠.
1: 그렇죠.
2: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네. 우리를 그래서 성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간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누가 있든지 내 뒤에 뭐가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그런 곳들을 안 가 그러면 네. 거기는 버림받은 곳이에요. 우리는 선교사들이고 대신에 네. 아, 나 이거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1: 아멘.
2: 선교사처럼 가는 게
5: 확실하게 네. 이제 스위스의 고민이 해결된 것 같아요. 마음 편히 네. 일로서 다녀오시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오신
9: 거예요. 아멘. 목사님 말씀 네. 우리가 가므로써 그곳이 거룩해진다.
5: 그렇지.
9: 소름이 쫙 돋았어. 진짜
1: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부터 3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예. 이 계명은요. 북한에서는 참 지켜지기가 어려운 계명인 거는 이미 확실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11: 북한에서는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김일성이 네.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1: 그렇겠죠. 네.
11: 저는 네. 북한 자체에서는 절대적으로 지킬 수 없는 계명이 되는 거죠.
1: 아, 맞습니다.
4: 저기 그 하나님 제례 다 김일성을 이렇게 했죠. 김일성 외에는 다른 이상 부르지 말라. 그런 식으로 다 헛되이 김일성 부르지 말라. 북한에서는 기독교는 물론이고 다른 민간 신앙도 모두 금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은 좀 덜 하지만
11: 맞아요.
4: 옛날에 민간 신앙이 완전 장난 아니었잖아요. 북한은 어때요?
9: 북한도 단속하니까나 공공연애는 못해도 뒤에서는 다 신앙들이 있습니다. 점도 봐주고 뒤에서 이렇게 해서 중들처럼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도 진짜 이거 미신 믿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들킬까봐 가만가만하죠. 그러니까 민간 신앙들이 북한도 많습니다. 들킬까봐 안에 듣는 길이니까.
12: 네. 북한에서는 일단은 종교가 뭔지도 안 알려주고 종교에 어떤 종교들이 있는지 자체도 그냥 어제 김일성이 하늘인 거예요. 그냥 하늘 보면 아 저기서 장모님이 내려왔구나. 이렇게 막 인지하고 살았었는데 대신 좀 봐주고 막 굿하고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맹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김정일한테 충성을 해도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매달릴 수 있는 거를 그쪽으로 좀 방향을 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좀 봐주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격도 정말 비싸고 한번 벌려면 몇 개월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좀 맹신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니,
1: 그렇게 강화시키는 이미지 우상화를 시키면서도 왜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점이라든지 이런 무속신앙에 빠진다고 보세요?
9: 그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영적 존재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교육적으로 지식은 채워줄 수 있는데 영의 허기짐은 채울 수가 없거든요. 영의 허기짐은 하나님밖에 못 채워요. 그래서 저는 탈북을 하면서 하나님으로 그 영을 채웠기 때문에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인데 북한이 그 지식적으로는 그걸 채우려고 막 해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정치적인 생명이네 뭐네 하면서 뭐 이런 것도 막 만들어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저는 그 신수 보는 거 있잖아요. 네. 주패로 막 네. 이런 것도 많이 보고 타로 같은 그런 개념이죠. 어찌 보면. 네. 그 다음에 뭐 어디 먼 길을 갈 때는 국수를 먹으면 안 된다는 둥. 뭐 또 뭐 이렇게 탈북을 하거나 네. 또 뭐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가거나 네. 뭐 이렇게 장사 갈 때는 계란을 먹어야 덜덜덜덜 굴러간다는 둥. 아, 네. 이런 거 저도 그래서 탈북할 때 삶은 계란을 새알을 까먹고 왔거든요. 아. 네, 그래야 이게 안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길 떠날 때는 절대 국수 먹으면 안 돼.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보니까 이제 막내 삼촌이랑 이렇게 군대 나갔을 때는 물을 이렇게 맹물을 떠다가 굴뚝 위에다 올려놓고 또 오. 생일날이면 밥에다가 이렇게 숟가락 꽂아서 부뚜막에 올려놓고 네. 굴뚝에다 놓고 피나이다.
12: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9: 막 이렇게 좀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좋아서 우리 아들 밥 굶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옛날에 영화에는 러시아 영화, 소련 영화들을 실수로 틀어줬는데 그게 성탄절 영화였어요. 아~ 근데 저는 그게 성탄절인 줄 몰랐던 거예요. 제가 볼 땐 그 북한에서 실수로 틀어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성탄절이랑 나왔는데 내가 성탄절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남녀의 성을 말하는 성탄절. 아~ 그 정도로 몰랐어요, 저요.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르고 대학을 들어가니까 이제 종교에 대한 학문이 나오더라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때 알라신, 예수, 부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거를 굉장히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물질 만능에 빠져 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신한테 가가지고 저러고 있다면서 굉장히 이게 안 좋게 가르치죠.
1: 취급을 네. 그렇게 한 거구나. 네. 유은하 씨 말을 듣고 굉장히 궁금한 걸로 막 물어보는 거예요.
5: 왜냐하면
1: 눈이 바짝바짝바짝 정보를 또 알아.
5: 그러니까. 그래서. 네. 네. 사실 북한은 민간 신앙이잖아요. 네. 민간 신앙을 미신 행위로 해요.
9: 네.
5: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제 5대 범죄가 있어요.
1: 5대 범죄요?
5: 민간 신앙.
1: 네? 민간 신앙.
5: 마약.
1: 마약.
5: 성매매.
1: 성매매.
5: 도박.
1: 도박.
5: 밀수.
1: 밀수.
5: 이렇게 5가지를 5대 범죄로 규정을 해서 만약에 어긴다 그러면 네. 7년?
1: 7년
5: 이상의 노동 교화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도 근데 이런 민간 시장이 또 암암리에 계속 깨고 네. 있어요.
1: 그러니까요. 네.
9: 그러니까 이게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꼭 신을 붙는대요.
1: 맞아, 맞아, 맞아.
9: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1: 네.
9: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신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요즘에 그 엄청 성황리에 방영했던 파묘 있잖아요.
12: 아, 김보은 씨.
1: 네, 파묘.
9: 그게 엄청난 인기였대요, 북한에서.
1: 진짜.
9: 예. 뭔가 이제 그 사람들을 믿으면 네. 안 되던 일도 잘 될 것 같고. 예, 뭐 이러다 보니까
1: 네.
9: 그런 걸 믿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걷잡을 수 없이 믿으니까 북한 당국이 이제 칼을 빼준 거죠. 이거 믿으면 내가 어떻게 한다? 니네 죽여버릴 수도 있어. 이렇게.
1: 아,
9: 예, 그 정도로 많이 힘든 거죠.
1: 정리가 될 필요가 맞아. 있네요.
11: 그리고 요새 뭐 또 최근 뭐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했잖아요.
1: 네네.
11: 부모들 입장에서 자식들을 군에 내보냈는데
1: 네.
11: 10년 동안 못 보는 부모들도 많거든요.
9: 아유.
11: 그러니까 이걸 자식이 제발 좀 살아달라 이렇게
1: 네.
11: 몰래 뭐 미신 쪽에 미신 보는 처리가 가지고
1: 네.
11: 자식의 운명이라는 보던가
1: 뭐 살아있는 거냐
11: 어쩌면 보는 거냐, 부모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12: 그냥 조금이라도 안심이 되는
1: 네.
12: 느낌
1: 그러니까.
12: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1: 네.
12: 근데 뭐 일반 주민들은 당연한 거지만 무엇보다 북한에서 말하는 신인 김정은이 거기 이렇게 맹신을 한대요.
1: 어머,
12: 네.
1: 김정은이요?
12: 네.
5: 김정은.
12: 네. 그래서 평양에 있을 때
1: 네.
12: 김정은이 맨날 그 무당 붙들고 어떻게 하나 전본다고 소문이 났었고
1: 아,
12: 그리고 또 특히 중앙당 간부들 같은
1: 네.
12: 경우에 언제 김정은 눈 밖에 들어서 혁명하시고 총살 나갈지 모르니까 맨날 그 유명하다는 점집 가면 다 간부들 예약이 꽉 차 있는 거예요.
9: 그리고 네. 북한은 풍수지를 굉장히 잘 따집니다.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평양 뭐지? 선여궁전, 학생선여궁전 숭리역 앞에 있는 거
1: 네.
9: 그거 세울 때 김일성이 우리 아이들이 가장 햇빛 밝은 곳에 제일 좋은 명당 자리에 저거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1: 네.
12: 풍수지 진짜 뭐, 많이 따지죠.
9: 북한에 뭐 부동산 없다고 그러잖아요. 부동산 왕이 있습니다.
1: 부동산 왕.
9: 네, 김정은이 네. 부동산 왕이에요. 풍수지리
12: 저거
9: 자기가 다 해먹어요.
1: 죄송해요.
9: 다 자기가 해먹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 도대체 이 나라는 앞이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건 정말 어떻게든 그거를 계속 교육시키고 세뇌시키는
12: 맞아.
1: 무상화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5: 더 가속화될
1: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9: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살면서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글로벌과 소통하는 이 시국에 사이비 종교에 빠지잖아요.
1: 그러니까.
9: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그 많은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집 뭐 어떻게 되고 가정 저거 자기도 막 죽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설명이 안 되잖아요.
1: 목사님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럴까요?
2: 간단한 것 같아요.
1: 네.
2: 그러니까 사단은 사람을 써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1: 네, 네, 네.
2: 사단의 별명이 미혹하는 영이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보이스피싱도 통화하면 알아요. 우리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 네, 네, 네.
2: 근데 받아요. 이거 거짓말인지 알아요. 근데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그쪽으로 끌고 가서 알아요. 마지막에도 딱 돈 보내고 나면 맞아 바로 깨닫거든요. 똑같은 거죠.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건
12: 맞아.
2: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그들을 비난만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9: 맞아.
2: 그들을 도와서 다시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1: 정리를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상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보면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근데 우상화를 시키는 거는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손정 씨가 생각할 때 이건 북한이니까 현재 김정은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 비춰봤을 때는 분명 우리에게도 우상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닐까요?
12: 그렇죠. 일단 청소년들한테는 연예인들이 BTS가 우상이 돼버리고 그들처럼 따라하기 위해서 모든 청소년들의 꿈이 연예인이에요. 정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 재능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냥 우상화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들도 우상이 된 게 핸드폰이라든지 뭐 SNS라든지 릴스라든지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참 부끄럽죠. 나도 모르게 이게 보다 보면 체험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5: 맞아요.
1: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이제 우상들이 막 쌓이잖아요.
2: 네네네.
1: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12: 아.
2: 이게 제가 곰곰이 저 스스로도 살펴봤을 때 어느 날 어떤 것을 우상으로 만드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뭐냐면 어느 날 서서히 그쪽으로 관심이 가요. 근데 왜 관심이 가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거 다 내 욕망이에요. 내 욕심이고 내가 결국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은 우상으로 만들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거를 죄의 경향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기우는가가 한번 이렇게 기울면 계속 이렇게 기울어지고 나중에는 무게중심이 이동하거든요. 그럼 요거 반대로 하면 돼요.
1: 반대.
2: 뭔가 내가 이런 욕망이 있고 이런 욕심이 있고 이런 우상을 향해서 가려는 발걸음을 하루에 1도씩만 바꾸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1도가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게 10년을 가잖아요. 여기가 안 보여요. 너무 많이 벌어지게 돼요.
1: 그러게요.
2: 그래서 우리는 너무 복잡한 싸움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이 일도를 버리게 되는 거죠.
1: 제발 그 얘기를 김정은 그 사람에게 좀 해주셔서
2: 어떻게 하죠? 갈까요 그냥?
9: 출장당당.
1: 그러니까.
5: 출장당당.
9: 두 분이 만날 수 저리 죽는다고 바뀌겠습니까?
13: 안 바뀌죠.
1: 아유 정말 어서 속히 이 북한 정권이 무너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9: 부모가 자식을 팔아넘기고 자식이 엄마를 좀 팔아넘기고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부모님들이 진짜 노예처럼 사셨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둘이 손잡고 아파트에서 뛰어넘기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12: 평양시대 이렇게 주변국 이런 데는 살인 사건이 너무 많이 나요.
9: 아이고 북한은 사람을 살인하잖아요. 목숨으로만 구제값을 갚게 돼 있어요. 처음에 왔을 때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1: 자, 이번에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죠. 북한에 계실 때, 그죠? 일요일 주일이라고 하지만, 뭐 하세요?
9: 북한에 리순홍이라는 코미디언이 우리 상태 오빠처럼 이렇게 코미디언 유명한 분인데, 월화수목금 타타 하는 그 토막 곡이 있어요.
1: 그거 뭐예요?
9: 이게 없다고요. 계속
6: 엄청 일한다는 얘기예요.
11: 쉬는 날이 없다. 네,
6: 쉬는 날.
1: 개그 프로로 그렇게?
6: 네. 네. 월 하수만큼 더. 월 하수만큼 더. 그러는
12: 월 하수만큼 더. 막
6: 이러면서. 일요일이라고 돼 있어요, 북한에.
7: 오, 그 소리 맞다. 북한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인데 일요일은 우리 산골 사람들은 몽땅 밭에서 소토지 않으라고 완전 한 절만 주더라고. 토요일 날에는 북한 전 국민의 생활총화 날이다. 제일 지옥 같은 날.
6: 생활총화.
7: 서로 화상 비판하고 막 이런 날, 토요일 날 정말 제일 싫은 날입니다.
6: 근데 그 토요일 날에 그거 하잖아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네. 내가 지금 일주 동안에 뭐를 뭘 잘못했는지.
12: 그러니까 뭐 10계명에 맞춰서
6: 그러니까. 약간 그걸 해결하는 것 같은? 그런 걸 해.
12: 근데 일요일에는 그래도 북한 사람들이 유일하게 사상교육 안 받고 좀 이렇게 어디 무조건 뭐 어디 가야 되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네네네. 그나마 좀 쉬는 날이죠.
5: 사실 또 북한이 보면 이 기독교 탄압은 전 세계 1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높잖아요.
7: 네.
5: 또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꿈에도 못 꿀 거고요. 네네. 자, 올해 한 선교회에서 이 기독교 박해국 조사를 했는데 네. 북한이 과연 몇이었을까요?
1: 빠밤.
5: 빠밤.
6: 1등 아니에요? 내가 마지막으로 1등.
11: 당연히 상위로 1등 아닐까요?
7: 나는 상위 1등일 것 같아요.
1: 자, 우리 그 조사의 또 대가 아니십니까? 네, 상태 씨.
5: 당연히 네. 1위.
1: 1위죠.
7: 그렇죠. 북한에도 헌법 제68조인가?
6: 네. 종교의 자유.
7: 거기에 종교 자유가 명시되어는 있어요.
6: 아, 있었어?
7: 네, 있었어. 우리나라 보험 판매하듯이 그렇게 네. 보면 돼요. 그 작은 글자 잘 봐야 되잖아요.
1: 아, 네.
7: 그러니까 공화국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종교인은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 의식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1: 네.
7: 하지만 종교를 외세를 끌어내는데 사용할 수는 없다라고 딱 되어 있어요.
1: 그 외세가 뭘까요?
7: 그 외세가 뭐겠습니까?
1: 그러니까.
7: 자본주의 날라리. 자 이런 자 어쨌든 자본주의와 관련된 거
1: 네,
7: 이런 거
1: 네.
7: 끌어들이면 안 된대.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김정은이 지난 5년 동안 만들어낸 3대 악법을 보면 청소년 사상 보장법,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평양 문화 보호법. 이 3대 악법이 싹 다 종교 탄압이에요. 이 안에 지금 뭘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지금 종교를 의식하는데 이거 의식은 할 수 있는데
1: 네, 네.
7: 뭔가 외세를 끌어들이는 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다 청소년들을 그러니까 처벌하기 위한 보장이거든요. 근데 그 법들이 쭉다 보면 미성년 성년 상관없어요.
1: 아~
7: 지금 이제는 미성년자도 막 공개 총살하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도 안 하던 거를 김정은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김정은이 사실 제일 두려워하는 건 겉면으로는 한류가 되겠죠.
1: 네.
7: 하지만 저도 한류를 통해서 십자가도 봤거든요.
1: 네.
7: 겨울연가 볼 때 십자가 나오더라고요.
1: 네.
7: 소지섭이랑 막 커피 잘 쏟으면서 막 이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네. 하나님 이 여자만 저한테 허락하시면 이제 이런 게 나오거든요.
6: 있잖아.
7: 그래서 전 하나님이란 단어를 그래서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북한에서는 하늘님 뭐 하느님 이랬거든요. 옛날에 막 그 무슨 천교도 뭐 그런 사람들 들어왔을 때 하느님 뭐 이렇게 하는 그러면 우리 봤댔단 말이에요. 드라마로. 그 북한 드라마로. 그래서 아 여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구나. 이걸 다 알게 되거든요. 결국은 저거를 한류를 막는다고는 하지만 뒤에서 볼 때는 종교가 들어오는 걸 북한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12: 정말 기독교인 탄압이 상상 이상인 북한인데
1: 네네.
12: 북에서 하나님을 믿는 다는 이유만으로 혹시 희생당한 사례 보신 적 있으세요?
1: 아, 주변에서
7: 제 주변에 언니가 정말 가까운 언니인데 지하교회인데 그때는 그게 지하교회란 건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니는 집에 한번 놀러 갔는데 언니가 없으니까
1: 네.
7: 북한에 김치음이 김치를 자꾸 도둑 맞히니까
1: 네.
7: 집안에다 문 열고 들어가서 땅 밑으로 들어가게 만든 집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산골에 김치음에 김치 풀라고 들어가는데 언니가 거기 앉아서 이 집 마대로 깔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그 성경책을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그 성경책이라고 근데 언니가 내한테 들켜 왔으니까 너무 놀랐어요. 언니 내가 말 안 할게. 진짜 언니 내 말 안 할게 했는데 말하지 마. 막 언니네 집 가면 언니 없으면 김치음 들어가 거기 들어갔으면 내가 그 마루간 위에 앉아서 내가 앉아서 지금 망고 받은 정도.
1: 네.
7: 그런데 그 언니가 어느새 지도세도 모르고 없어졌어.
1: 누가 신고했군요.
7: 없어져가지고 저도 몰라서.
1: 네.
7: 너무 놀라가 그 다음날에 집에 가니까 하나도 없다는데 다행히 그 딸들이 그래도 한국에 지금 다 왔어.
12: 아이고 딸들이 그러니까
7: 딸들이 다 한국에 와서
12: 그렇게 숨어서 믿어야 되고 네. 숨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1: 네.
12: 대단하시다 정말.
7: 저는 그때 그게 지하교회란 건 몰랐어요.
12: 근데 아. 저는 실제로 평양에서 그런 사람을 본 적은 없는데 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강연 자료라는 게 나오겠죠.
1: 아, 강연 자료가 있었어요.
12: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 토요일 오전마다 네. 당의 유일사상 체계랑 네. 그다음에 그 안 좋았던 비사회주의 상황들 이런 거 네. 얘기하면서 네. 이런 사람들 보면 무조건 신고해라 이렇게 교육을 해요.
1: 네네.
12: 근데 그때 들었던 얘기가 성경책을 가지고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어떤 얘가 성경책을 가지고 어떤 집안에서 함께 기도를 하는 걸 들었다. 옆집에서 네. 신고했다. 그리고 또 어떤 집은 시아버님이 옛날부터 그 종교를 믿었는데 그게 기독교였는데 네. 며느리가 그 성경책을 보고 신고했다. 그리고 또 어떤 집은 자식이 신고했다. 이런 식으로 그게 안 좋은 사례를 가족들이 신고한 걸 그들을 아주 훌륭한 모범 사례.
2: 그런
1: 포장을 해서 저희한테 하니까 저는 그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혹시 그래서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이게 막 혼란스러워. 근데 그럴 때 너는 신고를 해야 너는 장모님의 딸이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3: 아니, 지금 그, 우리가 전체로 확실한 통계는 나올 수가 없지만, 네.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숫자가 10만 정도.
4: 10만.
3: 수정컨대 한 40만 정도의 크리스천들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4: 맞아, 맞아, 맞아. 네.
3: 진짜 목숨 걸고 아까도 말씀하신 말씀 보고 있고, 목숨 걸고 찬양을 큰 소리로는 못하지만, 네. 조용히 이렇게 찬양을 하고 계신, 진짜 그곳에 예배하시는 분들이 진짜 계시다.
1: 진짜 예배다.
2: 저는 그때 그 언니가 기도하고 그 김치미 정말 춥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만히 배치불을 쌓은 가만히 그거 하나 놓고 앉아 저 기도하는데 그걸 보고 내가 이제 이따금씩 이제 교회들 간증 다닐 때 입버릇처럼 딱 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3: 네네.
2: 우리가 여기서 마음 놓고 행복하게 소리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게 정말 복속의 최고의
1: 맞아.
2: 지금도 이 순간에 그 언당에다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3: 맞습니다.
2: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마음 놓고 자유로 큰 축제처럼 일날날에 예배 드는 건 진짜 큰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1: 있습니다.
4: 자, 저도 이 시간 북한 그 지하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저 또한 좀 회개를 좀 해요. 많은 기도를 함께 하지 못했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 코로나 네. 이후에
1: 맞아요.
4: 온라인 예배를
1: 맞아.
4: 드리면서 좀 익숙해지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다 잘하고 계십니까?
1: 아유, 지야.
4: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
3: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뭐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신 이유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너네들이 복받았다는 걸 알아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진짜 더 바르게 신앙생활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가서 그분들도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북한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데 지금 너무 별것도 아닌 것들에 우리가 연약해지고 흔들리는 게 좀 가슴이 아프지만 네. 우리 진짜 예배 좀 제대로 좀
1: 드려요. 맞아요. 예배에 목숨 걸고.
3: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1번이라 생각합니다.
1: 아멘.
4: 맞습니다.
5: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10계명을 통해서 쭉 보고 있는데 이제 다섯 번째 계명을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웃사랑 계명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야, 우리 뭐 탈북 가족들이 보시기에 참 이렇게 남북의 이런 차이점들이 좀 보이시는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송규 씨. 네.
2: 북한은 지금도 가부장적이란 말입니다. 남편이 첫째고 그다음에는 여자랑 남자 첫째고 여자란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항상 북한에는 효성하면 나라에 효성하고 장군님에게 충성하고 효성하는 그게 첫 자리란 말입니다.
4: 아, 무조건.
2: 네, 무조건이란 말이에요. 네.
4: 부모님
2: 그래 이름도 효성, 충성 이런 이름들이 정말 많습니다. 북한에. 한국처럼 뭐 요셉이라든가 이런 성경적인 이름들 네. 많으니까 근데 반대로 북한은 수련대 충성한다는 충성이 대를 위해 혁명을 한다는 대역이 나라를 위해 효성한다는 효성 너무 많단 말이에요.
5: 그러니까
2: 부모 오직 장군님에 대한 효성 충성이지 가정에 대한 이런 건 사실은 많이 멀어집니다. 진짜.
1: 맞아요.
6: 일단 북한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김일성, 김정일은 좀 이렇게 크게 볼 때 신적인 존재고요.
5: 네네.
6: 내가 실제 인생을 살아갈 때는 나한테 신이 부모거든요.
5: 네네.
6: 그러니까 어떤 배경이 좋은 집안들은 자식들을 처음 할 때부터 부모들이 앞길을 다 정해놓거든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오대 보내고, 몇 살부터 군대도 3년만 보내고, 대학 뽑고, 뭐, 그리고 오대 배치 받고, 부모가 다 정해줘요, 일을.
7: 네네.
6: 그래서 부모 말을 안 듣게 되게 되면 그 앞길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회도 마음대로 못 듣고. 근데 여기 한국에서 볼 때, 부모하고, 그러니까 자식 간에 막 친구처럼 지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약간 네, 좀 부럽기도 했고 너무 좋았는데 어떤 게 좀 그렇냐면 옛날에 사랑이네라고 자식들이 뭐 잘못된 길을 가면 이렇게 때려서
7: 그렇죠.
6: 하잖아요. 요즘에는 조그만 애들 조그만 맞아도 112 신고하고
2: 그러니까
6: 학대라고 이런 점 안 잡아보인다.
7: 인식 차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죠?
1: 아니 근데 5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2: 네.
7: 5월 8일
1: 어버이날. 네. 그런데 북한은 특이하게 어머니 날이 있다면서요?
2: 맞아요.
7: 어머니 날?
1: 네. 어머니 날 어떤 날이에요?
2: 11월 16일.
7: 11월 16일.
1: 11월 8일 아니야?
2: 아니야. 11월 16일이
7: 그 어머니 날이 어떻게 제정된 거예요? 그
4: 아버님 날은 따로 있나 보다.
2: 아마 김정은이 어떤 그 회의를 열어가지고 11월 16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을 하겠다 이렇게 어떤 대회에서 선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머니 날이 됐는데 어머니 날이 조금 그 낯선 게 항상 아버지를 존대하던 그 세상에서 갑자기 어머니가 띵 하고 나타나니까 되게 어색한 거예요. 이게 뭔가 어머니를 참 공경하긴 공경하긴 하는데 아버지만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정은이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애들이 지금 MZ세대고 충청도가 되났고 이거를 엄마들이 교양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이게 이제 북한의 그 미래가 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엄마들을 그다음부터 띄워주기 시작했어.
1: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약간 어머니에 대한 결핍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빨리 돌아가셨고 그리고 또 아빠를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잖아요. 어쩔 수 없이 뭐 부의 자식으로 태어났겠지만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 이게 항상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아마 과거에 없던 그 여자들이 항상 남자 밑에 있었는데 나의 어머니에 대한 그 애착과 그리움을 여성의 날로 이렇게
2: 어머니의 날로 어머니 대회라는 것도 생겨났잖아요. 왜냐면 김정은이나 김정희를 아주 정상적인 사람으로 봐주네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정일이 머성용 대회를 열면서 여성들을 왜 그렇게 가스라이팅 했느냐 이걸 짚어봐야 돼요. 권한의 행군을 딱 겪기 시작하면서 모든 경제권을 여자가 다 가져가거든요. 여자를 틀어지지 않고서는 자기가 그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사람을 그렇게 정상적이고 뭐 성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상인으로 안 봐요. 왜? 독재자들이기 때문에. 그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 몇백만 굶겨 죽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때 모성용 대회가 막 전국적으로 날 때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때 여자들을 틀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성애가 그 요맹을 책임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김정일이 그거부터 잘라버렸거든요. 자기 정권 잡았을 때. 왜? 김평일 쪽으로 힘이 갈까봐. 그렇죠. 그게 쭉 왔는데 김정은에 와서는 그럼 어머니가 왜 중요하냐. 북한에도 애를 안 낳아요.
1: 맞아요.
2: 애를 안 낳으면 김정은 정권 어떻게 유지할 겁니까?
1: 그렇죠.
2: 그러니까 모성영들 우리 할머니도 모성영 갔다 온 사람이에요. 10명을 낳다 보니까 그때는 약이 안 좋으니까 3명은 돌아가셨는데 생존을 7명이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정치에다가 다 사용하고
1: 다 이용하는
2: 거죠.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사회주의 이 사회는 이렇게 살기 좋은 거고 우리도 어머니들 대우할 줄 안다. 너네 자꾸 우리나라가 뭐 남전여비가 세고 남자들이 여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우리 정상적인 국가야. 너네 모성영은 해. 우리 해.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그렇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1: 다양하게 섞여 있는데
2: 중심에 하나 애정 결핍이 들어갔겠죠.
4: 그래도 궁금한 게 사실 북한의 경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모시는 게 힘들거든요.
1: 맞아.
4: 어떻습니까? 북한에서는 부모님을 다 모시고 사나요?
8: 북한에는 부모들이 솔직히 정말 부모다 하면 그 생각. 저도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니까나 정말 지금도 부모님 계셨으면 하는 생각했단 말인가. 옛날에 제가 막 밀수 다닐 때 어머니가 자식의 그 눈먼 사랑이라고 말이죠. 아, 저거 우리 딸이 가다가 잡혀서 이제 잡히고 교화서론 가면 못 살겠는데 저 약한 게 어떻게 견디나. 네, 네, 네. 어머니가 내 밀수 하려가면 보안소에다 나를 막 고에 바쳤단 말입니다.
9: 아, 일부러.
8: 못 가게.
9: 아,
8: 네. 그러니까 그게 엄마 사랑이란 말입니다. 지금 생각할까. 그게 엄마가 난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딸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네, 사랑인데 네. 지금은 그게 전 눈먼 사랑이 아니라 완전 원수 같은 사랑이 된단 말이에요. 왜? 부모가 자식을 팔아넘기고 아~ 자식이 엄마를 좀 팔아넘기고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북한이.
9: 진짜요?
8: 제가 올 때만 해도 부모 굶어 죽겠으면 죽고 아이고. 쌀 굴러 엄마 집에 가도 엄마 야 우리도 없는데 너 너네끼리 살아라고 내버려.
9: 냉정해지네요.
8: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10: 부모들은 네. 아이들을 국정 가격으로 키우고 자식은 맞다, 나중에 진짜. 부모를 야매로 모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자식들을 엄마 아빠가 얘한테 들어가는 돈 이거 싹 다 공짜로 키워주는데 네. 늙어서 내가 자식한테 공경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평양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이제 시부모를 모시는 게 이제 판례가 되어 있어요.
9: 네네네.
10: 근데 아들 집에 들어가가지고 부모님들이 진짜 노예처럼 사실.
9: 아, 네. 와.
10: 그리고 북한에 뭐 노인복지나 뭐 이런 게 전혀 없고 네. 국가에서 뭐 나오는 연금 이런 거 전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오롯이 그 아들 부부한테 그 기생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며느리가 너무 열받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다 자폭정신을
8: 아 맞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 죽으라고
10: 자폭정신이라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둘이 손잡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며느리 시부모 잡아먹었다가 또 그 동네에선 또 난리 났었고
9: 아,
10: 이게 계속 비일비재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3: 아니 그러니까 그 원래 북한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라에서 책임져 줘야
8: 돼요.
3: 네. 근데 진짜 네. 일할 수 없는
8: 국민이 주인이라 했으니까
3: 일할 수 없는 어른들은 그러면 사회적인 어떤 보장
9: 맞아요.
8: 없어요. 그게 연료보장이 딱 들어가면 이자처럼 이게 자식들이 딱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료보장이라는 게 저는 은퇴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연료보장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가족들이 다 부양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복지 시스템이 없어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네. 여기는 거죠. 뭐 사람이 죽게를 놔두질 않아요. 제가 그래서 어죽했으면 강연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는 나라고 죽으려고 그러면 119 실어 가서 막 호수 꽂아놓고 다 살려놓죠. 북한은 살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는데 살기가 힘든 것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일일이 다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때 그 태안에 기름 사태가 터졌을 때였어요. 사람들이 일꾼 나니까 집에 있는 옷을 다 가지고 나가서 찢어서 기름을 다 건져낸다는 거. 저 사람들 저기 가면 돈 주나요? 그랬어요, 제가. 네. 근데 돈 안 준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무슨 연탄봉사래 뭐네 이런 걸 보면서 와, 이게 봉사를 아무 저것도 없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본주의 아니네. 네. 오히려 여기 공산주의 같더라고요. 북한에서 말하던 게 여기선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너무 놀랐습니다.
10: 예. 네.
8: 제가 일하는 데 지금 청주 쪽인데 그 시골이니까나 대한민국도 고령화 된가 저는 고령화 네. 시대가 전 다 됐다 하잖아요.
10: 맞아요.
8: 근데 그 도로에다가 나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걸 잘못 봤단 말인데 보니까 노인 보호구역이라고 딱 쓴 거죠. 와 그거 딱 보는 순간인데 내가 차 딱 달리는 순간에 다시 후진하라 했습니다. 저 픽업하러 후진하 딱 봤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저 너무 감동 먹고 충격 받았어요. 매일 아침 출근을 거기로 하는데 그거 네. 볼 때마다 새로운 거. 야 우리 부모님들 살아서 계셨으면 이런 거 물에나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니까 너무 마음이 안쓰럽더라고요. 매일 아 완전 감동입니다. 그건.
9: 부모를 공경하라. 아, 이 한마디에 이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네요. 자, 우리가 이제 6, 7, 8 또 열 번째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명들을 하나씩 살펴보다 보면 이제 살인도 하지 마라.
10: 아,
9: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영원히 사랑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정말로 말 그대로 범죄.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그 범죄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는 그 계명이 있는데 이것들을 북한에서는 네 뭐 아까도 뭐 마약도 있고 뭐 성매매도 있고 뭐 단속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치안에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10: 그렇죠
9: 네 과연 북한은
10: 어떤
9: 그럴까요 하는 궁금증이 좀 생깁니다
10: 표정 그랬어
4: 북한의 치안 상태
10: 그러니까 북한 그 평양 안에서만 봤을 때는 네. 약간 좀
1: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민사회로 가야 한다 하는데 거기는 시민은 거사하고 내가 먹고 죽기 힘들고 얘를 줄 게 어디서 내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동네마다 좀 차이가 또 있더라고요.
5: 네네.
1: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데 또 안전해요. 보면 뭐 서로 훔치고 이런 거 별로 없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은 아예 보이부가 차단을 해요. 죽는 사람들 자체가 보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안전한데 네네. 그것도 다른 동네에 가면 또 분위기가 달라요. 살벌해요.
2: 아이고.
1: 그 살인 사건도 많이 나고. 막 통일거리, 막 평양시대 이렇게 주변 그 이런 데는 살인 사건이 너무 많이 나요.
2: 아이고.
1: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말로 다 이렇게 듣는데 너무 슬퍼요. 더 높은 안 되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맞아. 또 어르신들 좀 돈 있어 보이면 또 힘이 없이 가서 살인하고 이런 일도 많고. 그리고 또 제일 안타까운 거는 애들이 태어나서부터 본 게 도적질인 거예요. 왜냐면 부모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애들 버려요, 막. 길거리에. 네. 그런 애들이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요? 훔쳐야지.
2: 그치.
1: 또 선배들한테 들은 게 옳은 것들이 또 애들이 뭐 훔치고 그것도 훔치고. 그러니까 서로 훔치고 막 이런 게 평양의 주변에서도 보는데 제가 지방에 이동훈련 가면은 거기 애들은 다 홍길동이에요.
2: 그냥 알아다녀요.
1: 그냥 내가 여기서 지갑 한번 이렇게 잘 있구나 하고 놓는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현실인 거예요.
2: 진짜 궁금한 게 한국에서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일단은 뉴스에 다 보도가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피난을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하잖아요. 북한은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보도조차 안 되나요, 혹시?
10: 없어요. 국민이 알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5: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1: 그냥 소문으로 듣는 거,
2: 소문.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간 사람들도 많고.
1: 너무 많겠죠. 우리가 모르는 사건이 정말 많죠.
5: 이렇게 듣다 보면, 그냥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보지만, 여긴 말로 통하니까, 뭐가 첨가될 거 아니야, 그죠?
2: 일정처럼 보도라는 거예요.
5: 처음에 하나는 돌을 던졌는데 나중에 바위로 맞아서 죽었다.
1: 네, 하다가 죽었어요.
5: 그러니까.
4: 사실 이렇게 좀 범죄가 일어나면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이 범죄를 대하는 뭐 자세라든지 태도가 정말 다를 것 같아요.
5: 그렇죠.
4: 탈북가족들은 느끼기엔 좀 어때요? 북한과 우리나라에서.
8: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는 군 연쇄 살인 이렇게 살인자도 사용하는 게 없이 다 살려주더라고요.
5: 우리나라요?
8: 네, 네. 대한민국에. 근데 북한에 벌써 살인은 무조건 공개 총살입니다.
10: 맞아요.
8: 네. 그리고
1: 근데 공개 총살 하기도 하는데 뇌물을 주고 살아있는 살인자들도 너무 많아요.
8: 그래도 거의 살인자는 무섭게 처벌하잖아요. 북한의 법이 세는데.
1: 근데 한국집 자식들이 막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데 아빠가 누구면 또 살아요. 그러고 보면 북한이 또 도한 거죠.
10: 재판을 안 하니까 북한이. 뭔가 제대로 된 공정한 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나오고 그 우리 성종 엄마가 말하는 그 살인은 뭐냐면 북한은 사람을 살인하잖아요. 목숨으로만 그 죄값을 갚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총살시키는 게 맞아요. 그래서 북한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미성년 범죄 이런 걸 살려두질 않습니다. 왜? 이거는 병으로 보는 거예요.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살인도 마찬가지. 처음에 사람 죽이기는 힘든데 이게 연쇄살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건 무조건 목숨으로만 갚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 재판을 아예 한다고 말하는 게 우리는 그 재판이라는 관점을 원래 보는 게 원래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왜? 한국에서는 이제 체포했잖아. 그러면 미란다 원칙이라는 거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하는데 저는 북한에서 변호사? 변호사가 피의자들한거 못하고 변호사란 것도 있나? 네. 저는 대한민국에서 그거 처음 알고 저는 눈물이 너무 헤퍼가지고 그걸 아 이렇게 해주는구나.
10: 인권이 너무 이제 막 이러다 보면 자유민주주의 인권이 보상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사람을 죽였는데 왜 너는 안 죽냐 이게 아직도
6: 일단 여기서 사형에 놔놓고 교화하게 되면 살잖아요.
10: 그렇죠.
6: 경기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밥 다 먹으면서 계속 살수 있을
1: 거지.
6: 아니 범죄자한테 인권이 어디 있어요?
10: 범죄자한테 인권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8: 탈북민들은 이거 이해 못하는 거 한 가지 물어볼 거 있습니다.
4: 네.
8: 아니 한국에서 만화책 교화를 갔습니다.
4: 네.
8: 그러면 신분증이 있지 않습니까?
4: 신분증이요. 네.
8: 내 신분증이라
10: 주민등록증을
8: 네. 개수합니까?
4: 안
5: 했어요.
8: 네, 그걸 말살시키는
5: 거예요. 글쎄요, 제가 뭐 법률인 것까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네.
8: 아니죠. 그냥 그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 나옵니다. 북한에는 교화 1년 이상 가재니까 공민증부터 박탈 없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다음부터.
10: 네,
8: 그거 있습니다. 그래 좀 물어보는 거예요.
5: 그래서 아니 제가 이제 이 말씀 듣다 제가 뭐 판단 낼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대신.

0: 바로 이제 그런 관점이죠. 그러니까 낙인 찍혀서 버리는 게 아니라 누구든 그러한 자라도 다시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게 아니라 죄의 대가를 치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게 맞다는 게 아마
1: 사람이랑 우리의 여기서 그렇죠, 그렇죠. 나오네.
0: 네, 그런 관점으로 좀 대해 주시면 더
2: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조금이라도 해소는 되셨어요?
1: 받아들이기는
2: 그러니까 예,
0: 그렇죠. 그
2: 사람의 마음으로는 물론 다른 관점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3: 사람을 죽이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니까.
2: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죽였으면 사람으로 죽여야 목숨으로 대신해야 되지 않느냐는 건 이제 구약 시대에 나오는 그런 그죠? 예, 계명식인데 예, 또 그런 차이가 있네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점점 우리가 이웃과 서로 관계를 해야 되는데 사랑하기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목사님 어떠세요?
0: 제가 이제 얘기 들으면서 네. 장마당 세대가 나오면서 이제 꽃집이라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접하게 되면서 네. 너무 마음이 짠했거든요.
2: 네.
0: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버림받는 그런 현실들이 좀 마음 아프게 다가왔고 또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꽃제비는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아~ 그런 좀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2: 그러니까 말이죠. 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남북 위에 새겨진 그 십계명. 오늘 십계명과 함께 남북의 삶을 또 되짚어봤는데요.
4: 네.
2: 네, 상태 씨, 선정 씨. 네. 오늘 우리 이 이야기 나눈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4: 계명을 지켜야 된다.
2: 역시 결론은 계명을 지켜야 된다.
4: 하지만 못 지킬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2: 아, 그러니까요.
4: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걸 네.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각성하면서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네. 맞습니다. 선정 씨는요?
3: 남북 위에 새겨진 십계명. 저는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께서 그쵸 남만 북한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시잖아요. 근데 그 계명을 주셨을 때 진짜 아빠가 엄마가 너 공부해 너 이거 하지마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냥 하지 말라고 처벌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2: 그렇죠.
3: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하려고
2: 네.
3: 보호 차원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다시 한번 그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 십계명에 크게 담겨 있는지 네.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렇네요.
2: 목사님, 오늘 네. 정말 목사님에게 많은 그 답을 네, 얻은 그 시간이었거든요.
0: 아, 네.
2: 우리가 또 일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참 답이 되고 앞으로도 좀 변해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0: 네.
2: 오늘 어떠셨어요? 이걸 네, 나누시면서요.
0: 사람이 앞을 보며 달리다 보니까
2: 네.
0: 내가 형편없어 보이는 거예요. 네, 왜냐면 나는 왜 이런 엄마일까? 나는 왜 이런 아빠일까? 나는 왜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네. 살아갈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가끔 뒤를 돌아보면 정말 좋아졌어요. 내가 그래도 옛날에 욕 100번 하던 거 네. 요즘은 10번만 해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2: 네, 네, 네.
0: 우리는 과거가 생각나지 않는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 자신의 모습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나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멘.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아, 네.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분명히 이 십계명은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 주신 건 절대 아닐 겁니다.
0: 네.
2: 사랑하셔서 분명히 주신 거고 우리가 이런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늘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아, 네.
2: 자, 남북이 하나 되는 그 날을 꿈꾸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외쳐볼까요?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 합니다.
5: 오, 자유야!
2: 이 북한이 해킹 범죄 정말 나날이 대담해지고 있는데요.
1: 어떤 암호화폐와의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북한이 그걸 가지고 돈을 엄청 해킹해가고 있거든요.
6: 북한 해커들이 훔친 액수가 무려 최소 13억 달러.
7: 우리나라 한 해 그 국방비 예산이거든요.
8: 최근에 북한은 AI 기술까지 동원해서 사이버 공격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2: 오.
8: 2021년에도 안다리엘이라고 하는 그룹이 미국의 그 의료기관과 컴퓨터를 했어요. 우리가 당신의 서버를 해킹했으니까 10만 달러죠. 그렇게 하면 이거 풀어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삥 뜯는 거예요.
6: 다루스 블루모로프 김스키 안다니엘.
7: 이름도 특이하던데 그런 구름명은 누가 지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을 둔 부모들은 제일 민감한 게 성적인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2: 근데 뭐 그렇게 성적에 그러나 싶은데도 엄마들은 성적표에 따라서 기분이 어떤 차원이 심하더라고요.
1: 그런데 하나님이 네. 그 각자 주신 은사들이
2: 그렇죠,
1: 있잖아요.
2: 그렇죠.
1: 예. 제가 볼 때는 부모님들이 좀 자유할 필요가 있는 게 공부머리 가지고 있는 자녀는 네.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주고
2: 네.
1: 좀 공부 못하는 아이는 네. 다른 쪽에 또 잘하는 게 있을
2: 그럼요,
1: 테니까
2: 그럼요.
1: 그 은사를 발견해서 네. 그거 키워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예. 하는 생각입니다.
2: 자, 오늘 그 스트레스를 내려놓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전부가 공부가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분 모셨으니까 좀 단추 너무 꽉 매셨던 거 하나 끊으시고 여유롭게 저희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3: 고전 오페라와 현대 드라마를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공연 오페라마. 이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킨 주인공은 워너뮤직 코리아 이사 바리톤 정경인데요. 과거 공부 못하고 꿈도 없던 학생이었지만 믿음 안에서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클래식의 문턱을 낮추며 예술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성악가 정경 이사를 만나보시죠.
2: 예, 워너뮤직 코리아의 상임 이사로 계시는 바리톤 정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2: 목소리. 일단 인사할 때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노래하시는 분인가 봐요. 이렇게 먼저 질문 들어올 것 같아요.
4: 네. 그 노래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봐 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네. 예, 보통은 다 운동선수로 알아서
2: 체격으로 보고
4: 체격제. 목소리 좋은 운동선수로 알아서 음악가이고 싶습니다.
2: 근데 네. 하시는 일이 엄청 요새 뭐라 그러더라 그 프로 앤 잡너 뭐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하세요 일단?
4: 아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못 하는 거죠.
2: 아 그 아니죠 여러 군데서 원하는 거죠.
4: 아, 네. 네. 일단 EBS에서 예?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이라는 라디오 네.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씩 생방송으로
2: 프로그램?
4: 네 2시간 예 진행하고 있고요.
2: 네?
4: 한국경제 아르테 TV에서 뉴스 앵커도 하나
2: 어머나
4: 하고 있습니다.
2: 예,
4: 예 그리고
2: 거기다가
4: 워너뮤직 말씀하신 예? 코리아에서
2: 예.
4: 클래식 신사업 예술경영부
2: 예.
4: 상임 이사이자 아티스트
2: 예?
4: 활동을 하고 있고요.
2: 예?
4: 그리고 이제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2: 예.
4: 제 모교인데
2: 예.
4: 거기서 이제 박사과정 주임 교수로 또 강의도 하고 있고요.
1: 그래.
4: 그리고 또 이제 성악가로 활동하고
1: 예.
4: 또 이제 책도 쓰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2: 혹시 두 분이세요? 어떻게 그 일을 다 하죠 사람이? 아닙니다.
1: 몸이 두 개라도 네. 모자랄 것 같은데.
2: 그러니까 아니,
4: 도와주시는 네. 훌륭한 그 인재 스태프분들이 계셔서
2: 그래도
4: 예 가능합니다.
2: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끝에서 끝 일산까지 가셔야 되고
4: 맞습니다.
2: 경희대도 저쪽 끝이잖아요.
4: 맞습니다. 네.
2: 그 위에 하루 기름값만 해도
4: 맞습니다. 하루에 한 예. 150km 가까이 이동을 하죠.
2: 네. 대단하시네요.
1: 네. 네, EBS 라디오 프로그램은 벌써 1000회가 넘었다고.
4: 맞습니다. 지금 횟수로 4년차고요.
1: 장수 프로그램인데
4: 네.
1: 인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4: 아무래도 이제 클래식하면 어렵고 지루하고 무겁고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2: 자기 좋은 노래.
4: 예, 근데 제가 아무래도 좀 철이 덜리다 보니까
2: 네.
4: 좀 즐겁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예술고등학교 중에 1, 2등을 선발해서 어린 예술가 코너 소개하는 코너가 있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피아니스트와 함께 저랑 대담하는 코너 제가 라이브도 부르기도 하고 수요일은 이제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출신의 대가 예술가분들 그래서 벌써 출연하신 분이 200분이 넘어요. 그래서 인터뷰하고 있고 예? 목요일은 EBS 전속 성우분들과 함께 오페라를 같이 연기합니다.
2: 아 좋다.
4: 예, 세 분이 같이 저까지 네 명이죠. 예? 연기를 하고 또 금요일도 예? 이제 음악평론가 선생님과 함께 예? 아티스트 한 명씩 또 조명하고 예.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음악을 많이 듣고 이렇게 아~ 일주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1: 그럼 우와. 클래식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주 팬들이시겠는데?
4: 예, 제가 알기로는 뭐 많이 들으면 30만 명, 네. 적게 들으면 10만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클래식 매니아 분들보다도 예. 클래식에 전혀 관심 없는 분들이 예. 제 방송을 듣고 예. 공연장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제 목적입니다.
2: 클래식계 백종원이라고.
4: 예. 전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없는데 오늘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근데 클래식이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은 아유 버거워 어려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하면 클래식에 좀 가까이 갈 수 있어요?
4: 그러니까 저는 대중문화를 좀 벤치마킹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저희 클래식계 제가 있어 보니까 예. 많은 분들이 예중, 예? 예고, 예? 예대, 유학 그리고 들어오잖아요.
2: 그렇죠. 네.
4: 그리고 대부분 만나는 분들이 부모님도 음악을 하는 확률이 높고 맞아. 그리고 주변에 음악하는 사람들과 만나기 때문에 예. 스킬과 테크닉에 좀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2: 맞아요. 맞아요.
4: 하지만 지금 시대는 예? 뭐 예를 들어서 예능을 대중문화 예능을 보면은 예. 앨범을 냈다 아이돌 가수가 그럼 앨범 냈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라디오스타 나와서
2: 그쵸.
4: 개인기를 하잖아요.
2: 예, 예, 예.
4: 그러면 아 저 친구가 저렇게 재밌는 친구인데 앨범 냈나 보다라고 예. 해서 찾아 듣게 되거든요.
2: 예, 예, 예.
4: 그런 뭐 방송에서 써도 되는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투 쿠션, 쓰리 쿠션으로 예? 좀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는데 클래식은 너무 직접적이었다.
2: 그렇죠.
4: 스킬과 테크닉으로만 전달하려고 하니까 언어도 어렵고 또 내가 모르는 곡을 들어야 되는 교육을 듣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리고 공연장에 가기가 예. 쉽지 않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 그래서 제일 푹 잘 수 있는 건 클래식을 틀어놓고 레위기를 읽으면 제일 깊게 잘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4: 그렇습니다. 네. 수면용으로.
2: 그럼요. 예. 근데 신앙을 가지신 건 그러면 언제부터 모태 신앙이에요?
4: 예, 다행히 제가 그 생긴 거가 예.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게 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2: 아, 진짜요?
4: 예,
2: 전혀.
4: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 주사님 고맙습니다.
2: 예. 예.
4: 부모님이 다행히 예, 예. 예, 믿으시고 또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셔서. 예.
2: 목사님 아들이세요? 그건 좀 놀랍네요. 예.
4: 외모 보면 다들 이슬람 교도인 줄 아는데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2: 아, 모태신앙이시면서
4: 그렇습니다.
2: 아버지는
4: 네.
2: 목사님이고
4: 네.
2: 야 오늘 얘기거리 많겠는데요.
1: 그런데 이게 네. 목회자 아들이면
4: 네.
1: 아,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4: 그렇죠.
1: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4: 네.
1: 뭐 예외는 아닐 것 같은데.
4: 네. 플랜 AB가 있지 않습니까?
2: 그렇죠.
4: 목사님 그 자녀분들이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는데
2: 그렇죠.
4: 보통 플랜 A는 이제 버리는 카드로 많이 씁니다.
2: 네.
4: 그리고 플랜 B는 이제 집중하는 카드인데
2: 예,
4: 저희
2: 예.
4: 집도 예외 없이
2: 예.
4: 원래 이제 저만 낳고 안 낳으시려고 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한 4살 때까지 저를 보고서
2: 예?
4: 아, 얘한테 우리의 아니면... 미래를 맡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 더 기도를 해서 동생이 낳았다고 들었는데
2: 여분을 하나 가지셨군요.
4: 네, 보험이죠.
2: 예?
4: 그래서 동생은 이제 병원장이 됐고
2: 예.
4: 의사가 됐고 저는 이제 교육적으로 프리하게
2: 예.
4: 내도 내도서 예술가가 됐습니다.
1: 그럼 부모님이 둘째 정말 잘 낳으셨네.
4: 예, 지금도 둘째랑 더 친합니다.
2: 근데 본인은 힘든 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 시선이 목사님과 이게 딱 그러니까 목사처럼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주입을 시키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것 같아요.
4: 그때는 참 그게 싫었어요.
2: 그죠?
4: 지금 되돌아봐도
2: 네.
4: 과도한 관심과 그리고 무조건 올바르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2: 예.
4: 제약과
2: 예.
4: 이 한계가 있잖아요.
2: 예.
4: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을 그때 시간을 생각해 보면 그때 고통스러웠던 부분들이
2: 예.
4: 지금 저에게는 광대로 살아가는데 예술가로 살아가는데 엄청난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2: 아하.
4: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2: 그러면 끼가 좀 많으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촥 쳐져 있다가 오락 시간 되면 거의 막 진짜 길길이 끼다가 공부 시간 되면 푹 자고 일어나는 이쪽인지 아니면 조용하면서 속 안 새기는데 별로 그렇게 눈에 안 띄는 아이였는지 어떤 스타일이셨어요?
4: 저는 말씀하신 두 스타일 다 아니었는데요.
2: 네.
4: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날씨가 좋잖아요, 집사님.
2: 네.
4: 오늘 네. 오는데도
2: 너무
4: 태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2: 네.
4: 저는 학창시절에 그랬습니다. 중학교 때. 네. 얘들아. 네. 저 밖에 태양을 봐라. 우리가 지금 여기 교실에 짱 박혀 있어야겠냐. 나가자. 나가! 그래서 다 끌고 나가고.
2: 나가는 스타일이구나.
4: 네, 그래서 정말 학교 선생님들에게 지금 항상 죄송한 마음으로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선생님들 자녀분들 결혼하면 예. 제가 축가 다 불러드리고 은혜를 갚고 있습니다.
1: 공부하고는 조금
4: 먼 정도가 아니라 저는 완전히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네, 저 자체 네. 휴가 기간이었고요. 어허. 예, 그렇게 시험을 잘 안 봤습니다.
2: 근데 그런 애들이 사실 인기가 있거든요. 선생님한테는 어떨지 모르지만 반에서는 야, 쟤랑 놀면 우리 너무 재밌어. 이런 네. 친구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4: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컴퓨터가 많이 없었으니까 손으로 출석부를 이렇게 쓰잖아요.
2: 체크하죠.
4: 예, 근데 예. 제가 보통 이제 한 11시쯤 일어나서 예. 12시 학교가 돼도 밥 먹고 자체적으로 이제 퇴근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선생님 물어보는 거예요. 경희는 어디 갔냐면 선생님 경희가 죄송한데 먼저 네. 오늘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본다고 하면 다 이렇게 절성 및 예, 예. 이제
2: 조퇴로 뭐
4: 걸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예. 칼로 이렇게 긁어줬어요. 저는 친구들이 왜냐하면 이게 출석 일수가 모자라면 졸업이 안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을 우리 친구분들이 되게 예, 의리가 있어가지고
1: 친구들이 졸업만큼을 시키자.
4: 그렇죠, 그렇죠. 대동단결해서.
2: 근데 이제 예. 그건 그렇다 치지만 주일은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일 거고
4: 예.
2: 여름 성경학교도
4: 그렇죠.
2: 무조건 참석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즐거우셨어요? 불편하셨어요?
4: 그러니까 그게 예. 불편하다고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2: 아하,
4: 왜냐하면 예, 아버지께서 목회를 좀 늦게 시작하셔서 서른 예. 살에 예. 이제 장신대를 들어가셨으니까 예. 실제로는 굉장히 늦게 목회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학교 전학, 저는 이제 초등학교 예. 전에 국민학교 나왔으니까 예. 전학을 교육전도사 시절 때 5번 전학을 갔고 마지막에 대전에 개척을 하셨을 예. 때도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예. 갔는데
2: 예.
4: 저는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름성경학교, 예. 문항의 밤 이런 예. 부분이 삶의 낚시였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1: 즐거웠어요.
4: 예, 예. 그래서 타자기로 주보도 만들고 제가
1: 그래요?
4: 그리고 전도지도
2: 예.
4: 제가 그때 대전 유성구 언덕 한빛아파트 살았는데 그때 네. 아파트가 막 설 때 3000세대였는데
2: 예.
4: 엘리베이터가 들어서기도 전에
2: 예.
4: 18층까지 다 올라가서 스티커로 전도지 붙이고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2: 아하.
1: 그래도 목사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그러니까. 하셨네.
4: 예, 예배 드리는 건 너무 행복하고 그 교회 안에 컨텐츠는 즐거웠는데
2: 예.
4: 교회 밖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사의 아들이라는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2: 예.
4: 그런 잣대가
2: 예.
4: 그때는 조금 잘 못 견뎠던 것 같아요.
1: 예.
4: 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2: 예.
4: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은 풀지 않았나 학교를 안 간다거나
2: 할 거 많죠 학교 네. 안 가도 저도 그쪽이었으니까 예.
1: 근데 음악적인 재능이
4: 네.
1: 이렇게 교회 안에서 빛을 발할 때가 많잖아요.
4: 그렇죠.
1: 혹시 어릴 때 음악가 되는 꿈이 있었나요?
4: 전혀 없었습니다.
1: 뭐.
4: 음악가 꿈은 전혀 없었고 네. 단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 찬양대를
2: 예.
4: 계속 했었죠.
2: 아하.
4: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을 못 갈 정도의 이제 성적이 되니까 어머니께서 그 노래 두 곡만 외우면 알아보니까 성악가 시험을 볼 수 있다던데 어떠냐. 그래서 고3 8월부터
2: 한 번도 안 했던 노래를
4: 예, 이제 물론 관심은 좀 있었는데 전공을 할 줄 몰랐고
2: 예.
4: 그리고 또 이 레슨비가 솔직히 개척교회 목사님이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2: 그렇죠.
4: 예. 그런데 부모님께서 참 잘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
2: 아니 네. 근데 그게 예중 예고해서 예술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4: 네.
2: 근데 그게 가능해요? 그냥 두 곡 외워가지고 대학을 들어가는 게?
4: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는 그 인문계 고등학교도
2: 예.
4: 미달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공고 농고 상고 다 떨어지고 그 아직도 기억나요. 오락실에서 철권을 하고 있었는데
2: 예.
4: 오락을 하고 있었는데
2: 예.
4: 친구가 달려오는 거예요. 경호
2: 예.
4: 우리
2: 예.
4: 고등학교 갈 수 있게 됐다고.
2: 어,
4: 무슨 얘기냐 하니까 인문계가 미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은 대전에서 그때 당시에 대전고, 충남고, 서대전고가 3대 명문인데
2: 네네.
4: 서대전고에 미달로
2: 네.
4: 들어가게 된 거예요.
2: 저
4: 포함해서 47명. 그래서 그 일단 군단이었죠. 47명이.
2: 네, 그렇죠. 예. 한 반이 형성된 거죠.
4: 그렇죠.
2: 예. 예.
4: 그 이제 뭐랄까 좀 모자란 친구들이
2: 예.
4: 47명이 있었는데
2: 예.
4: 너무 즐겁게 다녔죠. 그 친구들이랑. 금고구마도 팔고
2: 예.
4: 뭐 뽑기도 팔고
2: 어허.
4: 그 이제 이 인력거 같은 그런 것도 장난도 치고 하면서 너무 재밌게 학창시험을 보내서 이제 사업을 해야겠다.
2: 저랑 너무 비슷하죠. 저는 그렇게 뻥튀기를 팔았어요.
4: 저랑 확실히 세대는 다르네요.
2: 다르지만 간사됐네요.
4: 정말 사업에 관심이 많았어요.
2: 예, 저도요.
4: 예. 예.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 그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래 두 곡을 네. 이제 외워서.
1: 그럼 그게 고3이었어요?
4: 고3이었습니다. 고3 8월이었습니다.
1: 8월에 그 예, 예.
2: 그래서?
4: 그래서 바로 시험을 또 남자라고 예. 아, 나는 우리나라에서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겠다 싶어서 서울대하고 한양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당연히 떨어졌죠.
2: 그쵸?
4: 예. 그리고 재수해서 예. 내신과 수능을 좀 덜 보는 학교인 경희대학교 예. 성악과에 입학을 했는데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제가 동기가 40명인데 예. 대부분 다 예고를 나왔더라고요. 저를 제외하고 다 예술고등학 예. 출신이라 예. 학교 들어가니까 뭐 당연히 또 성적은 안 좋았죠.
1: 근데 궁금한 게요.
4: 네.
1: 그 부모님들이 그러면 성악기라도 해라 네. 이렇게 했을 때 네. 그 8월 달부터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4: 네, 네.
1: 그럼 레슨 선생님 붙여주잖아요.
4: 네.
1: 레슨 선생님 앞에서 노래 불렀을 거 아니에요.
4: 네.
1: 그때 레슨 선생님이 뭐 가능성 있다 이렇게 봐주셨나요?
4: 가능 목소리는 좋아서 네. 가능성은 있는데 네. 아버지 직업을 물어보시더라고요.
2: 네. 네.
4: 딱 어머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입는 옷을 보고 딱 판단하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 직업이 어떻게 되시냐, 남편분 직업 어떻게 되시냐 해서 개척해 목사라니까 나도 목사님 아들인데 경희는 노래 안 시켰으면 좋겠다.
2: 왜?
4: 그러면서 방에 있는 CD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한 5천 장이 넘었어요.
2: 네.
4: 이거 2만 원씩만 해도 1억이 넘는데 내가 돈 없이 노래해보니까 초반에 너무 고생을 한다. 그래서 되도록 공부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어머니는 지푸라기를 다는 심정으로 서울에 와서 오디션을 본 건데 이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엘리베이터를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래 시작한 계기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도 없고 지금도 없어요. 그냥 어머니가 오시는 게 짜증나 시작했어요. 그깟 음악이 뭐라고. 그렇습니다.
2: 근데 사실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월등한 아이들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급이 다르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같은 반에 있지만 어때요? 전 잘 모르지만 잘 못 섞일 것 같고 그들은 그들만의 세상이 있고 나는 왠지 딸을 당하는 것 같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어때요?
4: 명확하게 있죠.
2: 그죠?
4: 카르텔이 네. 클래식계만큼 카르텔이 명확한 데가 없어요.
2: 그래.
4: 예. 그런데 저는 지금도 집사님, 목사님 저는 그 언론에 나오는 걸 믿기보다 요즘에도 저는 어떤 걸 보냐면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았지만 저는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의 펀드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돈의 흐름을 봅니다. 그러면 요즘에 브라질 올라가네, 러시아가 떨어지네, 인도가 올라가네. 그걸 보고 나서 언론을 보거든요.
2: 예.
4: 그러면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흐름 자체를 제가 먼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러시아 전쟁 나기 3주 전부터 알았어요. 갑자기 마이너스 20, 30%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구나 하니까 있구나. 바로 3주 뒤에 전쟁이 나더라고요. 마찬가지. 클래식계도 지금 서울 인구가 1천만 명 기준으로 네? 예술회전단에 티켓을 구입해서 가는 사람이 3만 명이 안 됩니다.
2: 네?
4: 997만 명 클래식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2: 그렇죠.
4: 근데 3만 명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데서 카르텔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아닌가요?
2: 그렇죠.
4: 저희 시장은 997만 명으로 향하는 거죠.
2: 네,
4: 그래서 저는 이제 학속사를 마치고 네. 이태리를 빨리 갔다 들어와서
2: 아하.
4: 저는 승부수를 경영학 박사를 했어요. 그래서 오페라랑 드라마를 융합한 오페라만한 장르를 만들어서
2: 네.
4: 클래식의 대중화는 저는 틀린 단어로 생각하거든요.
2: 예.
4: 클래식은 대중화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어요. 저는 클래식의 다양화가 맞다고 생각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2: 예.
4: 근데 1단계에는 예를 들어서 바리톤 고성현,
2: 예.
4: 소프라노 조수미,
2: 예.
4: 소프라노 박미자
2: 예.
4: 이런 분들이 1단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음악하는 사람들이 카르텔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들이 1단계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유입하는 단계인 3단계, 4단계, 5단계 내가 있자.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2: 그렇죠, 그렇죠.
4: 노래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노래는 당연히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달란트 저를 객관화시켜서 내가 노래 1등이 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1: 그 선택이 정말 탁월했던 것 같네. 그러면 스트레스도 덜 받잖아요. 막 1등 되려고 막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만큼 힘든 여정이 없을 것 같은데.
4: 그러니까 그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목사님 노래를 잘한다 1등이다 요즘에 방송에서 많이 하잖아요.
2: 네.
4: 투표에서 1등 만들고 2등 만들고 코미디 아닙니까? 예술의 1등이 어디 있어요? 도밍고 까레라스, 파바로티, 세계 3대 테너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파바로티는 목소리가 얇고 예. 까레라스도 또 얇은 편이에요. 도밍은 두꺼운 편이거든요. 예.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아. 차로 치면은 스포츠카, 예. 세단, 아. SUV인데 아. 내 취향 차인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 좀 그렇게 말을 맛있게 하세요.
4: 잘 먹습니다.
2: 라디오에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죠. 예, 예.
4: 아, 예. 선배님 앞에서.
1: 그리고 아니요. 지금 다른 사람이 예. 가지 않는 길을 예. 지금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클래식의 대중화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계시는 거고
4: 네.
1: 그거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고
4: 네.
1: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4: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목사님.
2: 근데 잘 모르는 게 오페라만?
4: 네.
2: 그건 뭐예요?
4: 오페라와 드라마를 융합한 예. 장르인데요.
2: 예.
4: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오페라는 서양 음악이잖아요.
2: 그렇죠?
4: 저는 약간 좀 데이터를 제가 예술경영학적으로 보니까 좀 화가 나는 거예요.
2: 예.
4: 왜냐하면 오페라는 서양에서 들어온 장르잖아요.
2: 그렇죠?
4: 뮤지컬도 서양에서 들어온 장르입니다.
2: 예?
4: 지킬레나이드도 요즘 많이 보고 노트르담드 파리도 많이 보고 위키도 보고 하잖아요.
2: 예.
4: 이 새 뮤지컬이 예. 저작권이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에 있습니다. 집사님이 티켓을 20만 원 주고 샀으면
2: 네.
4: 10만 원 가까이는 그 나라에게 송금이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장르를 가지고 있는
2: 네,
4: 원천 IP를 가지고 있는
2: 네.
4: 저작권인 거예요.
2: 네, 네.
4: 저는 그 부분이 좀 화가 나더라고요.
1: 그러네.
4: 우리나라가 GDP 이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는데
2: 네.
4: 아직도 우리나라보다 잘 살고 있는 선진국에게 네. 문화적 조공을 바치고 있는 거잖아요.
2: 네, 네.
4: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2: 네.
4: 그래서 오페라는 이탈리아,
2: 네.
4: 드라마는 미국
2: 네.
4: 이걸 융합해서 오페라만은 대한민국의 장르다. 그래서 제가 특허청에 일단 상표 출원을 하고.
2: 그러면?
4: 예. 제가 이제 대한민국의 장르로 만든 거예요.
2: 어떻게?
4: 그래서 오페라만 안에는.
2: 예.
4: 그 전에 오페라는 오케스트라도 나오고 합창도 나오고 막 이렇게 복잡했잖아요. 저는 뮤직비디오 MR을 만들어서. 저 단독으로. 최근에도 지난주에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이틀 동안 제가 오페라만 했는데. 단독으로 혼자 나와서. 뮤직비디오와 함께. 프레젠테이션 노래를 100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공연을 150회 정도 합니다. 기업에 들어가서 하는 걸 100회 정도 하고 50회를 극장에서 해요.
2: 우와.
4: 그렇게 되면 혁신적으로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2: 그렇죠.
4: 일단은 사람들이 관심 없었던 오페라를
2: 예.
4: 오페라뿐만 아니라 한국 가곡도 넣어서
2: 예?
4: 흥미롭게 만든 다음에 저의 목적은 자 오늘 내가 모차르트 오페라, 돈조반니, 피가로의 결혼을 맛만 보여준 건데
2: 예, 예.
4: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셨으니까 국립오페라단에서 하는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하우스에서 하는 티켓을 사서 구입해서 가라.
2: 예.
4: 한마디로 저는 플랫폼 장르인 거예요. 인포메이션, 안내하는 장르. 오페라만은 그 중간계입니다.
2: 그러니까 맛배기를 보여주시고 나서 그 다음 스텝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네요.
4: 그렇죠. 사자성어로 미리 보기.
2: 예, 미리 보기. 깔끔합니다.
4: 깔끔합니다.
2: 예, 예, 예. 예.
1: 근데 새로운 장르를 시작하다 보면
4: 네.
1: 주변 사람들의 만류도 있었을 것이고
4: 네.
1: 반대도 있었을 것이고
4: 네.
1: 그럴 것 같은데.
4: 아, 너무 재밌는 반대가 있었죠. 실제로 제 지대 교수님은
2: 예.
4: 제가 예술경영 박사라 한다고 했을 때 저 안
2: 예.
4: 본다고 하셨어요. 그런 거는
2: 예.
4: 노래 못하는 애들이 이론하는 거야.
2: 쉽게 가려고.
4: 야, 너는 넋이에 너 목소리에 무대에서 노래만 해야지 왜 이론을 하려고 하니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다른 분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했을 때 반드시 실패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딱 봐도 목사님, 집사님 제가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듣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2: 약간 승부수가 있어서 그래요.
4: 그러니까 이게
2: 안 된다 그러면 더 꿈틀거리는
4: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본인이 간 길 위에는 실패라고 얘기해요.
1: 맞아요.
4: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2: 그렇죠.
4: 예.
2: 안 가봐서 몰라.
4: 예수님도 갈보리로 가셨잖아요.
2: 예.
4: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2: 그쵸.
4: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간 길 위에는 실패라고 얘기하니까 계속 영역이 줄어들게 돼요. 저는 그래서 저한테 뭔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할 때 더 약간 그 카타르시즘이 느껴져요.
2: 뭔지 알아요. 그럼 요거 한번 해봐야지.
1: 개척자 도전정신이 아주 강한.
2: 우리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땡기거든요. 오히려 그게 나한테 안 된다 그랬어? 내가 해볼게. 이런 약간 여기서 뭐가 꿈틀거리는 거죠.
4: 네.
2: 네. 그래서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몇 회 공연을 하셨어요?
4: 15년 동안 한 2,000회 정도 했죠.
2: 대단하시네요.
4: 즐겁습니다.
2: 그러면 초반에 시작하셨을 때는 오페라마가 뭐야? 이랬던 사람들이 꽤 많았을 거 아니에요.
4: 그럼요. 지금도 네. 솔직히는 많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리액션조차 타인에게 의존하고 싶어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음악 이 차트를 보면 내가 좋아서 듣는 게 아니라 1위, 2위, 3위를 누가 많이 들었대로 해서 듣잖아요.
2: 그렇죠.
4: 아, 주관적이지 않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가 객관화시켜서 내가 좋다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좋으면 나도 좋은 거라고 약간 착각을 하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나라 머릿속에는 그래서 기초 예술가들의 TO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소프라노 조수미 없어지지 않잖아요.
2: 그렇죠.
4: 근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조수미 선생님 이상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2: 그렇죠.
4: 그런데 그걸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봤을 때도 내가 똑같은 성악과 바리톤으로 봤을 때는 절대 뛰어넘지 못하겠다. 남자로 태어났는데 개런티드 조수미에서 한번 이겨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바리톤으로 갔을 때는 불가능하다는 깨달은 거죠. 그런데 오페라마라는 장르를 가져갔을 때는 얘기가 다른 거죠. 이거는 컨텐츠로 가는 거니까.
2: 그렇죠, 그렇죠.
4: 예. 그래서 저는 아주 흥미롭고
2: 지금은 누구도 없는 거잖아요.
4: 아무도 없어요. 너무 좋아요.
2: 아니, 독점이네.
4: 완전 독점이죠.
2: 그렇죠. 예.
1: 그 따라서 해보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4: 근데 최근에
2: 예.
4: 이게 이제 저에게 저작권이 있고 제가 또 워너뮤직에 좀 소속돼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회사로 소속된 제가 이제 있는 동안 거기 때문에 절대 쓰면 안 되는데 때때로 어떤 분들이 최근에도 허가 없이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포스터가 날라와요.
5: 그럼 걸리는 거잖아요.
4: 네, 걸리는 건데
2: 그쵸?
4: 저는 절대로 법정 소송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분들이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저는 원조가 되는 거잖아요.
5: 그렇지, 그렇지.
4: 예, 그래서 저는 좋아요.
5: 그러네.
2: 진짜 원조가 되는 거죠.
4: 원조 족발집이 되겠습니다.
2: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최고죠.
4: 네.
2: 예, 원조는 그 누구도 못 따라가는 거니까.
4: 목사님이 너무 신기하게 쳐다보고 계십니다. 뭐 이런 애가 다 있지라는 표정으로.
2: 근데 부모님의 교회가 시끄럽거나 문제가 생기면 또 그게 나에게 영향이 오잖아요. 그런 그렇죠. 적은 없었어요.
4: 있었죠. 그러니까 대전에서 개척을 하시고 이 대덕 연구단지 쪽에 하셨어요. 그래서 잘 돼서 이제 유성구 궁동에 건축을 하게 됐는데 이 신천지 2단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분란이 나서 결과적으로는 아버지가 이제 시골 논산에 목사님으로 가시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지 꽤 됐죠. 됐는데 그때 시간을 더듬어 보면은 그것도 정말 그때는 죽을 정도로 싫었어요.
2: 그럼요.
4: 왜냐면 학교를 서울에서 전 다니면서 주말마다 대전에 와가지고 한 교회 안에서 기존의 교인들은 잘 섬기던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운영을 잘 못한 거니까 그분들을 모시고 목사님 또 계셨어요. 한 교회 안에서 두 명의 목사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지옥 같은 시간을 꽤 오랫동안 겪었죠. 그런데 목사님, 부사님 결국 옛날 얘기잖아요. 하나님 의도하신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만큼 힘든 일이 저희 인생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대학생 때 제 동생 고등학교 때 겪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좋아요. 어떤 그거보다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2: 이미 그러니까 겪었기 때문에
1: 너무 힘든 일을 겪고 나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일들은 그냥 고난이라고 생각도 안 되게끔.
4: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서 마침 그때 막 여러 가지로 다 겹쳐서 다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대전의 금강 그쪽에 자살 기도를 했어요. 솔직히는
5: 그냥
4: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또 해군을 나오고 라이프가드라 결국 수영을 잘해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그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로 그거보다 힘든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 입장에서는 약간 과수원에서 비닐하우스에 있는 음악하는 분들의 형태가 많아요. 왜냐하면 연습실에서 연습만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뭐 너무 하나님께 다양한 경험을 해주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도대체 10개의 직업으로 살 수가 있냐. 근데 저는 지금보다 10개의 직업이 더 생겨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으로 우리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시각 따위는 얼마나 부질없습니까 목사님.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이 의도하시면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1: 또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 그릇 키워주시고 감당할 만큼 또 일도 주시니까 그런 거지.
4: 네.
2: 그럼 많이 감당.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그럼 많이 감당했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2: 지금 보니까 앞으로 더 감당할 수 있는 여유분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과 대부분 멀어지잖아요. 예? 상처받고 멀어지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 건가요?
3: 진짜 싫었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는가.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해서 그 제가 만약에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로 여유 있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으면 이런 거 안 겪어도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님도 얼마나 파워 있어요. 교수님들 다 알고 정치인들 다 알고 경제인들 다 알아요. 근데 죄송하게도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은 정말 순수 목회자와 사모님이거든요. 제가 활동할 때 너무 그런 생각이 났죠. 와, 왜 이렇게 내가 힘없는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세상 속 표현으로는 괴물이 되는 것 같고 기독교적인 표현으로는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부유하게 태어난 것보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새벽에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게 얼마나 더 큰 건지 요즘 깨닫고 있어요. 네.
2: 그런데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개척교회 하는 상황에서 성장하고 그래서 사실 독립성이 빨리 키워졌어요.
3: 맞아요. 네?
2: 독립성이 맞습니다. 빨리 키워지고 그리고 엄청난 걸 이렇게 물려받으셨는데 믿음을 유산으로 받으셨지 그리고 축복을 유산으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축복이 부모님의 축복이 아들들에게 계승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특별한 시련 없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살아가면 굉장히 형통하고 평탄할 거예요.
3: 아멘.
2: 네. 네. 그게 감사합니다. 목회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이지 않을까.
1: 갑자기 그러니까 배가 아프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나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뛰어났어 하는 시간이 있으세요?
3: 예, 저는 그 주일 예배하고 예. 그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중에 또 지휘를 제가 하고 있어서 일주일에 이틀은 무조건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갑니다. 교회만 들어가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지은 지가 그렇게 많나 봐요. 그래서 눈물이 나서 그 이른바 3일 동안 세상에서 내가 부족했던 점을 회개하고 다시 또 3일 동안 회개하고 이런 루틴을 하고 있는 시간이 벌써 1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틀은 일주일에 이틀은 오롯이 교회에서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한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교회에서 초청들도 굉장히
3: 네 찬양 특송을 원하시는 데가 좀 있어서 부족하지만 또 하고 있습니다.
2: 뭐 1년에 몇 번 정도나
3: 제가 오페라만 콘텐츠 안에 아까 말씀드린 총 7개 콘텐츠가 있어요. 뭐 정신나간 작업 키스하다 뭐 한국가고 전상서 뭐 오페라 보기 전 오페라만 이렇게 쫙 있는데 그중에 마지막 콘텐츠는 오페라만 하소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로 서다 오페라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지금 예산이 풍부한 교회는 지금 또 저는 그런 거를 절대 또 깎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하지만 또 예산이 없는 교회는 그냥 또 마음으로 다해서 가고 그렇게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일을 쪼개서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하고 멀어지시면 안 돼요. 이런 기도는 저 할 때 있거든요. 하나님 저 떠나시면 안 돼요. 저 버리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두려움도 좀 있거든요. 그런 건 없으세요?
3: 그러니까 저는 기도를 할 때 조금 제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딱 앉아있는데 국가별로 데이터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니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 모니터가 좀 바빠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예배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주일날 예배 몇 번씩 드리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 우리 뭐 댓글창 올라오는 것처럼 계속 올라올 텐데 대부분 기도가 원트잖아요.
1: 그쵸.
3: 지금 말씀하신 거 지사님 저 멀어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원합니다. 저 자식이 좋은 직장 가지게 해주세요.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애 낳게 해주세요. 대부분 다 원트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피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그렇죠.
3: 그래서 저는 하나님 눈에 띄기 위해서 저 기도를 원투로 안 하고 퀘스천으로 합니다. 하나님.
2: 뭘 원하세요?
3: 아시죠? 아멘. 그러면 혼자 이렇게 올라올 때 제 것만 빨간색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이상한 기도니까.
1: 나랑 겹치는데?
3: 이상한 기도잖아. 이상한
1: 그쵸?
3: 기도.
1: 그렇죠. 네. 네.
3: 그러면은 얘는 뭐지? 이 자식은 뭐길래 주님 아시죠? 아멘하고 끝나는 거야. 그럼 저는 그 다음부터 행동 반경이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실패하든 성공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직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2: 그러니까 주님 아시지요 하는 이 그냥 간단한 기도 속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3: 그렇습니까?
2: 네? 주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3: 네.
2: 복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 맡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져도 그냥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3: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제가 오페라마 처음 만들었을 때 생각납니다. 아무것도 정말 솔직히 말장난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거 봉이 김선달이라고 그래요. 오페라는 이탈리아에서 만든 거고 드라마는 미국에서 만든 건데 단어 조합해서 네가 뭐 하려고. 근데 그거 제안서 만들어서 지금 막 사원, 대리, 주임 이런 분들에게 문전박대 당하면서 두들기고 그런 시간을 제가 5년 이상 겪었거든요. 그리고 서울에 왔을 때 제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게 많은 선배들 쫓아다니면서 술자리 가서 어떻게든 네트워크 넓히려고 그런 시간 10년 가졌었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감사하게 기업의 대표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정교수 뭐 같이 할 거 없는지 좀 가둬자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건데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10개 정도 실행하면 되는 게 한두 개 될까 말까예요. 지금은 솔직히 그게 좀 늘어나 3, 4개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우리 신앙인조차 주님께 응답이 나한테 오지 않으면 순식간에 주님을 미워하잖아요. 베드로가 따로 있나요? 순식간에 마음속으로 배신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으면 저는 그때 주님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응답이 올 때가 아니라 응답이 내 기준에 오지 않을 때 그것조차 응답이라고 믿는 그 시간이 저는 변별력이라고 생각해요.
2: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만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3: 그렇죠.
2: 그거지.
3: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러면 혹시 지금 결혼하신 분도 하나님이 주신 짝?
3: 결혼할 친구를 데려왔는데 집이 믿지 않는 친구였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결혼을 계속 좀 늦게 했거든요. 30대 후반에서 안 하니까 이제 두 분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1: 그쵸.
3: 그리고 누가 봐도 혼자 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손을 드시더라고요. 제발 모셔만 와달라. 결혼은 했으면 좋겠다.
1: 그래서 그때 왔어요?
3: 예. 그래서 11년 연애해서 예. 11년 연애해서 피아노 는 피아니스트인데 예, 저랑 결혼을 했고
1: 예,
3: 지금 한양대에서 겸임 교수로
1: 하고 있으면서
3: 저랑
1: 예수는
3: 그럼요. 제가 지휘하는 교회의 반주자입니다. 아주 고마운 게 스스로 저 만나기 전에 교회를 다녔어요. 신앙을 스스로 갖게 돼서.
2: 근데 정말 오래 기다려주셨네.
1: 11년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 어때요? 그게 신혼의 느낌은 또 달라요. 왜냐하면 결혼을 그렇게 연애를 길게 하면 어르신들이 걱정하시잖아요.
3: 걱정하죠.
1: 예. 네.
3: 일단 제 결혼식이 다들 제가 초혼이 아닌 줄 알고 재혼인 줄 알더라고요. 초혼인데. 그 예전에는 연애할 때 만났다가 이제 각자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각자 집으로 가지 않고 한 집이 있다라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 지금도 좀 신기해요.
1: 그래요?
3: 그리고 좀 아내한테 고마운 건 뭐냐면 제가 워낙 일을 좋아해서 제가 결혼을 솔직히는 생각을 잘 못했던 이유가 저는 나중에 목사님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게 꿈이에요. 아프리카에 극장을 지어서 그러니까 교회를 짓는다라고 하는 건 너무 직접적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쓰리쿠션은 제가 극장을 지어서 그래서 예술경영 박사를 한 거거든요. 극장을 지으면 학교도 생기고 교회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아프리카의 선교가 더 활성화되겠다는 생각, 문화 선교인 거죠. 그런데 그런 꿈이 있으니까 저는 경험이 많아야겠다 싶어서 정말 아침 지금도 어떻게 보면 7시부터 밤 11시, 12시까지 일에 미쳐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해해주는 여자를 만나기 쉽지 않아요.
1: 그렇죠.
3: 예. 그래서 저는 11년이 많은 사람이 요즘 시대 어떻게 11년을 만났냐 하지만 저는 그 기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걸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이해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껏 일할 수 있고 아주 또 그거에 대해서 또 같이 기도를 해주고.
1: 고맙네요.
3: 네, 그럼요. 네,
1: 좋은 짝 만나서.
2: 이제 뭐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공연도 그렇고 또 의미 있는 공연들도 좀 하고 계신다면서.
1: 뭐 많이 하시던데요. 네. 보니까 뭐 장애인 인식께서 응원 발매?
3: 맞습니다.
1: 이건 뭐예요?
3: 장애 예술인을 위한 오페라만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네. 이제 우리가 솔직히는 다 장애인인데 몸이 성하다고 정상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3: 근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술 콘텐츠도 만들고 있고 또 우리 아무래도 오페라면 대한민국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서양 작곡가 외에 우리나라 문화 유산을 제가 지금 발굴하고 있어요. 제주도에 있는 제주 해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 유산 등재되기 전에 일본의 해녀 아마랑 경쟁할 때 제가 그 노래를 만들어서 뉴욕 메트로폴리탄과 한해교회 전 세계 이제 투어를 하고 어떻게 보면 등재됐는데 아주 조금이나마 좀 기여를 하는 점이라든가 그런 점들을 제 오페라만 콘텐츠 안에 같이 넣어서 이제 요즘은 ESG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S, 소셜 안에 그런 것들을 넣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그럼 그렇게 특별한 활동을 하게 된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1: 네.
3: 그것은 제가 예중력으로 안 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1: 맞아요.
3: 왜냐하면 예술적 테크닉으로 달려가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근시안 쪽으로 그걸 조금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태어난 곳이 어딘가. 지금 우리나라는 80년 만에 280에서 12가 됐잖아요. 얼마나 빈 공간이 많겠습니까?
1: 그쵸.
3: 정부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빈 공간이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 산업이 앞으로도 더 발전을 할 텐데 실제로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자살률, 교통사고율, 노인 빈곤율이 1위란 얘기는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뒤를 돌아봤을 때 어두운 부분이 더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를 내가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예술가인 거잖아요.
1: 그렇죠.
3: 그런 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스킬과 테크닉만 연구하시는 분들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 그렇죠.
3: 근데 저처럼 다른 방향에 다른 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쪽인 거죠.
1: 그게 좋아하는 거죠. 예. 그럼 앞으로는 또 뭔 일을 생각하고 계세요? 앞으로 계획은?
3: 네, 저는 주님께서 목소리가 허락하시는 날까지 무대에 설 생각이고요.
1: 네.
3: 그리고 목소리 외에 하나님께서 저를 의도해 주시는 방향에 따라서 그것이 경영이 됐든 경제가 됐든 또 방송이 됐든 어떤 부분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익스피어런스 레퍼런스를 쌓은 다음에 어느 시기가 됐을 때 너가 가라 라고 하시는 그 시기에 아프리카로 가서 극장을 짓고 문화로서 성교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 통일에도 기여하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1: 네. 오늘 뭐든지 답이 깔끔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깔끔하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목사님 오늘 정경 이사님께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2: 시편 125편 1절인데요. 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온산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있으리라.
1: 네.
2: 하나님 의지하면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3: 감사합니다, 목사님.
1: 네, 저희가 보내드리기 전에 저 멋진 목소리를 그냥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찬양한 곡 들으면서 저희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Yeah.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자연산 송이버섯 2파,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 100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6불 99, 라고 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통통배 100진미채 기획상품 개당 10불 99, 푸드셀 공중당면 개당 3불 49, 케이타운 떡국떡 떡볶이떡 개당 2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영화 런던 프라이드는 차별받는 소수들의 연대에 관한 이야기예요. 웨일스의 작은 탄광 마을에서 벌어진 광부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한 모금 활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광부를 왜 지지해야 하냐는 질문을 이끌어내죠. 이해받고 챙김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같은 땅을 밟고 선 사람들의 언밸런스한 유대. 영화는 주인공들의 입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빵을 위해 싸우기도 하지만 장미를 위해 싸우기도 합니다. 피켓을 들든 들지 않든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만 바라보는 일에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게 가끔은 조금 서글퍼지기도 하는데요. 슬퍼만 하고 있기엔 우리에겐 아직 남은 날들이 있으니까요. 어깨를 기대고 손을 맞잡을 줄 아는 용기로 토요일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어서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런던 프라이드 중에서 샬리 앤 컴퍼니의 Shame, Shame, Shame이었어요. 영화 그 런던 프라이드 중에서 영화 속에서 다 같이 어우러져서 춤추는 장면에서 신나게 흘렀죠? 여러분, 토요일이에요. 지금 시각이 11시 6분 18초 9초 20초 지나고 있네요. 맞아요. 생방티 내고 있습니다. 주말에 레인보우나 문자 게시판 보면 조중보다는 확실히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은데 오늘은 좀 다르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아니어도 같은 시간에 모여서 음악 듣고 영화 얘기하고 한 시간 재밌게 놀면 충분히 좋은 거죠. 오프닝에서 얘기한 대로 피켓을 들든 들지 않든 우리는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강짱 언니 어제 잘 주무셨어요? 하셨네요. 네, 저 어제 잘 잤어요. 치우카님도 어제 잘 주무셨나요? 네, 떡실신이라고 하죠. 떡실신 했고, 오늘 그 설기 피자 여러분 드셔보셨나요? 그 요새 그 피자 설기? 설기 피자래. 피자 설기. 아, 저는 처음 듣는 말이고 처음 듣는 떡 피자여서. 아, 왜 이렇게 맛있어요? 저 오늘 그거 먹었잖아요. 네. 네, 떡실신에서 피자 설기로 이어지는 멘트. 대체불가님은 운전 중이신가요? 토요일이 제일 막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요. 작은 예수님. 파란 가을 하늘 너무 예쁘네요. 모두 모두 파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저는 어저께 연극 2회차 공연이어서 네, 2회차 공연 오신 분들이 또 많으셨네요. 저는 어제 2회차 공연으로 한 3, 4일 정도 잠을 못 잤었거든요. 그래서 떡실신을 했다. 그렇고 저희 PD님이 오늘 작정하고 선곡표를 비워놓으셨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도 생방티 좀 내주십시오. 주말인데 어디서 누구랑 뭐하며 듣고 계신지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는 티를 내주시면서 여러분 지금 당장 무슨 음악 듣고 싶으신지 여러분 사는 이야기 어디신지 좀 보내주세요. 기분은 어떤지.

최강희의 영화 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흥 좀 나시나요? 네. 처음 요 방금 들으신 곡은 검사회전 제시 마타도르의 붐바였어요. 네, 정말 신나네요. 네. 엉덩이가 들썩 얼씨구 절씨구 이런 느낌. 그리고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영화 에반 올마이티 중에서 CNC 뮤직팩토리의 고나 메이큐 스웻 네 이었습니다. 이 곡을 저희가 진작 선곡해놓고 오늘도 아닌가 하면서 하루하루 미뤘다가 오늘이다 하면서 오늘 틀었습니다. 네, 에반 올마이티 이 영화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Call Me By Your Name 중에서 Lady, Lady, Lady 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이 그렇냐. 이 곡을 신청한 분의 사연을 잠시 찾고 있었습니다. 사장과 우동설이라는 분이 신청해 주셨어요. 주말 생방이시니 처음 신청곡 부탁드려 볼게요 하셨는데 잘 들으셨나요? 네, 레이디 레이디 레이디 조 에스포지오 에스포지토 극중 브루스타임에 나온 곡 부탁드려 봅니다 하면서 신청하셨는데요. 조 에스포지토의 레이디 레이디 레이디 플래시댄스 삽입곡으로 익숙하시죠? 제주 딸기 산도님은 플래시댄스 LP로 가끔 듣는 곡 하셨네요. 네. 행복하기님, 집 앞 동산 정상 정자에 올라와 있는데 다들 놀러 갔나 봐요. 아니, 거기서 보니까 다들 놀러 간 게 보이나요? 아싸! 아무도 없으니 크게 음악을 틀어도 될 듯. 아, 자주 올라가시는 곳이구나. 근데 항상 사람들이 조금 조금씩 있었는데 오늘은 아, 없군요. 네. 뭐, 로키라도 들으면서 이렇게 빠밤빠밤빠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녀 배달부 키키의 바다가 보이는 마을 신청해도 될까요? 하셨네요. 그럼요, 그럼요. 신청하셔도 되죠. 근데 오늘 신청곡이 많아서 뭐가 당첨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침 또, 로키도 신청하신 분 있네요. 아이오브더 타이거 거칠마루님 명절 앞이라 과일 박스 들고 장모님 뵈러 가는 길입니다. 명절에는 열심히 동네를 지키는 소방관이라서요. 멋있다. 우선 일단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그리고 1231님 전 파바로티에서 한석규 아저씨가 부른 버전으로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듣고 싶어요. 집안일 해놓고 책 축제랑 안양천 가든페스타 가려고요. 오, 아 진짜 다 듣고 싶다. 다 로키도 듣고 싶고 바다가 보이는 마을도 듣고 싶고 파바로티도 듣고 싶고 그쵸. 책 축제요? 책 축제 가보고 싶네요. 뭐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막 책 낭송도 하고 그러는 건가? 음악도 뭘까요? 하나만 더. 사과가 좋아님. 기상하자마자 라디오. 10년도 넘게 10에서 고정. 강희 씨 처음으로 녹화합니다. 애교 섞인 목소리가 처음엔 약간 어색하더니. 아, 저 애교 섞인 목소리인가요? 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어색하셨나요? 이젠 그 목소리에 푹 빠짐요. 휴,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날씨가 너무 좋고 음악도 너무 좋아. 흔들며 청소 중 하셨네요. 기분 좋아 보이셔서도 다행입니다. 영화 프로젝트 헤일메리 사인 오브 더 타임스 신청해도 될까요? 하셨는데요. 요거 진짜 오늘은 못 틀어드릴 것 같아요. 근데 조만간 틀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왜냐면 조만간 선곡표에 아주 소중하게 선곡해놨거든요. 예의 주시해 주십시오. 언제 나오나.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신청곡들 중에서 거칠마루님 축하합니다. 신청곡 듣겠습니다. 로키3 중에서 서바이버, 아이 오브 더 타이거.

네, 방금 들으신 곡은 7317님 신청곡이었어요. 국가대표 중에서 러브홀릭스 버터플라이. 네, 오늘 아시안게임 개막인 거 아시죠? 네, 오늘 경기 일정 보니까 이미 치른 경기도 있고 지금 경기 중인 종목도 있어요. 우리 선수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7317님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천학습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정숙입니다. 학교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두 달 동안 함께 연습하고 애써준 학우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학연 하모니가 미추홀 축제에서 불렀던 노래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와, 추억 돋겠네요. 돋으셨나요, 추억? 8747님, 강디님, 평일에는 본업하고 토요일에는 호두과자 가게에서 알바해요. 강디님 방송 매장에 틀어놨는데 손님들이 음악 좋다고 어떤 라디오냐고 물어보셔서 강디님 방송 알려드렸답니다. 아, 그런 대화도 오가는구나. 네, 어머, 배우 최강희님이세요? 반가워요. 4598님, 반갑습니다. 제가 불면과 우울로 4년 정도 헤매느라 방송 못 듣다가 요즘 차도가 있어서 일상생활로 돌아왔어요. 아, 라디오 이런 것도 못 들으셨구나. 아, 저희 청취자분 중에도 얼마 전에 공황장애 앓고 막 그러셨던 분도 있는데 그러면 방송도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못 듣고. 아, 그거 보면서 어떤 아픔일까? 어떤 걸까? 너무너무 궁금했었는데. 그래서 일상생활로 돌아오셨다니 너무 다행이에요. 통요. 주변에서 맨발 걷기가 좋다고 해요. 공원 걷고 있어요. 야, 효과가 있는 듯. 어젯밤에 3시간 꿀잠 잤어요. 하셨네요. 신청곡은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 나오는 클라리넷 연주도 좋고요. 주제곡도 좋아요. 지금 9월 하늘이 케냐 평원처럼 이뻐요. 라고 하셨네요. 왠지 4598님 마음도 이렇게 케냐 평원 같은 그런 이상이 있는 분일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이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내 맘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있고. 그게 유리 하늘이 깨지듯이 와장창창 깨지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을 때도 있고요. 그 맘 다 알 것 같아요. 아무튼 사연 주셔서 감사하고 일상으로 돌아오셔서 더더더 감사합니다. 안 좋아하는 여행자님 뭐예요? 냉정하게 강디님은 애교는 없으시죠? 맞잖아요. 맞는데 애교 있는 것 같은데 라디오에서는 아니에요? 제가 제일 애교 있는데 라디오에서? 네, 라디오 안팎에서 저희 피디님한테도 애교가 많은 것 같고. 아, 그렇다고요? 여기서도 없다고요?

안 돼. 네, 싫어요. 끝나야 되네요. 함께한 최강희의 영화마. 오늘의 끝곡은 페일블루 아이즈 신청드려 하신 뮤지컬님 신청곡입니다. 영화 접속 중에서 벨벳 언더그라운드 페일블루 아이즈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I could make the world as pure and strange as what I see.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부산에 사는 지인이 요즘 부산 날씨가 정말 좋다고 꼭 한번 놀러 오라고 합니다. 어디 부산만 그렇겠습니까? 요즘은 어디든 그냥 보내기 아까운 날씨죠.

여러분, 한 달 정도는 쇼츠도 SNS도 이런 거 조금 덜 보고 걷든 뛰든 자전거를 타든 밖으로 한번 나가보시죠. 한 달만 지나도 이런 아름다운 가을날 지나가고 없을 테니까요.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백동우가 부른 마법의 성이었습니다. 야, 불과 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뜨거웠던 것 같은데 정말 마법처럼 멋진 계절이 다가왔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 정도 이 멋진 계절이 펼쳐질 거예요. 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임상아 씨가 부른 나의 옛날 이야기, 양경화 씨가 신청하셨고요. 윤건의 라떼처럼은 8832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나른한 일요일 오후 4시입니다. 일요일이라 마음은 느긋한데 몸은 왜 이렇게 축축 늘어지는지. 쇼파와 한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5863번으로 주신 사연인데 피곤하셨던 거죠. 뭐 한 주 얼마나 힘들었어요. 쉬시다가 잠깐이라도 산책 한번 하시죠. 머리가 맑아질 겁니다. 예. 유명순 씨, 가을을 얘기해 주셨네요. 들판의 벼가 누렇게 고개를 숙여가며 익어가는 걸 보셨다고요. 예, 이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에요. 이다혜 씨는 어디가 아프신가 봐요. 한의원에 침 맞으러 왔어요. 향남에 있는 사계절 한의원. 일요일 5시까지 진료해서 들어왔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네요. 가요 속으로를 틀어놓으셨군요. 이 병원에 가보면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분들의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긴 하는데. 자, 지금은 편안한 노래들이 여러분을 위로해 드릴 겁니다. 최백호,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장도향 씨가 신청하셨고요. 김학래, 슬픔의 심로, 황은정 씨의 신청곡입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일요일 오후 여러분께 좋은 음악들 쭉 이어드렸어요. 이예린의 늘 지금처럼 그리고 신승훈 처음 그 느낌처럼까지 감상하셨습니다. 7512번 추석 전이라 마트에 미리 장 보러 갑니다. 올 추석은 하나뿐인 예쁜 동서 가족을 초대했거든요. 마당에서 고기도 굽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거예요. 좋은 시간들 함께 하시고요. 계획 중인 지금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남왕진 씨는 주말 농장 배추밭에 물 주러 농로를 따라 걷는데 개나리 꽃이 활짝 반기네요. 개나리가 있다고요, 지금? 가끔 이렇게 성급한 아이들이 있긴 한데 어느 농장에는 땅콩을 캐서 터는 걸 보니까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는가 봅니다. 다가왔죠. 다가왔어요. 그리고 음악 감상하기에도 너무 좋은 그런 날들입니다. 계속해서 노래 들려드립니다. 0902번으로 신청하신 정엽 짝사랑.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김건모 어디쯤 가고 있을까 장윤정의 어머나 7834번으로 정해주셨네요. 그리고 2191번 양수경 사랑은 차가운 유혹이었습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성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은요 이동원 씨의 노래죠 이별 노래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K라디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FM 팝스 한동준입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이 넘치는 시기에 있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하는데요. 청년은 통상적으로 만 15세부터 34세까지라고 합니다. 매년 9월 19일은 청년의 권리 보장과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한 청년의 날인데요. 아직도 팔팔한 청춘인 저 한동준은 원기를 북돋아주는 활기찬 음악으로 갈매기 때 여러분을 독수리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